이번은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통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국적의 한 선박에서 불이 난 사고와 관련해 해운사인 HMM 측은 선박 외부에서 폭발이 있었던 걸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MM 관계자는 어젯밤 KBS에 선박 좌측에서 외부 폭발이 있었다고 하고 이후 선박 좌현 기관실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발이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기관실 화재의 원인이 폭발인지 충격인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를 통해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느낌표까지 표기하며 강조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은 현지 시간 4일 오후 3시 반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비뉴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무장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퀸 비밀 경호국 부국장은 순찰 중인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 접촉을 시도하던 중 해당 인물이 도주하다 총기를 꺼내 발포했고 요원들도 응사하며 교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퀸 부국장은 해당 용의자가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 등 상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두 명이 괴한에게 공격당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10대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10대 남성도 함께 범행을 당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괴한과 피해자들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자 선행매매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으며 이번 세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11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성모 씨 사건 외에 추가로 포착된 세 건의 기자 연로 불공정 거래 의혹 중 한 건을 우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로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전승절을 맞아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성명에서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3.4도입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마침 기다리던 기회가 와서 큰 일이 성사됐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을 때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고 기회가 주어져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대 위 주연 배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주인공의 대사까지 모두 다 외워버린 또 다른 배우일 겁니다. 뿌리는 지표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리려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줄기를 견디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돛을 준비한 배만이 기회라는 바람을 탈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청취자 어린이분들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이정환님, 홍명숙님, 이강엽님, 김선우님, 최태훈님, 김서중님, 1913님까지 벌써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모두가 어린이죠. 예,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렇게. 어떻게 오늘 외출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린이날 연관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린이날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외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보험개발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어린이날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457명. 평소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 그 80%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더 천천히 달리도록 별도의 안전 기준 규정을 두고 있죠. 퀴즈 정답은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자동차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그 숫자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에서 폭발 사고 났다고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된 겁니까?
2: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어제 오후 8시 40분경인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해역 인근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소속의 이제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물선으로 알려진 이 선박에는 우리나라 선원 6명, 외국적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선박의 폭발 사고는 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또 이란의 대응 과정에서 우리 선박이 이제 피격을 당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우리 한국 국적 선박은 약 26척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또 지금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 라면서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해야 될 때다. 라면서 이제 지금 참여를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사실관계는 좀 더 후속 이 보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또 휴전 이후에 미국하고 이란은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다시 공격했어요.
2: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불문율이 석유 단지는 이제 가능한 최후의 보루를 남겨놨었는데 이란이 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 석유 산업 단지를 이제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주요 항구, 송유관, 기타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습을 제기한 건 이제 미국이 이날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행한 데 따른 이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자, 이러자 아랍에미리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란의 공격을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또 한 번 이제 이 분쟁 조짐이 좀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뉴욕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어요.
2: 맞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일제 하락세입니다.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1.13% 큰 폭으로 빠졌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19%,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41% 떨어졌는데, 중동의 긴장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국제유가가 또 껑충 뛸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유가의 이제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6% 가까이 올라서 배럴당 114달러입니다. 서부텍사산 중질류도 이제 106달러 4% 넘게 이제 오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유가가 또 오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또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지금 이 유가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비 심리까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쟁 이후에 가장 브렌트유 기준 최고가는 120달러 선이었는데,
0: 네,
2: 거기에 지금 한 6달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 미국의 벤치마크 금리, 10년물 벤치마크 금리가 4.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0: 우리 증시는 오늘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니까 휴장이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또 휴장이기도 해요, 오늘. 코스피는 거의 뭐 이제 7,000선. 예. 상상만 하던 7,000선 문턱에 거의 다 와 있고. 근데 또 이 시국에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또 크게 늘었어요.
2: 맞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도장 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도장 깨기예요.
2: 네, 6,800에서 6,900 깨고,
0: 예,
2: 이제 7,000포인트를 한 64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0: 어제 하루만 5% 넘게 올랐으니까요.
2: 맞습니다. 예. 1등 공신 SK하이닉스였어요.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2% 넘게 올라서 140만 닉스, 144만 7천 원. 이게 1년 전 가격이 한 18만 원대, 연초 가격이 한 65만 원대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이게 이러다 보니 이제 단일 종목으로 시가총액 천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천조 클럽에 입성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SK가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엑손모빌, 비자카드를 제치고 1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자, 지수는 이렇게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이른바 공매도.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한 달 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주가가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반면에 이 상승 열기에 힘입어서 랠리에 올라타려는 열기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른바 이제 B2,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5조 원대. 이게 역대 최대고요. 또 증시 이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고객 예탁금은 12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지금 낙관론, 비관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올라가도 내려가도 지금 뭐 4%, 5% 넘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 또 공매도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장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헤지 수요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상쇄하려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359조 달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넘어섰더라고요. 시가총액 글로벌 순위에서. 해서 글로벌 12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참 대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도 한번 볼게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 없애는 것 아니냐. 약간의 신호 혹은 우려들 막 교차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부인을 했어요.
2: 맞습니다.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정부가 문제 삼았던 게 1세대 1주택자라 하나여도 거주하지 않는,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많이 되느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0년간 보유하게 되면 연간 4%씩 총 40%를 또 거주 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40%를 합쳐서 이제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왔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이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면 개편에 전면 폐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는 유지하겠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현재 이제 40%로 배정된 공제 비율을 실거주 위주로 이제 시장 재편이 이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만은 40%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거주는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오래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거주한 1주택자한테 혜택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세대 1주택자이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직장 문제, 교육 문제, 요양 문제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때문에 은퇴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좌절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올랐기 때문에 살았던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이 1가구 1세대의 이제 비과세 조건은 공시가격 12억 원 한 시가로 따지면 한 20억 원 넘어야지 종부세 대상인데 아마 이제 팔 때는 양도세를 걱정해야 됩니다. 6에서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중과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혜택이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폐지가 된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특히 뭐 장기 보유, 장기 거주 특별공제는 1주택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또 이런 불만들이 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5월 9일이면은
2: 맞습니다.
0: 예, 폐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또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청와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죄송합니다.
0: 오늘 임차 소장님이 비염이 상당해가지고 휴지 드릴까요? 아, 좀 쉬었다 하면 됩니다.
2: 괜찮습니다. 예. 네. 저기 녹차 좀 마시고 하면 괜찮아요.
0: 네, 네. 특히 봄철에는 꽃가루도 말린 날리고 일단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고생 좀 했거든요.
2: 예. 네. 지금 4일이에요. 디데이가 4일 남았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4일 남았는데 청와대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게 2021년과 같은 집값 폭등세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선을 긋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 투기 이익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강력한 정책 이지로 시장에 전달되고 있는 만큼 가격 흐름은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에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시각과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사전 증여. 서울의 경우는 서울 집합 건물의 사전 증여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차라리 매물 내놓게 싸게 매물 내놓느니 세금을 내느니 증여하자. 네. 이렇게 버티게 들어가는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0: 그러게요.
2: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더 심화시키면서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따라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였던 실효성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 이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또 이란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많이 오르고 이게 물가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면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올리면 어쩌지?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 내부에서 금리 인하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다. 라는 진단이 좀 나왔습니다. 유상대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물가는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2.2% 웃도는 강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 경제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인상 사이클로의 전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지금 금통위원이 이제 처음 언급한 건데요.
0: 네.
2: 환율도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죠. 이것도 한은의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이고 따라서 당장 이달 말 5월 28일로 예정된 금통위원 내부에서는 향후 금리 전망 분포가 이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좀 커졌습니다.
0: 그러게요. 또 앞으로 또 다른 금통위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또 이게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고 오늘 5월 5일 어버이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휴일 쉬고 계실 거고 어떤 학교들은 이제 어제도 오시더라고요. 재량 휴업으로.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에도 학원에 가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마음껏 뛰러 놀아야 할 이제 어린이날, 학생들은 정작 목동, 대치동, 주요 학원과에서 학습 공백 차단을 외치면서 특강 열기로 가득하다라는 뉴스인데요.
1: 네.
0: 법정 공휴일조차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 이어지는 풍경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던지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사교육비가 29조 원씩 됩니다. 사교육 참여하시는 분들 10명 중 8명, 80% 이제 육박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아동 행복 지수를 봤더니 100점 만점에 45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1: 씁쓸하죠.
0: 아이가 이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권장 수준을 훨씬 넘기는 학습 시간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습 성취도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신 건강, 삶의 질의 면에서는 좀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 이 교육 경쟁 구도의 어떤 교육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이렇게 이제 휴식을 강조하는 것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은 간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말했나 봐요. 어린이날이죠. 항상 그 어버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담고 사는 이제 효자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신소중 님이 30살 아들이 예비 초등교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지금 학교 가네요 라고 화이팅 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그래도 뭔가 학교 가서 일하시는 교사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어린이도 줄어드는데 고가 제품은 잘 팔린다면서요? 육아동품도.
0: 이 출산율하고 같이 가야 맞는 건데, 예. 사실은 태어나는 아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동과 유아용품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만 쓰는 게 아니라 조부모, 친척, 고모까지, 삼촌까지 총출동해서 지갑을 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극화예요. 실제로 이제 수입 명품 아동복 매출은 일반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이 고가 명품 시장은 이제 저출생의 어떤 무풍지대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이제 이 키즈 단독 매장을 열면서 프리미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기업들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고급화 전략이 좀 집중하다 보니까 5년 새 양육비 부담이 두 자릿수 16%나 좀 폭증을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육아 양극화로 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내 육아용품 시장은 양적인 성장보다도 고급화 중심의 질적 성장 단계에 들어섰지만 양극화에 따른 또 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 그러면서 애 키우기 더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 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 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해 어린이날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평소보다 2.4배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4%에 이르는 사고가 아이들이 걷는 중에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 지역에서는 세심하게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하는 차량 제한 속도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쉽죠? 왜냐면 한 번쯤은 이제 걸려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경민 님이 어쩌다 속도 높아서 과태료 낸 적이 있어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139 쓰시는 분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12만 원 낸 적이 있네요. 그 뒤로 아주 조심합니다. 특히 이 구역은 과태료도 셉니다. 특히 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0: 앱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1: 대부분은 요새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네. 이제 체크 카드는 12세부터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 카드들이 이제 금융 핀테크 앱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카드들이 제공되는데
0: 선불 카드처럼.
1: 네, 맞아요. 그래서 간편송금 앱에서 좀 많이 용돈을 주시고 아이들도 서로 이제 가끔씩은 더치페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로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아, 네. 자기네가 쓴 앱으로
1: 네, 맞습니다.
0: 서로 돈을 전달하면서 또 미성년 주식 투자자, 주식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77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최근에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시 요즘 주식 얘기를 합니까? 막 코스피 이제 7천에 가까운 시대 되다 보니까.
1: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부모님들도 예.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 주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예.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주식 계좌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아직 직접 투자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부모님께서 관리해 주시는데 예. 이제 많이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삼성전자 떡상 뭐 이런 얘기하거나 뭐 오늘은 떡락했대 이런 얘기하고
0: 이제 뭐 학교에서 교실에서 쓰는 표현.
1: 네네. 네.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투자 교육으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뭐 물어봤을 때는 투자에 대해서 관세나 뭐 도박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파편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파편적으로 그렇죠. 아직 어린이니까. 네. 왜 그 어른들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투기하신 분들 많은데 네, 네. 어린이들한테 사실은 또 배워야 될 지점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배우 최귀화 씨
1: 네.
0: 자녀들한테 3년 전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주식을 사줘서
1: 네,
0: 최근에 보니까 수익률이 290% 이른다.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부모가 대신 이렇게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주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1: 부모님께서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저는 아이들도 투자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작은 저는 투자의 시작은 사실 투자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래에 자라났을 때는 투자를 안 하고는 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도 하고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투자의 필요성은 물가와 관계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느껴보고 아이들이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한 5, 6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5, 6학년. 그렇죠. 한 5, 6학년 정도 되면 1, 2학년 때 뭐 샀을 때랑 물가가 네. 달라진 걸 좀 체감을 할 거예요.
1: 더불어서 이제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트를 고학년 때 배워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 한 10만, 100만 이런 숫자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투자 보면서 이게 올랐구나 얼만큼 올랐구나 감안을 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오르는구나 이런 네.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어른들도 투자 성향이 다 다르고 아이들도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정적인 뭐 대기업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에서 들었다면서 이제 막 급등주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1: 그렇죠.
0: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1: 이게 저는 이제 투자 종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네. 부모님도 하나 선택하시고 아이도 하나 선택하고 같이 선택하는 것도 하나씩 해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다만 아이들이 회사를 선정할 때는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스스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저는 교실에서도 해보는데 정말 이제 저도 모르는 뭐 배터리 분리막 주식 이런 거를 부모님께 이제 알아와서 하는데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검색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휘들이잖아요.
0: 어렵죠.
1: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나씩 찾아보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어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어디 나가서 내가 이 주식을 왜 투자했는지 한 3분 정도라도 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건 어린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 네, 맞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제 뭔가 내면화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른들도 네.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왜 했는지 가족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1: 그렇죠.
0: 예. 그래야 좀 중요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에게 주식계좌 만들어줄 때 먼 미래를 위해서 네. 성년이 됐을 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그림을 아마 그리실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줄 것인가. 아빠 지금 많이 올랐으면 팔아야 돼. 차익 실현해야 돼. 이런 얘기 혹시 할까요?
1: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랑 약속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은 이제 우리 기노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판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랬을 때는 사실 그것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좀 실패를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유와 좀 생각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정말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면 따로 매수해 놓으시면 되니까.
0: 그렇죠. 엄마 아빠 계좌로 따로 하면 네, 되지. 네. 그러니까 투자 판단까지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네. 투자 판단이라는 거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1: 네. 사실 부자가 되는 거를 교육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금융 생활을 맛보기 정도잖아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자립도를 좀 키워주는 그 네. 측면에서 정말 팔지 말아야 될 주식이면 엄마 아빠 주식 네. 계좌로 사시면 되고.
1: 계좌 하나 더 파지면 돼요.
0: 근데 그 평가 이익보다 평가 손실이 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손실의 경험 또 때로는 투자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1: 네네.
0: 손절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거는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1: 이게 정말 이제 스스로 했을 때는 감당이 대부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누구 얘기 듣고 투자했을 때는 뭔가 안 됐을 때 거기 탓을 하고 싶고 그쵸. 그런 마음이 드는데 스스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투자를 아이들한테 권한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정한 거라면 대부분은 사실 감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중학생 때 처음 투자를 해봤었는데 저는 상장 폐지를 처음 투자해서 경험해봤어요.
0: 중학생 때요?
1: 네네. 중3 때 이제 저 증권사 가서 이제 계좌 막 부모님이랑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0: 그 주식은 혹시 누가
1: 제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자동차 주식을 사서 두 배가 됐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테마주를 추천해 줘서 상장 폐지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거래할 수가 없는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또 테마주나 이렇게 급등 종목 이런 거에 눈길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0: 그 아픔이 있으니까 네. 교훈이 남았고.
1: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들이잖아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자산이 된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작은 금액으로 큰 걸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어린이 때부터도 금융교육을 해야 하는 게 그런 거고.
1: 네, 맞습니다.
0: 커서 그냥 돈 생겼다고 한 방에 막 몇백 몇천 질렀다가 잃는 것보다는
1: 어른이 돼서 제일 어렵죠. 돈에 딱 큰 돈을 만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요.
0: 맞아요. 큰 돈이 있는데 경험이 없을 때는
1: 네.
0: 워런 버핏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경험을 사게 되고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5학년 담임이신데
1: 네.
0: 교실 내에서 직접 화폐도 만들고 세금도 걷고 그렇게 교육을 하세요?
1: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해진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선생님들 계신데 이제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요새 참여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에요. 학급에서 아이들이 역할을 직업으로 받고 뭐 월급도 받아서 세금도 내고 교실에서 매점에서 물건도 사보고 그리고 알바도 해보고 뭐 급식 1등으로 먹고 싶으면 막 그런 혜택권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의 성향 관심도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반은 하고 어떤 반은 안 하고?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게 이게 사실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힘들고 신경 쓸 거 많은데 참 하신다는 게
1: 각자의 이제 가치관이나 좀 관심사가 다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좀 교실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싶다 하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그쵸.
1: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화폐는 어떻게 만드세요? 이렇게 뭐 종이돈 같은 거예요?
1: 요새는 또 이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앱이 있어서 디자인은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이용해서 송금하고 이렇게 간편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예전에 왜 그 부루마블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종이 돈 네. 만드신 줄 알았대.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을 하고
1: 옛날에는 이 앱도 없을 때 제가 인쇄해서 제가 다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네네.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앱이 만들어져서 애들끼리 나한테 송금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처음에 화폐는 어떻게 균일하게 나눠주십니까? 처음에는
1: 화폐는 이제 직업을 받게 돼 직업을 정하면 아이들 회의를 통해서 예. 월급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첫 달 월급을 지급하고 이제 뭐 세금은 제가 원천징수하고 이렇게 월급 명세서도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원천징수까지예요?
1: 네. 이제 소득세가 있어야 되니까요.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부 역할을 하시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월급은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거고 원천징수하고
1: 그리고 뭐 승진하면요 수당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겐 승진도 시켜주고
0: 그러면 직업의 종류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0: 승진도 할 수 있고
1: 네
0: 그럼 거기에서 또 월급이 또 급여가 차등이 되고
1: 네
0: 하는 거예요
1: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와. 아이들이 뭐 직업의 난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0: 최고의 혜택은 뭡니까 뭔가 잘했을 때 보너스가 나갑니까 아니면
1: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저는 수당을 주고요. 이제 이건 원래는 비밀인데 돈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 예, 걸 좀 목표로 증진시켜 주는데 마지막에 저는 이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수표를 만들어 줍니다.
0: 오? 이제 자기업 수표를요?
1: 네, 저희 반에서 만든 수표를 만들어 줘서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추억이랑 이런 거 사진이랑 넣어서 상장 비슷하게 만드는 수표를 이렇게 나눠줘요.
0: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생님 이름 대고 교환할 수 있는 자기 업수표가 아니라
1: 네. 네. 뭐 졸업 우리 반 졸업장 같은 거죠.
0: 요즘에는 어른들도 수표 보기 되게 힘든 세상인데 네. 아이들이 또 그런 걸 또 경험을 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마지막 이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0: 뒤에다가 이석까지. 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또 아이들의 미래,
1: 네,
0: 금융 교육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신다는 건데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1: 요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요새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학급 회의가 옛날에는 뭐 뛰지 말자, 뭐 친구한테 나쁜 말 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예. 뭐 어떤 직업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신해 주자 아니면은 누가 지금 이 직업이랑 이 직업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운영하자 뭐 이런 학급회의가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교실 내에 어떤 직업들이 있어요?
1: 저희는 이제 요새 태블릿이 많잖아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태블릿 충전하는 거 담당하는 태블릿 관리원. 저희 반은 또 사슴벌레를 또 길러요. 그래서 사슴벌레가 저희 반 수호신인데 수호신 관리원 뭐 마지막에 이제 집 가기 전에 알림장 쓰면 알림장 검사해주는 이제 관리관 뭐 이런 정도의 직업들 갖고 있어요.
0: 정말 교실 운영에 필요한 직업들. 네.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거랑 완전 다른 거네요.
1: 네. 근데 이제 이 직업들의 핵심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직업으로 두지 않아요. 자기 자리 청소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이제 부가적으로 교실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0: 당연히 해야 할 것 말고 네. 나눠서 해야 할 것들. 네, 네. 옛날 같았으면 왜 그 주번 당번처럼 네, 네. 칠판 이거 지우고 지우개 털어 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1: 이제 저희 반 직업 중에 칠판 부장입니다.
0: 요즘에 다 전자칠판 쓰지 않나요?
1: 저희 반은 전자칠판이 아직은 아니에요.
0: 어? 그래요?
1: 네. 아닌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0: 분필을 써요?
1: 분필도 쓰고 저희 반은 화이트보드 쓰고
0: 있습니다. 아, 화이트보드. 네. 야, 그러네. 당번, 주번은 있습니까?
1: 당번, 주번은 요새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그럼 오늘 5일이면 5번 일어나서 뭐
1: 5번 일어나 이런 거는 없어요.
0: 아, 그거 중요한데.
1: 네.
0: 저 항상 17번일 때 17일 날 네. 긴장하고 막 학교 가고 그랬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 게 없다고요?
1: 저도 경험했지만 요새는 그렇게는 잘 안 해요.
0: 그러면 그 직업별로 월급이 달라요?
1: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1,000, 뭐 1,500, 2,000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좀 쉬울 것 같다. 그러면 1000 정도로 하고 뭐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렵다 하면 2000 이렇게 합니다.
0: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뭔가 인기 있는 직업, 그래도 급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 네. 선호도가 좀 달라지죠?
1: 네, 선호도가 아무래도 있어요. 사슴벌레 저희 키우는 게 제일 선호도가 높은데 저희는 이제 직업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적성이나 재능에 따라서 좀 선정을 하고요.
0: 면접 봅니까?
1: 면접은 아니고 신청서를 설문으로 제출하면 예. 제가 이제 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AI한테 이제 이 선정을 기준에 넣고서 돌려달라고 해요. 그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직업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항상 그렇죠. 네. 사회에서도 그런데.
1: 그래서 한 이제 예. 한 달, 두 달 정도로 순환을 해요. 그래서 새로 직업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신청서 잘 써야지 이런 감정으로 나오더라고요.
0: 순환 근무 제도네요.
1: 네, 맞습니다.
0: 최희진 님이 선생님만 아이들은 똑똑하겠어요.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많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1918님 선생님만 아이들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거는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1: 우리 반 애들 어디 갔니?
0: 놀러 가지 않았을까요? 네. 예. 늦잠 자는 저희 둘째도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던데.
1: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다들 예. 좋은 데 가야 되겠죠.
0: 그렇죠.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네. 늦잠을 안 자더라고요. 혹시 미래 창업 같은 것도 가르치세요?
1: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네. 아이들이랑 같이 항상 창업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보고 비용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 5학년 교실에 회사가 있어요?
1: 모둠별로 아이들이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모았던 돈이 있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모아서 이제 자본금을 만들고 재료도 사고 이렇게 판매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 모둠이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뭐 분단 그
1: 조.
0: 네. 요즘 표현하고 또 이제 잘 네.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창업하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내면
1: 네.
0: 반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1: 사업 계획서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설립을 해서 사실 이제 제일 처음은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업하는 좀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요 사업 계획서를 써본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1: 네.
0: 좀 그래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네, 할 수 있는.
1: 훨씬 간단하죠. 아이들이 하는 거.
0: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던가요?
1: 이제 우리 발명 옛날에 해보면은 뭔가 붙여넣기, 더하기 이런 거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거는 옷걸인데
0: 네.
1: 위아래 옷을 한 번에 이제 걸 수 있는 상의 옷걸이랑 하의 옷걸이를 결합한 뭐 그런 판매 상품이 나오기도 했고 뭐 볼펜이랑 수정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 뭐 연필에 지우개 붙은 것처럼 있듯이.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판매하고요. 가끔 좀 이제 미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일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UV 이제 젤 네일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그거 가져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학급 화폐 받고 이제 시술해주는 이런 것들.
0: 학교에 하면. 와서 그 젤 네일 네네. 해주고. 야, 그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고 학교 와서 애들 뭐 장사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1: 이게 어때요? 사실은 이게 누구 사장님이 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런 도전해보고 그리고 뭔가 창작해보는 경험들 그리고 관리해보는 경험들이 사회에서는 어디든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원으로 있더라도 아이디어 내거나 거기서 관리하거나 팀원들이랑 협력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되게 그런 역량들이 되게 필요할 때가 많은데
0: 그렇죠.
1: 아이들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일 때가 많진 않은데
0: 시켜서 하게 되고
1: 너희 돈 버는 거야 라고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윤을 한번 추구해보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에서 좀 공감해보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미래의 인재로서 자라는데 큰 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또 그런 이윤 추구가 있어야 또 돌아가도록 네. 또 이 사회도 그렇게 설계가 네.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어릴 적부터 이제 세속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걸 미리 네.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서도 좀 실패를 경험하듯이 아이들이 맞습니다. 이제 창업했다가 뭐 발명 같은 거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테고요.
1: 이게 실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저는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 예. 실패라는 감정 이후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감정 이후.
1: 실패를 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 안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오거든요. 중간 점검으로. 그래서 왜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략을 다시 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쿠폰을 만들어서 여러 네. 두 번 하면은 세 번은 공짜로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본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좀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려고 하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실패라는 경험 자체를 아이들은 사실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되게 즐거워해요. 요 활동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 약간 손해봐도 다른 친구들 물건을 살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뭘 잘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구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네. 그러게요. 혹시 그 반 내에서 흥망성쇠가 좀 있습니까? 창업한 회사들도 있고 직업들도 있고 누구는 많이 모았고 누구는 당연하죠. 탕진했고 이럴 당연하죠. 경우가.
1: 어느 이제 월급날 되면 네. 이제 집에 갈 때 어떤 친구는 과자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갈 때도 있어.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예. 어떤 친구는 정말 이제 예금 계속하거나 투자를 좀 꾸준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모으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그런 친구들이 정말 차이들이 있고 근데 이제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좀 돈의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전에는 그냥 있으면 써버리고 막 그냥 돈이 이제 소중한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 그냥 있을 때 부모님한테 요구해서 다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돈이 이제 이거는 되게 벌기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사실 어쩔 끝에 가면 갈수록 이제 흥망성쇠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0: 근데 그게 아이들의 기질?
1: 네,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수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예. 가면 갈수록 좀 모으는 양들은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탕진하는 것을 좀 많이 할 때가 많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배분도 하고 이번 달은 이제 첫 번째 주에 좀 많이 썼으니까 뒤에 좀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0: 야,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고
1: 네, 단순히 처음이랑 내가 뒤에 이제 학기 말 되면 정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0: 학기 초랑 확실히 달라져요. 네. 선생님이 그 직전에 몇 학년 혹시 맡으셨어요?
1: 저는 대부분 이제 4, 5, 6학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4, 5, 장 그 전에는 6학년 했었고 그 전에는 4학년 했었어요.
0: 그렇죠.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이런 게 이제 교실에서 잘 통할 텐데 네. 저학년일 경우에는 또 시도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1: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돈을 일단은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관리해보는 경험들이
0: 그
1: 필요합니다.
0: 습관부터.
1: 네. 그래서 이제 돈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렵고 그리고 이 돈 안에서 관리하는 거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요새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조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내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를 어려워하는데 그 가진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거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해 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요즘에 또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네. 뭐든지 빠르게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다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어려운 거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놀이터 나가면 너네 아빠 차 몇 cc고 어디 평형 근방 아파트 이름만 들으면 가격 나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런 거 안다면서요.
1: 그래서 저는 좀 이 경제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경제교육은 사실 오해신 게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제 말씀드릴 때 항상 이거는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 배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알면은 여기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부자가 되는 걸 가르칠 수 있다면 네. 정말 이제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하는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 다른 친구들이랑 돈 비교하고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는 것은 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0: 그쵸.
1: 다만 이런 능력들을 하나 길러준다는 거 이러면은 시민으로서 잘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길러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0: 근데 해야지 해야지만 하는데 막상 시작 못하신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경제교육, 금융교육.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떤 네. 대화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집에서?
1: 아이들이 돈 가지고 실패한 경험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실패한 경험?
1: 네. 너 탕진해 본 적 있지 않아? 또는 아니면 게임 아이템 때문에 뭐 현질 때문에 돈 많이 쓰고 후회한 적 있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시면.
0: 많을걸요?
1: 네. 네.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어린이날을 먼저 축하해 주셔야겠죠. 아. 제일 먼저는요.
0: 최희우님이 오늘 성공예감 처음 청취하시는 교대생입니다. 예비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하나 나눌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내일 즐겁게 등교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 1231님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경제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연계되면 좋겠네요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또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경기도 경제교육연구회 회장이자 동두천 이담초등학교 교사인 이성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2부로 갑니다. 2부에서는 창업 트렌드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인데 과연 그 본사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 감사 보고서를 또 재밌게 뜯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에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저의 자립세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세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4: 아이들의 환한 미소처럼 전국의 하늘빛이 청명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고요. 청정한 남풍이 불어와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영남 내륙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아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겠고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을 막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맑다가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가 꺼졌습니다. 선사인 HMM 측은 우리 시간 어젯밤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역에 있던 일반 화물선 나무호에서 일어난 화재를 4시간여 만에 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화물선엔 우리 국적 선원 6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피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를 통해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느낌표까지 표기하며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0%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에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로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장애인 복지관, 아동 양육시설 이용 아동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국무회의 등이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도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대학 7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공지능 중심대학에 참가할 대학 10개 교 중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가천대 등 7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의 최장 8년간 총 240억 원, 대학당 연 30억 원 규모를 지원을 해서 AI 전문 인재와 각 전공에 AI를 접목 활용할 수 있는 AX 융합 인재 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미 비밀경호국은 현지 시간 4일 오후 3시 반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브뉴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무장귀환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쉬퀸 비밀경호국 부국장은 순찰 중인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 접촉을 시도하던 중 해당 인물이 도주하다 총기를 꺼내서 발포를 했고 요원들도 응사하며 교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퀸 부국장은 해당 용의자가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부상 정도 등 상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에 이어서 생중계가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오전 10시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2: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휴일에도 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휴일치고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퀴즈 정답은 30입니다. 뭐가 30이냐?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지켜야 하는 차량 제한 속도가 있죠. 30km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반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3045님이 저 이거 위반했다가 13만 원 냈어요. 범칙금을 많이 내셨군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히 운전해요 라고 보내주셨고, 아이디 닉네임이 어떻게 리볼빙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한 2년쯤 전에 옆 차선에서 가길래 무심코 그 차 속도 맞춰서 따라가다가 딱지 날아온 적이 있다고. 13만 원 낸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마다 다르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스쿨존에서 20km 이하로 초과했을 때요. 그러니까 뭐 한 40km 또 50km 이하로 달렸을 때는 범칙금이 6만 원. 근데 20km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총 5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범칙금이 9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초과 속도가 40km.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70km 이상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60km 초과 시,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만약에 90km 이상으로 달렸다, 범칙금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벌점도 120점에 이르고요. 스쿨존에서 90km로 달릴 수도 없죠. 거기 과속방지턱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또 안 되겠고요. 아마 13만 원 내신 분은 12만 원짜리 범칙금에다가 그게 무인 카메라로 잡혀서 만 원을 더 추가한, 거기서는 이제 범칙금 없이 과태료 만 원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외우시는 방법은 천천히 지나간다는 거. 30km 이내로 지나간다라는 거. 윤미아 님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스쿨존이니까요. 반대로 또 서태웅 님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좀 완화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 안 가는 날인데도 30km를 규제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린이날은 어른도 즐거운 날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왜 새벽 시간대도, 밤 늦은 시간에도 30km를 지켜야 하느냐, 이런 좀 논쟁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111 쓰시는 분이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증시가 휴장이고 또 아시아 증시 대부분 또 휴장이어서 바로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1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가. 브랜드가 13,000개를 넘어요. 가맹점 수도 38만 개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인데 과연 그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성적표를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뜯어보고 있을까요? 그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편한 진실을 창업 트렌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매경 이코노미 노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사실 감사 보고서까지 보시는 분들은 네. 많지 않잖아요.
6: 네. 이게 프랜차이즈는 창업을 할 때 계약하기 전에 2주간 정보 공개서를 미리 받고 이거를 이제 숙지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어요.
0: 그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죠.
6: 네, 네. 그래서 정보 공개서 정도는 이제 대부분의 가맹점주분들이 보시지만 이 감사 보고서는 이제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6: 근데 이 정보 공개서와 감사 보고서는 좀 다르거든요. 정보 공개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예요. 내가 이 브랜드로 창업을 할 때 가맹비나 뭐 인테리어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점포당 매출과 뭐 면적당 매출이 얼마 정도씩 나오는지 예, 이런 정도인데 이 감사 보고서는 회사 자체에 대한 회계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이 네. 전무 회계사가 네. 그 회사의 장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본 것.
6: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백다방도 있고 뭐 한신포차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0: 네.
6: 그러면 한신포차 가맹점주는 한신포차에 대한 브랜드만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정보공개서고 근데 감사보고서는 더본코리아 자체에 대한 이 회사의 운영 실적이나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더
0: 디테일하죠.
6: 예, 본연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0: 그리고 지금이면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 보고서가 네. 또 나와 있을 테고요.
6: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주주총회 끝나고 2주 안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보통 3월 말에 하니까 그래서 4월에 이제 대부분의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점주분들이나 아니면 외부 인들도 누구나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작년 실적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비상장사여도 외부 감사 대상
6: 네.
0: 법인이라면
6: 네.
0: 일정 규모 자산 규모가
6: 맞습니다.
0: 이상이라면 감사 보고서도 이제 공시를 해야 하는 거죠.
6: 네.
0: 프랜차이즈들의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뜯어본 거예요.
6: 네.
0: 몇 군데나 혹시 여러
6: 제가 한 50군데 정도
0: 상징적인 큰 곳들.
6: 네, 네. 이제 주요 브랜드들을 이제 업종별로 살펴봤는데요.
0: 네.
6: 이제 공통적인 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일단 사모 펀드들이 소유한 프랜차이즈가 요즘 많거든요.
0: 그렇죠.
6: 네. 이제 외식업이 사실 그 투자처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이렇게 폐업률도 높고. 근데 프랜차이즈는 현금화가 이제 쉽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현금이 돌고 그래서 요즘 사모펀드들이 많이 인수를 해서 또 재매각을 하고 있고요.
0: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6: 네. 뭐 메가커피나 맘스터치, 컴포즈커피 뭐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고.
0: 예.
6: 이런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한 프랜차이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순이익보다 배당으로 돈을 더 많이 빼가더라. 그러니까 회사가 작년에 100억을 벌어들였으면 보통 이제 상장사들은 100억 안에서 이제 평균 배당 성향이 한 30% 중후반 되거든요. 그러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나머지 6, 70억은 이제 재투자를 해서 회사의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뭐 설비를 투자하거나. 그런데
0: 네.
6: 사모펀드들은 100억을 벌어들였는데 막 200억을 빼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벌어들인 이익잉여금까지 몽땅 다 회수를 하더라. 예. 네.
0: 한 해 벌어서 남기는 돈보다 배당으로 더 많이 가져간다.
6: 네. 이건 이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너들이 보유한.
0: 뭐 창업자들.
6: 네. 일반 프랜차이즈는 오너의 사금고화 문제들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이제 오너한테 뭐 몇십억씩 그냥 대여를 해준다든지.
0: 대여금으로.
6: 네. 근데 이게 일반 개인 사업자는 그래도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또 오너랑 그 인격이 다른 법인격이 다른
0: 그렇죠. 법인과 네. 개인은 구분을 해야죠.
6: 그래서 이제 아무리 최대 주주고 오너더라도 대여를 했을 때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대여를 했는지 이런 거래 조건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도
0: 네.
6: 제대로 공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너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른 회사를 거쳐서 식자재 같은 거를 이제 납품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통행세라 그러죠. 예, 그런 오너의 이제 사금고를 더 부풀려주는 이런 문제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0: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볼게요.
6: 네.
0: 우선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6: 네.
0: 회사 돈을 아까 뭐 배당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곳들이 그렇게 폭탄 배당을 네. 받아갔나요?
6: 일단 노랑통닭 같은 경우에 2020년에 큐캐피탈과 코스톤 아시아가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이제 지난 5년 동안 인수를 하고 나서 순이익의 83%를 배당으로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5년 동안 이제 벌었다면 그 중에 83억을 빼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상장사 배당 성향이

0: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06억이 났는데
1: 네.
0: 배당으로 220억을 빼가서 배당 성향이 200%가 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에 거의 뭐 6, 7배 정도가 됐죠.
1: 네. 그러니까
0: 이런 사실 그 프랜차이즈가 돈을 버는 건 본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주분들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서 그 로열티나 차액 감행금을 그렇죠. 내가지고 그게 이제 법인에 쌓여서 이제 재투자를 해야 지속 성장하는 건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이제 바로 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점주들은 오히려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2019년에 노랑통닭의 가맹점 평균 매출이 연간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1: 네.
0: 근데 2024년에는 3억 8천만 원 정도로 5년 동안 13%가 감소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0: 네.
1: 매출도 줄고 있는데 본사는 이익이 늘었고
0: 네.
1: 그것도 대주주인 사모펀드는 또 배당을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고 있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하고 본사의 이해관계가 이제 불일치했다는 건데요. 이제 가맹점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본사는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나 보면 가맹점을 계속 늘린 겁니다. 네, 외향확장에 네, 집중을 하면서 점포당 수익은 줄어드는데 이제 그 매장이 늘어나면서 본사 이익은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 효율화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재투자를 안 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이제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과정들이 사실 브랜드가 망가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재투자를 안 하니까.
1: 네.
0: 네. 그리고 점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브랜드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발견이 된 거죠.
1: 그러게요. 이게 왜 우리 예전부터 동반 성장이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0: 네.
1: 가맹 본부, 본사랑 가맹 점주가 같이 성장하면 좋은 건데
0: 네.
1: 한쪽만 좀 기울어지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돈 많이 가져가는 거 회사 입장은 뭐라고 합니까?
0: 네, 저 이제 노랑푸드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노랑푸드는 지속적 성장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여유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거다. 이번 배당은 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회사의 의무를 이행한 거다. 근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는 게 점주들은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본사는 가맹점을 많이 외형 확장을 해서 늘리고 비용을 효율화해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재무구조를 이제 본사에만 유리하게 구조를 재편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주주가 생각을 하는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가맹점주들이 보는 건 이제 관점의 차이가 또 있을 수밖에
0: 네.
1: 없으니까. 다른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브랜드들은 어때요?
0: 네. 상황은 대체로 비슷했는데요.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도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이제 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1: 크린토피아는 그 세탁
0: 네.
1: 프랜차이즈죠?
0: 프랜차이즈인데 2024년, 25년에 2년 동안 순이익으로 244억, 348억, 그래서 한 600억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1: 네.
0: 배당으로 2년 동안 한 700억 정도를 빼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2년 연속 순이익보다 많이 배당을 해갔고요. 컴포즈 커피도 이제 졸리비 푸드 필리핀에 이제 외식 기업이 인수를 했지만 사모펀드도 같이 인수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이 배당 성향이 처음에는 11%였는데 그다음에 69%, 43%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 전년도까지는 배당 성향이 11%였는데 인수를 한 해에 거의 70%로 7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이제 돈을 빼간 거고 인수하자마자. 그다음에 BHC 치킨은 이제 다이닝 브랜즈 그룹이라는 데서 그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1: 네.
0: 이제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이제 배당을 빼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제 지배 구조가 다 나오는데 글로벌 고메이 서비시스라는 GGS라는 사모펀드가 이제 제일 최상단의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종속 기업으로 BHC 치킨을 운영하는 다이닝 브랜즈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0: 창고 43이라는 그 고깃집을 네. 운영하는 부자 되세요라는 회사와 아웃백 스테이크를 운영하는 회사를 또 이제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 부자 되세요와 아웃백 스테이크가 BHC 치킨에 배당을 하면 BHC 치킨이 다시 GGS 최상단의 상업펀드에 배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수직계열화가 돼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수직적으로 이제 밑단에서부터 배당금을 올려주고 올려주고 네, 올려준다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아웃백이 작년에 한 70억, 621억씩 다이닝 브랜드 그룹에 BHC 치킨을 운영하는 기업에 배당을 했고 거기서 다시 또 1,410억을 더해서 GGS에 배당을 재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돈을 이제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구조인 거죠. 펌프식으로. 근데 이렇게 배당을 한 돈을 GGS는 어디에 썼느냐 봤더니 이거를 BHC를 인수할 때 대출을 받았던 이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이제 수천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인수할 때 자기 자본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출금을 결국은 회사가 벌어들인 점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나중에 갚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인수를 하는 거죠. 돈을
1: 그렇죠.
0: 빼가려고.
1: 사모펀드가 어차피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그 집합체일 네. 뿐이고 또 거기에는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차입금. 근데 그걸 또 이제 갚아야 되고 또 만기가 될수록 또 투자자들에게 돈을 또 돌려줘야 하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배당금을 챙겨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점주들의 상황.
0: 네.
1: 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될 테고요. 배당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가져가요?
0: 네. 그 유상 감자라는 방식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1: 감자 자본 감소인데
0: 네.
1: 유상으로 돈을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그 해에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따먹는 거다라고 본다면 유상 감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을 빼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주식 수를 줄여서 그만큼의 이제 돈으로 이제 환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기초적인 재무 체력을 갉아먹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장사들은 유상 감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주주들이 회사가 성장을 포기한 거냐, 자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을 받을 때나 이런 이제 불리한 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상장사, 특히 이제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경우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투썸플레이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칼라일이 유상 감자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580억 정도를 환수를 해 갔습니다. 이제 24년에 순이익이 한 240억 정도 났는데 유상 감자로만 380억을 빼갔고요. 작년에도 순이익 208억이 났는데 그거에 맞먹는 200억 정도를 유상 감자로 빼갔습니다.
1: 그러니까 배당도 배당이고
0: 네.
1: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자본금으로 가져가, 그러니까 벌어서 남긴 것도 가져가고 자본금 쌓아놓은 것도 가져간다. 어찌됐든 간에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또 회수하는 게 또 제일의 또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회사 경영에는 문제는 없느냐, 이걸 네. 봐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벌어들인 거에서 가져가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이제 초과 배당이 문제가 되는 건데, 유상 감자는 벌어들인 게 없어도 심지어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받거나 유상 감자를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퍼 마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사가 망했을 때 자본금이 이제 다 마르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점주들은 피해를 보지만 오너들은 이미 다 돈을 빼갔기 때문에
1: 투자금을 이미 회수한 상태라면
0: 네. 거리낄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0: 네.
1: 다른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브랜드들은 또 어때요? 네. 유상감자 측면에서.
0: 이 맘스터치도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재매각하려고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해서 현금을 유출을 한 사례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해서 늘어나는 동안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0: 이제 장사를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을 효율화해서 재투자를 안 해서 이제 수익을 남긴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맘스터치도 설비 투자를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과 유상감자 형태로 상호펀드 쪽에 이제 줬습니다. 작년에 배당금 475억, 유상감자 200억 해서 총 675억 원을 빼갔고요. 이게 작년에 순이익의 한 9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벌어들인 돈의 6%만 남은 거죠. 그리고 배당금도 1년 만에 155억에서 475억으로 3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가맹점주분들 입장에서는 본사가 너무 위험해지면 우리의 앞날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우려를 하시는 네. 그 관점의 차이가 또 있을 테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BHC도 그렇고 맘스터치도 그렇고 사모펀드 인수된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또 몇 년 지나서 보면은 또 그걸 보유한 사모펀드 이름은 또 달라져 있고
0: 네.
1: 서로가 이제 인수했다가 매각하고 또 재매각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주인은 바뀌지만 뭔가 조금 자본금이라든지 배당을 가져가는

0: 그런 거에 따라서. 네.
1: 그러니까 사실 상장을 하는 자체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게 대규모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상장사라는 회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렵게 통과한 거를 이제 왜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느냐.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의혹대로 진행이 된 것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2022년에 그 인수를 할 때 상업펀드가 밝힌 그 자발적 상장 폐지 이유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상장사들은 그러면 사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0: 그렇죠. 결국에는 그 상업펀드가 외부의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엑시트를 또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또 갔던 거고. 네. 또 자진 상장 폐지했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신호다, 안 좋은 신호다, 또 뭐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1: 일단 그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이유가 주가가 이제 너무 저평가된 상태로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유지하는데도 그 전담 인력을 둬야 되고 이런 공시 비용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 유지 비용이 엄청 이제 높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주주들의 정보에 대한 이제 알 권리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효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업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이렇게 경영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상감자나 배당으로 이제 돈을 빼가기 위한 목적이다 하면은 비판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0: 그런 거죠.
1: 거죠.
0: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지분율 한 30%만 있다. 네. 그러면 100억을 배당할 때 본인은 30억밖에 못 가져가지만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100% 지분을 다 갖게 되면 100억 배당했을 때 100억을 다 가져가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회사에 남는 돈 탈탈 털어서 한 5년치 순이익을 한 번에 배당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1: 맞습니다.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도 하죠. 예전에 뭐 목골판지 뭐 제지 회사들도 상장 폐지 하자마자 폭탄 배당을 받아간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많은 가맹점주들이 있고 네. 그 브랜드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영의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사실은 사모펀드들도 결국에는 언젠가 또 다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거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팔 때도. 네.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이제 잘 키워야지 또 재매각에 유리할 텐데.
0: 그렇죠.
1: 이렇게 탈탈 털어가면 브랜드가 지속성장을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사모펀드들의 입장은 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이제 계산법이. 일단 사모펀드들은, 다른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이제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 운용을 하는 거니까 이 돈을 이제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게 오히려 이제 자기네 사모펀드의 평판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기 투자하면은 빨리 이제 돈을 잘 벌어오더라.
0: 그러니까 5년, 7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엑시트를 잘 하더라.
1: 네.
0: 왜 그 IRR이라고도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어디가 더 얼마가 높더라.
1: 네.
0: 그러면서 또 다음번에는 그 사모펀드의 또 기관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돈을 맡기게 되죠.
1: 그들이 이제 공헌하는 대상이 일반 점주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매각을 할 때 장부상의 영업이익이 어쨌든 이제 높게 나오는 면은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든가 다른 기업이 인수할 때 우리도 이거 인수하면 이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겠네. 비용 이제 효율화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장부상의 영업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가 보다 장부상의 단기간의 투자자 그렇죠.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를 하더라고요.
0: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5년 이내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사모펀드라는 그 존재의 특성상 뭐 100년 기업을 준비하고 미래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사모펀드가 그 운영 기간이 한 8년 정도로 좀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투자자들한테 그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또 몇 년 뒤에 다른 데 넘길 거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아예 투자할 때부터 매각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니까.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너가 아니라 위탁 운영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대리인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오너가 운영을 할 때는 회사 안에 현금이 몇백억씩 쌓여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계속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상업원들이 인수를 하면 그런 재원이 이제 다 고갈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죠.
1: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법인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걸 개인 소득으로 가져오면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거의 맞습니다. 50% 가까이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만 쌓아놨다가 회사를 팔게 되면 양도 소득을 내게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다 보니까
0: 네.
1: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업자가 계속해서 팔지 않고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어떨까? 이것도 다 뜯어봤죠.
0: 네. 그 뭐 오너가 운영한다 해서 또 절대 선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오너가 대부분 거의 지분의 100%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특수관계인 가족들 이런 오너 일가들이 보유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외부 견제를 받지를 않죠.
1: 네.
0: 네. 그래서 회사 돈을 이제 마음대로 자기 돈처럼 개인 돈처럼 유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이 김대영 회장이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김대영 회장의 장남 김우재 씨가 최대 주주인 한다 코퍼레이션의 지분의 한 20% 정도를 줬고요. 근데 그 회사에 작년에 한 223억 정도를 248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메가커피 운영사가
0: 네.
1: 최대 주주의
0: 아들의 회사에 네. 근데 이 아들이 운영하는 한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정말 우량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뭘 믿고 25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느냐. 그리고 그 대출을 뭐 언제까지 얼마의 조건으로 갚겠다라는 공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무자본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실탄을 이제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법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너 개인한테도 직거래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 김대영 회장한테 한 27억 정도를 이제 회사 자금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거래 조건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었고요.
1: 메가커피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고도 엄청나게 하고 또 네. 우리 생활도 친숙하게 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0: 2022년에 그 광고 선전비가 43억 정도였는데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외형을 확장을 했죠. 그러면서 작년에는 광고 선전비가 322억 정도로 한 3년 만에 7배 이상 광고 선전비가 증가를 했는데 광고 선전비는 사실 점주들이 절반 이상을 같이 분담을 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점주들도 같이 영업활동을 하고 광고를 해서 브랜드를 키웠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자본을 회사를 위해서 재투자하지 않고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해서 또는 이제 개인 자금 대여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에서 좀 도덕적인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자금을 대주주가 대여금으로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계약을 정확히 해놓고 네. 이자도 회사에 내야 하는 거죠.
0: 네.
1: 뭐 나중에 그건 이제 세무조사할 때 다 나올 테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0: 메아커피는 이제 홍보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홍보 대행사를 쓰긴 하지만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는 안 했는데 자금 대여 목적이나 용처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개인과 법인은 엄밀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세금이라든지 각종 서류도 또 이제 필요한 거고 아무리 오너 지분 100%여도 뭐 돈을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또 안 되는 거고요.
0: 네.
1: 이게 그러면 다 기록으로는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뭐 세무조사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 네네. 이게서 감사 보고서가 그 회계 장부에 대한 정말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하는 이제 외부 감사인 그렇죠. 건데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일반 기업이라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수시로 주주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또 감시를 받지만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오너 일가 100% 소유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는 감사 보고서 이제 유일한 이제 감사 기회인데 이때도 이제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서 감사 기관에서 이거 다시 공시해라 이렇게 기재 정정을 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1: 아, 외부 감사인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사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아서.
1: 그러니까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건 네. 사실 상장사면 상장 폐지 사유 되는 건데 외부 감사인이 그러니까 회계사가 네. 이 장부 나는 못 믿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도장 못 찍어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본IF 같은 경우는 특수 관계자하고 자금 거래 내용을 누락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공시해라라고 이제 지적을 받아서 재공시를 한 결과 종속 기업인 본푸드 서비스와 차입금 거래가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BBQ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잘못 기재해서 정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19년에 이 자회사하고의 이제 거래 내역을 25억으로 기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 106억으로 4배나 축소를 했다가 이제 기재 정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이게 기재 정정이라는 거는 외부 감사인한테는 이제 적법하게 보였을지라도 금융감독 당국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또 눈초리를 또 이제 매섭게 뜨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혹시나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독 당국에 제보를 해서 이런 내용 틀린 내용이 공시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가 치즈 통행세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거쳐서 식자재를 사입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이익을 남겨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공을 하면서 오너 일가 회사의 이익을 이제 몰아준 거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니까 이런 거를 공개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축소 은폐하려다가 걸린 경우들이죠.
1: 이 금서님이 이런 회사들은 세무조사를 좀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감독당국이 일은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물론 왜 체계 없이 아니면 빠르게 성장한 프랜차이즈들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담당 직원들이 또 많지
0: 네네,
1: 않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거를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눈초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요.
0: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통행세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슈들은 좀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왜 하필 이걸 틀렸을까?
1: 그러니까 대주주랑 좀 민감하게 엮인 돈 관계니까.
0: 네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보다 아무래도 좀 감시를 덜 받고 상장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회계 장부를 이제 공시해야 되는 거에서 좀 특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아까 그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옛날에 네. 대기업 오너들이 자녀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많이 했던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네. 이게 이제는 프랜차이즈 네. 중소 중견 기업들에서 많아요.
0: 네, 그 신전 떡볶이를 운영하는 이제 더 신전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93% 정도를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이 관계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더신전이라는 데가 이제 그 오너 일가가 100% 이제 소유한 기업인데 소스의 98%를 본사가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맹 본사가 없으면 존속을 할 수가 없는 회사인 네. 거죠.
1: 내부 거래를 통해서.
0: 네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20%에 육박을 했는데 보통 제조 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10%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싼 이익을 주고 사온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만큼 점주들이 낸 차액 가맹금과 로열티를 통해서 오너 회사로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회사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0: 제가 회사 측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신전은 신전 떡볶이만의 양념과 소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는 가맹본부가 외부에서 식재료를 사입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근데 이런 답변이 이제

0: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기업이 전형적으로 답변을 하는 패턴입니다.
1: 이거를 한 회사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외부 다른 회사에 맡기고 그 외부 독점적으로 맡기는 회사가 공교롭게도 오너의 자녀들이 네.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0: 맞습니다.라는
1: 공교로운 일들이 많이 또 겹치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 이야기뿐만은 네네. 아닙니다만.
0: 보통 경쟁을 일부러 붙이거든요. 이 납품처들한테 그래야 이제 계속 더 혁신을 하고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손태만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이 너무 옛날 자료들 아니냐고. 근데 이거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가 네. 올 초에 지난달에 다 네. 공시가 됐던 최신 내용들이고.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 옛날에 들었던 내용인데 일감 몰아주기 정말 수차례 반복된 지적된 내용인데 금전대여 늘 항상 문제되던 건데 반복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저도 이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진짜 딱 그런 기시감을 느꼈어요. 이거 전에 봤던 건데 여전하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1: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는 게 없어요?
0: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일단 이 프랜차이즈 지배 구조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게
1: 네.
0: 일단 주주가 있는 건 이제 같지만 사실 점주라는 또 다른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구조는 프랜차이즈가 유일하거든요. 그 본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맹 점주의 투자와 가맹점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주주는 또 점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사라는 이제 좀 독특한 또 제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폐쇄적인
1: 구조적이다.
0: 지배 구조에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특화된 좀 뭔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1: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예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프랜차이즈를 잘 상장을 안 시켜줬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본사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이익이 상충한다. 거기에 주주라는 또 이해관계자가 또 생기면 이 삼각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게 참 문제인데 뭐 더본코리아를 비롯해서 한국거래소가 다 상장을 시켜줬었고
0: 네.
1: 더본코리아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운영을 합니다만 상장 첫날이 최고점이었고 지금은 그 지점에 한 3분의 1 토막
0: 네.
1: 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사모펀드나 창업주들이나 대주주들은 이건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하는 거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네네. 그게 맞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이제 합리적인 견제,
0: 네.
1: 감시, 장치가 있어야 할 텐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시 체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건데요. 이 주주가 이제 잘 없다 보니까 오너 일가가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맹 점주라도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점주 협의회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데들은 이제 분기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본사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의 어떤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의견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배당을 너무 많이 빼가느면 재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동일인 제도가 있어서 뭐 총수 일가라든지 뭐
1: 그렇죠. 예. 일감 몰아주기를 다 이제 견제할 수 있죠.
0: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그런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래서 일단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1: 대기업들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많이 타이트하게 생겨서 옛날에 했던 나쁜 짓을 지금은 못하게 됐는데
0: 네.
1: 그 중소, 중견 또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그걸 이제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노성욱 기자도 몇 가지 좀 아이디어가 네네. 있다면서요.
0: 그 일단 점주들이 의무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게 정보 공개서잖아요.
1: 네.
0: 2주 동안 숙지를 하고서 가맹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보 공개서가 거의 유일한 어떤 점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창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배당 성향이나 유상검자 실적이나 아니면 오너에 대한 대출 이력이나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를 좀 의무화하면 어떨까.
1: 그러니까 뭐 대주주가 배당 받아가는 거 법적인 내에서 하실 수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뭐 대주주가 뭐 돈을 회사에서 빌려 가실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공개하세요라고.

0: 점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 본부네 조금 걱정이 되는 본부네라고 가맹점주들이 혹은 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
1: 맞습니다.
0: 자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전박 중이던 한국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선이 공격받았을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휴일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요?
3: 네, 6094님이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가입했어도 수령 시기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0: 아, 요거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남편, 부인 각자 네. 냈다면 각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노령연금 네. 내가 낸 만큼 이제 받는 건데 다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땐 남아계시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라는 걸 드리는데 네. 이걸 다 중복해서 드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네. 본인에게 유리한 걸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연금 그 재정에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을 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6549님이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3개월 평균 거래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증여세를 더 내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거래할 때 최근 시세와 비교를 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 거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 대비 30% 이내 또는 3억 원 이내 중 작은 금액인 것이고요. 그럼 이 실거래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홈택스 상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시가 범위 검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신고하려는 액수가 정상 거래 범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동일 단지, 동 면적 등의 거래 사례도 조회할 수 있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왜 아파트 증여할 때 네. 10억짜리를 3억에 증여하거나 10억짜리를 5억에 증여해서는 네네네. 안 된다는 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데 네. 한 30%까지는 뭐 10억짜리를 7억에 증여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그렇죠. 인정해준다 이런 취지로. 또 다음 질문은요?
3: 네. 8132님. 제3자 사기로 입금된 돈으로 통장이 묶이면 모든 전자거래가 다 막히던데 주거래가 아닌 통장으로만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게 나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0: 어제 그 통장 묶기 사기 범죄.
3: 네.
0: 요거 이제 제도 개선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기 계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제도가 있는데 내 돈을 바로 못 빼나가게. 근데 이거를 또 피싱범들이 악용을 해서 멀쩡한 사람의 통장을 이거 지급 정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악용당한 사람 선량한 사람의 입장에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3: 그렇죠.
0: 그래서 심사 서류를 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5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네. 그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다만 5 영업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3: 네.
0: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 거래 계좌 말고 만약에 닷새 동안 묶이더라도 생계에는 큰 지장이 없는 서브 계좌
3: 네.
0: 금액이 좀 적게 들어있는 그런 계좌 번호를 알려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5904님이요. 1등급 가전 10% 환급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된다던데 맞는 정보인가요? 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아봤는데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0% 환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했던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건 종료가 됐고요. 네. 한전에서 2026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지 할인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하. 자세한 사항 1551-121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0: 헷갈리시는 것도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4: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는 테렌스 멜릭, 페데리코 펠리니 등 현존하는 시네아스트들의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춘 필름 에세이 작업을 이어온 영상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명은 일본의 거장 오지 야스지로 감독과 작업했던 각본가 노다 코고의 이름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 조합해 만든 것입니다. 코고나다는 애프터향 이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콜럼버스부터 공간과 인물의 내면을 사색하는 듯한 특유의 인상적 연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메카인 미국의 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케이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시로 온 한국인 남자 진이 조우합니다. 아버지와 정서적 교류가 없었기에 진은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도시는 건축가 아버지의 탐구 영역이었으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며칠을 보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일상 안에 가깝게 닿아 있다는 점이 도시의 특이점입니다. 이들이 거니는 공간은 아름답습니다. 노스크리스천 교회, 에로 살인행이 짓고 어윈 밀러가 살았던 집의 정원, 제임스 포시에게 병원, 데보라 버크의 어윈 유니언 뱅크 등 고요한 명상 영상과도 같은 영화에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그 건축물 자체가 아닌 안의 사람들까지 함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케이시와 어머니의 집을 어윈의 주택과 번갈아 비추거나 완벽한 모양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광장에서는 그 안의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듯 보입니다. 이건 진의 아버지가 말하던 영혼이 담긴 모더니즘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양을 탐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작가적 시선은 애프터향 이전의 콜럼버스에서부터 이미 완성된 코고나다 감독의 정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날씨마저 화창한데요. 현재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한낮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은 오전 10시에서 낮 3시 사이 가장 강한데요. 볕이 강할 때 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영남 내륙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맑다가 모레 목요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에는 다시 화창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로 인구 소멸지역 거주아동과 다문화 가정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아동과 보호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장애인 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들도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로 일어났던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국 선박 HMM 남우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되어 추가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4발을 탐지해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에미리트 정부도 이란발 드론 공격으로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두 명이 괴한에게 공격당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10대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10대 남성도 함께 범행을 당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괴한과 피해자들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기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 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 여단장,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훈 전 특수작전 항공단장 등 3명은 파면됐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됐습니다. 앞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에 이어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오전 10시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기업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와 사후 비상기업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잠시 휴전 중이지만 레바논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대상에 레바논 전선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충돌하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력화됐기 때문인데요. 레바논은 1975년 내전 발발 이후 반세기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종파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침공 속에서 레바논은 주변 세력들의 대리전 전쟁터가 돼버렸는데요. 언젠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레바논의 포성도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계약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예, 필리핀 정부가 긴급 현금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느낌표까지 표기하며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러시아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이틀 이른 6일부터 자체적인 휴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메니아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 중단 방식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기념일 행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시작되는 휴전 체제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휴전 선언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간 4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백악관 근처에서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무장 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및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건으로 미 비밀경호국은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으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워싱턴 DC 경찰청이 수사할 예정이며 AP통신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잠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4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프로젝트 프리덤 불똥.
1: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긴장 수위는 오히려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네. 순서대로 좀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현지 시간 4일부터 개시한다라고 예고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이

0: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한다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0: 실제 미군은 이 말대로 작전에 착수를 했고 미 화물선 두 척이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란은 바로 휴전 위반이다 라고 반발했고 소형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을 이란군의 경고사격에 이것들이 퇴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무엇이 맞는지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란은 해협 통제 범위를 또 대폭 확대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꾸 이렇게 넘어오니까 우리도 강경하게 새로운 통제선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새로운 통제선을 설정한 지도를 공개했는데 그동안 혁명수비대 캐슈섬과 라라크섬 인근을 안전 항로로 지정하고 또 오만 무산단 곳 주변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분류하면서 제한적으로 좀 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었는데 근데 새 통제선이 적용이 된다면 오만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 일부 영해까지 포함되면서 걸프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들조차 이 해협 접근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1: 더 넓어지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봉쇄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이 통제 범위에 포함돼서 굉장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미국과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춰있던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의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호가 기관실 좌연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네.
0: 뭐 해당 선박에서는 한국인 선원이 6명 등 총 24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1: 네. 네,
0: 아무래도 이런 맥락 속에서 폭발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란의 보복성 공격에 혹시 노출된 건 아니냐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 시작된 작전인데 우리나라까지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해협 개방을 도울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사실 네. 맥락상 네. 보면 이제 네. 다른 제3국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한국 참전을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한국 선박 피격을 오히려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안타까움을 표하는 대신에 이젠 한국도 이곳으로 와서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
1: 네. 네,
0: 느낌표까지 써가면서 네. 강조를 했습니다.
1: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0: 네,
1: 이런 식으로.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1: 네.
0: 뭐 사실상 호르무즈의 군함을 파견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1: 그렇죠.
0: 보입니다. 유구하게 뭐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유럽에도 파견 요청을 해왔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도 추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대신해서 영국과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다국적 논의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축하보다 중요한 것.
0: 네, 또 다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
1: 네,
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시각 4일 러시아가 앞서서 일방적으로 오는 8일에서 9일 휴전을 선언한 거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틀 빨리 6일부터 자체적인 휴전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지금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메니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적대 행위 중단 방식과 관련돼서 정작 우리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기념일 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틀 더 빨리 휴전 체제를 선포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서서 러시아 국방부가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이죠. 전승절을 맞아서 8일에서 9일 우크라이나 휴전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0: 러시아는 앞서서 올해 81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는 작전 상황을 고려해서 전차 등 군사 장비는 전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 네.
0: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을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승전일로 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휴전 방침을 선언하면서도 전승절인 9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릴 러시아군 열병

0: 측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방해한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으름장도 먼저 놓은 상황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강화하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거리의 고급 주택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피해를 받았고요.
1: 네.
0: 해당 건물은 크렘린궁에서 불과 약 6에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 및 암살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변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선언을 했는데 공격은 계속 감행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화해 특사 파견.
0: 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과 관계 복원 시도에 나설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이란 전쟁을 두고 거칠게 대립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접견이 최종 성사돼서 양측이 갈등이 봉합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시각 3일 워싱턴포스트는 바티칸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루비오 장관이 7일 교황을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루비오 장관이 이 7일에서 8일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링 추기경과 또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또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 등도 연이어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다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여파로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던 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역시도
1: 네,
0: 급속도로
1: 네.
0: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레오 14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이 신의 뜻이다라면서 정당화하는 걸 거듭 질타해 왔습니다. 또 레오 14세가 7월 4일에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백악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교황의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1: 네.
0: 지난달 12일에는 레오 14세를 향해서 범죄 문제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는 형편없다. 라고 비난도 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뭐 교황이 이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SNS에 이걸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세계 최고 권력자 미국 대통령 때 세계 14억 명 가톨릭 교도 수장 이 교황이 정면 충돌하는 것은 당장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일 것 같습니다. 미국 내 5,400만 여 명이 가톨릭교도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는
1: 그렇죠.
0: 상황 때문일 텐데요.
1: 네네.
0: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이 가톨릭 유권자로부터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20%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은 바도 있었기 때문에.
1: 되게 지지층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은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이 트럼프의 교황공 공격이 올 가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산의 해가 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인식했다는 걸 보여준다라면서 보수적인 가톨릭 유권자들은 미 행정부가 교황을 무례하고 거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1: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 티끌 모아 기부.
0: 네, 신박한 기부 방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1: 네.
0: 여행하실 때 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압수당한 적 종종
1: 음료수 같은 것들
0: 맞습니다.
1: 버려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몇 번 뺏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 인근의 보베 공항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이렇게 분실된 물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원 낭비 줄이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시간 4일 일간 르파리징에 따르면 공항 운영 관리 회사 벨로바는 2024년 12월부터 터미널 내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수거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벨로바의 CSR 담당자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보안 검색을 미리 대비하게 해서 여행객들 시간을 절약해주고
1: 네.
0: 또 폐기물을 줄여서 낭비를 막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수거된 물품이 프랑스 구호단체에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이 구호단체가 공항 근처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서 물건들을 분류 재배포하고 또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이나 한 달 이상 차지하지 않는 분실 수하물들도 동일하게 기부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지난해는 총 17톤 정도의 물품이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중에서는 12톤 정도는 분류 작업을 마친 후에 수혜자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1: 네.
0: 올해 들어

0: 들어서도 4개월 만에 2.5톤이 수거돼서 공항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는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부 품목은 뭐 식료품, 화장품, 조리도구, 스포츠용품, 유모차까지 네. 다양하다고 하고요. 근데 위생이나 안전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그 즉시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 식품이나 그렇죠. 데오드란트처럼 네. 피부에 직접 닿은 것들은 네, 기부를 네. 할 수가 없어서 네,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공항이 훌륭한 파트너로서 기부 물품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기고 있고요. 네. 이용객들도 아, 보안 검색대에서 물건 제지당하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 다행이다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환경도 생각하고 그러게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어쨌든 비행기 타시기 전에는 좀 꼼꼼하게 네.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아우 이건 또 무슨 얘긴가 싶을 거예요. 전 애인 소환술.
0: 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네. 전 연인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네, 이른바 AI 전 애인이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 외도 아니냐, 이제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AI 엔지니어 저우테니가 개발한 오픈소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요. 네. 사용자가 과거 연인과의 채팅 기록, 또 SNS 게시물, 사진 등을 입력해서 AI가 말투나 표현 방식, 사고 패턴까지 그대로 따라한 디지털 전 X 연인을 생성하는 방식인 겁니다.
1: 약간 좀 무서운데요.
0: 네, 저도 약간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여행이나 기념일, 갈등 예. 경험 등 개인적인 기억을 추가해서 입력하면 더 정교하게 가상 인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는 이를 자주 쓰는 메신저 앱과 연동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용자들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네. 네.
0: 어떤 이용자는 전 연인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나아졌다.
1: 아.
0: 네. 또 후회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예전 연인이 자신이 기억하던 것만큼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네. 근데 어떤 분들은 AI 전 연인에게도 또 똑같이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1: 되풀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다시 만나도.
0: 네. 그래서 맞아요. 나 자신을 이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면서 이런 후기도 있는 반면에요.
1: 네.
0: 비판론도 적진 않습니다.
1: 네.
0: 특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런 디지털 전 연인과 교류하는 행위를 두고
1: 그거는 좀
0: 네 이거는 감정적으로 외도 아니냐 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1: 네.
0: 일부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이런 채팅 기록이나 개인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니까 이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현재 언론 매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유명인 등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고 있다라고 짚으면서요. 예, 지난 3월에는 중국에서 구형 AI 모델이 단계적으로 퇴출당하면서 이전 버전 AI와 깊은 유대감을 맺었던 사람들이 사이버 상실이라는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1: 네. 글쎄, 그런 채팅 기록 같은 거 저는 다 없애는 편이긴 한데.
0: 네, 저도. 네,
1: 좀, 굳이, 네. 굳이 다시 만나야 될까요?
0: 맞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줄고 또 줄고.
0: 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1: 네네. 네.
0: 글로벌 이슈들만 보면 사실 어린이날 기분이 나질 않긴 한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네.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어린이 인구가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아사히 신문은 4일에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수를 1,329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35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
1: 네.
0: 45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8%인데 이게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고 하고요.
1: 네.
0: 어린이 인구 자체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비율도 모두 195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일본 통계에서 일본에서 이제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1950년이라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역대 최저치라는 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겁니다. 1950년만 해도 어린이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었다고 하는데
1: 네.
0: 지금은 그게 10.8%로 떨어졌으니까 네, 거의 뭐 어린이 비율이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렇죠. 쪼그라든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 일본에서 아이가 가장 많았던

0: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인구 4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38개국 중에서 일본의 어린이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거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 뒤에서 1등이 한 명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우리나라일 확률이 높겠는데요. 맞습니다. 왠지.
0: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0.8%보다도 적은 10.2%로 집계가 됐고요.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흔히 일본을 먼저 떠올리는데 정작 어린이 비율 꼴찌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1: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으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인데.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잭슨5의 I'll be ther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화재 폭발이 일어난 데에 대해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한 달여 만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원유 수출항 등을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0: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6달러로 4% 넘게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통신원 취재수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최근에 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필리핀의 이 해외 노동자들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가 중동 갈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무노동, 무임금 상태인 노인 OFW, 즉 필리핀 해외 노동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 네.
3: 우선 두바이 주재 필리핀 이주 노동자 사무소가 약 3천 명에게 긴급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물류, 건설, 서비스업 위축으로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두바이와 북부 에미레이트 지역 필리핀 노동자들이 직접 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 따른 대응입니다.
2: 네.
3: 필리핀 노동이주부와 두바이 이주 노동자 사무소에 따르면 약 3천 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1인당 200달러, 한화로는 약 30만 원가량의 일회성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 네, 두바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3: 가장 큰 피해는 지역 불안으로 인한 기업 운영 축소와 프로젝트 지연입니다.
2: 네.
3: 특히 건설업, 항공, 물류,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 임금 삭감, 계약 중단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네.
3: 두바이 노동 담당관 존 리오 바우스티스타는 피해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관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청자는 온라인 등록 후 신분증인 캐비닛 아이디, 노동카드, 고용계약서와 함께 해고 또는 근무 중단 증빙만 제출하면 지원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해외 송금 감소와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또 두바이 외에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도 많을 텐데 다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3: 네, 필리핀 이주 노동부는 중국, 중동 전역 10개국 이상에서 피해 사례를 집계 중이며 이미 약 8억 페소, 한화로는 약 192억 원 규모의 긴급 대응 재산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 네.
3: 이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은 에미레이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 항공 노선 불안정,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필리핀 해외 노동자 고용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보다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현지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필리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알려주셨고요.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준비하셨는데 필리핀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본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네요.
3: 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대폭 개정하면서
2: 네.
3: 사실상 전후 유지해온 살상무기 수출 금지의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2: 네네.
3: 이에 따라 필리핀은 일본산 군함, 방공시스템, 해상초계기, 미사일체계 등 보다 공격적 성격의 군사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우선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필리핀에 항공감시 레이더를 공급했고 상호접근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군사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한 장비지원을 넘어 공동훈련, 군수지원, 실질적 전력이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 네, 일본이 필리핀을 왜 최우선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3: 핵심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전선 국가이며
2: 네.
3: 일본 역시 동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중국 견제를 국가안보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필리핀의 해양 방어력 강화가 곧 자국 안보와 직결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필리핀을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며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다자안보 축 강화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2: 네.
3: 실제로 올해 양국은 군수지원협정 체결, 합동군사훈련 확대, 방산협력 심화를 연이어 추진하며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움직임이 지역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3: 전문가들은 일본 필리핀 군사협력이 앞으로 동남아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3: 우선 필리핀은 일본산 고성능 해군 자산과 방공 체계를 확보할 경우 남중국해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네.
3: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 견제를 위한 포위 전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영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평화헌법 해석 변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대국에서 안보 행위자로 역할이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 네.
3: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일본, 필리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도 구도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0: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일 레바논에서도 전투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1975년 내전이 발발한 이후 반세기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전쟁터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레바논의 전쟁은 왜 멈추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미국 이란은 휴전 중이긴 합니다.
1: 네, 네. 근데
0: 네, 레바논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가 2월 28일이었는데 네. 3월 2일 날 레바논에서 그 최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0: 네.
1: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니까 이스라엘도 여기에 맞서서 오히려 더 수도 베이루트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는 공세를 펼쳐서 지금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국 침입에 들어가서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생포해와서 가자 전쟁이 발발하니까는 그 일환으로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헤즈볼라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전쟁을 하다가 2024년 11월에 휴전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 다시 또 전쟁이 불붙은 거죠. 헤즈볼라가 참전한 이유는 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의 지도부들을 암살하고 제거하니까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참전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사실상 그 명분이고 목적은 만약에 이란 전쟁에서 실제로 진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패배하고 제압당하면 자기들도 목숨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0: 네,
1: 일단
0: 네.
1: 전선을 갖다 넓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0: 네.
1: 또 하나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지난 앞서 말했던 가자 전쟁 이란으로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너무나 큰 피해를 봐가지고 뭐 정말 이 지역 영내에서 위상이 추락을 했는데 이번에 자신들이 건재함과 회복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0: 네.
1: 위상 제약벌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은 또 가자 전쟁 때 이루지 못했던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그리고 완전한 해산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대를 완충 지대로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 명분 삼아 헤즈볼라의 공격을 명분 삼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됐었는데 그래도
1: 네.
0: 지금 양쪽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상황인 거죠?
1: 그렇습니다. 4월 8일 이란 전쟁 휴전이 됐죠.
0: 네.
1: 근데 그날
0: 예.
1: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갔다가 더 대대적으로 폭격을 해갖고서 하루 사이 뭐 130명이 죽거나 그랬습니다. 이 민간인이. 근데 이제 이란은 레바논 전선도 휴전 대상이다. 조건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그렇게 우리 휴전, 자기가 중재할 때 레바논도 포함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파키스탄 얘기가 맞겠죠, 아마.
0: 네.
1: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이 별로 지킬 의사가 없어 보여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4월 17일 날 미국의 중재로 어떤 휴전은 발표가 됐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또 4월 24일에도 3주간 휴전이 연장된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휴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0: 네.
1: 어저께도 17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공격에서. 30일 이후에 무려 110명이 죽었고 지금까지 26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앞서도 얘기했지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지난번 가자 전쟁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가를 포함해서 한 사망자에서 4천에서 5천 명 되고 부상자만 7천에서 13,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소유하고 있던 드론과 미사일 등 화력의 한 80%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0: 엄청난 피해를.
1: 그러니까
0: 입었습니다.
1: 무엇보다도 네. 자신들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가 이스라엘 지금 점령당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레바논 남북에서 헤즈볼라의 지위와 영향이 위축되고 존폐의 기로에 있지 않냐 이런 평가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우리 그렇지 않다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권장을 보여주려고 일단 참가를 한 거죠.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이란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자기도 이란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이란 전쟁이 종전을 하게 될 때 되면은 자기도 종전의 당사자로서 네. 뭔가 조건과 요구를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네. 얘기해서 이란 전쟁 종전의 수혜를 자기가 받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2024년 11월에 이스라엘과 휴전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했어요. 간간이 우리 자기 지위가 위태로운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란 전쟁에 참가해서 이란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은 종전할 적에도 그 휴전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네. 또 레바논을 이 이란 전쟁 해결책이 하나의 의제로서 끼워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의 뭐냐 최대 목표 헤즈볼라 무장해제 해산 네. 레바논 남부 지대 점령 영구화 이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데 미국이 안 하니까는
0: 네.
1: 양수 겹쟁하죠. 헤즈볼라를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이란 전쟁이 깨질 이란 전쟁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커지니까는
0: 그렇죠.
1: 막 꼭 먹고 알 먹고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네. 비극이긴 한데.
0: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희생자가 네. 생기는 게 또 문제인데요. 레바논에서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분쟁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된 건가요?
1: 앞서 얘기했지만 1975년부터 레바논에서 내전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전쟁이 거의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0: 네.
1: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레바논 전쟁은 거기다가 중동 분쟁의 한 원인이 종파 갈등이 기름을 부은 거죠.
0: 종교 때문이고.
1: 레바논은 원래 기독교도 그리고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드루즈파 등 다양한 종파와 민족들이 사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였습니다.
0: 네.
1: 근데 냉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이 격화되면서 이 종파 갈등이 분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958년 레바논 위기라고 하는데 당시 기독교도 대통령이 친서방 노선을 펼치니까는 무슬림 주민들이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고 충돌 일부 직전에 가니까 미국이 해병대를 파견해갖고서 분쟁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게 거기서부터 이미 그런 시작이 드러난 거죠. 종파 분쟁이.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즉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니까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쫓겨났습니다.
0: 네.
1: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무슨 뭐 요르단으로 갔는데 레바논으로 많이 갔어요.
0: 네.
1: 그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인구 구성이 변하면서 난민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종파 갈등 주민 갈등이 격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하죠.
0: 네.
1: 해방기구가 1970년 요르단에서 요르단 정부군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진압당했습니다. 그게 검은 9월 사건이라 하는데 이 사건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주력 세력들이 무장 세력들이
0: 네.
1: 레바논으로 다 갔습니다.
0: 아.
1: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레바논의 최대 무장 정파가 된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다가 결국 1975년에 기독교 민병대랑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랑 무장 충돌이 벌어지면서 내전이 발발해서 결국은 기독교도 대 무슬림 간의 내전으로
0: 네.
1: 아. 확산이 됐습니다. 주변국도 가세를 했죠. 이스라엘은
0: 그렇죠.
1: 기독교도를 지원하고 네. 시리아는 무슬림 쪽을 지원했고 1980년,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란이 개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아파들을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의 문제 헤즈볼라가 1982년에 창설됐습니다.
0: 네.
1: 레바논 내전은 1990년에 까지 지속됐는데 그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완전히 축출되면서 이제 일단 내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0: 예.
1: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면서 계속 분쟁이 지속됐고 또 2006년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레바논을 침공했고 또 2023년 이후는 가자 전쟁 이란으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간간에 계속 레바논 내부에서도 그 무력 세력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됐고요.
0: 네.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제 레바논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왜 그런 건가요?
1: 그 현대 중동 분쟁의 내관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분쟁에
0: 네.
1: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고 그래서 레바논이 영내 중동 국가 영내 국가 및 세력들의 대리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헤즈볼라 등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필요할 때마다 심심하면 레바논을 침공하고 점령해 왔습니다.
0: 네.
1: 이거 지금 레바논 분쟁의 한 당사자인 헤즈볼라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바논을 침공하고 점령한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니까 그 남부에 살고 있던 시아파들이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을 해줘 갖고서 네. 1982년에 헤즈볼라가 결성되고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해서 지금 이란의 최대 무장 정파가 된 거죠.
0: 네. 그럼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언제부터인가요?
1: 본격적인 군사 개입은 1978년 3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군을 투입해서 이른바 남부 리타니강 이남을 전면 점령한 것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점령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1982년부터 85년까지 갈릴리 작전이라고 하는 레바논 전쟁을 벌였고
0: 네.
1: 1993년 7월에 책임 정산 작업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0: 아.
1: 책임 정산 작업을 벌였고 1996년에는 분노의 포도 작전 등 침공 작전을 벌여서 레바논 남부 점령을 갖다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982년 9월 베이루트 외곽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샤틸라 사브라에서 기독교 팔랑의 민병대가 이스라엘 군의 포위와 조명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인들을 갖다가 한 적어도 800명, 많은 3,500명까지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발칵 뒤집혔죠.
0: 예.
1: 그리고 1996년 분노의 포도 작전 때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갖고서 민간인 건물을 공습을 해갖고서 한 40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0: 네.
1: 칸 학살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그때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공습에서 민간인 40명 죽은 건 가자 전쟁 이후에 그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쟁이 악화된 거,
0: 네.
1: 된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때는
0: 네.
1: 92년만 하더라도 민간인 죽었다가 막 난리 나고 했는데 네.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압력으로 2000년 5월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레바논이 좀 끝났나 그랬는데 2006년에 다시 2006년 7월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면서 전면적인 레바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0: 네.
1: 이때 왜 헤즈볼라를 제거하려고 침공한 거죠. 그런데 이때 헤즈볼라가 성공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탱크가 막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작전에 성공을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그래서 결국 한 달만 철수해버렸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헤즈볼라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 높아졌고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고서 명백한 승리를 묶은 전쟁이
0: 네.
1: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절치부심하다가 결국 2023년 10월 8일 가자 전쟁을 계기로 해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선을 열어가지고 더 크게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준 거죠 헤즈볼라가.
0: 네.
1: 특히 이제 2024년 9월 17일 18일 그 유명한 삐삐 테러라는 거.
0: 네.
1: 헤즈볼라 대원의 호칠기와
0: 네,
1: 무서운 기에다 폭탄을 미리 심어 놓았다가 그걸 한꺼번에 폭발시켜서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런 걸로 해갖고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온 거죠. 네.
0: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1970년대부터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계속
1: 그렇죠.
0: 침공하고 군사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목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1: 성공하지도 못하기도 했고
0: 예,
1: 계속 또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고
0: 예.
1: 또 하나는 다른 목적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했지만 반세기에 걸쳐서 반복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과 점령의 주요 목표는 처음에 레바논 남부에 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0: 네.
1: 또 헤즈볼라 이런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그 남부 지대를 갖다가 완충 지대로 만들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베이루트에 그러니까 레바논에 친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여태까지 다 공격만 했지 제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스라엘이 대외 정책을 많이 바꿔버립니다.
0: 네.
1: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중동 팔레스타인이나 주변의 중동 국가와 협상을 해서 평화협상을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0: 네.
1: 했었는데 그때부터 베냐민 네타냐후가 집권하면서부터 그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적들을 다 주변 경계선을 다 제외해버리겠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도 불허하고 중동협상을 포기했죠. 즉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것이 대이스라엘 전략입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대이스라엘.
0: 네.
1: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 경전인 구약에 나오는 고대 가상의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 즉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른바 옛날 솔로몬이 제국이 컸었다
0: 예.
1: 그런데 그거는 허구의 사실이군데 하여튼
0: 네. 복원을 하겠다.
1: 복원하겠다. 그러면서 주변 영토를 야금야금 점령하고 이제 굳히는 작전에 들어간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점령한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굳히는 전략을 폐했는데
0: 네.
1: 그 골란고원 서안지구가 대표적이죠.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자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시도를 관측을 거의 도고라하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대에서 남부 접경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또 레바논 남부 점도 점령하고 있고 또 가자도 주민들 완전히 축출해내갖고서
0: 네.
1: 거기다 리조트를 만든다는 등 뭐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공식적인 목표가 그 접경에서부터 30km 북쪽으로까지 쉽게 해서 네. 니타니강 이남을 완전히 자기네가 점령해서 무인지도로 만들어서 완충지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레바논 영토의 한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현재는 한 지금 국경에서 5에서 10km까지 넬로 라인을 그어놓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걸 또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동지중해에서 지금 가스전이 발견이 돼갖고서 지금 자기가 그 연안지대의 땅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스형 권리가 커지니까는
0: 그렇죠.
1: 가자도 먹으려고 그러고 레바논 남부도 먹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목표가 다른 목표도 네, 이제 네, 추가가 네. 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란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된다면 이 레바논 관련 전쟁도 종료가 될까요?
1: 장담하기 힘들 건 봅니다. 적어도 저강도 전쟁이 고강도 전쟁의 저항도 분쟁이 지속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0: 네.
1: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의사가 전혀 안 보이고 있고 잘 굳히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럼 헤즈볼라나 그 이스라엘 발선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0: 그렇죠.
1: 그걸 하게 되죠.
0: 네.
1: 이건 레바논 분쟁은 지금 거의 뭐 해법이 없는 상태, 분쟁이 항상화되는 상태, 반세기 동안 그런 상태입니다.
0: 네.
1: 문제는 이제 이란이 이제 레바논 전선을 휴전 조건으로 끼워 놓으려 할 것인데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틀림없이 반대할
0: 그렇죠.
1: 거고, 반대할 거고.
0: 종전이 된 거 원하지 않겠죠. 이스라엘은?
1: 사부터지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0: 네.
1: 이스라엘이 저렇게 반대하면 뭐 이란도 사실 휴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휴전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0: 네.
1: 또 하나는 이란이 강력하게 레바논 휴전을 조건을 내걸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차피 레바논 전선이라는 게 해법도 없는데 저 휴전해봤자 무슨 전선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0: 휴전이라고 하고 계속 공격할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0: 예.
1: 뭐 강력하게 내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레바논은 1975년 내전이 발발로 지금까지 사실상 총성이 끊이지 않은 영원한 전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해법도 현재로서는 참
0: 딱히
1: 없어 보입니다. 왜
0: 보이지는 않는데.
1: 팔레스타인 분쟁이 복사판 그리고 그 내관이 돼갖고서
0: 네.
1: 중동 분쟁의 모든 요소들이 다 레바논 땅에 다 압축돼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분쟁이 뭐 해결돼야지. 레바논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냐.
0: 네.
1: 레바논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0: 뭐
1: 이런 역으로 예. 서로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좀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종전이나 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서 뭐 말로는 지금 휴전이 돼 있지만 공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민간인들 희생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1: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간인이 지금 현재까지 3월 2일 레바논에서
0: 네.
1: 2,600명, 2,700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그걸 갖다가 뭐,
0: 네.
1: 뭐 헤즈볼라 대원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이 민간인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0: 말씀 들으니까 네. 더 답답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 정우희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아이들과 웃음꽃 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영남 내륙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 활동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도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은 오전 10시에서 낮 3시 사이 가장 강하니까요. 이 시간대에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청와대는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 만에 파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 한 명이 숨지고 남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서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시각 어젯밤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인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입니다. 좌현 기관실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린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선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로 선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손상된 화물선이 대기 중이던 곳은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입니다. 주변은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다수의 다른 배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폭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HMM은 예인선을 동원해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구출을 위해 해상 호위 작전을 개시한 첫날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협엔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사실상 압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진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발포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 화재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함께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 작전에 미국 측 동참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원유, 가스 수급에 영향이 큰 국가들이 해상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선박 7정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선 2척이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수행 중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해 작전 참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화재 폭발이 일어난 데 대해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선박을 인근 항구로 가져가서 거기서 원인을 파악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이번 폭발 화재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만약 이번 사고가 우리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도발이자 국제 해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외교 안보 채널을 풀 가동해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 만에 파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랍에미레이트 UAE를 공격해 원유 수출항에 화재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걸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이 지난달 8일 미국과의 휴전 이후 한 달 만에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푸자이라 석유 산업지대를 타격해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는 UAE의 석유 수출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 16기도 발사했습니다. 15발은 격추됐고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UAE 국영기업 유조선 한 척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통제구역을 UAE 해안선까지 대폭 확대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테러와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UAE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안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UAE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일부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바이와 샤르자 주민에게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긴급 경고 메시지가 수차례 발송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0%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가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며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이란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급망도 영향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고생 한 명이 숨지고 이를 도와주려던 남학생 한 명도 다쳤는데 경찰은 2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한 명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학생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남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괴한이 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화면을 토대로 20대 초반의 남성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오늘 오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귀가 중이었던 두 학생이 모르는 사이인 용의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로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장애인 복지관, 아동 양육시설 이용 아동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국무회의 등이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을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대학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공지능 중심대학에 참가할 대학 10개 교 중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가천대 등 7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최장 8년간 총 240억 원, 대학당 연 30억 원 규모를 지원해 AI 전문 인재와 각 전공에 AI를 접목 활용할 수 있는 AX 융합 인재 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에 이어 생중계가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과 홍콩 명보 등은 오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한 데 이어서 2일과 3일에도 같은 기종 수송기 석대가 추가 도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서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은 현지 시간 4일 오후 3시 반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15번가 인디펜던스 에브뉴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무장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퀸 비밀경호국 부국장은 순찰 중인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해 접촉을 시도하던 중 해당 인물이 도주하다가 총기를 꺼내 발포를 했고 요원들도 응사하면서 교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퀸 부국장은 해당 용의자가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부상 정도 등 상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용의자가 쏜 총에 미성년자 한 명이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전승일을 맞아서 오는 8일에서 9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성명에서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키이우 정권 수반이 5월 9일 모스크바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발언에 주목한다며 전승절 81주년 기념행사를 방해하려는 범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러시아군은 키이우 중심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SL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L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L은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40곳의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328건의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5: KBS 중심 채널.
6: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유닝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원인과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잠시 뒤에 경제 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초박빙 승부 속에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숙취 없는 정치 토크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잔 코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물 잠김이냐 가격 조정이냐 김인만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살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은 아마 오늘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도 아직 어린이 한 명쯤은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 어린이날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포장지 뜯으며 가슴 벅찼던 인생 첫 선물,

0: 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지금 우리 아이들 또 손주와 함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이날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중동 사태부터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불이 났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2: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8시 4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한국 선사인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선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이게 뭐 공격을 받은 건지 뭐 화재가 발생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까?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화재가 외부 공격 탓인지 선체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구출을 위해 해상 호위 작전에 개시한 첫날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협엔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해요.
2: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 화재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 동맹국들이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압박 수위를 연신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짚어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0: 네,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그 분위기가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양상 같아 보이는데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했죠?
2: 맞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요구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하자마자 교전이 불거진 데다 약 한 달간 멈췄던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되면서 시장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가장 먼저 출렁였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각각 6%, 4% 가까이 뛰었고요. 좀 떨어지나 싶던 원달러 환율도 영향받으면서 야간 거래소 다시 1480 번대 코앞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국내 기름값이 또 난리잖아요.
0: 네.
2: 지금 5주 연속 오르면서 2,000원을 넘긴 지 오랜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환산해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세전 1,200원 중후반대, 여기 유류세랑 유통비 이것저것 더하면 이제 최종 소비자 예상가가 2,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아이고. 나오고 있어서 최고 가격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정부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유가 충격을 막기 위해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하지만 무작정 연장만 하자니 나라 고관이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널뛰는 이 기름값이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거쳐서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도 번지게 되면 일각에선 여름철 물가가 다시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만큼 곳곳에서 경고음이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0: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어제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뭐 거의 7천 넘어가게 생겼어요.
2: 네,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고작 64포인트 0.9%만 더 오르면 7천 피에 도달하게 됩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2: 예, 일각에선 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현재 장세가 실적에 기반해 주가가 오르는 이 실적 장세로 상황에 따라선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최근 850조 원까지 대거 높여 잡았는데 이렇게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오르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수준으로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추가 상승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선 연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0조 원까지도 거론되는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만 포인트, 만 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0: 점점 높아지네요.
2: 예,
0: 네.
2: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상 코스피 현재 위치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의 실효성이 큰 시점이다.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린이 계좌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미성년자 전용 계좌 개설이 무려 18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8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0: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2: 네, 특히 또 눈에 띄는 건 이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고 일찍이부터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단순 투자가 아닌 금융교육, 자산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중심으로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증권사들도 이런 어린이 개미를 위해서 자녀 투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ETF 점립식 투자 가이드 같은 서비스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네.
0: 주택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죠. 주택연금 가입자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요?
2: 네. 지난 3월 기준 신규 가입 건수가 1,200건을 넘어서면서 전달보다 65%나 늘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월 지급금이 평균 133만 8천 원으로 4만 원 정도 늘었고 초기 보증료도 낮아지면서 가입 부담이 줄었는데 신규 가입자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작년보다 많게는 6%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0: 네,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2: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변수인데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연금 대신 그냥 들고 있자 혹은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한 완화나 세제 지원 확대, 다운사이징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과 정책이 함께 맞물려야 지속적인 가입 확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그 주 4.5일제 근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노동시간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 네. 지금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감축 추세로는 실노동시간이 2030년 1,739시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부 목표이자 OECD 평균인 1,700시간대 진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0: 뭐 숫자로 보면 그 노동시간이 꽤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주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거든요.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소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가 기본인 탓에 노동시간이 여전히 많다. 근무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간 줄어든 연간 노동시간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유연근무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나 덜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권 신용대출 관행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지적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지금의 신용등급 체계가 철저하게 과거만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정교하지 않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 밖에 두텁게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은행들의 대출 현황만 살펴봐도요. 이 같은 지적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은행마다 비슷하지만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워낙 불투명해서 그간 수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이 우량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집중된다는 부분도 파악이 되는데 네. 지난달을 기준으로 금리별 취급 비중을 보면 대부분 6% 이하 금리 수준 그러니까 신용도가 우량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80-90%가 쏠려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용범 실장이 지적한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0: 네. 이렇게 그 중저 신용자의 금융시장 배제 문제 삼으면서 신용평가 시스템을 직격하면서 인터넷뱅킹에서 대한신용평가가 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2: 네. 기존 은행들이 대출, 연체, 카드, 사용이력 등 이 과거 금융기록을 중심으로 신용을 판단해왔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인뱅들은 통신비 납부나 소비 패턴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가능성과 금리 한도를 넓혀왔습니다.
0: 그렇군요.
2: 예, 신용점수 하나로 보던 시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겉으로는 같은 저신용자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중저신용자도 대출을 더 받기 쉬워지고 조건도 좋아졌는데 지난해 4분기 평균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도 대표 인맥

0: 활용해서 이제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많았던 걸로 나타났고요.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도 상위권이었는데요. 아이는 아이대로 또 놀 수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쇼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딜 가야 아이가 좋아할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들과 달리 아이들이 진짜 바라는 건 또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진행한 설문에서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 1순위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꼽혔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으로도 화목한 가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네요. 네, 어린이날이라고 거창한 계획 세우기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 같고요. 짧더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는 이 뉴스를 저 집에서 우리 막내랑 같이 읽었거든요. 네. 딱 보더니 1위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그러니까 에이 아니지.
2: 아니라고 답하던 거예요.
1: 솔직한 아이들의 마음은
2: 44%안 들어갔네요.
1: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던데. 자, 경제인사이트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생방송으로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들의 어린이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828 쓰시는 분께서, 저는 예전에 국민학교 4학년 때 큰 누나가 어린이날 책가방을 사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불 속에서 가방을 안고 잠을 잔 적 있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큰 누나가 마음먹고 큰 선물 하셨던 것 같습니다. 9963님, 그 옛날 어린이날이면 종합선물 세트 하나 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알록달록한 상자 안에 과자, 사탕, 초콜릿, 작은 장난감까지 비닐을 조심스레 뜯던 그 순간의 설렘과 뭘 먼저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행복한 망설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어린이날의 전부이자 가장 따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종합선물 세트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네. 0207님, 42년 전 국민학교 2학년 때 어린이날이라며 엄마가 사주신 사이다 한 병. 그때 그 맛과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한데 이젠 그 엄마를 볼 수가 없네요. 엄마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어 보내주셨고요. 5169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는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께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짜장면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엔 1년에 서너 번 먹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6435님께서는 집에 초등 5학년 어린이를 두고 출근했습니다. 이제 다 컸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네요 하시면서 아쉬운 마음 보내주셨는데, 오늘 못한 거는 또 다른 휴일날에 5학년 우리 아들과 아이와 함께 보내시면 좋겠고요. 휴일인 오늘도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과 또 당일치기 나들이기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하겠는데요. 특히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길겠습니다. 참고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리고요. 군자분기점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군자 요금소부터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함에서 3km 정체고요. 더 가서 강해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 요즘 뭐 용돈 대신 주식 한 주, 뭐 ETF 한 종목을 아이 이름으로 선물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 좋죠. 하지만 아이에게 오래 남는 선물은 역시 책 한 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점에 가보면 고민이 되죠.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책은 뭘까? 또 재밌으면서도 마음 키워주는 책은 없나 하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 책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해온 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이면서 아동문학가시죠.

0: 김지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어렸을 때 어린이날 그 받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뭐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제가 하얀색 엿이 먹고 싶었는데요. 예. 저희 동네에 그 엿을 팔지 않아가지고 하얀 엿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하얀 엿 파는 데까지 가셔서 부모님이 그거 사가지고 전날 퇴근길에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예. 옛날에 있었던 하얀 쌀 엿.
0: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네. 요즘 애들은 꿈이 아주 아저 선물에 대한 그게 야무지거든요. 네. 자기 욕망을 다 드러내고.
1: 귀한 걸 구해다 주시는 그 마음들이 무엇이 맞아요. 됐든지 어린이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사실 귀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너무 흔해진 게 물건들이며 먹을 것들이라 가지고 네. 요즘 애들한테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너는 이제 어린이날을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할 때 13살까지는 어린이날 선물 받아야 된다는데요.
1: 예. 김승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어린이날에 선물 꼭 받아야 된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런 시도 썼어요. 네, 중요합니다.
0: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선물을 해줘야만 되는. 네. 자, 어린이날 하면 정말 뭐 선물부터 떠올리게 되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장난감 같은 것보다 책 한 권이 오래 남는 선물이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그냥 어떻게 교본적인 이야기인가요?
1: 아니죠. 어린이에게 사실 책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의 저장소거든요. 저희가 많은 선물을 받지만 어렸을 때 읽은 책 한 권이 힘들 때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그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였던 이금희 작가가 우리가 책을 펼치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0: 이렇게 앞으로 좀 네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아, 표지가 아주 예쁜 빨간색의 네.
1: 빨간 표지인데 박현민, 오승민, 이소영, 이명애, 서현 이 다섯 명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가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거든요. 다섯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려고요. 네. 우리는 왜 어린이 책을 읽는가? 알고 싶기 때문이다. 달팽이의 마음을 하늘을 나는 새의 마음을 네. 이름 없는 별의 마음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너의 마음을 네. 요즘 문해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문해력이라는 건 세심한 공감 능력 그리고 내가 저 존재하고 같다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책은 항상 그런 잊을 수 없는 친구의 기억을 남기죠. 책에서 만난 인물들은 다 속깊은 친구가 되니까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구절처럼 하늘을 나는 새의 마음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마음을 별로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 이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1: 시간이 없죠. 궁금해할 시간이 네. 맞아요.
0: 근데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기발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0: 도저히 그 어른으로서는 상상해서 어쩜 저런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1: 맞아요. 그리고 그 말에 그 어휘의 바다를 확장시켜 주는 게 바로 이제 책이거든요. 네. 저희가 늘 쓰는 말만 쓰잖아요. 근데 김소영 작가가 이제 숨은 어린이 찾기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 결국은 어린이도 책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어린이를 찾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표현 네. 굉장히 좋네요.
1: 네. 그래서 숨어 있는 아이들이 책 속에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을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진부한 표현보다는 참신한 단어, 말들을 좀 찾아서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다시 아이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자기 안에 숨은 어린이를 찾는데 동화책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1: 그 요즘에 이제 쇼폼도 있고 뭐 SNS도 있고 글자 자체에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책 속에 있는 문장과 경험 그 그림들은 예술적인 노력이나 배려를 많이 거친 것이어서 그냥 흘러가는 자극이 아니고 이제 그 서사와 함께 오래 기억에 남게 돼요.
0: 네.
1: 그리고 이 경험은 아주 입체적이고 좀 몸의 경험에 가깝거든요.
0: 마치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1: 네.
0: 것처럼.
1: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또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읽기 때문에 이 책은 좀 몸이 기억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시라고 하는 거죠.
0: 네. 네. 참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하나 그 나이대에 경험하는 것들이 참 오랫동안 이게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지금 몇십 년 지났지만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지 이런 게 생각나면서 가슴이 찡해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네. 그럼 좀 연령대별로 이런 책들을 권하면 읽으면 좋겠다, 읽히면
1: 네.
0: 좋겠다 하는 책들을 좀 교수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먼저 유아기 때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좀 글과 그림을 자세히 읽지는 못하고 리듬에 더 반응하고 모양에 반응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뭐 혼자 옷 입고 혼자 걷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얘기들
0: 네.
1: 이런 얘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김효은 작가의 그림책 중에 할 수 있어요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책 보면 어린이가 계속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뭐 의자에 올라가고 할머니 무릎에 올라가고 아빠랑 함께 이렇게 하늘을 보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0: 네.
1: 이 책은 아주 재밌는 그 상을 받았는데 오돌토 꽃당 늘 수풍잼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이게 한 글자씩을 그 상에 후원자들이 이름을 보탠 상인데요.
0: 네.
1: 어린이책 전문가들이 주는 아주 좋은 상이에요. 거기에 올해 수상작이기도 해요.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또 소리에 예민한 아이들에게 좋은 책 중에는 이상규 시인이 글을 쓰고 백유연 작가가 그림을 그린 화난 거 아니래도?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이제 답답해하는 게 자기 마음 전달하는 법이거든요.
0: 네.
1: 아직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에는 맨날 화났다고 오해받는 고슴도치가 나와서 아 자기 마음을 진짜로 전달하는 얘기인데 이상규 시인이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낱말 사용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다 보면 고운 말들을 입에 익히게 되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3세, 4세 아이들이 볼 만한 책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1: 네.
0: 뭐 이 시기는 뭐 아이들이 글보다는 이제 그림
1: 네.
0: 위주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읽어줘서
1: 네.
0: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좀 어떻게 읽어줘야 아이들이 더 반응을 잘할지 궁금해요.
1: 네, 보통 연극하는 것처럼 멋있게 과장되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줍으면 수줍은 대로 부끄러운 대로 평소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아 나는 책 읽어주는 거 너무 좀 가슴 뛴다. 아 이거 잘 못하는데 애한테 성우분들처럼 읽지 못한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절대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차분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차분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좀 흥이 난다 그럼 흥겹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면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빨리빨리 넘기지 마세요. 아이가 그림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머물러 주시고 끝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0: 네.
1: 반드시 아이가 어디에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싶어 하면 그냥 그 한 장면만 하루 종일 보셔도 되는 게 그림책입니다.
0: 그러니까 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1: 네.
0: 한 장면 한 장면 충분히 시간을 둬서
1: 네.
0: 함께 보라.
1: 저희는 글자만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림을 읽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또 글 없는 그림책도 있어요. 그러면 읽어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림에 나오는 뭐 나비가 나오면 나비는 어디 갈까? 뭐 거기 지렁이가 기어가면 지렁이는 어떤 날씨를 좋아할까? 뭐 이러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0: 거기에 그 해당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을 그 연속된 질문들을 해나갈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가 자기가 질문하고 싶어 할 때도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한 다음에 질문을 넘겨주세요.
0: 아.
1: 그래서 뭐 나비는 왜 날아가? 그러면은 글쎄 할머니한테 가나? 이런 다음에 어디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가 막 얘기하죠.
0: 교수님 그 최적화된 낭독자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올려 보면은 저도
1: 네.
0: 애들 어렸을 때 그 책 읽어주는 게 참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제 얼굴이 스스로 붉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가장 연기를 잘했던 시기가 그때였던
1: 맞아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그런 했던. 배우의 꿈을 펼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0: 자, 이제 3, 4세 유아기 때를 살펴봤다면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인 5, 6세 아이들을 위한 책을 좀 찾아보죠. 이때는 뭐 상상력도 많아지고 네. 뭐 질문도 참 많아지긴.

0: 입이 트이는 시기잖아요.
1: 맞아요. 네. 이때는 또 집 밖에 나가서 몸으로 세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죠. 뭐 모래를 만진다든지 어딘가에 가면 바닥에 막 눕는다든지. 그런데 네. 이런 작은 모험을 소중히 하는 책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고 싶은 아이들에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얘기, 뭐 배 타고 어딜 간다든가 기차 탄다든가 이런 얘기도 좋고요. 또 시간적으로 멀리 가는 책도 좋아요. 뭐 네. 과거의 공룡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옛 이야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가 상업적인 캐릭터 그림책에 빠져드는 초입이에요. 근데 워낙 물량 공세가 많으니까 어딜 네. 가든지 그 캐릭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캐릭터만 좋아하잖아요. 네. 이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캐릭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랑하는 책 속의 인물하고 사귀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정말 많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노출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다 빌려서 그 작가 작품을 전부 읽어주는 것 이런 것도 좀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고요. 아니면 뭐 공룡을 좋아한다. 그럼 공룡책만 한 10권. 네. 옷을 좋아하면 옷책만 5권. 이렇게 해서 집중적인 경험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업적 캐릭터도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책보다 재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0: 이 시기에는 이제 좀 제법 또 한글 읽을 줄 아는 아이들도
1: 그렇죠.
0: 생기고
1: 네.
0: 이때 이제 글 공부용 책하고 또 이제 재미 이 용책하고 어떻게 네. 좀 그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1: 보통 책 읽는 시간에는 이야기 그림에 집중하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싫죠. 그러니까 글 공부를 책 읽기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0: 네.
1: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글 읽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글자 노출도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워낙 많은 문자 텍스트가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은 이야기 노출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야기나 좋은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더 좋고요. 보통 소리하고 같이 기억하거든요. 글자는.
0: 네.
1: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 아이가 좋은 문장을 외우면 외웠을 때마다 상을 준다든지 해서 예쁜 낱말이나 좀 신기한 낱말을 가져오면 그걸 종이에 함에다가 모아서 다 채우면은 같이 뭐 선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낱말과 소리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0: 아 근데 이 시기에는 또 그 부모님의 좀 인내와
1: 네, 맞아요.
0: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서 교수님이 네.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과정을 요즘 애들이 그 눈길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1: 네,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참을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0: 아니에요.
1: 참을성이 없거든요.
0: 맞아요.
1: 저희들이
0: 네.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몇 줄 읽어주다가 좀 저희 스스로 먼저 지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하셔서
0: 네.
1: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죠.
0: 여러 번 읽어주라.
1: 네.
0: 네. 청취자 2830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7살 아이가 한글을 떼는데도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몇 살까지 책을 읽어줘야 하는 겁니까?
1: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는 일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까지는 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아이의 체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학년도 무릎에 앉힐 수는 있어요.
0: 네.
1: 원한다면 원할 때까지 읽어주시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아이가 중고생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늘 책을 읽어주셨었대요. 어느 날 농구를 하고 땀에 푹 젖어서 들어오더니
0: 네.
1: 샤워하고 나서 아버지 책 좀 읽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소파에 누웠다는 거예요. 네.
0: 현실에 있는 아들입니까?
1: 네. 실제로 선배의 얘기였습니다.
0: 대단하다.
1: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어떤 순간이 너무 다정하게 기억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뭐 7살까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면.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상 뭐 저희 둘째 딸내미도 아빠랑 한동안 결혼식 그 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1: 와, 너무 사랑둥이에요.
0: 그래서 면사포 쓰고
1: 네.
0: 둘이 저 그 이 걷는
1: 네,
0: 입장하는 연습 많이 했는데 네. 그게 그 어떨 때는 좀 저 입장에 지겹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한 거죠.
1: 나중에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따님이 그때 그 기억을
0: 그럴까요?
1: 평생 가지고 가죠.
0: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니죠.
0: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가 굉장히 그리울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어달라 그럴 때 네. 마음껏 읽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저는 읽어달라고 하면 돈 내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용돈 줘 가면서?
1: 네네.
0: 자,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7살, 8살. 학교라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죠. 이때는 뭐 친구 관계, 또 자신감,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필요할 텐데 교수님 이런 저 내용을 가진 책들도 좀 추천을 해 주세요.
1: 네. 이 한현진 작가의 또야또 토마토라는 책이 있는데요.
0: 이름이 재밌습니다. 또야또 네, 토마토.
1: 네, 또야또 토마토. 근데 이 학교 가면 왜 수줍은 어린이들이 적응에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주인공이 늘 얼굴이 빨개져서 토마토 같이 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힘들고 좀 부끄러워지고 그럴 때마다 토마토, 나는 멋쟁이 토마토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그 순간을 극복하고 학교 적응하는 얘기입니다.
0: 네.
1: 저는 학교 적응 힘들다 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생각보다 속도 깊고 마음은 섬세한데 이제 괜히 그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향형 아이가 주인공인 얘기를 읽어주시면 용기가 나겠죠.
0: 아, 네. 나랑 비슷한 경험을 그렇죠. 하고 있는 애들도 네. 이 세상엔 참 많다.
1: 다 잘 산다. 이제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또 동화책 중에 강인송의 동화 사랑하면 다 애기야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0: 네.
1: 이 책은 집에서 애기라고 부르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는데 집에서 가족이 와서 애기야 이렇게 불러서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어린이지만 학교 가면 의젓한 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 같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용기, 별명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지워주면서 학교 생활할 용기를 주는 동화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책들이 많이 좋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서점에 한번 가셔서 동네 책방에서 아이들하고 1학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책 많이 권해주실 거예요.
0: 아, 이제 책방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저도 서점에 가보면은 서점도 많이 이제 주변에 사라졌지만은 너무나 많은 책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서 이게 어른들도 뭘 봐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애들이 먼저 손이 가는 책을 고르는 게 맞습니까? 엄마 아빠가 골라서 읽히는 게 맞습니까?
1: 어린이한테 무턱대고 고르라고 하면 말씀처럼 노출도가 높은 책을 골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책.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아이에 맞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큐레이터는 책방 주인님들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큰 서점보다는 동네마다 요즘 책방이 많으니까
0: 네.
1: 책방 가서 우리 아이는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는 얘기 주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잘 골라 주실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요즘 많은 걸 구매 하지만
0: 네.
1: 책만큼은 꼭 동네 책방에 아이랑 손잡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 그럼요.
0: 추천을 받는
1: 네.
0: 것도. 자, 이제 애들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9살에서 10살쯤 되면은 이제 혼자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죠.
1: 네.
0: 이때 좀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한 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요즘 어린이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서사의 다양성을 많이 접하거든요.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야기 구성이 좀 탄탄하고 인물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책이 이때부터는 재미있는 책이 되죠. 그래서 뭐 박효미의 동화 중에 운동장은 사라졌지만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이 책 보면 체육대회 앞두고 너무 걱정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0: 네.
1: 자기가 질까 봐. 근데 이제 이런 친구의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안 것처럼 운동장이 꺼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라지고 그때 이제 체육대회를 못하게 된 아이들이 어떻게 놀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뭔가가 사라진다든가 뭐 좌절한다든가 또 그걸 극복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3, 4학년이기도 해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릴 때이기 때문에 그림책 중에 뭐 우주 최강 붕어빵 이런 책을 보면 붕어빵 한 개가 어떻게 오는지 사회 속에서 이제 이걸 살펴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얘기도 서서히 좋아하니까요. 넌픽션 책도 이때부터는 좋습니다.
0: 네. 네. 자, 7738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책과 친해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은 뭡니까?
1: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좀 응원을 많이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0: 응원.
1: 그래서 저희가
0: 네.
1: 길에서 책을 들고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저는 과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책을 가지고 있네요. 무슨 책인지 좀 봐도 돼요. 라든가 또 책을 보러 도서관 간다고 하면 막 더 호들갑스럽게 야, 도서관 진짜 좋은데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책을 읽어서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습관처럼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저 윤인구 아나운서님 알지? 그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좋아했대. 뭐 이런 식으로 네.
0: 갑자기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
1: 저희가 책을 읽는 일이 멋진 일이다. 저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책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 그런 전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어요.
0: 네. 네. 긍정적인 경험이 또 그렇죠. 반복되는 습관으로 만들게 되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날 맞아서요.
1: 네.
0: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전하고 싶은 책 선물의 기준이 있다면은 뭐 어떤 거가 있을지.
1: 요즘에 이제 꽃 많이 선물하는 계절이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백지혜 작가의 12달의 정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옛날 병풍처럼 되어 있고 펼치면은 마당 정원의 꽃들이 계절별로 쭉 나오는 병풍 그림책이에요.
0: 12폭 병풍처럼 맞습니다. 꽃들이 쫙 있네요.
1: 그래서 저는 그 잘라내서 선물하는 비싼 꽃다발 못지않게 이렇게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종이 꽃다발처럼 이 책을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선물할 생각인데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실물로 가지게 되는 것을 책 속에서 가지게 되는 경험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음식이 뭐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라든가 실제 초콜릿이 아니라 네. 뭐 장난감을 좋아하고 중장비를 좋아하면 중장비에 대한 책이라든가
0: 네.
1: 책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다발 대신 책, 뭐 먹을 것 대신 책, 케이크 대신 책 약간 이런 편입니다.
0: 아이들이 네. 관심이 담긴 네. 내용의 책을 선물해주면 참 네. 좋을 것 같다.
1: 그리고 이제 좋은 책은 어디서 찾을까요 하시는데 저희가 전집이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많이 광고하고 홍보하는 책들보다
0: 네.
1: 한 권 한 권 정성 들여 만든 책을 찾으러 책방 가시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책방을 함께 가보라라는 네. 말씀.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리자면 2918님 예쁜 단어를 수집하란 말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내미도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가까이 하길 바라면서 책 선물해야겠어요 하셨고요. 3375님 김지은 교수님 이야기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저희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해 손주들에게라도 책을 많이 읽어줘서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크는데 도움을 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말씀해 주신 우리 김지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에 나의 것 또는 너의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더 줄여서 쓸 때 나의 것을 내 것 또는 내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 거를 글자로 표기할 때 뒤에 있는 거는 예사소리인 기억과 된소리인 쌍기억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을 써놓은 것을 보면 발음 나름대로 된소리인 쌍기억을 써서 꺼라고 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예사소리인 기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내 거라는 말에서 거라는 표현은 것이 줄어든 말입니다. 아마도 발음의 영향 때문에 잘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된소리로 나는 꺼가 아니라 예사소리인 거라고 쓰고 발음은 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것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말 뒤에 꾸밈을 받아서만 쓰일 수 있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영이 꺼, 내 거라고 할 때 거 앞에서 꾸며주는 말인 영이나 내와 같은 말 뒤에 바로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쓴다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반찬거리, 논문거리란 표현에서 뒤에 있는 거리란 말은 재료, 대상, 소재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거리로 발음하지만 예사소리인 거리로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5: 맨날

0: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2: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3: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4: KBS 58분 날씨.
5: 어린이날인 오늘 하늘빛이 참 맑습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파란 하늘인데요.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청정한 남풍이 불어와 공기질도 깨끗하겠고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영남 내륙은 20도 안팎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은 오전 10시에서 낮 3시 사이 가장 강하니까요. 이 시간대에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맑다가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6달러로 4% 넘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오후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무장계한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잠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해 여고생 1명이 숨지고 이를 도와주려던 남학생 1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일부터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의 어린이날 추억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988님께서 다 커도 돈 안 벌면 다 어린이다 하시던 친정 부모님 그립네요. 저는 80년대 손목시계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휴대폰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4177님, 어린이날 대구 달성공원 가는 게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시골 아이가 버스도 타고 보고 공원 입구 꿀떡도 사 먹고 지금 생각하면 천국이었네요. 생전 처음 보는 여러 종류의 동물 중에 코끼리가 제일 좋았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1711님, 제 딸은 올해 19세입니다. 어제 저녁 성년이 되기 전 마지막 해라며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아침에 맛있는 간식 사 먹으라고 만 원 주고 왔습니다. 저의 어린이날은 매년 오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읍내에 가서 동생이 정말 좋아했던 통닭 먹었던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든 어린이들이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721님께서는 카페 아르바이트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집에 어린이 둘을 두고 출근하려니 미안해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 꼭 안아줄래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3: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2: 네,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5월 5일 어린이날. 어김없이 우리는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어린이들은 귀 닫고 들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야말로 정말 귀 닫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오빠 호칭 논란이 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부산 북구의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러 가서 한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후보 보러 이제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재촉하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장윤미 대변인.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5: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정우 후보가 다른 경쟁 후보분보다는 좀 젊은 편이니까 이제 농담조로 편하게 아이에게 이제 오빠 해봐 오빠 뭐 이랬는데 저희가 사과드리게 된 건 요즘 눈높이 정서 기준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게 쓴소리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래서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하정우 수석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이 좀 호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 건을 장기화가 가져가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과문 중에 논란의 중심에 아동이 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송구스럽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2: 네.
5: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아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인 걸 그 문맥상 다른 해석은 불가한데 논란의 중심에 아동이 선 게 아니라 당신인데 왜 책임 회피를 하느냐, 책임 전가를 하느냐, 전환을 하느냐. 이거 아주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털기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대방이 계세요. 이것도 아동과 그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동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로 이 아동을 끌어오는 그 행위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4: 신윤규 변호사.
6: 우선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의 대표기 때문에 전국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 오빠 발언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어떤 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오빠라고 해보라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좀 평소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교정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사과에 대해서도 그 본인의 행위를 사과를 해야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데 뭐 어떤 맥락이 됐든지 간에 아이가 논란에 섰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태도는 전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했다면 전 오히려 더더욱 진솔하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선거가 30일 정도 이제 채 남지 않은 건데
2: 네.
6: 저는 마지막까지 이 실언과 이 말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서는 오만하면은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더 유념하고 또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야권에서는 이제 이걸 아동 학대다.
6: 네.
2: 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 혼자 그 시장에 내놓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같이 간 거죠. 그런데 사단이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 나이가 이제 75년생이라 51입니다. 그런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저보다 이제 두 살 어리거든요. 젊거든요.
2: 네.
7: 그럼 이제 50대 아닙니까? 40대 말해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오빠라고 해봐. 그러니까 본인도 오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오빠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는 이제 많이 가면 삼촌 아니면 아저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정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수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을 만났을 때 호칭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맺을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사단이 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게 오만하다.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를 띄워주기보다는 본인이 막 손 끌고 다니면서 본인이 막 여러 가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선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넘어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어떤 본인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아, 준비되지 않고 굉장히 모든 걸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본다. 아,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오만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2: 근데 이게 이제 사과로 매듭 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덧붙여서 뭐라 그럴까 이제 변명성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더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게 또 평범한 호칭이라면서 두둔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해당 게시글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현재 뭐 민주당에서 뭐 주요 직책이 있거나 이런 분은 아닌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유권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게 좀 혀가 길어지는구나 말이 좀 길어지는구나라는 인상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대단히 저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났다 표현 쓰시는데 민주당이 전혀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 지방선거의 엄중함을 매우 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계속해서 내부 단속도 있고 하거든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계속 뭐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구성원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예측치 못했던 그리고 국민들 유권자들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에는 거듭 신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 여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발언을 한 게 또 정청래 대표를 이제 우회 비판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6: 네, 저는 이게 참 정청래 대표의 전제 리스크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것이 이게 아까 제가 뭐 습관 이야기도 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 오만함이다 뭐 이렇게 비춰질 여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유튜브나 특정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게 당 내에서 잘못은 잘못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시그널이 가야 그 눈치를 보고 고치게 되는 건데 좀 그런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송영길 후보가 당에 그래도 지금 6선이고 또 굉장히 큰 어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나름대로 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정청래 대표를 뭐 흔든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2: 부산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라.
6: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런 실언 논란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세력의 이런 다툼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라는 좀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하신 말씀 아닌가 싶고 저는 전재수 후보에게 부산 선거를 맡긴다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도 하정우 후보를 도우러 내려간 거일 텐데 이게 도움은커녕 지금 계속 어떤 논란을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 지금 타이밍에서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아까 김기웅 대변인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장윤 변호사님 이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약간 전초전이 시작된 분위기예요.
5: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나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공식적으로는 하셨고요. 아마 전직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는 후보 그리고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도부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권자분들 만나고 하느냐.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공약적인 부분,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유권자분들께 시너지 효과로 가 닿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청래 지도부가 전국을 다니고 현장에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지도부가 이 지역에 내려온 게 처음이다라는 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인공일 수밖에 없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원론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네, 지선이 30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그 네. 하정우 후보의 연이은 이제 오빠 논란 그리고 네. 손털기 그 논란 이게 이제 지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7: 이게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도 많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제 얘기가 아니라 경북 빼고는 자기들이 다 이긴다 이런 얘기가 한 2, 3주 정도 까지는 계속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울, 부산, 뭐 대구 경남, 울산이 접전 지역으로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법안. 근데 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사건 관련해서 자기 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국민 주권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주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해서 말 실수일 수 있고 아니면 악수 논란 이런 것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가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했는데 말이란 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기회 요인이죠. 근데 기회 요인인데 이걸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
6: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잘했기 때문에 붙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 아젠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사유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 취임 1년 동안에 만들어낸 성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집권 여당 차원에서 잘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지 못한 모습, 그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마지막 결집을 통해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좀 붙는 듯한 모양새를 더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남은 30일 동안에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정부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이 민주당에서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당의 역할과 이런 그 색깔을 좀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도 시끄러워요. 이제 대진표를 보니까 핵심 친윤계 인사들이 또 여러 보인단 말이죠.
7: 네.
2: 김기용 대변인.
7: 근데 이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한 다음 날, 출근 다음 날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튜브 방송에서 좌파 민주당, 민주당 쪽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다 이 얘기를 했다가 공무원 중립 위반,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서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그때가 작년 추석 명절 바로 앞둔 날이었거든요.
2: 예.
7: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법원에 갔을 때는 그 수갑 채우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봤을 때 이거를 윤 어게인이나 뭐 강성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묶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 또

0: 이영찬 의원 관련해서는 하남의 당협위원장이고요. 저번에 추미애 당시 후보와 대결을 해서 1.3%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요. 저희가 일종의 후보를 뭔가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런 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이런 사람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재보궐선거에 공천된 그 공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란
2: 네,
1: 말이죠.
2: 이건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용 호위무사라고 왜 됩니까? 단순히 그 선거 때 수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하고서 두둔하는 메시지 내고 호도하고 이걸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공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 공천의 그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뭐 민주당이 탄핵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인이 어떤 이 뭐 배임 같은 횡령 이슈가 있는데도 공무원 중립의무 이런 부분은 완전 뒷전으로 하면서 그구 유튜브에 나가서 뭐 탄핵된 국면이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 이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방통위 2인 체제인데 그게 법조인에 보면은 이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실제로 법원 판단이 다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무리하게 방송들을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이런 언론을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공천 주고서 이게 눈높이에 맞다. 우리는 맞는 공천이다. 친윤과는 무관하다. 전륜이 아니다. 이거 유권자들 눈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 4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탄핵을 시도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이분들은 임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MBC 대주주의 박문진 이사가 교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4명을 탄핵을 시도했거든요. 실제 탄핵시킨 사람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당연히 임기가 끝났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장악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가 도리어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 정부에 있던 임기를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고.
3: 근데 저는 뭐 아무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뭐 탄핵이 부당했다, 당시 탄핵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셔도 이미 윤석열 정권의 마무리가 결국 내란으로 확인된 그 내란을 통한 탄핵과 지금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정당성은 저는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변화를 이야기하려면은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인물들 자체가 다 윤석열 씨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면에 배치되고 있는 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이 입으로만 사과 그리고 행동은 따로 가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이건 뭐 매우 역부족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특히 이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놓고 이분에 대한 거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이제 부여, 공주,
1: 청양.
0: 청양인데 거기가 이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역인데 박수현이기 때문에 이기고 박수현이 빠진 속에서는 정진석 전 실장이 갔을 때 이길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을 얻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번에 지방선거와 전체적인 10여 석의 재보궐선거를 봤을 때 이게 비춰지는 면에 대해서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내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진석 실장 본인의 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안 알려줬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하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는 얘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대통령을 지금 거래해서 모시는 비서실장은 워낙 중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계엄 직후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이 느낀다면 자제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좀 좋을

0: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완곡하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계엄을 했었고 그거를 막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당내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2: 그런데
1: 너무,
2: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지금 이제 정진석 전 실장은 비서실장이었어요. 본인이 또 청와대 컴퓨터를 증거인멸을 교사했니 안 했니 이런 혐의까지 또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국정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이 불법 내란과는 무관하지 않은데 후보로까지 줬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항상 박수현 의원과 엎치락뒤치락 했었기 그랬죠.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뭐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판세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분들 말씀을 들어도 지금 주신 말씀 그 결대로 말씀을 주시 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내지는 않겠지만 약체를 낸다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후방 지원을 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벌써부터 되고 있어요. 이거 유권자 눈속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사법적인 책임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고 있고 또 추경호 후보도 사실은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란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진석 전 실장은 뭐 본인만큼은 지금 뭐 기소된 것도 없는데 추경호 후보와 비교해서 왜 나까지 지금 공천에 경쟁기를 안 주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치 영역을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란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이라면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재기를 꿈꾸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이런 거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석이 아쉬운 국민의힘의 입장의 무게가 실려야 될 것인가. 이제 지선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죠?
0: 네.
1: 네. 그럼 이제 3자 구도네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또 무엇보다도 네 번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전재수 의원과 2승 2패 호각지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나갈 때 서부산 시대를 열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부산의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낙후돼 있거든요. 개발이 덜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그쪽 입장에서는 태풍의 어떤 눈이 태풍의 어떤 진원지에서 그 북구갑에서 그 흐름을 어떤 바람을 막고자 했을 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쌓아본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고 잔 사람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는 모든 거에서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있고 그런 실력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진짜 보수 론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양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3자 대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듣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신 변호사님 그 저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세 사람이 부산 북구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3: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돼 왔던 그 배신자론에 대해서도 박민식 후보가 이제 지역을 다른 데를 또 갔다 왔기
1: 그러니까요.
3: 때문에 그 배신자론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이 그래도 구도적인 이익을 저는 갖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당의 높은 지지율이나 또 이재명 정부에 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물론 하정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은 좀 초반에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구도에 유리한 면을 가져갈 것 같고요.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될 텐데
1: 됩니까?
3: 이게 단일화를 이룰 수 없는 거의 뭐 견원지간 내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아마 부산 북구갑은 단일화 이슈가 나오겠지만 전 단일화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굉장히 좁혀졌네요.
2: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치

0: 여쭤봤어요. 그 네. 지역 정서라는 게 어떤지. 우리는 대단히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선택을 항상 정치적으로 해왔다. 이 이 지역은요. 과학자 대 검사의 구도입니다. 누가 이 지역 먹거리에 미래에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검사일까요? 아니면 과학자일까요? 하정우 수석 AI 찐 전문가입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일구는데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손털기니 뭐니 이런 논란을 제껴두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하정우 후보는 또 북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상구.
0: 근데 그때는 한 지역구였어요.
1: 한 지역구였어.
0: 이게 나중에 분구가 돼가지고.
2: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 박민식 전 의원이 박민식 후보가 성남에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그 당시에 영등포로 갔는데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헌신을 해라. 그래서 더 험진 영등포로 보냈습니다. 근데 참 운명이 강서입니다. 영등포에서 강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운명이 참 얄궂다고 본 게 지금 지난해부터 뛰고 있는 박민식 후보의 그 구포시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타워팰리스에 사신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아다녔다 그거를 민주당에서 박민식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걸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보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그걸 다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 김 대변인 말을 들어봐도 단일화는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경기 평택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5파전입니다. 가장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잖아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 지역으로 국회 입성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달려있고 이 당의 어떤 존재와도 연동이 돼 있어서 진짜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있었다 보니까 아 이를테면 수단이 되는 거 아니야? 불쏘시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민주당도 그런 자세로 이 지역의 선거에 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예. 저희는 필승 카드를 고르고 골라서 내겠다라고 하는 게 김용남 전 의원이었던 거고 여러 지표에서 그래도 뭐 유의미한 어떤 선전을 거두고 있어서 저희는 오늘 시점에 단일화나 이런 선거연대를 염두에 두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네. 지금 김용남, 유희동, 조국 이 세 후보가 접전이에요?
2: 네. 뭐 표현은 그렇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보는 분들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서기가 좀 간단치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기고자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김영남 후보가 새누리당 쪽에서 갔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한 분들이 얼마나 도울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김영남 후보도 여기에서 자기가 물러서면 더 이상 입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 또한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다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 논의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어설프게 단일화로 간다고 하면 김영남 후보도 김영남 후보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조국 대표와의 합당 논의 속에서 이게 다 만들어진 야합 아닌가? 다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 한석보다는 전당대회의 어떤 그림 그리기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영남 후보가 만에 가서 이기면 좋고 김영남 후보가 가서 지더라도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쪽에 나는 그렇게 센 후보를 낸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적당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당신들이 못 이기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전의가 되게 불타오를 것 같고 여기도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저도 그 유희동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평택 사람, 그러니까 지역 일꾼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에서 워낙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부채를 지금 승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상당히 초반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마치 과거를 다 지금 캐는 듯한 이런 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아주 강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에는 미래를 말하는 후보 김용남, 과거에 집착하는 후보 조국, 이런 좀 엉성한 지금 구도를 조국 스스로, 조국 후보 스스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움이 좀 들고, 무엇보다 김용남

0: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공약들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아무래도 현실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난관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가 또 김용남 후보가 나름의 내공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잘 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이 오자 구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또 민주당에는 또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그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검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드러났던 여러 단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무, 정치 이런 걸 떠나고 보면요. 이를테면 재창이 형이라고 그 당시에 수사검사들도 들린다는 거예요. 속기사도 그렇게 하고 자기 들린 대로 남겼다고 하는데 실장님, 이거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정진상 비서실장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윗어르신으로 둔갑한 윌의 신도시란 단어.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그 육성. 저 좀 봐달라고 하는 그 읍소는 사실 이재명이란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어떤 정치인도 이런 수사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한 뭐 이거 재판에서 증거로 내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시는데요. 이 수사 검사들과 관련한 어떤 직무에 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옷을 벗은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될 것인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하기 위한 어떤 특검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이게 또 증거 확보의 과정이었으니까 실기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워낙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변수로 작동하다 보니 이제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그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제 주재해서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네. 광역단체장 후보들하고 같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이게 이번 지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만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조작 기소가 된 어떤 녹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녹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녹취가 이게 분량이 엄청납니다. 몇 시간씩 되는 거죠.
1: 네.
3: 몇십 시간씩 되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만 자백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백에도 보면 어떤 증거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대북송금 그렇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사진도 있고 대북 그 이른바 북쪽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났고 그런 것들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김성애 씨를 만났는데 너무 아줌마 같아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을 몰래 찍어 보니까 그게 맞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대북송금은 북한에서 어떻게 만들어준 그것 해준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할 것을 이걸 특검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재판을 다 아예 재판조차도 열지 말고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한테 주권이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주권이 있느냐 가장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요.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획을 그는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1: 신 변호사도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0: 그러니까 저는
1: 하겠습니다.
0: 뭐 사법의 네. 지금 공정성을 관련해서 논하고 있는데 조작 수사와 기소에 관한 많은 증거들 아까 녹취록도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들었는데 그 수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특검법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균형을 잃은 거 아니냐. 전 다만 이제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저는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서는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좀 피해자 구제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0: 어서 오세요.
1: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어린이날에도 윤 부장의 복덕방은 열려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2: 네, 4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평균이 지난주가 0.15% 상승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0.14% 상승이니까 상승폭이 이제 뭐 0.01%포인트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제 상승의 질이 중요한데 질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가 마이너스 0.03%인데요. 4월 4주차는 0.01%.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강남도 이제 마이너스 0.02%니까 조만간에 상승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마이너스
2: 폭이. 네. 송파구는 0.13%입니다. 상승폭이 이제 꽤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2주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였는데요. 이게 5월 9일 앞두고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좀 걱정되죠. 이게 2월, 3월 금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5월 9일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든지 하락폭이 축소가 된다는 점은 사실 시장 안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면 왜 평균이 좀 낮아졌냐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던 지역들, 뭐 서울 외곽 노원구가 0.22에서 0.18%, 네. 관악구가 0.28에서 0.21,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외곽 지역 상승이 멈춘 거냐라고 본다면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 속도가 0.28 상승하다가 0.21% 상승이니까 여전히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또다시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 흐름을 본다면 외곽에 대한 상승은 아직 뭐 완전히 꺾였다, 안정이 됐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걱정이 되는 강남 3구가 조금씩 추세 흐름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1: 네. 서울 외곽 지역하고 또 수도권 포함 다른 지역 상황도 좀 보죠.
2: 서울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 뭐 강서구도 0.31에서 0.21이니까 뭐 상당히 빨리 달리다가 이제 차가, 자동차로 따지면 이게 상승률을 볼 때는 항상 자동차 속도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편하거든요. 0.31% 강서구가 지난주라면 0.31% 정도면 시속 한 100km 정도? 네. 달리다가 0.21로 내려왔으니까 한 60, 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리고는 있는데 좀 과속을 좀 덜한다 정도의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달리고는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안 달리던 강남 쪽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했고,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인천은 아직은 조용합니다. 0% 이제 보합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계양구도 마이너스 0.0이고 부평구도 그 노후 계획 도시 뭐 특별 법에 따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01%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경기도도 0.06%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천시나 여주시 외곽 지역들은 마이너스인데요. 광명시가 0.31%고요. 용인 수지나 동탄 쪽은 여전히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경부벨트 위주로 또는 셔틀버스 다니는 좋은 직장 다니는 그쪽 인프라 좋은 곳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뭐 마이너스 0.01%니까 뭐 네. 지난주와 큰 변화, 지난주가 0%니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0.04%고 세종도 마이너스 0.05. 뭐 지방은 아직까지는 온기가 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네. 이제 우리가 올 초부터 꾸준히 얘기해왔던 이제 중과세 유예가 네. 오는 토요일로 이제 왔습니다. 네. 9일이죠. 이때까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2: 그렇습니다. 네. 네. 아, 5월 9일이 아유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인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5월 9일까지 원래는 잔금과 등기를 쳐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유예를 좀 줬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네. 이 뒷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가 신청만 해서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전에 이제 매매 약정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계약해서 약정서 적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한다면 오늘 내일 중에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토지거래 신청하게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

0: 할 수는 있는데 강남 3구와 용산 구 이미 조정 그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가로 지정된 곳들은 4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잔금과 등기를 9월 9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9월 9일도 사실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그렇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서울 전역 11호 대책으로 묶인 지역들은 6개월이니까 11월 9일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과 등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뭐 올해 말까지 잔금으로 미룰 거야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1: 그럴 수는 없겠네요.
0: 지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양도 차익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규제 지역의 2주택자들은 최고 세율이 71.5%, 3주택 이상은 82.5%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10억이 남으면 3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이제 규제 지역인 지역에 집 한 채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 이것도 이제 케이스별로 다른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뭐 규제 지역의 3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인천에 강화도에 부모님 집이 있어서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3주택이 되신 분이라면 3주택이잖아요. 3주택인데 서울 집을 팔게 되면 중과세가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강화도 집을 팔게 되면 일반 세율. 왜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방에 두 채, 서울에 한 채 있다라고 한다면 지방 집을 팔 때는 일반 세율로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에 세 채 가지고 있다.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에 집 있고 그 규제 지역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일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완만한 상승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상승입니까?
0: 이게 진짜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4일이죠. 어제 이제. 그 브리핑,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황금 연휴에 왜 브리핑을 하느냐.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완만한 상승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뭐 100%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좀 잠기고 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폭등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용인하겠다.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폭등이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라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만한 상승이 어느 정도이냐인데 뭐 현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아마 1월 정도 가격 그러니까 2월 3월 금매물이 나왔고 1월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는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작년 9월이었나요? 9월 10월에 막 폭등했잖아요. 막 포모 나오고 네. 너도 나도 사자고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폭등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더라도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세무조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지금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빨리 사야지 나 지금 안 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막 급하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책실장의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에 더 이제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또 용산의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이 먼저 하락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0: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인데 왜 이례적이냐면 이제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수지가 있으면 비가 오면 어디부터 물이 찰까요? 중심부부터 차서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렇죠. 비가 안 옵니다. 한 6개월째 비가 안 오면 이제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외곽부터 빠져서 중간으로 중간 지역 핵심 지역이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2월 3월 상승을 보게 되면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올라가는데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외곽부터 빠지고 강남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강남부터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제 금매물이 나왔고 이게 정책의 효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표현을 좀 쓰신 것 같고요.
1: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0: 지금을 보게 되면 일시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이미 1월 가격으로 호가가

0: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5월 9일 전에 물론 금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5월 9일이 지나서 2월 3월 금매물 가격이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중요한 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유지한다고 김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신 이제 보유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0: 이것도요. 정부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자꾸 폐지 얘기를 하는데 정부나 대통령께서 폐지를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소유,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다주택이든 비거주 1주택이든 그건 문제 있지 않냐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하면 40%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0년 보유 40을 한 20으로 줄인다든지 10년 거주하게 되면 40을 60으로 올린다든지 이 정도의 이제 밸런스 조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전면적인 폐지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번 회견에서도 지금까지 뭐 범야권에서 범여권에서 나온 안들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한 2대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대 4에서 2대 6 정도로 밸런스 맞추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일단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내세금이 오르는 게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0: 걱정이죠.
1: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올해 말까지 팔면 기존 그대로 적용하겠다. 뭐 내년에 팔면은 2대 6으로 간다. 몇 년 후에는 0대 8로 간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해 주게 되면 올해 말에 팔아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노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집 가진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지 않는 집은 충분히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나와서 주택시장 안정을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를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죠. 다주택자들은 왜 압박을 하는가? 비거주 1주택자들이 투기도 아닌데 왜 압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좀 매물을 내놔라. 지금 매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 이제 9일까지는 뭐 며칠 안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0: 뭐 지역마다 온도 차이는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한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잠실을 다녀왔습니다. 서초구 강남구는 너무 부자 동네니까 일단 좀 빼고 이제 송파구가 그나마 좀 표준화된 동네인데 가보니까 거의 1월 가격으로 이제 로얄동 로얄층들은 이제 회기를 한 상태고요. 금매물이라고 하죠. 2월 3월에 나왔던 금매물은 현실적으로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마다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수서 쪽이나 또 상계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 단지 1단지 이런 지역들은 금매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한 채 강화도에 한 채 뭐 상계동에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 지역 안에서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대치동에 한 채 수소에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소를 금매물로 팔 가능성이 높고요. 잠실에서도 엘스 리센츠 중간 아파트보다는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 같은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단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금매물이 나오는 온도 차이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7399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다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0: 이거는요. 본인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과세는 절대 안 되고 제가 우리 애가 결혼해가지고 올해 꼭 팔아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가격 좀 조정해가지고 빨리 토지거래가 신청할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인천에 세 채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안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아서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5029님께서는 무주택자 특히 30, 40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0: 저는 이분 또 똑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질 때 사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저도 한 20년을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떨어질 때 집 사는 분들은 있긴 합니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는데요. 이걸 분석을 하게 되고 떨어질 때 좋은 타이밍에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상 떨어지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못 삽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시고 사서 10년 보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쓰고요. 이자 잘 내고 잘 살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 방어는 하니까 너무 계산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 그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해서 집한 분들도 있지만은 증여가 또 많아졌다면서요?
0: 증여가 많이 늘어났죠. 증여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찾아봤어요. 어느 연령대가 많이 증여를 했을까 보니까 예. 7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고령자들 882명이었습니다. 1월이 398명이었는데 증여를 가장 많이 했고요. 2021년 또 한 300에서 700명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이 증여를 더 많이 하는데 어떤 집을 했을까 보니까 비싼 동네.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로 많이 했습니다. 70대 이상이면 자녀가 한 40대 정도 되니까 부럽죠. 비싼 집으로 이제 증여 받은 거고 60대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2위입니다. 증여를 많이 했는데 그럼 자녀로 따지게 되면 이제 30대가 되기 때문에 60대, 70대 부모님들이 30대, 40대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증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세청장이 이제 다주택자 편법 증여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0: 네. 네. 편법 증여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증여를 그냥 하면 되지 증여도 편법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편법 증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냐면 10년 전에 이제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이제 20억이 남았습니다. 20억 시세 차익이 남으면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팔면 6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증여로 하게 되면 13억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1: 네.
0: 아니 왜 세금을 더 내는데 왜 증여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편법 증여가 뭐냐면 대출을 낀 집. 이거 조건부 증여라고 하는데 조건부 증여를 하고 부모가 나중에 애 대출을 쓱 이렇게 나중에. 갚아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비싼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30억 아파트를 뭐 25억에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보겠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4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이거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증여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은.
0: 네.
1: 요즘 전세 모자른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5월 9일 지나면은 전세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살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일주일 전보다 매물이 살짝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집주인들이 팔려고 공시를 비워두거나 세입자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세입자 보내고 중간에 비워둔 집들이 있거든요.
1: 네.
0: 5월 9일 지나면 어차피 못 파니까 월세든 전세든 맞추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완전히 뭐 전세가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4월보다는 아마 5월, 6월이 전세 매물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정부가 7월에 세제 개편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종부세 개편 뭐 어떤 형태로든 이게 포함될 것 같습니까?
0: 포함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릴까가 이제 관건인데 아마도 정부가 바라는 바는 정책실장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긴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냐면 힌트를 좀 주긴 했는데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쓱 하셨어요.
1: 네.
0: 그 얘기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건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비거주 1주택은 현실적으로 종부세까지 건드리기에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세장이 좀 걱정이 되니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초고가라고 한다면 50억을 의미합니다. 50억
1: 네.
0: 넘어가는 소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50억은 어떤 기준에 50억 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공시지가로 얘기하는 건가요?
0: 이것도 이제 답은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고가 아파트 50억이라고 하는 시세 대비 이제 50억을 말하는 거고요. 강남에 이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50억이 넘기 때문에 초고가는 이제 50억 기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50억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중으로 보게 되면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올려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늘리게 되면 서울에서만 비거주 1주택 83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도만 비율 조정하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윤 부장의 북특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어린이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진 어린이날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이기도 한데요.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서 저녁에는 얇은 겉옷이 필요하겠고요. 또 맑은 날씨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한국선원 6명 등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작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를 타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복을 시사하면서 중동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길 가던 여고생이 흉기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용의자가 조금 전 붙잡혔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시각 어젯밤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인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입니다. 좌현 기관실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린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선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로 선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상된 화물선이 대기 중이던 곳은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입니다. 주변은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다수의 다른 배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폭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HMM은 예인선을 동원해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

0: 선박 구출을 위해 해상 호위 작전을 개시한 첫날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협엔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사실상 압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진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발포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 화재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함께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 작전에 미국 측 동참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원유, 가스 수급에 영향이 큰 국가들이 해상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선박 7정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선 두 척이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수행 중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해 작전 참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한국 선사의 선박들이 안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어젯밤 인근 한국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머무르던 한국 선박들은 현재 카타르 도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해협 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해 원유 수출항에 불이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걸프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이란이 지난달 8일 미국과의 휴전 이후 한 달 만에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푸자이라 석유 산업지대를 타격해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는 UAE의 석유 수출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 16기도 발사했습니다. 15발은 격추됐고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UAE 국영기업 유조선 한 척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통제구역을 UAE 해안선까지 대폭 확대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테러와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UAE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안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UAE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일부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바이와 샤르자 주민에게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긴급 경고 메시지가 수차례 발송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미국-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며

0: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LA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에 참석해 미국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1배럴에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공급망도 영향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여야는 선거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도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가 결정됐죠?
1: 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함께 경쟁하던 이영풍 전 기자를 꺾었는데요.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후보 확정으로 14곳 중 12곳의 재보선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모레 당 윤리위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 알아볼까요?
1: 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은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내자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권은 특검법을 고리로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심각한 범죄라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도둑이 경찰과 판사까지 하겠다는 특검이라며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후보들도 손을 잡아 특검법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란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험지 후보들은 꼭 지금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냐,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볼멘 소리를 내놨는데요. 결국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추진할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설 모양새인데 이를 정부 심판론의 계기로 삼은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차기 국회의장 선출 얘기도 짚어보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이번 달에 이루어질 전망인데 민주당에서 3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1: 네,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어제 각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종 선출되면 우원식 국회의장 후임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됩니다.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됩니다. 즉 당내 경선이 최종 승부인 셈인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도 반영됩니다.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20%를 합산해 의장 후보를 확정합니다. 현재로선 친명계가 다수인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주류 상당수가 조정식 의원을 지원하는 양상인데요. 김태년 의원의 뒷심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대중적 인지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새벽 광주 광역시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범인을 제지하던 남학생 1명도 다쳤는데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여고생 한 명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학생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남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0: 괴한이 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화면을 토대로 20대 초반의 남성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오늘 오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귀가 중이었던 두 학생이 모르는 사이인 용의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조항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도수 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부터 출시됩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 치료 과잉은 억제하고 보편,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했습니다. 입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기 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시켰습니다. 잔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정기예금 계좌 수가 6년 반 만에 최소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좌 수는 2,162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말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돈을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최근 재테크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기자 선행 매매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고 이번 세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특사경은 앞으로 피의자들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훈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됐습니다. 앞서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린이날인 오늘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어린이날 초청행사로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과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국무회의 등이 열리는 세종실과 충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폭죽 제조 공장에서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지휘부가 설치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펑파이 신문 등은 오늘 미국 공군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한 데 이어 2일과 3일에도 수송기 3대가 추가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서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0: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와 함께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특히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으므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SL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L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L은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40곳의 하도급 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328건의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41곳에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5억여 원과 어음 할인료 등 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부분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아이들 꾸중이나 야단을 치지 말자라고 다짐하신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이 물 만난 고기처럼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럴만도 한 게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방과 후 하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어린이가 전체 49%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요. 특히 6학년 중에 16.5%는 하루 4시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 기기를 스스로 멈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로 뭐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것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콘텐츠가 유혹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요. 혹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때 그런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정답 두 글자고요.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이 드리면 지읒 디귿입니다. 지읒 디귿.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좀 좋을지, 또 어떤 보살핌,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9730번 문자 참여 가능한데요. 짧은 글에는 50원, 긴 글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은 많이 준비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어린이날 휴일인데요. 오늘 교통상황 먼저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이현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놀이공원 주변 길들이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인데요. 대공원으로 진입하려는 차가 많습니다. 지금도 하위 한개 차로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수월한 길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남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종 부근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흥천 2포 부근에서 정체고요. 동곤지암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의 소통은 원활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용봉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사고 때문이고요. 동광주를 가기 전부터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하종우 전 청와대 AI 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경쟁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해 여고생 한 명이 숨지고 이를 도와주려던 남학생 한 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오후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무장 괴한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잠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리 테무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증하던 중국 직구 제품 구매액 증가율이 품질 논란과 고환율 등으로 인해 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200여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 퀴즈 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전교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과 다투는 것 등을 힘들어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그래도 참 이 끊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스마트폰 등의 어떤 스마트 기기들인가 봅니다. 자, 어쨌든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두 글자 단어 오늘 퀴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보살펴주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숙 님이 아가들아 자연과 버타며 책을 좀 읽으면 어떻겠니? 디지털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라고 아주 점잖게 또 어르신으로서 충고를 해 주셨네요. 강신정님은 해마다 어린이날을 챙겨줬었는데 올해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이번 어린이날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아들,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해. 이따가 저녁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갈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날이 대목이다 보니까 쉬시지 못하고 또 일들 많이들 하실 텐데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우신가 보네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356님. 저도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어서요. 이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셨는데 어른들도 물론 이 스마트 기기 중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구리고이님 이러면 어떨까요? 애들은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 용돈이 필요할 테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면 용돈을 올려주세요.

0: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1: 청주 오늘 날씨 어떤가요?
0: 네, 어린이날인 오늘 청주는 현재 21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으로 야외 활동 즐기셔도 괜찮겠는데요. 오늘 청주 곳곳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동부창고에서는 어린이 예술체험과 거리 공연이 이어지고요. 또 청주랜드에서는 버블쇼와 마술, 또 가족놀이 한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뮤지컬과 공연이 어우러진 봄 문화축제가 열리고요. 생명놀이공원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뭐 화창한 날씨 속에 어린이날 맞아서 청주에서도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군요. 그럼 그중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0: 네, 오늘은 청주 문화제조청과 잔디광장 또 동부창고 일원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주간 봄소풍 소식 준비했습니다.
1: 네.
0: 문화도시 주간 봄소풍은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문화축제인데요. 청주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와 또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을 연결해서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5년간 청주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는데요.
1: 네.
0: 비록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종료됐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문화도시 주간 봄소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이야기 먼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문화팀 임수진 책임에게 들어봤습니다.
2: 청주시가 2020년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어서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정문화도시의 국비지원은 5년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청주시의 시비로 계속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문화도시 주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크닉 콘서트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 그리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문화도시 주관으로 저희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지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기록의 의미 그리고 저희가 직지의 고장이라는 자긍심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다채로운 문화 향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문화를 시민들의 힘으로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기록활동가라든지 기록 관련한 뭐 지역의 청년활동가나 문화활동가들도 많이 자생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문화도시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번 문화도시 주간 봄소풍은 이 문화제조청 잔디광장과 동부창고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는 먼저 잔디광장에서 돗자리를 펴고 즐기는 피크닉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또 2일과 3일에는 동부창고에서 어린이 참여형 뮤지컬 정글의 법칙이 진행됐고요.
1: 네.
0: 이와 함께 2일부터 오늘까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맥과 떠나는 꿈빛 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일 이 어린이 뮤지컬 정글의 법칙이 열린 동부창고로 다녀왔는데요.
1: 네.
0: 이 현장 만나보시죠.
2: 네, 오늘은 2016 문화도시 주간의 어린이 뮤지컬 정글의 법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극 뮤지컬입니다. 연주도 해보고 4분의 4박자, 3분의 3박자 리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음악극입니다.
3: 그럼 정글의 법칙 시작해볼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4: 어린이날 맞아서 나왔어요. 뮤지컬 잘하고 갈게요.
5: 이렇게 청주 지역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 크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6: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받아서 가끔씩 참여하고 있어요. 네, 청주가 아이들이랑 가족들,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진행되는 그 맥과 떠나는 꿈빛 도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네, 나흘 동안 펼쳐지는 이번 문화도시 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은요. 맥과 떠나는 꿈빛 도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체험을 하면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시간 가지고

0: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캐릭터 맥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맥의 집을 꾸며주고 또 잠든 맥을 깨우기 위해서 꿈속으로 들어가 그림도 함께 그리고요. 또 악몽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끈끈이로 악몽들을 모두 잡아내는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시민들은 이 문화도시 청주라는 명성에 걸맞게 풍성한 문화 혜택을 청주시에서 잘 누리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1: 아, 청주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좀 찾아서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동부창고가 워낙에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연휴나 이럴 때 있으면은 꼭 와서 챙겨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신나는 체험 열심히 즐겁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 성안길 청소년광장 근처에서 유리공방 운영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공방 프로그램 중에 이제 디저트 굿즈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점토로 만든 이제 소품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색을 입혀서 이제 귀여운 디저트 모양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3: 문화도시 청주에 이제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청주가 문화도시로 변한 것 같을까요?
2: 요새 제가 체감하기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공방하면서 여기저기 체험존도 많이 운영하고 플리마켓도 하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보다는 훨씬 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나 아니면은 행사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4: 우리 날 밝고 건강하게 물어 잘 자라주길 바라는 거죠.
0: 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이어져온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마무리됐지만요. 앞으로도 청주의 문화자산과 이야기를 이어갈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5: 네.
0: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동으로 갑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5: 안동 날씨도 좋은가요?
6: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5: 네.
6: 현재 안동 기온 22도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대기질 또한 보통 수준으로 가시거리도 매우 좋습니다.
5: 네, 그렇군요. 그 중동전쟁 여파로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뭐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아주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서 지금 국가 경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농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라면서요.
6: 네, 그렇습니다. 나프타는 포장재 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비료와 각종 자재, 또 밭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농가마다 검은색 비닐을 땅에 덮어주는 이른바 멀칭 필름 등 농업용 제품 곳곳에 씁니다.
5: 네.
6: 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농가에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 글쎄 뭐 이렇게 자재값이 오르면 결국 생산비가 늘 수밖에 없을 텐데
6: 네.
5: 뭐 영농 부담이 크게 늘어나겠네요.
6: 그렇습니다.
5: 뭐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6: 네, 농사용 요소 비료 가격은 전쟁 전보다 4~50% 가량 올랐습니다. 또 농업용 비닐의 원료 가격은 2월 달에 비해 4월 달에 65% 급등했는데요.
5: 네.
6: 이에 따라 하우스 비닐 가격 또한 4,891원에서 5,507원으로 12.5% 상승했고 멀칭 비닐의 경우 2,786원에서 3,402원으로 22.1%나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 발생으로 의성과 안동의 피해 지역의 경우 이 묘목 구입부터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등 농업용 시설물을 모두 새롭게 구축해야만 하는데요. 더욱이 고추와 고구마 등 주요 밭작물 정식이 집중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수요기와 맞물리면서 농가의 체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 네.
6: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농민들의 체감도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7: 조경수 농사를 한 2만 평 정도 짓고 있기 때문에 뭐 트랙터도 많이 사용하고 포크레인도 사용하고 SS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농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에는 6, 7만 원만 만땅고 다 챘는데 요즘 넣어보니까 뭐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한 3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아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8: 굉장히 체감하고 있죠. 면세율 뿐만이 아니라 농업용 비닐, 비료, 그리고 농자재 파이프나 이런 그 농업용 시설 자재 같은 것도 다 올랐어요. 이제 농기계가 안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굉장히 절실하죠.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작업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사과농사, 자두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지치기란 가지를 전부 다 예전 같으면 파쇄기라는 농기계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산이나 들에 있는 마른 낙엽들을 일부러 모았어요. 이거를 좀 숙성시켜가지고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울며겨자먹기로 그렇게라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9: 요소수가 오르는 바람에 전 같은 경우는 요소 같은 경우는 만 원도 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3만 원대 가니까 농가에 부담도 되고 지금 나프타가 없다 보니까 비료 회사에서 이제 생산이 안 되고 한동안은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 됐었어요. 사고 싶어도 공급이 안 되고 안 돼갖고 농협의 창고에 거의 막 빈 창고 되듯이 했는데 지금 이달부터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제초도 좀 덜 살포하고 손으로 이제 예측으로 이제 빈다든가 힘이 들어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아끼는 수밖에 없죠.
5: 예, 그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면은 인력이 더 들어갈 테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힘에 더 부칠 것 같은데요.
6: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잔가지를 파쇄할 때 파쇄기를 사용하거나 잡초를 제거할 땐 예초기를 사용했지만 면세유 가격까지 오르는 탓에 이마저도 이 손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5: 네.
6: 고령농은 물론이고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번기의 경우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상황이 이 정도면 농자재값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네. 정부의 움직임은 있나요?
6: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 시설 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대와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료 확보 자금을 편성하면서 대응에 나섰고요. 경북도도 비료 가격 인상분을 별도로 지원하면서 농가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5: 네.
6: 관련 이야기 경북도청 스마트 농업 혁신과 안중기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10: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과 원료 구매 자금 확대 등을 반영해 수급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농자재 수급 안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동사태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비료와 요소 등 주요 농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에 사용하는 면세 경유와 시설 난방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 원예 농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예비비로 별도의 5억 원을 예산을 마련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유류비 인상분의 약 20%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정부의 유가 연동 보조금과 연계해 농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지원과 현장 중심 대응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5: 예, 뭐 사재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뒤따를 수 있으니까 유통망 점검도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6: 네.
5: 특히 이제 경북의 경우는 산불에다 뭐 이 중동 전쟁 여파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6: 네, 맞습니다.
5: 이런 가운데 그 농가에 피해를 주는 요소가 더 있다면서요?
6: 네, 바로 병해충입니다.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과 안동 기란면 일대 나무에 알을 낳는 병해충인 나무 존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5: 네.
6: 한 농가에 방문해 피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9: 지금 금년에는요 사과나무 그 존벌레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많이 애먹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 나무 보면은 이게 나무 존이거든요.
11: 겉면이 그 썩은 겁니까 이게?
9: 그렇죠. 하중이 썩어 들어가는 벌레가. 그러면 이게 중간쯤 있으면은 여기서 끊어내고 나면은 요 잎 가지고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밑에 뿌리 위에서 대목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릴 수가 없어요. 고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캐가지고 버리고 땅을 저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요. 땅을 파내가지고 참수도 넣고요. 약을 방제를 해도 안 됩니다. 제 같은 게 원래 6년생인데 한쪽 면 먹고 한쪽 면 붙어 있어도 이게 당에 넣는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5: 그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 네, 일단 뭐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피해가 큰 농가가 많았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 새로 심은 어린 사과나무에 이 벌레가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린 나무는 병해충에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거나 큰 나무의 경우 그 해가 아닌 다음 해에나 결실 피해가 드러나기에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 원인에 대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강병길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12: 원래 우리 지역 나무조음 발생 현황은 평년에 비해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란, 임하, 임동 등 지난해 산불 발생 지역이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최저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월동 개체가 많고 산불로 서식지 파괴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무조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찰용 유인 트랩을 설치하여 나무조음이 20마리 이상 포획되면 전용 약재로 방제해야 합니다. 약재 방제는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 오후 2, 3시경에 살포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우리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적기에 방제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예찰과 홍보를 통해서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장주들께서도 예방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더 빨리 병해충이 발생됐고 또 그 범위와 피해도 두 배가량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예찰을 실시하면서 농가의 상황을 면밀히 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약간 뭐 적절한 방제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런 농촌의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약간 빨리 이런 것들이 좀 조치가 이루어져서 찾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1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5: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의 주요 이슈들을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 네, 정진욱 기자입니다.
5: 예, 이제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과 경기도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수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4: 네, 중앙선관위는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직선거법상 시한인 지난 1일까지 기초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어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등과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의결한 규칙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42개 선거구의 총 정수는 지역구 113명, 비례대표 16명 포함해 총 129명이고요. 이 가운데 후보가 2명인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늘어난 18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61개 선거구 총 정수는 472명으로 지역구 의원 415명, 비례대표 의원 5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8곳이 줄어든 79개로 나타났습니다.
5: 후보가 2명인 2인 선거구가 인천은 늘고 이제 뭐 경기도는 줄었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무려 79곳이나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4: 네, 2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구조지만 실제 결과는 양당이 한 석씩 나눠 갖는 경우가 많아 다인 선거구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한 표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 사태가 대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14: 네, 이 무투표 당선이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수가 뽑아야 할 인원을 넘지 않을 때 투표 없이 후보자를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른 건데요. 이 경우 선거 벽보 부착이나 유세 같은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대표자가 정해지는 선입니다.
5: 네.
14: 이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만 경기도 기초 무투표 당선자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50명이 나뉘었습니다. 주로 2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씩만 후보를 내세우면서 두 후보 모두 자동으로 당선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의석을 사전에 나눠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5: 게다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곳이 있다죠?
14: 네, 경기도 지방선거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시흥시장 후보 추천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임병택 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우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시흥시장 후보를 오는 7일까지 추가 공모 신청을 받아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끝내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단체장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예. 글쎄요. 이게 뭐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고장에서 열심히 일해줄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글쎄요. 이건 뭐 선거를 하는

0: 근본 목적에도 좀 어긋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두 명 뽑는 기초의원 선거고 지금 구조로 보면 사실상 양당이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이 양당이 한 명씩만 내면 경쟁도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이 소수 정당이나 신인은 끼어들 틈이 없고 두 번째는 유권자가 소외됩니다. 이 후보 수가 적은 것 같으면 투표도 못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검증이 없다는 겁니다.
0: 예.
1: 이 토론도 고 선거 운동도 없으니 누군지 모른 채 4년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이라도 찬반 투표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최소한 유권자의 의사는 확인하자는 겁니다.
0: 예.
1: 아울러 이 소수 정당이나 신 후보들에게 2인 선거구는 희망 고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벽입니다. 이 득표율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양당이 1등과 2등을 사실상 예약해둔 안전벨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 청년이나 여성, 새로운 가치를 내건 신인들이 진입이 차단되면서 지방의회는 매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 속에 정치적 다양성이 질식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0: 하여간 뭐 지금의 2인 선거구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한 것도 같아요.
1: 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시기 적절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세력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제와 달리 한 지역구에서 두 명에서 많게는 네 명에서 다섯 명까지 당선자를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단순히 거대 양당이 대결 구도를 넘어 청년, 여성, 환경,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과 참신한 신들이 고루 당선될 수 있습니다.
0: 네,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평택 신국제여객부두.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1: 네, 평택 신국제여객부두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일원에 조성된 항만시설입니다. 이 국비 1,400억 원을 전액 투입해 건설했고 지난해 10월 준공됐습니다. 이 차량이 직접 오르내리는 로로 방식 선석 2개와 크레인을 이용하는 리프트 오프 방식 선석 2개, 총 4선석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 중국과의 카페리 항로를 중심으로 여객과 화물을 함께 처리하는 국제 항만 시설입니다.
0: 아니, 근데 준공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 네,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둘째는 운영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설계 당시 2030년 기준 연간 화물량을 23만 8천 TEU로 예측했는데요. 여기서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 크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이미 35만 9천 TEU, 2022년에는 33만 8천 TEU를 기록하며 예측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0: 네.
1: 이 쉽게 말해 10년 뒤를 내다본 예측이 7에서 8년간 일찍 빗나간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컨테이너를 쌓아둘 장치량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지금 부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1: 네, 사실상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신부두 대신 기존 옛 여객 터미널과 컨테이너 부두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 여객들도 신 여객 터미널에서 직접 승하선을 하지 못합니다. 1km나 떨어진 옛 여객 터미널에서 입출국 수속을 밟은 뒤 셔틀버스를 타고 신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여객과 선박의 동선이 완전히 엇갈리다 보니 운영 비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부 승객은 불편을 피해 평택 대신 인천항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 아까 아직까지 이제 운영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뭐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2022년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이상 공모를 진행했지만 이 단 한 차례도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4년 넘게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부두폭이 좁고 장치량이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여건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수청은 일단 운영을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자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0: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운영사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 조건을 보면 장치장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시설 투자비와 하역 장치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은 운영사가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이 운영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현재 평택, 중국, 카페리 하역시장은 기존 업체들이 오랜 기간 물량을 확보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도 지적이 나옵니다.
1: 네. 뭐 결국 평택 신국제 여객부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장치장 같은 핵심 운영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부두부터 지어놓은 이른바 선 인프라 구축 후 운영 대책 방식이 지금의 공백을 낳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1: 네.
0: 이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정작 대안척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해수청은 여객터미널 인근에 배후 부지를 확충하고 오는 6월까지 최종 운영사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는 미지수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정리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은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 프레드 존 넨샤인과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천사라면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3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어린이들이

0: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하이기도 한데요. 전국적으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0.8도, 춘천 21.4도, 대전은 22.3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1.9도, 대구 23.8도로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인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23도, 강릉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겠고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반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폭발 화재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피격 여부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휴전 한 달여 만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원유 수출항 등을 타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어린이날 보내드리고 있는 라디오 전국 일주 듣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는데요. 요즘은 뭐 아이든 어른이든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시력이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죠. 특히 성장기인 어린이들은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텐데요. 걱정이 참 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서울의 1,300여 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231개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지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하여간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것에서 오늘 정답인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부모의 잔소리뿐만 아니라 더 신중하고 다양한 여러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답 두 글자고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보내주신 문자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우리 고장의 문화.

0: 노래 소개하는 시간, 전국문화일주 시간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로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8540님. 저희 집은 전통놀이나 게임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트 게임도 하고요. 윷놀이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다 보면 스마트폰 이것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답니다. 라고 경험을 또 나눠주셨네요. 그래요. 이 다트 게임 이런 것들도 은근히 집중되면서 경쟁심도 좀 유발하고 재밌죠. 좋은 방법이네요. 0566님. 저희 아이는 중2인데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40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싸우고 있지만요. 학생들은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스마트폰을 꼭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하셨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제한을 두는 나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죠. 아직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또 지켜볼 일입니다. 커피 쿠폰 하나 0566님께 드리고요. 4111번 쓰시는 분은 초등학교 3학년 키우고 있는 아들맘입니다. 아직 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아서 서로가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 좀 더 버텨보고 있답니다. 자제력이 없는 아이들 아직은 부모의 통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참 어리긴 하죠. 네.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고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748님. 쌍둥이 손주들이 어제 촛돌을 맞았는데요. 분유를 안 먹을 때면 스마트폰 동영상을 틀어주면 그나마 먹고요. 눈 뜨면 폰부터 찾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얘들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린이날 축하해 하셨는데 아, 이게 참 어른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백화점이나 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카트 안에서 그것만 보고 있느라고 보채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참 서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3168님.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 눈도 나빠지고 성격이나 행동도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물론 뭐 이게 다 이유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거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참 저도 걱정이 되네요. 8718님 한 번 더 볼까요? 아들 집에 가면 손주들이 휴대폰만 손에 들고 저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무척 섭섭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식사할 때만이라도 다 놓고 모여라.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폰만 보고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런 건 문제입니다. 뭐 집집마다 적절하게 서로 고민해보고 지혜를 담아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보는 거. 물론 뭐 아이들 의견도 좀 반영해가면서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내신문 박준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작년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그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죠?
1: 예,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작년에는 927건으로 무려 76.2% 급증했습니다. 이 사고 사망자는 한 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스쿨존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로 나눠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제도와 폐쇄회로 CCTV 설치 증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제한 속도가 시간대마다 달라지면서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감시 체계가 고도화하면서 발생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고가 줄었다는 겁니다.
0: 네.
1: 이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관계 기관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북 지역의 일부 시군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어르신들의 활동비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요.
1: 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89,633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등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비에 대응해 편성해야 하는 시군비 매칭 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노인 일자리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노인 일자리 신청자는 12만 1,903명으로 선정 인원 대비 평균 경쟁률이 1.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0: 네.
1: 이 해당 지자체들은 부족한 이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매칭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사업 축소나 활동비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 공연을 해외 오페라 극장에 맡기면서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이 한창이라고요.
1: 예, 부산시는 오는 12월 준공에서 내년 9월 열릴 오페라 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라스칼라 극장의 오페라 오텔로를 무대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라스칼라의 개관 공연에 드는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요. 이 시가 구상 중인 개관 공연은 오페라 오텔로 3회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공연 등 5회로 여기에 드는 예산은 인력 400명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10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0: 네.
1: 하지만 오페라하우스의 첫 무대를 지역 예술인의 참여 없이 해외 유명 극장의 이 완성된 작품으로 채우는 데다가 다섯 차례의 공연에 100억 원 이상의 이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와 클래식 부산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지역 예술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운영 협의체를 가동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 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들에게 투여해서 또 무리를 빚고 있다죠.
1: 예, 경주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환자 A씨에게 수액 500ml를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수액을 맞은 뒤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수액 사용 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확인해서 간호사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약 60ml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은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서 이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A씨에게서는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병원 측은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고 이 잘못을 인정했고요.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검사했지만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문화예술의 현장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2: 네, 오늘은 경상남도 밀양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5월에 밀양의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간다라는 건 네, 뻔할 뻔짜죠. 네, 밀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이것이 주인공인 바로 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영남루의 노래에서 세 개의 노래로 2026 밀양아리랑 대축제입니다.
1: 네. 뭐 한국인의 노래, 한민족의 노래인 아리랑. 그 가운데 또 이 밀양아리랑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7일부터 이번 주말 일요일인 10일까지 이렇게 나흘간 개최되고요.
1: 네.
2: 장소는요. 이 밀양 최고의 두 소위 말하는 핫플. 핫플레이스죠. 네, 밀양시 삼문동과 내일동 일대입니다.
1: 네.
2: 자, 그래서 삼문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삼문동은 밀양강의 너무나 유명한 하중도. 자, 강하 가운데 중 섬도. 즉 바다가 아니라 강 안에 있는 섬. 우리 KBS가 있는 여의도와 비슷한 네, 그런 섬이죠.
1: 네.
2: 그 일대가 이제 삼문동이 되겠고요. 와, 여기

0: 여기는 말이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정말 좋군요. 이 무릉도원, 네, 지상낙원 그 자체가 되겠고요. 이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가장 큰 무대가 있는 밀양강 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강변공원 및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 되겠고요. 네. 둘레가 약 5km. 입니다.
1: 그렇군요. 내일동에서는 그럼 어디에 자리하고 있나요?
0: 네. 이 산문동에서 밀양강을 북쪽으로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네가 내일동이 되겠고요. 네. 이 밀양강에서 이제 산문동 그 하중도에서 강을 건너시게 되면은 약 간의 행정구역상 산문동이 있고 남은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내일동에 해당되는데요. 네. 네, 이 내일동의 주요 명소, 특히 밀양아리랑 축제 기간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두 명소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시장인 밀양아리랑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는 당연히 밀양아리랑의 가사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유명한 영남루입니다. 예. 네, 이 영남루는 원래 우리나라 보물제 147호 였다가 2023년에 국보로 승격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조선시대 누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학적 가치가 밀양아리랑만큼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네, 왜냐하면 일단 건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제가 방금 조선시대 누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영남루는 그 시초가 통일신라 시대에 지은 영남사라는 절의 금병루라는 누각이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절은 폐사가 되었고 이 금병루는 하지만 영남루로 개명된 다음에 중창됐고요. 또 그걸 조선시대에 또 중창시킨 게 지금의 영남루인 것이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영남루의 역사가 이런 몇 가지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변곡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고정 변수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남루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인 것이죠. 네, 바로 앞에 밀양강이 흐르고 또 그 밀양강의 지상낙원과 같은 하중도가 있는 이 밀양의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과도 같은 곳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즉 그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밀양을 넘어 전국 각지로 전파된 아름다운 노래인 밀양아리랑의 주요한 영감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네, 무엇보다 이 영남루와 밀양아리랑의 미학을 축제로 발전시킨 게 바로 이제 밀양아리랑 대축제일 텐데요.
0: 네.
1: 그럼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밀양아리랑은 뭐 어떤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나요?
0: 네, 이 아리랑은 말이죠. 무려 3,000개가 넘는 종류를 가진 민요이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노래는 세계에서 아리랑이 유일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3대 아리랑이 있는데요. 자, 이 3대 아리랑이라는 말은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밀양아리랑이고요.
1: 네. 네,
0: 이 가운데 밀양아리랑은 메나리토리, 즉 동부민요, 동부민요는 이제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민요라는 말인데요. 이 동부민요의 토리와 경토리, 경토리는 경기 민요의 토리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이 둘의 성격이 혼합된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영남 민요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토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토리라고 하는 것은 뭐 강아지 이름 아니고요. 네. 토리란 일종의 음악 사투리, 즉 우리나라 각 지역의 민요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해당 지역적 공통성인 것이죠.
1: 아, 우리말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참고로 4대 아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 네.
0: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3대 아리랑의 서울 경인 지역의 아리랑인 경기 아리랑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아리랑은요?
0: 네, 이 제가 정말 너무나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이 아리랑은 말이죠.
1: 네.
0: 우선 제목도 그냥 아리랑 세 글자이고요. 1926년, 즉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나운규가 자신의 동명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만든, 그리고 국악곡이 아니라 서양음악 작곡법으로 우리의 전통민요를 편곡해서 만든 그런 특별한 곡입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 한민족의 정체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큰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일종의 문화예술 독립운동으로 이 영화를 전국 각지에서 상영한 것이고요. 당시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고 그 주제곡인 아리랑을 계속 유행가로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리랑으로 발전한 것이죠.
1: 네. 네,
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흥미롭게도 그 아리랑은 바로 그러한 식민 역사적

0: 역사적 이유 때문에 이 밀양아리랑하고도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 식민 역사적 이유 때문에 밀양아리랑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이게 어째서 그런 거죠?
0: 네. 이 앞서 말씀드린 4대 아리랑, 이 4개의 큰 아리랑들이 다양한 지역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각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노래로 다양한 변형을 겪게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 밀양아리랑의 경우에는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나운규의 아리랑 말고도 독립군 아리랑 그리고 광복군 아리랑이라는 아리랑들이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이 아리랑들, 즉 나운규의 아리랑과 마찬가지로 민족 해방의 염원이 담긴 이 아리랑들의 기원이 바로 밀양아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양아리랑의 음에 밀양 출신의 광복군들이 가사를 새롭게 쓰고 붙여서 부른 군가였던 것이고요.
1: 예.
0: 네, 실제로 광복군가 집에도 공식적으로 수록된 그런 군가들이었습니다.
1: 밀양의 노래를 넘어 민족 전체의 노래가 된 밀양아리랑이 네. 정말 아주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군요.
0: 네.
1: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밀양아리랑 대축제에 가면 더 뜻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됩니까?
0: 네, 뭐 밀양아리랑 공연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너무나도 다채로운 이 문화예술적인 즐길거리들이 즐비한데요. 자,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1: 그렇게 많아요.
0: 네. 그리고 또한 이 나흘간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하면 뭐 각 요일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래서
1: 네.
0: 인터넷 검색창에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검색하시면 이 축제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상당히 친절하게 제공되어 있고요.
1: 네.
0: 오늘 전국문화일주에서는 이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3개 정도만 제가 엄선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개는 당연히 공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연 외 적인 것입니다.
1: 그럼 공연부터 먼저 가볼까요?
0: 네. 일단 이 밀양아리랑 오리진이라는 공연이 있는데요.
1: 네. 네,
0: 제가 앞서 올해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개막일이 5월 7일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목금 토일 이 나흘 가운데 아무래도 불금, 네, 불타는 금요일인 네, 이 5월 8일 저녁에 개막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최대한 많은 관객들에게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네, 밀양아리랑 오리진은 바로 축제 둘째 날 저녁에 개최하는 축제 개막 공연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 개막 공연이 좀 특이한 게요. 전체적인 정신은 밀양아리랑의 정신을 따릅니다만 공연의 예술적 차원은 밀양아리랑을 넘어 밀양의 축제 예술, 행사 예술을 선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늘 행하던 예술인 굿 슬크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밀양 군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밀양 백중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바로 이 개막 축하 공연인 것이죠.
1: 오, 독특하네요.
0: 네.
1: 또 어떤 공연이 열리나요?
0: 네, 매해 밀양아리랑 대축제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초대형 야외 강변 뮤지컬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 뮤지컬 전문 배우들부터 밀양 시민들까지 총 330명이 넘는 배우가 무대를 장식하게 되고요.
1: 네.
0: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영남로 그리고 밀양강이라는 자연 경관과 함께 초대형 미디어 아트로 무대 예술이 만들어진 그런 초특급 공연이고요. 정말 매해마다 이 공연만 끝나고 나면 SNS 바빠집니다.
1: 오.
0: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1: 볼만하겠네요.
0: 네.
1: 아까 그 공연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아리랑 주제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 네.
0: 네, 이 밀양아리랑의 모든 것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장, 즉 인터랙티브, 관객이 전시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 특별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에게도 이 밀양아리랑을 소개하고 그 매력을 발산시키는 그런 멋진 전시입니다.
1: 그렇군요. 끝으로 밀양아리랑 대축제에 대한 총평도 좀 들어볼까요?
0: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우리의 아리랑. 그 기록과 보존을 넘어서 일상적 즐김을 실천하는 축제가 바로 밀양아리랑 대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장 밀양스러운 축제이지 않은가. 즉 밀양의 멋, 맛 그리고 문화예술적 미학이 모두 골고루 조화롭게 돋보이는 그런 축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이 좋네요.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5월 7일에 막을 올리는 밀양아리랑 대축제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중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많은 적절한 도움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의견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끝곡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저희 라디오 전국 1주 담당 PD가 이 마지막 곡 선곡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우주소년 아톰과 최호섭이 노래하는 로봇 태권브이 이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는 테렌스 멜릭, 페데리코 펠리니 등 현존하는 시네아스트들의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춘 필름 에세이 작업을 이어온 영상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명은 일본의 거장 오지 야스지로 감독과 작업했던 각본가 노다 코고의 이름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 조합해 만든 것입니다. 코고나다는 애프터향 이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콜럼버스부터 공간과 인물의 내면을 사색하는 듯한 특유의 인상적 연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메카인 미국의 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케이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시로 온 한국인 남자 진이 조우합니다. 아버지와 정서적 교류가 없었기에 진은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도시는 건축가 아버지의 탐구 영역이었으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며칠을 보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일상 안에 가깝게 닿아 있다는 점이 도시의 특이점입니다. 이들이 거니는 공간은 아름답습니다. 노스크리스천 교회, 에로 사리넨이 짓고 어윈 밀러가 살았던 집의 정원, 제임스 포시에게 병원, 데보라 버크의 어윈 유니언 뱅크 등 고요한 명상 영상과도 같은 영화에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그 건축물 자체가 아닌 안의 사람들까지 함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케이시와 어머니의 집을 어윈의 주택과 번갈아 비추거나

0: 온 존재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그 막 많은 정의들은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무란 대지를 향해 내민 신의 손과 같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나무는 인간세,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있어요. 공짜라고.
1: 네.
0: 이게 장인 공짜이기도 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네. 이제 그 공짜로 쓰잖아요. 그게 네. 세로로 그어진 게 바로 나무의 역할입니다.
1: 아. 네.
0: 이게 뭘 만드는 사람을 공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나무도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최초의 그 우리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존재예요.
1: 네, 네. 지금 이제 과학과 철학과 뭐 인문학이 섞인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참 골똘하게
0: 네, 그렇죠. 공짜를 갖고
1: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예. 이제 오늘 이제 나무 원장님이시니까 나무에 대한 네.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0: 네.
1: 나무처럼 살고 싶다. 물론 그게 어려워서 좀 포기하셨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닮고 싶은 나무가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은?
0: 글쎄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1: 네.
0: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를 닮고 싶다 그러면은 잣나무가 삐질 것 같고, 잣나무를 닮고 싶다 그러면 또 대나무가 삐질 것 같고, 모든 나무를 다 닮고 싶어요.
1: 그 옛날에는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전나무 닮고
0: 그렇죠.
1: 싶어.
0: 그렇죠. 철없을 때는 나는 뭐 소나무가 좋아 그랬는데.
1: 사시사철 푸르러서?
0: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소나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뭐 절개 그다음에 늘 푸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1: 네.
0: 뭐 고귀함 또 우리 민족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데 요즘은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1: 네. 특별히 이 나무를 보면서 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나무가 있나요?
0: 많죠.
1: 네.
0: 왜냐면 그 나무마다 똑같은 한 종의 나무라도 형태가 다 달라요.
1: 네.
0: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모양을 바꿔나갑니다.
1: 나무가 같은 종류인데도.
0: 네. 맞아요. 소나무래도 예. 저 소광리래도 근데 가면 곱게 자라거든요.
1: 네.
0: 근데 서해안 쪽으로 오다 보면 나무가 구불구불해져요.
1: 해풍이 있고 이래서 그러나요?
0: 그렇죠. 나무는 늘 그 빛이 디자인하거든요. 빛에 의해서 디자인되지만 바람이 다듬어요.
1: 야,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진짜 빛과 바람만한 정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0: 최고의 정원사가 빛과 바람입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소나무라도 산에 있는 소나무랑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가
0: 계속 모양을 바꿔 나가요.
1: 다르다.
0: 네.
1: 팥배나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팥배나무는요, 일반인들은 흔히 잘 몰라요.
1: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팥배나무?
0: 열매가. 네. 팥과 같은 색깔을 가졌는데 팥과 같은데 점이 박혀 있어요. 배나무처럼.
1: 네.
0: 우리 배가 점이 박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팥배나무라는데 열매는 뭐 굉장히 작습니다. 염소똥보다도 작아요.
1: 예.
0: 그렇게 작은데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토양이 좋고 습기도 충분하고 해를 잘 받는 곳에는 굉장히 크는 나무로 자라요.
1: 네.
0: 그런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틈에 자라는 거 보면 아주 작은 떨기나무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바꿔도 너무 심하게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집념이 있죠. 그 팥배나무가. 그래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네네. 정말 잘하네요.
0: 예, 예. 환경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바뀌어요. 팥배나무는.
1: 왜 사람은 사람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네. 다르고 그렇잖아요.
0: 네.
1: 나무도 그런가요?
0: 나무는 더 심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덜 변해도 돼요. 환경이 보호해 준다면.
1: 네.
0: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운 벗고 그다음에 뭔가 양육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해져요. 근데 나무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 더 다양성을 지니게 되죠.
1: 그러면 뭐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뭐 참 이 나무는 내가 볼 때 사람으로 치자면 성품이 좋다 이런 나무가 혹시
0: 그렇죠.
1: 있으세요? 네.
0: 그 성품이 좋다라는 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정원사의 나무들 공원에 있는 나무를 바라봤

0: 그랬을 때 아마 은행나무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나무 벌레도 없어요.
1: 네.
0: 병충해가 별로 안 낀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렇게 뭐 웬만한 환경에서 다 잘 견뎌요. 모래땅에서도 자라고 뭐 좀 점토 땅에서도 자라고. 그리고 또 나무가 오래 잘 죽지 않는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다 해서 은행나무 우리가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도 많이 끼고 나무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잘 살고 있는 또 얼마 전에 꽃을 많이 피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원사들이 요구하는 거가 전혀 다른 성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꼭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나무마다 성품은 다 다른데 그 성품을 아는 사람만이 나무를 잘 다룰 수 있죠.
1: 네네. 왜 다 같이 잘 살려면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0: 우리 숲속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망대도 많이 만들어 놓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드론도 많아서 그 드론 갖고 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나무들이 둥글둥글해요. 뭉글뭉글한 뭐 마치 뭉게구름처럼.
1: 맞아요. 산을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뭐 키높이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둥글둥글한 이렇게.
0: 예, 근데 그 동그란 하나가 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한 마을을 이루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나무는 키가 크고 옆에 나무는 키들이 작아요. 그리고 그 마을과 마을 사이는 도로가 있듯이 비어 있어요.
1: 네네.
0: 그게 이제 나무들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1: 나무들끼리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0: 예. 예. 오래된 숲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고 어린 숲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숲에는 막 경쟁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고 뺀쭉뺀쭉해요 숲이.
1: 오래된 숲은 나름대로 균형을 다 이루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삐쭉 솟아오르고 이런 걸 볼 수가
0: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바람이 다듬는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와서 싹 다듬어 주죠.
1: 그렇네요. 이 나무가 왜 물을 주고 빛을 받고 영양분을 받으면 계속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잖아요.
0: 그게 이제 우듬지가 하는 일이에요. 우듬지되는 거는 줄기의 가장 중심 부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눈이에요. 그게 이제 자람에 따라서 그게 계속 주저없이 계속 자라면 옆에 가지들이 계속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메타세이콰야, 낙엽송 이런 아이들은 우듬지가 항상 제 역할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 걔가 자라는 걸 따라서 옆에 가지들이 자라주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상이 되죠.
1: 사람으로 말하면 성장판 같은 거네요.
0: 네, 성장판이 안 닫혀요. 그 침엽수 중에서 메타세이콰의 전나무 이런 아이들은 근데 활류수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우듬지를 그 소멸되고 그걸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끝눈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 우세 현상을 소멸시키고 곁가지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둥그렇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활력수하고 침엽수하고 좀 다라는 그 자라는 원리가 달라요.
1: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고 멈추는 게 이제 우듬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0: 우듬지 역할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양이 달라요.
1: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우듬지가 이제 소멸하면 나무가 더 안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대부분의 나무들이 어렸을 때는 우듬지의 정화우세 현상이 강해요. 쭉쭉쭉 자라가지고 자기만의 하늘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곁가지에다가 그 나눠주는 거죠.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아까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모양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살아가는.
0: 계속 자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는 그 능력도 계산해야 되니까 어느 일정한 선에서 이제 멈춰야죠.
1: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장을 멈춘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방법들.
0: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1: 그러네요. 하기는 나무가 너무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0: 그런데 그건 어린 숲이에요. 보통 숲이 탄생한 지 한 30년, 40년 때까지는 하늘이 안 보여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서 한 100년 가까이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둥글둥글한 숲에 가보면 아까 마을과 마을 사이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숲틈이 생겨요.
1: 아.
0: 숲틈이 생겨요. 나이를 먹을수록 틈을 벌려줘요, 나무들이. 그래야지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예. 또 밑에서 다른 생명들도
0: 예,
1: 자라날 수 있고.
0: 와서 자라고. 예.
1: 그렇죠. 할아버지가 예. 손자 손녀 보는 오케이. 것처럼.
0: 예.
1: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0: 나무들이 자기 욕심껏 막 해서 가지만 뽑고 자기 혼자 잘 산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큰 키나무 밑에 중간 키나무, 그다음에 아주 낮은 떨기나무, 그 밑에 또 풀꽃들. 이렇게 다 자라려면 맨 위에 큰 키 나무가 틈을 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해요.
1: 그러니까 성숙한 숲은 빼곡하지가 않고.
0: 네, 그럼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 틈도 있고.
0: 예.
1: 예.
0: 사람도
1: 있고.
0: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좀 품이 너그러워지잖아요.
1: 네.
0: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1: 나무한테 정말 배워야 되겠네요.
0: 많아요.
1: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예. 그 여유를 배워야 되겠네요.
0: 네.
1: 네. 나무를 돌보면서 나무를 살리는 일을 평생 하셨는데
0: 네.
1: 어떻습니까? 이게 한 40여 년간 나무를 돌보고 뭐 연구하고 뭐 이제 살펴보고 사시니까 좀 성격이나 이런 것,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나요?
0: 나무를 닮아가게 돼요. 게을러지고요.
1: 부지런해야 돌보는 거 아닌가요?
0: 글쎄 제가 한... 한 30년 전에 게으른 산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의 생태를 기록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표시한 걸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우리도 한번 같이 게으른 산행을 같이 해봅시다. 이래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막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1: 네.
0: 왜냐면은 일찍 산에 들어가갖고 게을러져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절대 게으른 산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게으름과 그 느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엔 부지런해야 되고 새벽에는
1: 네.
0: 낮에는 좀 게으르고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1: 요즘 우리가 낮밤이 거꾸로 된 삶을 많이 살잖아요.
0: 예예. 예.
1: 네. 원래부터 원장님은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산골 소년이셨습니까?
0: 서울 정릉에서 태어났는데요.
1: 네.
0: 제 어렸을 때 정릉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1: 예.
0: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대신 산에는 산은 거의 민둥산이었어요. 조금 깊은 이제 북한산 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자연에서 뛰어놀던 그 기억이 평생 저를 그 숲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좀 숲에 가야 어린 시절 떠오르면서 편안하고 예.
0: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보면은 요즘 아기들이 숲에 들어갈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잖아요. 그 이제 뭐 집안에서 있다가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막 유치원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1: 네.
0: 그런 아이들이 크면은 나중에 자연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뭐 그런 곳으로 생기지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1: 예. 아,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근데 네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도 네. 자연에 가면 좋더라고요. 나이가
0: 예,
1: 되니까.
0: 그 자연을 좋아하면서 살아야 네. 아무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1: 원래 꿈이 어떤 것이었어요? 나무와 관련된 일이었나요?
0: 저는 원래 천문학자가 꿈이었어요.
1: 하늘을 보는 게 또 꿈이셨군요.
0: 네, 천문학자가 꿈이었는데요. 그 천문학을 접어야 되는 그게 네.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1: 네.
0: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체 검사를 해요.
1: 네.
0: 근데 신체 검사인데 색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아.
0: 그 색약 판정을 받으면은 천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이라는 게 색의 학문이에요.
1: 예.
0: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별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별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천문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을 안 쳐다봤죠. 그 요리.
1: 아, 굉장히 사춘기 시절에
0: 실망해갖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1: 그랬겠어요.
0: 예, 이제 뭐 땅만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 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뭐 조그만 민들레서부터 뭐 제비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하늘에 별이 땅에 내려와서 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되게 문학 소년이셨네요. 이게 비유하시는 게.
0: 원래 문학 좋아해요.
1: 네, 하늘의 별이 땅에 와서 꽃이 되었구나. 그래.
0: 그다음부터는 막 미친 듯이 꽃을 보러 다녔습니다.
1: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식물에 대해서
0: 네네, 좀. 네네. 식물에 관심을 갖고.
1: 관심을 갖고.
0: 농사에도 뛰어들고 예, 그랬죠.
1: 그 농장에 들어가셨었다면서요?
0: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뭐 17, 18살 때인데 그 농장이라는 게 이제 가면 도제 생활을 합니다. 요즘 도제 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1: 네.
0: 도제 생활이라는 건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뭐 월급 같은 것도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해주는데 그냥 어쩌다 한마디 귀동냥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터득을 하는 건데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이거를 정말 평생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1호 공부를 했어요.
1: 일본어를?
0: 예, 일본어. 그래, 그 일본 원서. 일본에는 이 화의 원예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기 예. 때문에 책이 많아요. 화의 원예에 대한 책이. 그래서 1호를 배우고 그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죠.
1: 네.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네. 농장에서 일해서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옆에서 그냥 곁눈질로 배우고
0: 네네.
1: 따로 독학하고.
0: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농장 일을 몇 년을 하셨어요?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1: 아.
0: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우리 제대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1: 네. 아주
0: 그때 중동 붐이 일어났어요.
1: 네.
0: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만 가서 그 아람코니 뭐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이제 그 공사가 많이
1: 그렇죠.
0: 생겼는데.
1: 70년대 뭐 우리나라가 대단했죠.
0: 일꾼이 없었어요. 네.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실 때인데 그분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인데 1년에 20만이 제대로 한다면 그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라.
1: 그럼 중동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돼가지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사업 작업을 마련해서 네, 이제 돌아오시게 됐나요?
0: 한 2년 있다가 이제 농사 작업을 만들었죠.
1: 아, 그때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
0: 초창기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네. 모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서울 교회에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살 돈은 모였습니다.
1: 네.
0: 그게 벌어왔는데 그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 돈 가지고 집을 사자. 그런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할 거니? 그 나는 땅을 얻어갖고 농사를 질 거야. 그래갖고 농사를 졌어요.
1: 네네. 농사가 잘 되셨어요?
0: 농사는 잘 됐죠.
1: 네.
0: 꽃을 국화하고 장미를 키웠는데요. 참 잘 됐는데 이제 3년째 되니까 본격적인 출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해가 바로 80년이에요.
1: 네.
0: 그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1: 네.
0: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누가 꽃을 사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 그냥 그 꽃을 그냥 거의 버리게 되고 망했죠.
1: 국화하고 장미 농사를
0: 네네.
1: 중동에서 땀 흘려서 그냥
0: 네네.
1: 번 돈으로 그걸 네. 시작을 했는데
0: 망했어요.
1: 그걸 다 날려버렸군요.
0: 네.
1: 아, 되게 암담하셨겠어요.
0: 근데 그 인생에서 지금 그때는 참 암담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꽃을 재배하시다가
0: 네.
1: 그러면은 나무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나요?
0: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막 노가다도 하고 막 이일저일 하다가 생각한 게 아 내가 나무 관리하는 일은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1: 네네 그렇군요.
0: 근데 그때 시작할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반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업종편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업종편이 전부 조경 설계 시공인데 저는 조경 관리라고 저 혼자만 올려놨어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막 발전할 때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왔냐면 어느 업체한테 전화를 해도 우리는 설계하고 시공만 하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이
1: 네.
0: 잘 벌리니까 그때가. 근데 저 혼자 관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성에서.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치료하는 기술을 터득을 했어요.
1: 네네.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나무를 안고 펑펑 우신 일도 있다고
0: 그런
1: 들었어요.
0: 나무가 죽어가는데
1: 네.
0: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살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이 그냥 난이 이나 이 나무를 죽기를 바라는데 왜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왜 저 사람이 이 나무 치료하는 걸 반대하나 그랬더니 네. 그게 보호수였는데 보호수는요 전부 사유지에 있어요. 개인 아.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건 그 그렇죠. 나무 때문에.
1: 그 보호수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못하는 게 많으니까.
0: 그리고 아마 공공연히는 못하고 몰래 나무를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 나무 금방 죽을 나무가 아닌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살릴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예.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거를 나무를 굉장히 살리기를 원하더라고.
1: 네.
0: 근데 대부분이 요즘은 외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살리기를 원해서 이제 그 나무를 붙들고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1: 예.
0: 그 주인도 아 이렇게 몇백 년을 여기서 산 그 나무가 주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를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1: 설득을 하셔서.
0: 네네.
1: 예. 나무 하나 하나마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예,
1: 우리 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정말 막 문학적인 얘기도 하시고 원래 이렇게 신춘문예도 도전하시고 예 글 쓰는 게 꿈이셨나 봐요.
0: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안 갔어요.
1: 아.
0: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원래 책을 좋아했거든요.
1: 네.
0: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아 내가 글을 써야지만이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가 가서 닿겠구나.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1: 네네. 보니까 뭐 책을 15권 쓰셨대요.
0: 네. 15권입니다. 네.
1: 나는 나무처럼 살고 네. 싶다가 많은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네. 배웠다. 게으른 산행, 풀코스 나무 여행. 뭐 최근에는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0: 네. 네.
1: 이 책을 쓰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나무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0: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나무예요. 특히 오래 사는 나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모든 거를 감내를 해야 돼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병충해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과나무 옛날 대구 사과가 유명했죠.
1: 네.
0: 근데 지금 대구 경산이 아니라요. 지금 뭐 태백까지 올라오고
1: 맞아요.
0: 강원도까지 올라오잖아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나와요 이제.
0: 야간 온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낮에 더운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간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낮에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밤에 호흡에다 써버려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광합성 식의 반대가 호흡식이거든요.
1: 네.
0: 광합성 식의 반대 호흡식이면은 광합성에서 만든 산물을 호흡에다 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우리도 온도가 높으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거와 똑같이 나무들도 야간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과에 그 열매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맛이 없어지고 퍼석퍼석한 열매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온도가 네. 높아지니까 이 대사를 더 많이 해야
0: 아니고
1: 되네요.
0: 예. 모든 나무가 야간 온도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1: 네.
0: 나무가 쇠약해지면 또 곤충들, 해충들도 많이 달라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죽어가는 네. 거죠.
1: 그게 어디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0: 그렇죠. 근데 사람은 네. 추우면은 뭐 더우면은 옷을 벗고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나무 그게 안 되니까
1: 네.
0: 그게 문제가 됩니다.
1: 나무 의사로 이제 40여 년 살아오시면서 아름다운 지구인상도 받으셨더라고요.
0: 네네.
1: 전국 녹색 연합에서.
0: 네네.
1: 예, 아름다운 지구인 참 멋집니다. 네. 내가 40년 내 평생을 나무와 함께 하길 잘했다라고 제일 느낄 때는 언제세요?
0: 뭐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제 친구들은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은퇴가 없어요.
1: 네, 네. 네,
0: 뭐 죽는 그날까지 나무를 돌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좋고요. 그다음에 나무와 함께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편안해요. 나무 옆에만 있으면.
1: 예.
0: 그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숲에 많이 가고 또 이렇게 숲에 가서 이렇게 좀 쉬시트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남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에 쉬어가는 곳이 네네. 일터니까 말이죠.
0: 네, 그게 일터니까요.
1: 네. 아, 실록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0: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숲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1: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40여 년 동안 나무를 돌보고 치유하면서 나무처럼 살고 싶고 또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인 나무의사 우종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0: KBS 58분 날씨.
1: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인 오늘 종일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1도, 대구 24.6도, 강릉도 2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7도 등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에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옆 안쪽에 있던 한국 선사의 선박들이 안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옆 안쪽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머무르던 한국 선박들은 현재 카타르 도하 쪽으로 운항 중입니다. 정부는 원인 불명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는 예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폭발 화재 관련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피격 여부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 소특검법 추진 시기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 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경선 투표 결과 박민식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무소속으로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대학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공지능 중심대학에 참가할 대학 10개 교 중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가천대 등 7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대학에 최장 8년간 총 240억 원, 대학당 연 30억 원 규모를 지원해 AI 전문 인재와 각 전공의 AI를 접목, 활용할 수 있는 AX 융합 인재 양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부터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상품을 16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 치료 과잉은 억제하고 보편,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10%에서 17.5%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위해 첨단 GPU를 확보하고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인프라 취약성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송전망 사업이 착공 이전부터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친환경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까지 전력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대한전기화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은 AI 시대 전력난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입니다. 네.
1: 최근 AI의 끝이 전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전력이 중요한 겁니까?
2: 그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를 하죠. 뭐 통신망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냉각 설비, 물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전력인데. 네. 이 전력이 이러한 인프라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취하기 어려운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한 1년 내지 2년이면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가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송전망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네. 뭐 짧게는 5, 6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네. AI 데이터 센터하고 그다음에 전력망 인프라 사이에 이제 갭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전 세계에 AI 산업, AI 데이터 센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아, 데이터 센터는 2년 이내에 건설되는데 전력망은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네네.
1: 아, 근데 저는 좀 초심자다 보니까 그런 쉬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 챗GPT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이 전력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2: 그게 우리가 뭐 과거 가장 익숙했던 부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뭐 탐색을 하는, 네. 이런 부분은 한 건당 한 이벤트당, 네. 0.3W시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로 많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2.7이니까 뭐 거의 한 10배 정도, 네. 더 쓰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의 AI를 탑재를 했잖아요.

0: 네.
1: 이 같은 경우에는 한 7W시 그러니까 뭐 한 15배, 20배 정도
0: 네.
1: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서치를 할 때 그냥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
0: 네.
1: 그다음에 AI 기능을 이제 탑재를 했을 때 급격하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 네.
1: 아직까지 저 부분은 피지컬 AI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피지컬 AI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0: 네.
1: 가정이나 공장에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피지컬 AI 자체가 또 상당한
0: 네.
1: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예를 들면 집집마다 한 대씩 피지컬 AI로 그 가사 일을 돕는
1: 네,
0: 그런 것처럼
1: 네.
0: 활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1: 네.
0: 훨씬 더 큰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1: 네,
0: 상황이 되겠네요.
1: 아직 뭐 그 시대는 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네.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전력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뭐 향후 5년 이내에
1: 네.
0: 5년 내 전력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1: 그게 현재 뭐 최근에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이렇게 2030년까지
0: 네.
1: 전력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자료를 보면 연간 한 3.5%
0: 연간 3.5%
1: 네.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GDP 성장률보다 더 빨리 전기 성장률이 나타날 거고요.
0: 네.
1: 이러한 전기의 이제 소비 성장 같은 경우는 일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석유, 석탄, 뭐 가스
0: 네.
1: 이런 거에 한 2.5배보다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0: 네.
1: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이 전기화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다 AI 때문에
0: 네.
1: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0: 네.
1: 또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송 부분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이렇게 이제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0: 네.
1: 휘발유에서
0: 네.
1: 혹은 디젤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이제 가는
0: 네.
1: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0: 네.
1: 생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네. 상황은요?
1: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우리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작년 2025년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0: 네.
1: 거기 보면 2038년까지 한 30% 이상의 전력 소비 증가가 있을 거다.
0: 네.
1: 그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전력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대 전력도 그렇고 최대 전력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한 6기가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최대 전력 6기가
1: 면
0: 네.
1: 1기가를 우리가 이제 통상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0: 네.
1: 그러면 한 원전 6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쭉 증가할 것이다라고
0: 네.
1: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있고 원래 정상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있는데
1: 그렇죠.
0: 데이터 센터분 증가는 최대 전력 약 6기가와트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까?
1: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미국처럼
0: 네.
1: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 미국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35년까지 한 총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한 8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이다.
0: 네,
1: 라고
0: 엄청난 숫자네요.
1: 네, 그럼 80기가와트면 미국 전체 80대의 원자력에 해당하는
0: 네.
1: 전력 수요 증가가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0: 네.
1: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전 글로벌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량의 한 75%가
0: 네.
1: 미중에서 사용을 할 거다.
0: 아.
1: 그래서 그 미중 사이에 AI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0: 예.
1: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이제 요구하는 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네.
1: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네. 지금 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저는 AI 3대 강국과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한국에도 좀 집중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1: 네.
0: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긴 하지만 미국, 중국과 대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양이긴 하네요.
1: 그 작은 양이기도 하고 이제 네.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0: 네. 네,
1: 짓겠다라고 네. 의향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1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를 A 지역에 수도권에 건설을 하겠다라고 제출을 하면
0: 네.
1: 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지금 기후부에 검토를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신청된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부를
0: 네.
1: 기술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수도권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0: 왜 불가능하죠?
1: 그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전력의 한 40% 정도를 지금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자금률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 전력의 나머지 40%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제 전력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0: 네.
1: 다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송전선로를 깔아서 받든지
0: 네.
1: 아니면 호남에서 예를 들면 충청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오든지 영남에서 바로 수도권으로 오는 이런 송전선로를 깔아가지고 남의 40%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이 송전망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0: 네.
1: 상당히 사회적 갈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추가적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0: 네.
1: 다른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0: 예.
1: 비록 신청은 했지만 그걸 이제 거절을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요. 물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0: 네.
1: 조금 더 낫습니다. 뭐
0: 네.
1: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0: 네.
1: 호남권에 데이터센터를 신청하게 되면 데이터센터 성인 영남권 노원자력과 LNG 발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성인이 날 확률이 높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에 한 60%에서 70%가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고
0: 네.
1: 의향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0: 그러니까
1: 네.
0: 수요를 받아보거나 의향서를 받아보면
1: 네.
0: 수도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수도권은 전력 자체 조달이 안 되고
1: 네.
0: 다 송전을
1: 네.
0: 해야 되는데 송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군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아까 그 최대 전력 약 6기가와트 정도라고 그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 네.
0: 데이터 센터 관련한
1: 네.
0: 그 전력 설비 용량의 증가는
1: 네.
0: 이거를 반영한 숫자입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아, 그럼 원래는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건가요? 만약에 송전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은?
1: 만약에 이제 송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력 수요 증가율은 조금 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0: 네.
1: 수도권을 중심으로
0: 네.
1: 더 증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2030년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서 정부의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 지산지소라는 개념을 얼마 전에 그 하정우 수석이 오셨을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거는 송변전과 관련된 발언인가요?
1: 지산지소 부분은 이제 발전과 송변전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0: 네.
1: 지산지소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라는 개념인데
0: 네.
1: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0: 네.
1: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입니다.
0: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이군요.
1: 네. 예를 들면 영남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와 LNG 발전소가 많이 있고
0: 네.
1: 호남권은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0: 예.
1: 이 지역의 전력 수요는 적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이 적은 전력 수요를 생산은 100을 하고 있는데 자체 소비는 50을 하고 있어요.

0: 있으니까 네. 나머지 50은 수도권으로 보내야죠. 예. 보낼 때 송전망을 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나머지 50 부분은 지산지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수도권으로 네. 보내니까. 그리고 예.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인여발전 설비가 있으니까 네. 신규 송전 설비를 건설하지 말고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이쪽으로 이런 공급이 많은 지역 비수도권으로 유인을 하게 되면 네. 신규 송전망 건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산지소 형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여쭤본 게 네. 과거에는 송변전 문제가 이만큼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유난히 송변전 문제가 좀 심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0: 네, 그 송변전 문제는 2014년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뭐 한 갈림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용이했다 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밀양 사태 기억나십니까? 과거 2014년 한 10년 15년 전쯤에
1: 네.
0: 고리 원자력에서 발생한 전기를
1: 네.
0: 76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1: 네.
0: 수도권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도권까지는 가져오지 못 하고 북경남에서 이렇게 이제 거쳤는데 그 당시에 밀양의 주민들이 상당히 송전 설비 건설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이후로 급격하게 신규 송전망 건설이 어려워졌고요.
1: 네.
0: 송전망 건설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일지라도
1: 네.
0: 반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바운더리가 이렇게 이제 획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송전선로는 길게는 뭐 수백 킬로
1: 네.
0: 짧게는 뭐 1, 200km까지 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지자체라든지 토지를 거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이해 당사자가 당연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갈등 구조도 점점점 복잡해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네. 비슷하고 유럽도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하고 선진화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들로 우리도 이제 까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현재 AI와 관련한 이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전력 믹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0: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원 발전원이 이제 무탄소 CO2를 배출하지 않는
1: 네.
0: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1: 네.
0: CO2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전통 원전하고 그다음에 SMR처럼 뭐 모듈형처럼 이렇게 이제
1: 소형 원전이요.
0: 네네. 네. 이런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가려고 하면 이 두 전원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되는 거죠.
1: 네.
0: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 속에는 천연가스, LNG 그다음에 일부 석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현재 우리 발전 비중을 보면 현재의 비중을 보면 원전이 한 30% 계략적으로
1: 네.
0: 천연가스가 한 30% 그다음에 석탄이 한 30% 재생에너지가 이제 한 10%
1: 네.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순간에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전기를 10개 생산하면 한 4개 정도는 탄소가 배출하지 않고 한 6개 정도는 LNG와 석탄으로부터 이제 탄소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1: 네.
0: 이 두 비중을 계속 이렇게 높이면서 석탄과 천연가스 비중을 점점 낮게
1: 네.
0: 가져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믹스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1: 네.
0: 2025년도에 놓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38년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합치면 한 70%를 상회하는
1: 예.
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0: 100%로 2050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수립 쪽에 있는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아마 이 비중이 11차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전력 믹스나 에너지 믹스는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세요?
0: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유달리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OECD 네. 평균이 우리가 통상 한 3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10% 언저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 지금 재생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리백 소비자처럼
1: 네.
0: 삼성전자도 아리백을 선언을 했으니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1: 네.
0: 이런 기업들이 30여 개 기업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받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이제 이런 믹스로 가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각각 수요자 특히 산업 배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전기를 좀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1: 네.
0: 거기에 맞게 우리 또 믹스를 전원 구성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네.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럼 네. 우리나라의 지금 송변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까?
0: 그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제 지역적 불균형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에너지는 네.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데
1: 예.
0: 공급이 적죠. 공급이 적다 보니까 송변전 설비를
1: 네.
0: 비수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저희가 뭐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신규 전력 수요는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가야
1: 네.
0: 되겠다. 그러면
1: 네.
0: 신규 송전망 수요가 줄어들 부분들이 있다.
1: 네. 그건 송전망 문제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회피하는 거네요.
0: 네네네.
1: 네.
0: 네. 최소화시켜가는 가지고
1: 네.
0: 워낙 뭐 사회적 갈등이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1: 네.
0: 두 번째는 네. 네. 공급 분산이라고 예를 들면은 수도권은 전기를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즉 발전소가
1: 네.
0: 부족하니까
1: 네.
0: 수도권에도 분산 전원을 포함해가지고 공급을 좀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럼
0: 네.
1: 대규모 발전소는 아니지만 분산된 전원으로
0: 네네.
1: 공급량을 맞춰줘야 된다.
0: 네.
1: 예를 들면 어떤 게 분산된 겁니까?
0: 그게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료전지
1: 네.
0: 이런 발전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다면
1: 네.
0: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도
1: 네.
0: 적정 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
1: 아.
0: 수도권에도 SMR을 건설을 하는
1: 네.
0: 뭐 서해 쪽도 있고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1: 네.
0: 언제까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 건설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
1: 네.
0: 구조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논의와
1: 네.
0: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 네.
0: 또 수도권의 공급 확충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분산 전원 정도로는 수도권의 수요량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SMR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을 포함해 가지고 풍력이라든지

0: 때 네. 그거는 기저발전기하고 전력 소비 절감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도권도 SMR을 포함해가지고 기저발전기에 대한 고민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 수도권이 소비 대비 발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미래의 그 소비 부분은 이전하거나 네. 결국 발전을 더 덧붙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0: 그렇죠.
1: 지금 정부는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이 네. 그러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간의 전력 송변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신규 전력 수요의 네. 비수도권 이전.
1: 신규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 아까 말씀하신 이전. 해법 중에 1번이랑 똑같은 네네. 거네요. 네.
0: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공급력 확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정 네. 부분 이렇게 존재를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남는 부분은 추가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 추가 송전망을 건설하는 부분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대한전기학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한 거네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으로의 전력 수요 이전은 조금 더 가속화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 송전망 부분이 우리가 뭐 5년 지연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7년 뭐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1: 네.
2: 어떤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21년까지 지연된 적도 있습니다. 41km 정도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계획 대비 네. 쉽지 않다.
1: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의 너무 긴 지연이어가지고 제가 재건축 재개발 지연되는 것만 보다가 송전망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연될 수 있다는 거는 또 처음 알았고요.
2: 네.
1: 그래서 정기요금 차등제도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까?
2: 그렇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비를 한다면 크게 네. 구분을 한다고 하면
1: 네.
2: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송전망 수요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비수도권에 네.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싼 발전기들이 비수도권에 존재합니다. 원자력 네. 발전소도 그렇고. 그럼 비수도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싼 발전기가 있고 우리는 신규 송전망 건설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1: 네.
2: 왜 수도권 소비자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1: 네.
2: 당연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네. 원가주의 관점에서 보면
1: 네.
2: 원가를 지역별로 따져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구분이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 네.
2: 점진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차등은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이렇게 뭐 지역별로 차등을 보이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대만 정도지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제가 뭔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럼 제일 크게 다른 겁니까?
2: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제 원가가 제대로 이렇게 종별도 그렇고 지역별도 그렇고 소비자별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가령 예를 들면 원전, LNG 발전, 석탄화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신재생 발전 이렇게 되면 종별로도 그 원가가 다를 테고
2: 네.
1: 지역별로도 송변정화 원가가 다를 테니까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반영해 주는데 우리는 반영을 안 해 주고
2: 지금까지는 뭐 전 국민이
1: 네.
2: 이렇게 공평하게
1: 네.
2: 예를 들면 주택용은 주택용대로
1: 네.
2: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나주에 있으나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고 있고요. 뭐 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 네.
2: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1: 네.
2: 뭐 한전의 적자 205조 이야기도 나오지만
1: 예.

0: 원가가 들어가면 그 원가가 투명하게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지
1: 예.
0: 그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또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네. 정치화되어 있다고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기도 일종의 이제 상품이고
1: 네.
0: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건데 원가 주의가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않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기요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원가 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피해를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0: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0: 예를 들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적정은 자 투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투자라고
1: 네.
0: 이야기하면 발전하고 송변전 설비를 투자한 사람 그다음에
1: 네.
0: 세대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기요금이 낮다고 이 영원히 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언젠가는 요금을 정상화해야 될 건데 현 세대가 좀 싸게 쓰고 다음 세대한테 미루는 뭐 이런 세대 간 갈등도
1: 아,
0: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도
2: 마치 국민연금 같은 그런 갈등이 있는
0: 그런
2: 겁니까?
0: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2: 아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한국전력이 소위 상당한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원가 대비해서 어쨌든 전기 요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0: 그렇죠. 낮아 왔기 때문이죠.
2: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 차등요금제라는 내용이죠.
0: 차등요금제는 지역별로 적정한 원가를 반영하는 주의고요.
2: 네.
0: 그럼 전체 모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한전이 거둬들여야 될 총 수입이 있을 텐데
2: 네.
0: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필요 수입액이 뭐 한 100조 정도 되면 100조를 줘야지
2: 네.
0: 90조를 주면서 지역 간 차등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는 거죠.
2: 아,
0: 그래 100조가 있으면
2: 네.
0: 100조를 주고
2: 네.
0: 또 비수도권의 원가가 뭐 40조면
2: 네.
0: 40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2: 네.
0: 말씀입니다.
2: 네. 제가 요금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요금 제도는 네. 실제로 개편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논의만
0: 네.
2: 되고 있습니까?
0: 지금 뭐 일정 부분은 개편이 되었고요.
2: 예.
0: 점점점 지금 아마 조만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해가지고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2: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어쨌든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0: 유지하면서 네네.
2: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0: 네.
2: 저한테는 엄청 혁신은 아닌 것 같거든요.
0: 네. 그래도 네. 뭐 상당히 중요하죠. 여전히 40%의 소비자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2: 네.
0: 네네.
2: 송변전망은 그럼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된다는 거가 되는
0: 지금
2: 거예요?
0: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정부 계획에 의하면 송전선로가 현재 대비 한 1.7배 거의 2배에 가까운 송전선로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무한정할 수가 없으니 전국토를
2: 네.
0: 우리가 뭐 이렇게 송전탑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 네,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이 푸는 단추의 첫 번째 해결점이 저는 지역별 요금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2: 네.
0: 예를 들면 비수도권의 공급지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이 싸면
2: 네.
0: 신규 전력 수요가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2: 예.
0: 그럼 그쪽으로 가면 신규 송전망 건설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줄어들겠죠.
2: 네.
0: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해가지고 HVDC를 바다 밑으로 보내는 직류 송전을 네 루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2: 네.
0: 왜냐하면 이 송전 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면 갈등이고 또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의 국민들은 사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2: 네.
0: 눈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크게 바다 밑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2: 네.
0: 땅 밑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네.
0: 물론 이 두 방법은 지상으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은 뭐 한 3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비싸게 되지만
2: 예.
0: 우리가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또 고려하게 되면
2: 네.
0: 이게 어쩌면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2: 네.
0: 빨리 건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0: 운동자 같이 이번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네. 아까 그 HVDC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개의 루트를 깔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HVDC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기존에 우리가 송전 선로를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1: 네.
0: 직류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교류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교류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일정 거리 이상을 지중하나 해중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네. 한계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걸 뭐 한 40km, 50km 정도로 보는데
1: 네.
0: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뭐 한 200km, 300km 정도 굉장히 되니까.
1: 그렇겠네요. 에너지 고속도로 길은 굉장히 기니까요.
0: 네.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밑으로 길을 깔고 가니까 직류로
1: 네.
0: 우리가 이제 보내는 방식을 요번에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네.
1: 아, 그게 HVDC라는
0: 네네,
1: 방식입니까?
0: 네, 하이볼테지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고전압 직류 송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1: 그거를 이제 네 개 루트로 깐다는 거는 뭐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그게 해남에서부터 중간에 새만금,
1: 네.
0: 그다음에 수도권 종착지.
1: 해남 새만금 수도권.
0: 예, 네. 인천과 그다음에 경기.
1: 인천 좀. 경기.
0: 네, 네. 각각 2기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송전망을 별도로 바다 밑으로 이렇게 빼서 가는. 그게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별되는.
1: 네. 네, 네. 아, 제가 이 질문 드는 게 우리나라 전력기기 회사들이 최근에 네. 북미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0: 네.
1: 지난 3년간 상당한 성장을
0: 네,
1: 했거든요.
0: 네,
1: 이런
0: 네.
1: 것들 이런 송전 기술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건지 궁금해서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중전기 3444들이 미국에서 선방을 정말 뭐 잘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거기에는 변압기,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말씀하신 HVDC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1: 네.
0: 향후 HVDC를 포함해 가지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2030년까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3444다 이렇게 차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네네. 이 부분은 미국의 전력 설비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고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1: 네.
0: 수요 증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미국 또 여러 발전소를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가 많이 또 건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발전소를 건설해 가지고 수요지까지 보내려고 하면 변압기와 전선이 또 당연히 필요하고
1: 네.
0: 또 마지막으로 리쇼링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는
1: 네.
0: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리쇼링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설비는 낡았고
1: 네.
0: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닥쳐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중전기 저희는 뭐 K그리드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1: 네.
0: 중전기 산업이 지금 활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보셨을 때 제일 시급하거나 아니면 더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0: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떻게 신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유인을 할 거냐, 인센티브를 줄 거냐,
1: 네.
0: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고요. 뭐 앞에서 맨 처음에 모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1: 네.
0: AI 데이터 센터는 아주 빠른 시간에 상당한 양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입니다. 기존에
1: 네.
0: 공장을 지을 때하고는 다른 형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비수도권 호남 영남 뭐 강원 지역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현재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개발자가 사이트를 찾고 물도 찾고 전기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 네.
0: 찾아가면서 적정한 부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1: 네.
0: 어쩌면 정부가 호남의 한 사이트를 뭐 우리 산업단지 개발하듯이 호남의 한 사이트를 개발해서 여기는 뭐 냉각수와 전기와 통신설비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를 입주를 하시라.
1: 네.
0: 또 영남도 마찬가지고 뭐 강원도 마찬가지고
1: 네.
0: 이렇게 계획 입주 같이 비슷하게 하는 것도 속도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수요를 비수도권

0: 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찾기가 사업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그걸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좋겠다.
1: 네네.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 개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땅을 LH공사가 마련을 하고 거기에 전기 깔고 용수 물 깔고 도로 깔고 정주 요금 만들어주고
0: 네.
1: 필요하면은 뭐 학교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송변전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1: 그렇죠. 송변전은 이제 영원히 좀 숙제 비슷하게 이렇게 남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만약에 네. 수도권에 어떤 특정 사업자가 하고 싶은데 수도권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0: 네.
1: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지 않아서
0: 네.
1: 우리가 AI 산업을 지연되거나 아니면 뒤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1: 특히 뭐 AI 산업은 2030년까지 1차 성부가 난다고
0: 네.
1: 지금 미중이 저렇게 뭐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국은 지금 정부 주도로 가고 있거든요.
0: 네.
1: 모든 인프라는 정부가 네. 다 제공을 한다. 전력을 포함해가지고
0: 예.
1: 미국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빅테크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0: 네.
1: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중간에서 뭔가 우리의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미국의 최근 미국도 이런 전력망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해서
1: 네.
0: 그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합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발전소를 짓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해법이 안 될까요?
1: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계획 입지 그 안에 발전소도 같이
0: 네네. 네.
1: 각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0: 네.
1: 그 입지 내에 혹은 발전소 옆에 그런 입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0: 네.
1: 여기에는 뭐 전력 문제는 전혀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0: 네.
1: 그런 사이트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한전과 정부가. 네. 지금 뭐 미국 말씀하신 대로 그걸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 옆으로 가다가
0: 네.
1: 발전소 옆으로 가도 전력회사에 내가 데이터 센터 건설해도 돼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미동부 뭐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7년 기다려 이렇게 이제 답이 온다고 합니다. 통상
0: 네.
1: 한 7년 정도 지연이 되니까
0: 예.
1: 그럼 내가 발전소를 건설을 직접 할게.
0: 예.
1: 라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걸
0: 네.
1: 온사이트 발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콜로케이션이라고.
0: 네.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군요.
1: 네네네.
0: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은 뭐 지산지소 개념이기도 하고 더더욱 송변전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온사이트 발전이나 콜로케이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1: 네네.
0: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식의 발전소를 짓거나 하는 여러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미진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 보네요.
1: 지금 현재는 비수도권에 지금 공급력이 많이 남거든요.
0: 예.
1: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발전소 옆으로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나 뭐 대규모 태양광이 있는 발전소 옆으로 가면
0: 네.
1: 현재로서는 뭐 지금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게 찼을 때 그다음에는 이제 계획 입지라든지
0: 네.
1: 콜로케이션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전략. 미국도 딱 그렇게 갔습니다.
0: 네. 지금은 여유 있으니까요.
1: 네. 아직까지 비수도권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을 설득했을 때 그 설득이 안 될 이유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 수요가 이전을 잘 안 한다는 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전을 잘 안 한다는 겁니까?
1: 그게 뭐 레이턴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지역과 소비처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됐든 어디가 됐든
0: 네.
1: 요 사이에 통신 지연이 절대로 발생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기존의 통신망이 잘 이렇게 광통신망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0: 네.
1: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할 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도 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1시간 이내 출동 범위라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엔지니어들이 1시간 이내 이렇게 출동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 수요처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네. 수도권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0: 뭐 그런 내용들이 네.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1: 뭐 네. 왜냐하면 미국도 네. 동일하게 네. 뭐 워싱턴 DC나 뉴욕 인근에 있지 않거든요.
0: 맞습니다. 더 넓은 네. 면적에서 네. 레이턴시가 네. 우리보다 더 크면 더 크지 네.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 중국도 뭐 사실은 동수서산이라 해가지고 네. 서쪽에 발전력이 많으니까 네. 서쪽에 예를 들면 뭐 학습용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네. 추론용은 상하이나 아. 북경 오른쪽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수요와 공급 특히 전력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네.
0: 아 근데 교수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11차 그 전력 네.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 저는 아직까지는 네. 큰 문제가 없다. 단 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는 네.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0: 네.
1: 언제까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허용하지 않을 거냐라는 아. 부분을 우리가 네. 포함을 하게 되면 뭔가 수도권에도 공급력 확보가 필요하고 네. 또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이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0: 네.
1: 그 정책이 요금 정책일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부지 확보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산업 정책이 될 수도 있고
0: 네.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풀려야 네. 우리가 AI 뭐 3대 강국이 되는 하나의 인프라는 탄탄하게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으로부터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GPU도 몇십만 장 가져오고 네, 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한 데이터 센터가 그럼 지금 지어졌나요?
1: 지금 해남에 국가의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울산에 AWS하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
0: 네.
1: 지금 울산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대규모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 가고 있는 지금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크 해가지고 신규 수요자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늘 우리나라 AI 3대 강국과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망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고
1: 네.
0: 그리고 요금제도 아까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앞으로 우리나라 그러면은 전기, 전력 뭐 이런 요금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큰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 일단 뭐 요금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를 바탕으로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결정 절차가 네. 독립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요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한전 이사회에서 기후부로 이렇게 이제 올리면
0: 네.
1: 기후부는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0: 네.
1: 뭐 전기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 인프라가 AI 산업뿐만 아니고 제조업 그다음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시대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러한 전기요금 결정하는 절차를 좀 독립적으로 거의
0: 네.
1: 대부분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국가들은 전기요금은 정말 원가 기준으로 딱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 전기는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된다. 절대 정전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
0: 네.
1: 특히 데이터 센터는 99.999%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
0: 네.
1: 두 번째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놓지는 않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오펙스 운영비의 한 40% 정도가 전기요금입니다.
0: 아, 많이 나가네요.
1: 네네. 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냐가 또 중요한 주제고요.
0: 네.
1: 세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 뭐, 요소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저탄소.
0: 네.
1: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서 저탄소. 그래서 적은 탄소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우리 AI 산업뿐만 아니고 네. 우리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화랑입니까? 그죠? 이런 제조업이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튼튼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대한 전기 확회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

0: 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5월 5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에 나의 것 또는 너의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더 줄여서 쓸 때 나의 것을 내 것 또는 내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 거를 글자로 표기할 때 뒤에 있는 거는 예사소리인 기역과 된소리인 쌍기역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을 써놓은 것을 보면 발음 나름대로 된소리인 쌍기역을 써서 꺼라고 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예사소리인 기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내 거라는 말에서 거라는 표현은 것이 줄어든 말입니다. 아마도 발음의 영향 때문에 잘못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된소리로 나는 꺼가 아니라 예사소리인 거라고 쓰고 발음은 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것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다른 말 뒤에 꾸밈을 받아서만 쓰일 수 있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영이 꺼, 내 거라고 할 때 거 앞에서 꾸며주는 말인 영이나 내와 같은 말 뒤에 바로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쓴다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반찬거리, 논문거리란 표현에서 뒤에 있는 거리란 말은 재료, 대상, 소재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거리로 발음하지만 예사소리인 거리로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난 노동절부터 이어진 닷새간의 연휴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인 오늘 종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0.2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낮아져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춘천 7도, 서울 11도, 광주 대구 9도로 서늘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이 강했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볕이 강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한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볕이 강한 시간대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어버이날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상 한국 선박의 폭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우선 예인선을 이용해 사고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옮기고 두바이 현지의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안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한국 선사의 선박들이 안전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머무르던 한국 선박들은 현재 카타르 도하 쪽으로 운항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 어게인 공천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연천 구석기 축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고 있다.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은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헌정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어린이와 보호시설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어린이, 장애, 희귀질환 어린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대통령과 함께 세종실에서 어린이 국무회의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주변의 약국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와 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도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직접 약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두 살 아이가 공원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수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2살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이마를 찍혀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화창한 날씨의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던 국내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점검회의 열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된 조작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 총이 모아서 좋은 선택을 하겠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다. 역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도 평택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평택 을은 개성과 간 여야 후보들의 오자구도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후보의 청사진과 각오를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은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재 폭발 원인 이제 밝혀야 될 텐데, 뭐 과연 피격에 의한 거냐,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강찬호 의원님, 지금까지 네. 뭐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죠, 아직?
3: 그렇죠.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 다만 아시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인 선박이거든요. 뭐 이 정도의 그 위치 설명이라면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란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대상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네. 그 이란하고 바로 호르무즈 수협을 맞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친미 국가로서 그 거기에 많은 그 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가장 소프트 타겟, 아주 그 1차적으로 공격을 하는 대상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화재와 폭발과 화재라고 했는데 네. 물론 그 배 스스로 배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얼마든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특히 네네. 이것은 이란의 공격이다라고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주요 언론들이 다 그런 쪽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론 면밀한 지금 조사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네. 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이 저 폭발과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뭐 자체적인 것이라면 그건 대응을 따로 하면 되는 거지만 이란에 의한 공격에 따른 것이다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비상한 외교적 또는 군사적 이런 대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최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이란하고 미국이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하겠지 좀 시간은 걸려도 이렇게 좀
2: 그렇겠죠.
1: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방심한 측면도 네, 좀 있었는데 있죠. 이게 딱 일어나니까 그거 아직 안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4: 제가 지난주 초까지.

0: 까지는 예. 협상 국면에 들어가긴 들어왔지만 마지막 일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1: 예, 예.
0: 왜냐하면 예. 협상이 워낙 지리하게 이제 교착으로 가니까 게다가 지금 핵 얘기를 전혀 이란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핵이 핵심이에요. 미국으로서는 핵 얘기를 빼고는 전쟁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1: 그렇죠.
0: 말이에요.
1: 그것 때문에 시작한 네, 전쟁인데.
0: 명분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협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교착으로 저는 가리라고 보고
1: 예, 예.
0: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계속 이제 수정 안 내고 또 수정 안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교착이지만 협상 국면은 맞는 것 같아서
1: 네네.
0: 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타격은 일어나지 않겠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전 타격은 지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르무즈를 이제 그 작전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호위를 통해서.
1: 네.
0: 프리덤 프로젝트인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예, 예, 예.
0: 그거를 하면서 충돌이 이미 생겼잖아요.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1: 예, 예.
0: 양측이 대단히 자제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협상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저기 무력 사용은 저는 양측이 이미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1: 네.
0: 게다가 이제 5월 14일 날 지금 아직 일정이 연기가 안 됐으니까 미중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강하게 전면전 제기한다고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변칙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란도 이제 몰릴 대로 몰렸어요. 그래서
1: 네.
0: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명분을 가지고 협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 우리 선박이 이제 파나마 국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해운사가 관장하는 네네. 이 선박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폭발이 나고
1: 예.
0: 이걸 이제 원인 규명해야죠. 지금 예. 강천 의원 말씀처럼 하는데 앞으로 이 상황 좀 봐야 될 겁니다. 이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된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리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 좀 뭐 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 이란이 하는 게 이란의 공격이었다고 밝힌다면 저는 미국의 요구나 그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수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1: 그래요.
0: 그 전제 조건은 예. 이제 이란이 공격한 게 분명하다면.
1: 분명하다면 사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 그런 차원일 그 수 있죠. 있잖아요.
0: 명분이 있고 예, 예. 그렇다고 이란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1: 예,
0: 우리가.
1: 예.
0: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라는 건 기본적인 대명제거든요. 그런데
1: 네.
0: 자국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라는 거는 그 선박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명분이
1: 네.
0: 있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이 나토 동맹국과 미국의 사이가 지금 대단히 지금 안 좋고 균열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1: 실제로 좀 주둔군 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0: 이미 5천명 발표까지 했으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예.
0: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남의 일처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우리 배가 만약 공격받았다는 그 가정이 성립한다면
1: 예, 예.
0: 그래서 상당히 우리로서도 이 전쟁에 어쨌든 무력 국면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좀 안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그런 시기다. 그리고 미국과 면밀하게 서로 교류하면서도 어쨌든 일정 부분 미국에게도 명분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자, 지금
2: 네.
1: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면
2: 그렇죠.
1: 관여라는
2: 네.
1: 게 무슨
2: 네.
1: 이란하고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1: 우리 선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그 데리고 나올 의무는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1: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지금 앞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2: 네,
1: 이란이 했다는
2: 이란에
1: 게.
2: 의한 공격이 확인이 된다면 우선
1: 네.
2: 이란을 강력히 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2: 그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교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우리가 저 제3국 선박을
1: 네.
2: 이란이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그 평화로운 민수용 화물선이에요. 이란 그 화물선을 공격해서 이런 지폐를 입혔다는 것은 이건 사실 그 전 우리한테 전쟁을 도발한 것이 다름없습니다.
1: 네네.
2: 그런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란한테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1: 네.
2: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현재 호르무즈에 뭐 우리 배나 관련 선박이 26척 이상이 지금 거기에 계속 사실상 억류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배들의 안전을 비롯해서 향후에 어디까지나 모든 무해 통항이 허용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한마디로 가로막고 무슨 깡패가 말이죠. 통행료 받는 식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일삼는 이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를 신봉하는 정상 국가로서
1: 네.
2: 당연히 그 자국민과 그 선박의 그 자유로운 그 운항을 그 우리가 군사적으로라도 그 보장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1: 네.
2: 우리가 무슨 제3국가 불량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진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에 그 우리가 이번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역량이 어떤 또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신중한 어떤 이러한 그 저 우리 고려가 필요한데 저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리덤 프로젝트 같은 거 참여를 한다면 네. 일단은 그 인근 해역 아덴만에서 지금 작전 중인 청해부대. 이 청해부대는 구축함입니다. 구축함 네. 한 척 4천 톤짜리가 있고 링스 헬기가 있는데 이 군함이 인근이니까 이 군함이 이동을 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무력 시위라든가 하여간 미군 결국 이제 미국이 주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그 이제 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만 네. 어디까지나 우리는 군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면밀한 어떤 그 협의 그리고 역할 분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네.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호구 잡힙니다. 지금 최근에 네. 우리가 저 50만 불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국제사회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란에 뒷돈 줘가지고 그 깡패들한테 뒷돈 줘가지고
1: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2: 아니 그러니까 깡패들 뒷돈 네. 줘가지고 슬쩍 우리만 거기서 지금 빼는데 도와달라고 호주만에 찔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1: 자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의원을 부산 북구갑에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과 3파전 됐습니다. 오늘 경선 승리 직후 뭐라고 얘기했는지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한동훈 전 장관의 그 측근들이 뭐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뭐 연대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1: 네, 지금 박민식 전 의원 얘기 들으셨죠? 눈 귀에 확 들어오는 게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 단일화 안 합니다도 아닙니다.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 근데 약간 진심이 묻어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자 강찬호 위원 보시기에 네. 단일화 안 합니까?
2: 본인은 당연히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이번 일요일 날 개소식을 하는데 장도혁 대표 이제 오면은 잘 맞이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결국은 이제 당 주류 그리고 이제 전통 지지층 윤호경까지 포함한 전통 지지층 이제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장 장점인 네. 구포와 인연 뭐 그야말로 구포 출생이고 거기서 쭉 자랐고 그 어머니까지 다 거기 그 출신이기 때문에 구포와 인연은 가장 확실하죠.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요소들을 모아서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현재 얘기하는 이것은 뭐 지금 현재 그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거는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1: 네. 전망을 좀 해주시죠.
2: 구도와 민심으로 본다면 네. 오늘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조사가 부산 MBC 조사 거기에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하고 뭐 2, 3위 엎치락뒤치락하고 하정우 후보가 1등을 했고 약간 그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하정우하고 한동훈이 붙었어요.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붙어가고 0.88포인트 차이로 붙어버리고 35인가 33인가에서 붙어버리고 그 박민식 후보가 좀 뒤로 크게 좀 처진 21%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은 부산 특히 북구 이 보수적인 이런 지역에서는 네. 전재수 의원의 경우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개인기로 이제 그동안 저 3선을 누려왔는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그런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 수준으로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뭔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어쨌든 간에 저 대통령 그런 좀 지지율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업고 들어올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 30몇 프로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전재수 후보의 그런 저 부산시장 후보의 그동안의 그 착근과는 좀 역시 좀 그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걸 보이는 가운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부산에서 그러한 그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산은 이제 보수의 텃밭인데 그렇다면 이제 부산이 항상 지지를 해온 보수 정당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붕괴 위기에 몰렸는데 그 대안이 우리 지역구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산에서 어쨌든 한번 대권 주자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북갑 후보들이, 북갑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번 선거는 그 북갑 주민들의 전략적 선택. 그렇다면은 결국 보수 후보 중에 누구 하나를 좀 선택해서 몰아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흐름대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그 바람을 좀 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두 사람이 단일화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네. 여론조사는 최 교수님 제가 이제 따로 질문을 드릴 텐데 단일화는 어려워 보입니까? 그래도 뭐 막판에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흐름으로.
0: 뭐 될 가능성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구도라면은 지금 박민식 한동훈의 단일화가 안 되면 하정우 후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하정우 후보가 초반에 뭔가 기세를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이른바 명픽에 의해서 내려온 후보인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하정우 후보의 우세를 많이 점쳐왔어요. 그런데 아직 뭐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하정우 후보가 생각만큼 그렇게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란 네, 네.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부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보수인데다가 또 이 부산의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그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만족하는 게 한동훈 후보예요. 그러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예. 박민식 후보도 이제 거기서 지역구에는 몇 번 했고 거기가 고향이군요. 한동훈 후보는 거기가 고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이제 겹쳐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단일 안 할 도리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격차가 별로 안 나도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합치면 네. 분명히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1: 예.
0: 격차가 나면 그냥 단일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만약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자신도 정치를 하려면. 그런데 문제는 장동현 지도부가 과연 이 단일화를 그대로 방치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현 대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입성하는 거
1: 네.
0: 그래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재앙일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으로 볼 때는.
1: 네네.
0: 그렇다면 이거를 단일화가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네. 만약에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많이 있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라는 이른바 유권자 연대라고 얘기할까요? 유권자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욕구 같은 게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압력이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나 장동 대표 지도부가 일단 단일화는 없다라고
1: 네.
0: 명분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황교안 후보나 이제 유희동 후보의 차이. 그 단일화 의미가 없죠, 그런 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제법 난다 하더라도 합치면 유의미한 결과 나올 때. 한 후보를 아까 그만둔다고 그게 다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1: 네.
0: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 영향이 단일화하는 측에서.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단일화 압박을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1: 마지막에 당대표의 판단이 있을 거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북구갑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가 부산 MBC 의뢰받아서 지난 1일부터 3일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 대상으로 무선 ARS 84.3% 유선 RDD 15.7% 섞어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말씀하신 대로 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하정우 민주당 후보 34.3 무소속 한동훈 후보 33.5 박민식 후보 21.5% 자 그 전에는 세 명이 다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0: 네, 네 많이 벌어졌어요.
1: 자, 근데 이제 박민식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0: 네.
1: 자 무소속 뭐 하정우 공천 됐고 어느 정도 약간 세팅된 그런
2: 그렇죠. 그 네, 완전 세팅돼. 오늘 그렇죠? 세팅 오늘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그 흐름이 어쨌든 지금의 흐름으로는 한동훈에게 좀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2: 그럼요. 이제 그 한동훈 좀 전에 우리 최상렬 박사님이 잘 설명하셨고요. 이 처음에는 이제 3 그냥 1중 뭐라 그럴까 그냥 세 명이 비슷비슷했죠. 예. 30대 초반, 20대 후반 모두 이렇게 했는데.
1: 그거는 사실 네. 누가 앞선다고 네. 할 수도 없어요.
2: 1대 예. 1대 1 구조였다면 그게 3강이건 3중이건 하여간 3강 3중 또는 이렇게 구조인데 진짜는 2강 1중이 된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1: 이게 한 일주일 후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빠진 게 오빠파동은 빠진 거예요. 이 조사에서는. 오빠파동 예, 예. 절에 나온 조사입니다. 오빠파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게 된다면 네.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더 그런 수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더 저 박민식 후보하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물론 박민식 후보도 그 수혜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하정우하고 이제 한동훈이 거의 붙었는데 못파파동이 났다면 한동훈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거는 이 저 부산 북간만의 또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 시내 전체 박형준 네. 대 전재수 그리고 연접한 경남의 박완수 대 김경수 그리고 또 그 울산. 네, 김두겸 대 김상욱 여기도 다 연계된 부울경 선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보들도 다 내심 동남풍이 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타고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를 누르는 좀 이런 거를 지금 바라고 있고.
1: 광역단체장 요쪽 후보들도 그렇죠. 복합을 주목하고 있다.
2: 그런 거죠. 굉장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들 누구죠? 김문수 전 네. 대선 후보를 지금.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지금 다 김문수를 부른 거예요. 네. 김문수를 왜 불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김문수가 그 지난 대선 때 이 지역들에서 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눌렀고 네. 둘째로 한동훈하고도 친해요.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한동훈하고도 친하고 한동훈 걔하고도 이게 물이 저 잘 엮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 겁니다. 그 후보들이 그 본 거예요. 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결국은 한동훈과 이 자기와의 화학적 결합을 네. 잘 이룩할 총매로 지금 김문수를 불렀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큰 흐름에서는 2강 1중 구도가 가다가 네. 지금 최창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압박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자, 혹시 그 부분은 좀 보셨어요? 오늘 뭐 한재하 의원이 그쪽 도우러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네. 어떻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 좀 약간 징계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당장은 그게 선거 한 달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 그거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혼자서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이 없는데 또 이렇게 한 명 간 것 같고 뭐라 그러면 거의 혼자 다니면서 약간 유튜브로 알리고 이 정도인가요?
0: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이제 당의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전혀. 예, 예. 한동훈 개인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라는 것하고 네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했던 거 또 계엄에 반대했던 거 그게 한동훈의 자산이에요. 네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 민심이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보수다 이런 걸 가지고. 네. 그게 이게 양쪽에 유리한 점이 지점이 있는 거죠. 보수이면서도 그러나 보수의 실망. 글쎄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수라고 편의상 얘기하고 네. 그 보수정당이 뭔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잡는 건 한동훈 후보죠. 근데 박민식 후보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불리하죠. 지난 정권 때 일단 장관도 했고 네. 또 친윤까지 뭐 친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완전 윤호개인의 친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한동훈과 박민식 후보는 조금 벌어질 수 있어요. 전 이게 이제 지지율차가
1: 시간이 지나면
0: 네. 조금 예. 그런 예, 그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정우 후보도 만만치가 않은 게. AI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정치권들 전부 대권 노름하고 뭐 탄핵이다 아니다 이러는데 하정우 수석은 거기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강한 지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작업 들어오면 나가지 말라 했는데 뭐 작업이 들어왔는데 나간 거 아니니까 들어온 거 이제 잡은 건데 하정우 수석인데 지금 요번 초반에는 조금 이제 이 동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 네. 오빠 문제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건
2: 손털기.
0: 네, 오빠. 손털기 오빠 LMS 이건데.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게 저는 뭐 그 이슈는 뭐 좀 제한적이라고 보긴 봅니다만 네네.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든 빨리 다른 이슈로 하정우의 어떤 장점을 빨리 이끌어내야 돼요. 네. 젊은 후보라는 것 그리고 AI라는 것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 이런 걸로 가지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그걸 잘 못 보여주고 있어요.
2: 하정우 후보.
1: 하정우
0: 후보도 예, 예. 뭐 아니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두 후보다. 박민식 후보는 어차피 지금 쫓아가는 후보니까 강하게 지금 이제 그런 단일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가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도 뭔가 비전 보수가 재건되기 위한 비전을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지금 지역적인 거 얘기한 측면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크게 가야 돼요.
4: 네.
0: 옷바 문제 이런 것들도 손톱 이런 것도 자꾸 언급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너무 조금 거기에 좀 지엽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왠지 조직이 없으니까
4: 네.
0: 크게 크게 가야 되거든요. 비전도 보여주고. 근데 비전보다 너무 비판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4: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했네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 고발장 접수 관련. 네. 선거 기간에 출국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출국 금지 자체가 네. 뉴스가 되니까
2: 이거는
4: 난 이거는 네. 한동훈한테 도움되는
2: 그런
4: 거 아니에요?
2: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
0: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검찰이 뭐 선거를 의식하지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요새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조작 기소 특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예.
0: 그것과는

0: 의심받을 수 있는.
1: 아니 우선 특검이 어느 편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한 게 아니 민주당이 추천하고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민주당의 편향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까지 행태가 모두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첫째 좀 전에 뭐 이 선거 기간 중에는요 이건 불문율이었어요. 선거 기간 중에는 검찰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수사 안 합니다. 그거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그런 거 굉장히 요구해 왔어. 대표적으로 2024년도에 검찰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뭐죠 이스타항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2: 네.
1: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수사를 하는 도중에 그때 친문 의원들이 이거 지금 특히 선거 앞두고 무슨 지금 정치적 중립성 검찰이 막 위반을 하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어요.
2: 네네.
1: 그리고 검찰이 그리고 그 수사 중단했어요. 그거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금 선거 중에는 여야 후보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임명했다는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1번. 2번 지금 말한 대로 어차피 출국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지금 서울에도 못 온답니다. 제가 그러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쪽한테 인터뷰 좀 합시다 해서 했더니 저는 선거 날까지 저 서울 못 가니까 인터뷰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도 못 가는 사람한테 세상에 해외 나가지 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2: 네.
1: 저는 그걸 보면서 한동훈 키워주려고 작심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 네. 자 아까 말씀하신 오빠파동.
1: 네.
2: 뭐 교육 단체가 뭐 보수 성향이겠죠. 정청래, 하정우 두 사람 이제 아동 정서학대 혐의로 고발도 했고,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오빠 논란을 아동 성희롱까지 끌고 가는 발상을 반박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엔 약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 교수님 우리가 한 20, 30년 동안 30, 40년 이렇게 네. 한국 정치판을 봐오면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의외로 어이없이 그 설화가 나거든요.
3: 설화는 예외가 없어요.
2: 네.
3: 이 돌출 변수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설화인데.
2: 그러니까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네.
3: 그리고 뭐 이부 망쳐놓은 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뭐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많아요. 뭐 하도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 비하한 것도 있고 여야 똑같아요. 보수진 뭐 갈 거 없는데. 이게 이제 표에 계속 다니면서 마음에 사면서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선거를 바로 임박해서 선거 일에 임박해서 투표일, 투표날에 임박해서 이건 완전히 지금 패착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한 달 네. 아직 못 남았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많이 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정우 후보로서는 다행인 거예요.
2: 네.
3: 이게 좀 빨리
2: 그나마 시점이.
3: 예. 그럼 이제 좀 왜냐면 하정우 후보가 워낙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손 터는 거 이것도 뭐 악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하잖아요.
2: 예.
3: 그거는 정치인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권자들이 볼 때 그래도 언론이 또 그걸 조명을 하고 야당이 비판하니까 이슈화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야당.
2: 네네.
3: 선거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빨리 학습 효과를 빨리 영리한 사람이라면 빨리 느끼고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닌데 이게 아주 이슈가 되고 크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2: 네.
3: 빨리 전환을 하면 이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전환할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자꾸 끌려다니거나
2: 네.
3: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떤 리드에 너무 스스로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어떻게든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항에 휘둘리지 않는다.
2: 네네.
3: 아, 난 AI다. 뭐 이런 쪽으로 부산이라는 해양도시.
2: 네네.
3: 그걸로 자꾸 가야 돼요.
2: 예.
3: 여기 자꾸 이 이슈에 휘말리거나 끌려가거나 거기 잘 대응하다 보면은 어려울 것이고 또 반대로 보수 측에서 너무 오빠 이 문제 계속 하면
2: 네.
3: 그것도 보수의 역풍일 수도 있어요.
2: 그래요.
3: 예, 그렇죠. 예, 예.
2: 자. 네. 반대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한 달 남겨놓고 됐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다. 하정우한테는 네, 그럴 네, 수 네. 있는데. 만에 하나 또 이런 게 한두 개 더 나오면
1: 네.
2: 되게 이제 그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1: 네, 네.
2: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한동훈은 좀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권자들 마음을 잡을 거고 하정우도 어떤 미래 비전이나 어떤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좀 끌려다닌 면이 있거든요.
1: 아니 하정우는 하정우 후보는 자꾸 예. 끌려다닐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그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는 정치인이다. 어제까지는
2: 네.
1: 내가 저 화이트 칼라 공무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정치인이고 진짜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 아니면 눈높이 더 내려가서 그분들을 껴안고 그야말로 그분 속에서 호흡하겠다 이런 자세와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지와 자세를 본인이 되뇌이면서 내려왔다면 그렇게 손을 털었거나 그다음에 정성래 대표가 열 살 어린 여자애한테 너 오빠 오빠 해봐 했을 때 대표님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아저씨라고 해봐라든가 본인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50대 50

0: 30살 거의 된 분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지천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는 정청래든 정치 선배들 그냥 손잡고 다니면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비건자가 단순히 오빠라는 표현에만 그렇게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저 사람도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왜 저렇게 본인의 어떤 주체성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행보를 하는가 이런 걸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하정우 대표 후보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자각을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산동 7터널 안에서 대형 화물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산동 6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니까 서울 쪽으로 옥산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으로는 더 짧은 구간이고요.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 아직 꺼지지 않은 곳 전북지사입니다. 김관영 전 지사 오는 7일 내일 모레죠. 입장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더 지고 있는 네. 와중에 예. 강찬호 위원님께서 지금 방송 시작 직전까지 불꽃 취재하는데 김관영 지사 목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0: 나온답니다. 7일 날 선언하겠답니다.
1: 아까 통화하셨죠?
0: 예, 통화했고 예. 무소속 출마한답니다. 네.
1: 그래요?
0: 예.
1: 무소속 출마.
0: 네, 그 본인은 특정인데. 한마디로 그 정청래 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 그런 본인의 제명 그걸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의 지금 분노가 굉장히 끌어 올랐고 최근에 아마 서진북 신문에서 여론조사가 부득이 인용을 해야 되는 상황 된 것 같은데
1: 서전북 신문.
0: 세전북 신문이라고
1: 합니다. 세전북
0: 신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당에서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뭐 격차가 진짜 뭐 3%인가 그 정도 차이로 30%대로 서로 간에.
1: 그러면 네. 이거네요. 그냥 네. 접전이네요.
0: 접전이죠. 네.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본인이 전북지사지 제명 안 당하고 그 과거 저 선거전 저 가상 선거전을 벌일 때에도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제명을 당했음에도 굉장히 접전을 벌였을 만큼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불공정 제명에 대한 본인 주장으로 여기에 대한 전북도민의 분노 그리고 김관영 본인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당선된다면 이후에 복당하겠다. 이제 이러한 입장으로 7일 날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그 선언을 한 겁니다.
1: 그래요. 네. 최창렬 교수님. 네. 김관영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뭐 이게 물론 CCTV에 너무 명확히 찍혔지만 그 대립이 막 나눠진 거예요. 김관영은 묻지마 제명.
0: 그렇죠.
1: 이원택은 묻지마 구명.
0: 네.
1: 명자 돌림이에요. 제명 구명. 예. 자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4: 유권자의
1: 보세요?
4: 머릿속에는 인식들 속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진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지금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제 무소속 출마한다고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맞는 네. 말이겠죠.
1: 네.
4: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다른 데 같은 무소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와서 민주당 물론 이원태 후보도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1: 예, 예, 예.
4: 중요한 건 항상 선거는 유권자의 인식이 어떠한 것이 내장돼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관영 그럼 일단 대립이 뭐 이거 잘못된 거 이게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됐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명이 예.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금 자신을 지지하는 지금 우리 강찬 의원님 말씀처럼 그건 자기 주장인 것이고
1: 예, 예.
4: 인터뷰에 응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그래서 새 전북신문의 그 지지율대로 될까 뭐 당장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가면서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1: 제가. 그래요.
0: 그런데 예. 저는 네. 조금 상황 보는 게 다른데
1: 예, 이게 사실은 의원님, 짤막하게.
0: 이게 굉장히 예, 이게 사실 예. 또 친청 친명 간에 이게 전쟁으로 갑니다. 지금 되게 들어보니까 김관영 지사 쪽에 네. 이미 친명 조직들은 밑에서 지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김관영 지사가 제명되기 직전에 이른바 그 CCTV가 터지기 직전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내려와서 전주와서 안호영 친명 안호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그 김관영 지사 저녁에 만나서 김관영 지사로 단일화하는 이런 그 이른바 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딜이 이루어진 직후에 이 CCTV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친명계는 정성래 대표가 그 정성래 대표나 지도부가 결국은 그 김총영 전 대표도 내려오고 해서 친명 단일화가 이루어지자 친청 이원택 후보의 이제 패색이 짙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것든 것들이 터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이번에 만약 무소속 출마한다면
1: 네.
0: 친명 조직들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결국 김 지사를 도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1: 만만치 않은 싸움이
0: 있을
1: 거다.
0: 친명과 친청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하기 때문에 결코 그 한 저 그냥 지사 한 명의 돌출적인 지금 출마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1: 네, 네. 예,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까요?
4: 네, 넘어갈까요?
1: 예, 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5: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또다시 도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반드시 이 윤어게인 공천을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믿고 저희도 윤어게인 공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대구 달성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하남갑 이용 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렸죠. 자, 근데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과연 공천할지 여부인데 일단 공천 보류했습니다. 사돈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국민의 앞뜰을 공천하겠다고.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공천 안 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4: 그런데 이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엄청 억울하겠죠. 본인의 말씀 말 따나 추경호 의원은 뭐 지금 재판 중인데 근데 자신은 그래도 추경호 의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됐잖아요. 근데 왜 자신은 공천 못 받냐고 말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게 정치예요. 자꾸 공정 얘기하는데 자신도 공정하지 않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진석 하면 떠오르는 게 윤석열이에요. 추경호보다 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진석 전 비서실장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 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것도 묻히는 거죠.
4: 묻히고 예.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부터 대선 나오기 전부터 친구였고 이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1: 네네.
4: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네네. 이용도 나오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도 나오고 그런 마당에 이게 그 정도로 그 친구 그냥 넘어가는데 윤어게인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그 윤어게인으로 계속 당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민주당에선. 그런데 네. 정진석 만약에 전 비서실장이 공천 받는다. 화룡점정이에요. 완전히 내란 정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조작기소 이 특검 가지고 지금 자꾸 이 국면을 바꾸려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지금 뭐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윤호계인으로 또 희석시키는 걸 비밀 제공하는 거라고. 또. 내란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조금 멀어져야 돼요. 국힘은 지금. 그런데
1: 네.
4: 이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받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내란 프레임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조작기소 특검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희석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내란 프레임을 걸 거라고요.
1: 네.
4: 전 제가 당대표라면 만약 정말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정진석 후보가 들으면 대단히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천 안 할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1: 네. 네, 제가 하나 읽고 갈게요.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는 새 전북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 의뢰에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전북도민 1,003명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진석 만약에 안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약발이
0: 정진석 공천 안 하니까 그 문제에 약발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어차피 이진숙 후보는 이진숙 후보가 뭐 대통령 뭐 옆에 지근거리 붙어갖고 경험을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그 굉장히 비상식적인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국회에서 근데 이분도 강석이고 받아치다 보니까.

0: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성 전사의 모습이 부각된 것이지 이분이 뭐 그렇게 지금 윤어게인을 대표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이용 역시 대통령 밑에서 한마디로 수행실장 같은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무슨 윤어게인을 대표하고 뭐 계엄이나 탄핵에 아주 목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도
1: 중요 임무를 했냐?
0: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구색으로 얘기한 거고 본질은 정진석이죠. 정진석 이분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아시듯 비서실장으로는 대통령 국가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최측근이고 대통령의 내밀한 모든 것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략을 수기하고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인사위원장.
0: 그럼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 이제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추경호와 정진석은 그 대통령과 거리로 치면 서울과 부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벌써 정진석 이 전 실장은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본인은 네. 분명히 계엄을 반대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천이 안 되는 좀 그런 걸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제 장도혁 대표가 공천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저 중진 의원들한테 몇 명은 이미 전달이 되었고요. 이 때문에 정진석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은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제가 하도 다른 사람 전 대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처럼 공소 취소 때문에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마당에 갑자기 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 걸려버리면 판이 네. 완전히 깨진다. 이것을 굉장히 이제 숙고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의 이러한 그 결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1: 자, 네. 두 가지. 김관영 출마, 네. 장동혁 대표가 정진석 출마하지 못하게 공천 안 한다. 공천 두 가지를 짓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조작기소 조작수사 네. 의혹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가봅니다. 네. 네.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속도 조절 주문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요. 자 그렇지만 조작기소 특검 필요하다는 점은 또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최 교수님 그 안에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는데
2: 들어가야죠.
1: 그러면 그거를 특검 법안이 필요하다는 건 거의 뭐하고 이퀄이냐 하면 내 사건 공소 취소 진행하는 거 나는 찬성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 그 조금 이제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 한 발 더 나아간 해석인가요?
2: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떻게든 청와대가 제동을 걸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내란 프레임이 기본 작동하는 관통하는 이 선거의 기본 관료하는 프레임인데 이걸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아까 정진석 전 실장이 나왔는데 그 내란 관련해서 이 프레임을 엎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조작기소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소 취소의 권한 사실상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이 이래 8조 7항인데 특검법에 네.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서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공소 유지라는 게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포함이 있는 게 여부 결정이니까 취소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말씀은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야가 주장이 다르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과 문제는 이 조항이에요. 이 조항.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에서 가장 문제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이잖아요.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와 시기를 좀 수기해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네. 선거 전에는. 그런데 네. 지금 야당 얘기는 선거 후에 하겠다는 얘기는 이런 건데 저 선거에도 꼭 한다고 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는 선거 끝나고도 말이죠. 법조계 상당한 그 비판 소지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근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이민주당에서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가 개입을 한 거거든요.
1: 네.
2: 나중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1: 자, 근데 역시 핵심은 공소 취소인데 네.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자,
0: 저거는 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보는데.
1: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하지 말라는 거는 선거에 영향만 안 받겠다는 것일 뿐.
0: 아, 그럼요.
1: 선거는 이기고 저거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0: 아, 저는 그렇게밖에 좀 안 보입니다. 저는 이건 야당 비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제동을 걸 거면 애초부터 아예 막지 뭐하러 이렇게 지금 일단 저 이렇게 발의를 터뜨리고 이렇게 주워 담는 모습을 합니까? 주워 담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국민 눈에 안 좋게 보입니까? 벌써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왜 마이너스를 감수했습니까? 마이너스 감수할 생각.

0: 없어요. 처음에는 지금 워낙 지지율도 높고 이 정도는 크게 반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한마디로 뭐 신체 장기의 일부가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지금 저는 그 내장의 일부가 말이죠. 나왔다. 이런 지금 이제 비판을 받을 저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역풍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거 재미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특히 격전지 후보들, 수도권 후보들이 통촉하지 없어서 저희 같은 격전지에서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1: 김부겸 후보.
0: 또 그다음에 수도권. 네. 아니 무슨 수도권에서도 있어요. 수도권은 지금 민주당 표밭 아닙니까 요즘은. 네. 그런데 수도권 후보도 지금 우리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 쪽에다가 그렇게 읍소를 했다면 통촉하시옵소서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는 당연하죠. 지금 제가 볼 땐 이거 가장 타격 많이 입은 게 김부겸, 전재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부겸이 특히 그냥 한마디 세게 했잖아요. 이거 부담 이러면 정말 우리를 당선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담 가는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듣다 지금 뭐 요 취재해 보니까 아마 김부겸 후보 본인이 직접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대통령하고 좀 채널링이 된다는 측근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건이 굉장히 큰 지금 악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왜 그럼 이미 악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주워 담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거 굉장히 오판하고 오만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걸로 벌써 점수 많이 깎였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두어드리는 과정도 굉장히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아 선거 전이니까 불리하니까 우리가 잠시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냥 합시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 좀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뭐 검토를 하든지 뭐 해라.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1: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이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네. 뭐 이렇게 뭐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라든지 사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 아, 참 본인에 관련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많이 했고.
2: 그렇죠.
1: 근데 공소 취소 모임을 그 많은 의원들이 가질 때 민주당 저걸 진짜 하진 못하겠지 이런 시선으로 봤거든요. 근데 교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공소 취소를 빼고 갈 가능성은 정말 박민식의 표현에 따르면 제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2: 아니,
1: 들어요.
2: 근데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보세요. 네.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서 그 조작 기소 특위도 만들고 쭉 이 진행돼 왔잖아요.
1: 네, 예.
2: 그 맥락에서 이제 공소 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발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1: 예.
2: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 유추가 맞아요.
1: 예.
2: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일단 특별히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명분이죠. 당무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비판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거는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기는 거라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내심, 이재명 대통령의 내심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굳이 이러지 않아도 민생 경제 이런 거 잘하고 있잖아요. 소통도 잘하고 있고. 뭐 누가 뭐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더라고요.
1: 판사들이 나중에 판결을 하면서 그거 감안하지 않을까요?
2: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지지를 끌고 가가지고 말이죠. 재판도 열리겠죠. 대통령 후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자꾸만 법 왜곡죄다 공소 취소다 이런 식의 중도층 이거 중도층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이거 아주 전통적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좀 부담을 안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뭐가 유리하냐고요. 전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아마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니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 문제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1: 그렇죠.
2: 오히려 예, 못 걸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과하게 모르죠. 뭐 청와대에 한번 교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오히려 청와대.
0: 아니 저는요. 네, 대통령이요. 네. 당무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당이 자신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어떤 입법 같은 거는 얼마든지 그건 자기가 관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갖고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 중지법 작년인가 올 총과 민주당이 밀어붙였잖아요.
1: 예, 예.
0: 대통령 재판 중지한다.
1: 예.
0: 그때 청와대에서 그거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판사들 알아서 지금 재판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재판 중지법 만들어 갖고 또 최 박사님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부담 주냐. 괜히 국민한테 오해 산다.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은 또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그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총원실 제동 걸었어요. 자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1: 본인이 원하지 네.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0: 왜냐하면 본인에 관련된 건데 헌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부적절해요. 대통령이 아 이것도 재판중지법 제동 건 것처럼 아 이거는 헌법상 부적절한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다시 좀 재검토해 달라.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본심이라고밖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분명한 입장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 네. 자, 민주당의 어떤 뭐 너무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네.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강 의원님은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 끝날 문제다.
0: 할 수 있어요. 네. 네.
1: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강찬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어린이날 맑고 깨끗한 하늘 모습처럼 오늘 모처럼 날씨 관련 특보란도 깨끗한 하루입니다. 가시거리를 보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30에서 최고 50km까지 쾌적하게 트여 있습니다. 기온도 대부분 무난해서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 21.2도, 평년 이맘때보다는 1.2도 낮았지만 활동하기는 좋았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동해로 25.7도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또 절기 입하이기도 한 오늘인데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남권에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5도에서 15도 분포인데요. 서울 10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일부 경상권은 내일도 약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 비가 약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반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휴전 한 달여 만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원유 수출항 등을 타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삼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전화 연결해서 선거 판세와 쟁점, 평택 발전 청사진을 들어봅니다. 다른 후보들도 섭외되는 대로 차례로 모시고 얘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유의동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3: 네. 오늘 어린이날 많은 유권자들 바깥 나들이 많이 나선 날입니다. 오늘도 지역구 곳곳 누비셨을 텐데요. 어떤 일정 소화하셨습니까?
4: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3: 네네.
4: 오늘 그 고덕 한박산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했습니다. 네. 이 고덕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구가 한 6만 5천 정도 되는 도시인데
3: 네.
4: 한 2만 명 정도가 학령인구 내지는 미취학 아동들이니까
3: 그래요.
4: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죠. 그래서 거기 들려서 인사도 하고 또 며칠 뒤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효잔치에도 다녀왔고요.
3: 네.
4: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평택 곳곳 다니면서 바빴습니다.
3: 네.
4: 또 오늘,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준비했던 공약 키즈 테마파크 건립이라든지 뭐 언제나 어린이집 도입이라든지
3: 네.
4: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뭐 이런 것들도 공약도 냈고요.
3: 네.
4: 바쁜 하루 보냈습니다.
3: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젊은 층 유권자들 보셨고 그다음에 또 그 어르신들 노령층 유권자들도 보셨고 어린이날에 맞는 그런 공약들도 내셨고 아주 바쁜 일정 소화하셨습니다. 자, 지역구 돌면서 주민들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4: 일단 뭐 후보로서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고요.
3: 네네.
4: 또 최근 선거 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3: 그래요.
4: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택에는 다자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3: 네.
4: 저를 제외한 모든 후보분들이 최근 한두 달 새 전부 다 이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출마하시겠다고 출마 의견을 밝히신 터라
3: 네.
4: 야, 이게
3: 다시 말해서 뭐 토박이는 유의동 후보님 한 분이네요.
4: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 선거 앞두고 급히 평택에 떨어진 후보들에 대한 불만 뭐 아쉬움 뭐 이런 거 표현하는 목소리가 높고
3: 네.
4: 이분들 목소리가 단순히 뭐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애착 내지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3: 네.
4: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의 대표가 되는 것이 맞냐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3: 그래요.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선거 운동 위에서 오신 분들. 그렇지만 뭐 말씀들은 다 여기에 뼈를 묻겠다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4: 예.
3: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선을 하셨잖아요. 이 지역에서.
4: 네.
3: 그래서 우리 유희동 후보님이 유일하게 어쨌든 여기가 그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인데 자, 평택 지역에서 내리 3선 하셨습니다. 자, 이번 재보선 다시 평택을 해서 신발끈을 묶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출마의 변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4: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이 국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고
3: 네.
4: 실제로도 그러고 있잖아요.
3: 네네.
4: 최근에 공소시효 특검법 논란만 봐도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이 비상식적으로 이 황당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죠.
3: 네.
4: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소취소 법안에도 앞장설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3: 네.
4: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이 아닌 오직 평택만을 위한 의석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지금 그 유희동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말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군요. 하나는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그 권력 이거를 어떤 견제하는 시발점을 평택에서 삼자 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지역 일꾼을 위한 평택을 위한 사람이 여기서 네,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뉴스 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평택 을거주 성인 남녀 804명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 김영남 후보 28.8,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22.5, 조국혁신당 조우표 22.2, 3강 구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고 할 수도 없어요. 초박빙 양상인데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규정하고 또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4: 이제 막 후보들이 각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3: 네.
4: 아직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3: 네.
4: 뭐 지금 이 숫자가 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3: 네.
4: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지 않겠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3: 네네.
4: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후보 확정된 이후에 흩어진 그 보수세가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체감을 하십니까? 예예. 예.
4: 뭐 비록 그 국민의힘의 당세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1야당인 만큼. 차차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3: 네.
4: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요. 지금 뭔가 좀 보수세가 결집하고 있다는 것도 체감으로 느껴지신다 말씀하셨고 지금 이 여론조사는 좀 이제 초반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과 제1야당의 양강구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4: 네.
3: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상대방 후보 두 명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민주당 김영남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글쎄요.
3: 네, 그냥 솔직하게 김용남... 말씀하시면 됩니다.
4: 그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당 소속이셨기 때문에
3: 네네.
4: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3: 예.
4: 이분이 국회의원 도전을 네 번 하셨거든요.
3: 네.
4: 그런데 한 번 되셨어요.
3: 네. 주로 수원 쪽 아니었나요?

0: 수원에서 네 번을 도전하셨고 예, 예, 예. 수원 시장에도 한번 도전을 하셨는데 이 다섯 번의 도전 중에 성공한 것은 14년도에 저랑 같이 국회에 입성했던 14년도 보궐선거.
1: 네네.
0: 그러니까 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한 게 전부인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분이 평년을 오래 해서 그렇지 정치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초선에 불과하죠. 그런데 정치를 2년밖에 안 하신 분을 또 네. 수원에서 다섯 번 도전해서 한 번 성공한 분이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것, 이거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같은 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해서 친박, 예. 친윤 거쳐서 지금 개혁신당 거쳐서 뉴 이재명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던데
1: 그렇죠. 예.
0: 저는 정치인으로서 일관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유희동 후보님이 아주 부드러운 말투지만 좀 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 평택 지역에 안착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초기 거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군 논란이라든지
1: 네네.
0: 또 지역에 노윤 회장님 방문하셔서 그런 뭐 절을 두 번 한다는 에피소드라든지
1: 네.
0: 평택역에 KTX가 정차한다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분이 갖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서는요.
1: 네.
0: 또 이 평택에 출마를 결정하시고 나서도 아, 나 부산에 갔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도 계속 표현하시는 거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썩 환영하는 반기는 후보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김영남, 조국 두 후보에 대한 평가해 주셨고요. 자, 범여권이나 야권이나 모두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율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와 범보수 단일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0: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말 그 자체로
1: 네.
0: 자체로 전혀
1: 없다.
0: 없다고
1: 예.
0: 없지만
1: 네.
0: 현재로서는 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거 초기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면서 캠페인에 집중할 때지
1: 네.
0: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략적인 이합집산에 대한
1: 정치공학이나 이런 거는 지금 예. 따질 때가 아니다.
0: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예. 후보 확정이 된 이후에 흩어진 지지세가 모이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태방지 심리가 네.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자, 요거는 짧게 그냥 궁금해서 뭐 네. 하도 뭐 단일화가 어떠니 뭐 이쪽은 양쪽 다 단일화 이슈가 있는 곳이니 이래서 이제 여쭤보는데 황교안 네. 후보와는 말이 좀 통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원활하게 좀 소통은 하고 계시는 사이입니까?
0: 아직 그 지역에서 그 활동을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오며 가며 이렇게 뵙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요.
1: 네네.
0: 뭐 이렇게 딱히 황교안 후보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자, 평택 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당선 무효형 받으면서 재선거 치르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요, 평택 을 유권자들이 자 후보들의 어떤 점을 보고 표를 던질 거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저는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분들과
1: 네.
0: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 이렇게 딱 구분져서 생각할 것 같거든요. 다시
1: 네.
0: 말해서
1: 네.
0: 평택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앞서서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선거 끝나면 여기 평택에 안 계실 것 같거든요.
1: 예.
0: 뭐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에 실패하셨던 아니면 선거를 치러서 선거에 실패를 하셨던 이분들이 선거 설사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2: 네.
0: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앙 정치에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활동에는 굉장히 소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분들은 아마도 이제 나머지 네 분을 이제 지칭하시는 것 같고 평택을 위해서 정치 선택한 거는 이제 유희동 후보 본인을 지칭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여기에 계속 뭐 중앙과 소통을 하면서 이 지역에도 계속 신경을 쓰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등 돌리고 떠날 거다 결과가 안 좋으면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0: 네 그런 자세 그런 생각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선거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 뭐 각종 다양한 이야기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평택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일까에 대한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평택을 지역의 최대 숙원은 교통망 화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0: 지금 이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평택이라는 네.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월 한 1000에서 2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예, 이것들을 쫓아가려면 사실은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평택과 외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KTX 경기남부 역사 그리고 서정역의 신분당선 연장 안중역의 신안산선 연장 등 뭐 이런 철도 공약들을 공약을 하고 또 네. 광역버스도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라든지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 네.
0: 내부 주요 거점도를 연결하는 생활교통망, 그러니까 내부 교통망의 혁신도 필요한데요.
1: 네.
0: 지금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버스의 대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1: 네.
0: 버스를 획기적으로 증차하고 그 증차된 것을 기반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게 막 좀 커가는 이게 자라나는 도시라 그럴까? 이게 커가는 도시라는 건 아무래도 산업이나 일자리 이런 게 그렇게 좀 좋은가 봐요. 그 다른 도시나 이렇게 침체된 데 비해서는 평택이.
0: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1: 그러니까요.
0: 지금 평택 고덕에 지어지고 있고요.
1: 네.
0: 지금 6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5기가 한참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산업 화랑이고 거기에 또 평택이 고덕 국제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0: 네.
1: 또 이렇게 조금 궁극적으로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가 네. 좀 잘 마무리되고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0: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1: 예.
0: 양적 성장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1: 네.
0: 이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질적인 성장이 좀 아쉽다고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지금 고덕동만 하더라도 이제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아직 제 시간 안에 기한 내에 옮겨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시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0: 아이들을 보육, 교육을 위한 뭐 퀴즈 테마파크라든지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뭐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로부터 나오는 세수가
1: 네.
0: 그 주변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고
1: 네.
0: 그것을 바탕으로

0: 주변의 정주 여건이 나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그 효과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그 지역구 네. 화성 동탄. 네. 거기하고 약간 좀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다는 좀 젊은 저 부부들 많고 막 커지고 있고 그런 느낌은 좀
0: 그런 특성이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자, 평택항을 끼고 있는 서부권 뭐 안중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가 그 고덕신도시 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좀 그 발전이 좀 더뎌지는 데서는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희동 후보님께서는 평택 서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발전 전략이랄까요? 어떤 그런 그 청사진이랄까 그런 것 좀 갖고 계십니까?
0: 네, 그 이게 크게 평택이라는 도시 평택 을 지역이 네. 크게 세 권역으로 이렇게 산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적 네. 특성 네네. 특성을 그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서부권이라고 하는 저희가 서부 5개 읍면을 통칭해서 서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곳에는 그 안중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을 이 안중역으로 연장을 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또 이 네.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 서울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평택으로 이 서부권으로 오시는 원활한 교통수단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1: 네.
0: 또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이 평택항입니다. 이 평택항까지 철도를 조기 건설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 물동량
1: 네.
0: 항만 물류의 물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이런 산업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후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배후도시가 조금 이렇게 노쇠화돼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화양지구 택지가 만들어졌거든요.
1: 민간조합이 택지. 예, 예. 예,
0: 민간조합이 개발하는 지구인데요.
1: 네네.
0: 지금 자금 문제로 기존에 약속했던 도로나 뭐 이런 기본 인프라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 해야 되겠다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 네네.
0: 또 의외로 이쪽이 동시에 농촌 기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런데 도시가스는 또 들어가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니까 더 정주 여건이 떨어져서
1: 네.
0: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피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약간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국가적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농촌 인구 감소라든지
1: 네.
0: 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기본 인프라는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후보님 얘기 듣다 보니까 평택이라는 데가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군요.
0: 네,
1: 아주 막 자라나고 뻗어나고 네. 인구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평택항이라는 어떤 물동량 네. 더 이렇게 저기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확충을 해야 하는 평택항 또 그 주변 지구가 있고 또 농촌 약간 정체되고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나 그런 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그 지원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고요.
0: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1: 네.
0: 여기에는 또 평택이 경제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지만
1: 네.
0: 안보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0: 평택항 옆에 제2 함대 사령부가 있고요.
1: 그렇죠.
0: 또 캠펌프리라고 주한미군 기지 최대 규모 크기의 캠펌프리가 있어서
1: 네.
0: 사실 이 주변 지역은 각종 많은 군사적 저 규제 때문에 생활 여건이 많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또 보상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군사보호구역도 있을 것 같고. 자, 고덕 국제신도시 등의 입구가 인구 급증하면서 평택을 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또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고 또 교육당국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평택을 아이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 보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방금 국제 고독 국제 신도시를 말씀을 주셔서 고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독에는 국제학교 건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1: 네.
0: 그 도시의 명칭에 걸맞게 국제학교가 건립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1: 예.
0: 또한 특목고도 저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목고 부지도 있어서요.
1: 예.
0: 그래서 국제 신도시에 걸맞는 교육시설, 교육 인프라들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원래 여기 그 고독 지역에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1: 네.
0: 교육지원청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남겨진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 부지에는 미래과학교육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1: 미래과학교육원이요?
0: 예. 예. 학생들이 전용으로 학생 그 집과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 개념의
1: 네.
0: 학생 전용 순환버스라고 할 수 있는 평택 안심스쿨
1: 네.
0: 버스를 제가 도입을 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젊은 부부들 많고 막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평택이 경기도에서 청년 인구 비중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젊은 도시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통계에서도. 자. 이렇게 막 늘어나는 양적인 팽창에 걸맞게 이들 평택의 청년이 평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약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를 해 주세요.
0: 사실 이게 저 청년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그 공약이라는 게
1: 네.
0: 뭐 딱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1: 여러 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0: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덕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3.3세니까
1: 아, 예.
0: 정말 젊은 도시잖아요.
1: 영하네요. 그래서 예.
0: 예. 그러니까 의료,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육 공약이라든지
1: 네.
0: 또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아이들 좀 이렇게 케어하기 좀 쉬운 기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부부들이 좀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 네.
0: 가장 좋은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되는 도시이겠죠. 그래서 직주근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청년을 위한 정책 아닐까 싶고요.
1: 네.
0: 그런 직주근접하면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뭐 약간 정치 현안 한두 개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얘기 하시면서 조작 기소 특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제
0: 네.
1: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0: 네.
1: 사실 뭐 지방선거 전이 됐건 후가 됐던 여권은 이걸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자,
0: 네.
1: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거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이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이슈가?
0: 저는 이것을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그 검은 속내를 좀 저는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선거 과정에서요?
0: 선거 과정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이죠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이것은 시기와 절차를 좀 잘 살펴서
1: 숙고해달라. 예,
0: 예, 숙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0: 청와대에서. 근데 사실은 이 법안의 문제는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1: 네.
0: 직접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던 특검이 관여할 수 있게 하고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데
1: 네.
0: 이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1: 네.
0: 그럼 당신의 사건에 당신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재판에 자기가 직접 그 관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뭐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나라에서 이런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기본 법치를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지금 민주당 그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1: 네.
0: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이 넘어가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현

0: 지어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1: 저는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아, 그래요? 예, 예.
1: 예.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의 그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뭐 분명하게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진석 전 의원님의
0: 네.
1: 그 출마 또 공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 시작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거 다가오면서 뭐 양쪽 진영이 좀 서로 결집하는 것 때문에 아,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은 한 달 동안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고 보세요?
1: 제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평생을 평택에서입니다.
0: 네.
1: 제 스스로가 평생을 평택에서 살았고 앞으로 살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슬로건의 그 주된 의미는 우리 시민들께서
0: 네.
1: 고향이 어디시든 상관없이 이 평택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환경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의지와 진심을 시민들께 남은 한 달 동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평자 돌림이네요. 평생을 네. 평택에서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폭발 화재 사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1: 예,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발생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한국의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컨테이너선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HMM 측에 따르면요. 선박 기관실 좌현에서 불이 나서 선원들이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면서 4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네. 화재는 진압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한국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 선원까지 모두 24명 전원이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외교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선박이 정상 운항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해서 인근 두바이항으로 선박을 옮길 예정입니다.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고 원인이 단순 화재가 아니라 피격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1: 일단 외교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뒤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외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이란 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인데다가 이란이 봉쇄 시도를 이어가면서 미군과 총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변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우리 선원 선박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유관국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는 중이라면서 폭발과 화재 원인을 규명을 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SNS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화재 영상이 급속도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라면서요?
1: 예, 가짜입니다. 한국 선박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온라인에 화재 영상이 퍼졌는데 네. 실제 사고 선박은 벌크선이거든요. 근데 전파된 영상이 벌크선의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일었고요. 결국 외교부가 아니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0: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다. 이게 일단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그 워딩이 있으니까 미국 언론들도 뭐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참전해야 한다 이런 압박도 했죠.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의 화물성 등 무관한 국가들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사실상 한국 선박의 폭발이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 군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직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0: 그래요. 한국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합류를 요구한 예를 들어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라 그랬죠. 프로젝트 네. 프리덤. 네. 이건 어떤 작전입니까?
1: 예, 미국이 현지 시간 4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면서 각국의 선박 수십 척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네. 풀어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첫날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고요.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들의 통항을 방해해서 미군이 이를 격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작전 수행 중인 미군 군함을 공격할 경우 지구상에서 날 알려보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한국 선박 26척, 한국인 160명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졌다고도 보세요?
1: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 기여 요구를 외면했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인상 그리고 주독 미군 감축까지 꺼내들면서 사실상 보복에 나선 상태거든요. 네. 한국도 동맹국 중에 하나로 압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직접 공격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더해진 만큼 한국이 가만히 있기 어렵지 않냐는 명분에 대한 압박까지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이번 폭발의 원인이 정말로 이란 공격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정부의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오늘 대책회의도 했다는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1: 네, 일단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네. 프리덤 참여 여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뭐 파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긋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정부 고위 관계자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정부 판단의 1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한국전력에 보내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했죠.
1: 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능형 전력망 시행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신축 아파트의 AMI 그러니까 지능형 전력량계 데이터를 한국전력공사와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0: 네.
1: AMI는 전력 소비자와 한전 사이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인데요. 한전은 원격으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검집해서 요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본인의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산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해서 고시나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시간 전기 사용량 전송 이거 의무화하는 이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핵심 목적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인데요.
0: 네.
1: 이 계시별 요금제가 뭐냐면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AMI가 필수적인데 아파트 보급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급률이 91.1%에 달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78만 가구 가운데 14.4%인 184만 가구 에만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한전이랑 단지 단위로 일괄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게 AMI가

0: 설치돼 있어도 연계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는 제주도와 그리고 히트펌프 설치 가구 등 일부에만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번 의무화가 그 확대의 첫 단추가 되는 셈입니다.
1: 마지막 소식은 어린이날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뭡니까?
0: 휴대폰이나 용돈일 것 같은데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요? 1위로 나왔습니다.
1: 저는 게임 관련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군요. 예. 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0: 네. 그게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오.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초등학생 1,365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1위였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가 25.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용돈이나 상품권이 23.1%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응답자의 44.1%가 여행이나 외식 등 가족과 시간 보내기를 꼽았고요. 그다음이 갖고 싶던 선물 받기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등 순이었습니다.
1: 참고로 지난해에는 어땠어요?
0: 1년 전만 해도 1위가 디지털 기기였는데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17% 정도였거든요. 네. 1년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것도 꽤 명확하게 바뀌었고요. 또 새로 뭐 우리 가족의 가장 바라는 점 이런 것도 있었는데 39.7%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좀 충분하지 않았는데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 36.6%로 가장 많았고요. 네. 30분도 안 된다는 응답이 18.5%나 됐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거예요?
1: 네. 오늘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복하고 지금 가족끼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은 분들 행복하실 텐데 또 우리가 사각지대 그 이면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아동학대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헤드니 네.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5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숫자가 100명 가까이 됩니다. 96명이라고 집계가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6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신체학대 3만 8,900 건 이상 됐고 성학대 사건도 1,730건으로 이 해를 가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력범죄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와 함께 저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이거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로 이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동의 사망 사례를 모두 검토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1: 네. 우리가 예전에는 가족 관련해서 가족을 먼저 살해를 하고 이제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일반 사건 처리를 해왔죠. 네네. 하지만 아이의 목숨을 마치 소유물처럼 먼저 직계비속을 살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통계를 잡을 수 없다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아동 사망 사건의 절반이 학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실제 부검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실제로는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고사, 질병사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된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아동 사망 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미국 일부 주, 일본,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아동 사망 검토제를 도입을 하는 경우 아동이 사망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학대 사건인데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사정들을 들여다보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이 예방 대책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동 사망 검토제는 필요하다라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나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주창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건이고요. 네. 실제로 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 특히 가족 가해자가 같이 사망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하고 그 내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수사하지 못하거나 아주 간이한 수사로서 종결해온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동학대 사건의 통계도 미비하게 잡힐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아동이 사망했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0: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사고사라는 말을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더 아동학대가 그 내면에는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면요. 네. 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0: 그러네요.
1: 있는. 나이입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혹행위를 일컫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그리고 크게는 유기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뭐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이 보호자 가정 내에서 아동폭력 사건도 많지만 아동을 보육하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이나 뭐 보육원이나 시설 장들이 아동학대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길 가다가 정말 아이를 해치는 경우,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0: 묻지마 범죄.
1: 네, 예. 오늘 보도였습니다. 비둘기를 보면서 뛰어놀던 두 살 아이를 내리친 6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고요.
0: 네.
1: 현행범 체포됐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이유 없이 이마가 바닥이 찢어져서 피멍이 들 정도로 가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 네.
1: 다행히 아버지가 목격하고 이 가해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졌다라고 하는데
0: 네.
1: 두 살배기라면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8개월짜리 아들을 리모컨으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친모가 긴급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인데요.
0: 네.
1: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이 머리를 팀이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돌도 안 된 아이들의 머리 같은 경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취약하기 때문에
0: 네.
1: 이것을 성인의 힘으로 리모컨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다고 한다는 건 거의 흉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0: 결국 숨졌나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홈캠이 있어서 홈캠으로 영상을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아이만 남겨두고 여러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유기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0: 네.
1: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층얼거려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어떤 짜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모로지 아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한 결과이고요.
0: 네.
1: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본인이 SNS에 그런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0: 네.
1: 아이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후 2개월인데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국을 먹이거나
0: 떡국을.
1: 딸기, 뭐 요구르트. 우리가 이 생후 2개월은 이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할 여지가
0: 떡국은
1: 있거든요.
0: 떡국은 위험한데. 예,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체적인 학대 행위로 보고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0: 처벌이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자체도 아동학대고 의도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건전한 발달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학대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0: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할 때 고의성이 유무를 가르는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가정에서 아동학대 당한 아이의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 판정 내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일단은 법원이 아동학대 판정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0: 네.
1: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에서는 임시조치라는 걸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몇 년형이 나오는지 판단하는데요.
0: 네.
1: 일단 아동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가해자와 아이를 분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모가 이제 가해자라고 치면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격리를 시킵니다. 또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친권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고
0: 네.
1: 이 너무 심각한 사건 같은 경우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고 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피해자
0: 네.
1: 보호 명령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한 끝에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동학대가 실제 존재했는가 그 행위나 횟수와 재발 가능성까지 검토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0: 네.
1: 문제는 예를 들면 부모가 두 명이 있고 한 명만 가해 행위자면 아이가 원래의 집에서 다른 사람을 퇴거시키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한 명인데 그러는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아동을 보육하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보통은 인도한다
0: 그래요.
1: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와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지난해 나온 기사 보니까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한 경우 87건이다. 이게 뭐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친권을 박탈하는 조건이랄까 이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1: 굉장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 친권상실 청구까지 검사가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대체적으로는 이제 성범죄 그리고 굉장히 강한 수준의 신체적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친권상실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아동학대의 그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가 않고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발견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났을 때 친권상실까지 가는 행위도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해서 좀 그 숫자는 아주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친권을 상실하면 이 아이의 장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친권상실 다가 아니고 그러면 보호자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한 또 다른 친인척이 있거나 아니면 후견인을 선임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적인 것도 고민을 하고 이 친권 상실과 제한을 청구하다 보니까 다소 청구 건수는 낮을지언정 청구하는 건수는 워낙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기 때문에
0: 네.
1: 법원에서 결정은 나오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학대는 안 했는데 이것도 학대로 보는 겁니다.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권 제한을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한 상태이고요. 빚져서 도망간 사람들, 뭐 어떤 이유로도 해외에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가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 법상 유기방임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권 제한 또는 상실하고 아이를 위한 후견인 지정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동학대를 어떻게 발견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뭐 그 떡국 두살배기 떡국 케이스 이거는 좀 그 SNS를 본 시민인지 신고한 거 이건 좀 특이한 경우 같고요. 보통 아동학대 발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 일단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이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0: 네.
1: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0: 네.
1: 학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 몸에 자꾸 멍이 있다거나 조퇴가 잦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이 학부모랑 면담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됐을 때
0: 네.
1: 많이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학령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중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아이들도 적지
0: 네.
1: 않습니다.
0: 그래요.
1: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웃집에서 신고해 주지 않으면 발견되기 좀 어려운 문제가
0: 신고하지
1: 있습니다.
0: 않으면 처벌받습니까? 발견하고도.
1: 법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신고 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총 24 직군이고요. 모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군입니다. 교사, 뭐 교직원, 강사, 학원 선생님, 구급대원 그리고 의료인들인데요. 간호사, 의료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아이 돌봄비, 무슨 체육시설 관장, 어떤 청소년 보호시설 관장 이런 데서 일하시는

0: 분들은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동학대라는 게 발생한 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거니까 사후적인 거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발견하고 그때부터라도 뭐 예방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건데, 자,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훈육과 학대를 헷갈려하시고 그 경계선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민법은 개정돼서 부모도 체벌할 수 없다. 체벌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 전 국민한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이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0: 이 정부가 그래도 이 지금 의료기관을 몇 년 동안 안 한 아동들을 추려서 추려봤더니 6세 이하만 5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0: 6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병원을 진료를 안 했다는 것은 학대증으로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전수조사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동학대는 병원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1: 네.
0: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손쉽게 의료진을 찾아올 수 있는 좀 소통망이라든가 학교와의 연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특히 위기 가정,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인력이 보충되더라도 자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린이날인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전국이 맑은 하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도 대부분 30에서 최고 50km로 시야가 시원하게 트였는데요. 별다른 불편한 날씨 요소가 없어서 오늘 특보란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남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당분간 클 텐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대부분 오늘보다 올라서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2도에서 4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오늘보다는 3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세종, 대전, 강릉, 광주는 25도, 대구 26, 구미는 27도 등으로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면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내일까지 대기질은 쾌적하게 유지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내일까지 자외선 지수도 무난할 텐데 오존 농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서해안과 동쪽 산지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겠고요.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오면서 목요일 낮 기온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청와대는 원인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0: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작전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오늘도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길 가던 여고생이 2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 시각 어젯밤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인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입니다. 좌현 기관실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린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선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로 선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상된 화물선이 대기 중이던 곳은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입니다. 주변은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다수의 다른 배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외부 피격인지 내부 이상인지 폭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HMM은 예인선을 동원해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구출을 위해 해상 호위 작전을 개시한 첫날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협엔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비한 미국의 작전을 설명하며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며 한국의 동참을 사실상 압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진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발포했다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 화재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함께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 작전에 미국 측 동참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원유, 가스 수급에 영향이 큰 국가들이 해상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선박 7정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선 두 척이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수행 중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해 작전 참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전문가를 급파해 사고 원인부터 파악하기로 했는데 분석엔 수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상 우리 화물선의 폭발 화재 다음 날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법무처 차원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청와대는 일단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외부의 공격 여부 등을 단정하지 않고 예인선으로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사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등의 국내 전문가도 현지에 급파해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인 분석까지는 최소 수일이 걸릴 거로 청와대는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

0: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가 사고 선박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선원 가족들의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은 물론 걸프 회원국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선 관련 언급에 주목하며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우리 화물선 화재 외에도 해협 인근에서 선박 화재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오만에서 류재현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미군의 작전 계획이 나오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경한 경고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경고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밤 한국 선박의 화재 소식이 전해진 후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은 일제히 두바이 쪽 해상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특히 대형 유조선의 이동이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해협에 갇힌 전 세계 선박은 2천여 척, 선원만 2만 명에 달합니다.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부 선박에선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통신장애로 가족과의 연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드론과 미사일 요격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다 보니 이에 따른 공포감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0: 한 척은 두바이 북쪽으로 3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던 화물선이고 다른 한 척은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를 항해서 서쪽 14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있었던 선박입니다. 선적이나 선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승무원은 전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프국 협력회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와 세계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5.8%,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만에서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 만에 파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 UAE를 공격해 원유 수출항에 화재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걸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이란이 지난달 8일 미국과의 휴전 이후 한 달 만에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푸자이라 석유 산업지대를 타격해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는 UAE의 석유 수출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 16기도 발사했습니다. 15발은 격추됐고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UAE 국영기업 유조선 한 척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통제구역을 UAE 해안선까지 대폭 확대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테러와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UAE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안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자 이란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UAE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일부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바이와 샤르자 주민에게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긴급 경고 메시지가 수차례 발송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냐면서 독재하려 하는 거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법에 수기를 주문한 걸 두고 공소취소는 하되 선거 이후로 시간만 늦춰보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소취소뿐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인상까지 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정부 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사법정의를 훼손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특검법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구제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진 시기는 국민과 당원, 소속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선거 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론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이들을 공천한 건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여고생에게

0: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종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4살 장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 씨는 말다툼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다가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장 씨가 살고 있는 원룸촌 인근에서 장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장 씨와 피해 학생들이 전혀 몰랐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0: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두 살 아이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2: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인천의 한 공원에서 놀던 두 살 배기 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두 살 배기 B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바닥에 넘어져 이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물론 아이 부모와도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범행 동기 등을 1차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군의 아버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면서 아이가 즐겁게 놀던 공원이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진입니다.
0: 어린이날 전국 5개 프로야구장이 모두 매진돼 오늘만 11만 명 가까운 관중수를 기록했습니다. 선두 KT는 롯데의 5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신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KT는 수원 홈경기에서 롯데를 5-4로 이겼습니다. 선발 투수 소용준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외국인 선수 힐리어드가 한 점 홈런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KT는 이로써 잠실에서 두산을 2-1로 이긴 2위 LG에 계속 한 경기 반차 앞선 1위를 유지했습니다. 기아는 한화를 12-7로 물리쳤습니다. 정규리그 오리기 팀끼리의 대결로 흥미를 끌고 있는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챔프 1차전에서는 정규리그 6위 KCC가 5위 소노에 75-67의 승리를 거두고 7전 4선승제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허웅이 3점슛 4개 등 19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수훈갑이 됐습니다. 프로축구에서 2위 전북이 최하위 12위 광주를 4-0으로 꺾으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포항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 오베르다는 전반 43분 팀의 선제골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간판스타 이승우는 3-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KBS 뉴스 신병열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 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권영빈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최상병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착륙한 데 이어 2일과 3일에도 같은 기종 수송기가 석 대 추가 도착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폭죽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2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에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와 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도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부터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상품을 16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 치료 과잉은 억제하고 보편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KBS 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 청소년이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조기 교육, 부모와의 대화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소통 단절 등이 아이들의 마음의 병을 키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극단적인 영상들까지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상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마음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이상을 유튜브와 SNS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세 분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아이들의 디지털 과몰입, 이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현재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4: 예, 저도 뭐 그 과몰입 청소년을 아이로
1: 아, 자녀분을 또 키우고 계시니까.
4: 그리고 또 그 학교에 가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교수된 게 한 14년 정도 됐는데 네.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이렇게 그 집중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보면은 뭐 최근에 그 얘기도 합니다. 가끔 날 좀 봐주련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근데 이렇게 손에 뭐가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4: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스마트폰 보지 맙시다라든가 보지 마세요라든가 이제 그렇게 좀 완곡하게 좀 표현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거의 밥도 먹고 스마트폰으로 관계도 형성하고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고 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1: 그렇죠. 그 칠판 화이트보드에 쓴 내용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러죠.
4: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해놓으면 하고 하니까 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게 과연 과몰입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다른 일상에 몰입한다고 할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그래서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도 이게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완전 중독으로 가는 걸 뭔가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뭔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자체가 이렇게 좀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
1: 네. 바뀔 세상에 맞게 이제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르게 교육하는 게 맞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권정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요즘 수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3: 네. 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이제 다 컴퓨터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렇지. 안 그랬어요. 맞아요. 몇몇 학생만 들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지나니까 모든 학생이 이제 다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학습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3: 저희 교실 앞에 스크린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3개에 다 다른 것을 띄워놓습니다.
1: 집중하게끔. 네.
3: 그러면 이 스크린 세대 학생들한테는 또 잘 먹히더라고요. 제가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1: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뭔가를 앞에다 띄워주시는군요.
3: 강의 파워포인트이긴 한데 네. 다 다른 것을 띄워놓으니까 그래도 앞에 뭐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고 보게 되고 물론 이렇게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네네.
3: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제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영교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요즘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기본 디폴트로 다들 갖고 있는 문제인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일단 저희 자녀만 보더라도 분명히 과몰입에 해당을 하고 이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그 요즘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그 8, 90%에서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뭐 괜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중독에 해당하는 게 20에서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SNS 중독이 20, 3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러네요. 네. 빈도가 20에서 30%면 진짜
4: 엄청나요.
5: 10명 중에 2, 3명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꽤 높은 빈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정현 선생님 하루 2시간 이상 영상 콘텐츠 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땀을 몸이 너무 예, 흥분한 상태가 돼가지고 땀을 좀 흘리고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뭐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봐도 될 것 같아요.
0: 뭐 중독은 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독의 의학적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이라고 하면은요 그 무조건 금단과 내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한 내가 원하던 것보다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끊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굉장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하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가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을 뺏었더니 발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이제 금단이 있는 것이고요.
5: 화내는 애들 많아요.
0: 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래는 엄마 오늘 딱 이제 20분만 할게요 이랬는데 그게 2시간이 되고 맨날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저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시험인데도 계속 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2박 3일 동안 친다 그러면은 다음 날에는 이걸 망쳤으니까 절대로 안 봐야지 하고 핸드폰을 밖에다 둔단 말이에요. 뒀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분 정도 공부하고 나면 또 가지고로 들어가요. 그래서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산맥이 빠져버려서 그 다음날 시험도 망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저하까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뜨면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알코올도 계속 먹는다고 해서 냅두면 이제 어느 순간 딱 포만을 느끼지 않잖아요. 네네. 포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앞서도 알코올 중독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심각한 중독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권종민 교수님. 그 아이들이 사실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는 이유는 좀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뭐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빨래도 좀 해야 되고 어디 좀 잠깐 다녀와야 되고 이럴 때 다른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조용히 시키는 도구로 보통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육 방식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애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스마트폰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주는 것,
1: 네.
2: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뭐 그룹 과제도 하고 학교로부터 알림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을 주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1: 구분을 해야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유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걔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동안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쥐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주시는 것을 봤는데요.
1: 네.
2: 교육학적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1: 아,
2: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학습의 기회인데 걔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음으로 해서 재미없어도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무리 유아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사실 박탈하는 거거든요.
1: 지금 말씀은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시기와 시점을 놓치고 있다라고 그쵸.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유아기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1: 유아기 때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조용히 시키기 위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2: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잃는 것이 많다.
3: 알겠습니다. 또 그러지 않겠습니다.
1: 네. 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지점들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 유아를 또 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정 선생님,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뭐 친구 관계나 언어 능력, 이런 공감 능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0: 뭐 이거는 명약 관화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 쇼츠를 요즘엔 특히나 더 많이 보잖아요. 쇼츠가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 보니까 단어들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감정들도 언어를 통해서 다시 정제되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은 그냥 헐, 대박, 어쩔, 그다음에 뭐 됐어, 뭐 한 이 정도 말이면 모든 감정이 다 처리가 되고 자기 표현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1: 네.
0: 동시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댓글이나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걸 바로 누르면서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오해도 서로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서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0: 위험한 일인 거예요.
1: 그러네요.
0: 회사가 좋은 거예요. 결국.
1: 네,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되는 방향성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빅테크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SNS를 운영하거나 뭐 쇼폼을 운영하는 그 많은 회사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굉장히 멋있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네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것처럼 마법 시스템이 없어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계속해서 광고를 계속 띄우는 거잖아요.
0: 그럼요. 네. 광고를 보여주고 돈 벌고 광고 안 봐도 돼? 그러고도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빅브라더가 우리한테 생긴 건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죠.
1: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때도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희는 이제 칼라 TV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리모컨이 있는. 근데 리모컨을 막 넘기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바보 상자고 리모컨을 넘기면서 뭐 자극적인 거를 찾아가고 뭐 그때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제 그 말씀 좀 드리면 안 그래도 그 저희 어머니도 계속해서 그랬어요. 너 네네네. 그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너 거시된 다음에 그랬는데 결국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되긴 했지만
1: 저도 비슷합니다. TV 보지만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네네.
0: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때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이 뭔가 그 TV 리모컨 가지고 지핑 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틀었다 저거 틀었다 그런 버릇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미디어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미디어가 예를 들면 인쇄매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자 오늘 신문을 볼까 그러면 1면에서 뭐 30명까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어요.
1: 맞아요. 그쪽으로 의도된 대로 따라갔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알고리즘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걸 그 양분을 얻어야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세상에 안 흘러가도 조금 참을 텐데 그게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뭔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열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상황 1번 아니면 2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의 굉장히 중요한 저변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전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지금의 한쪽 방향으로 이제 땡겨가는 게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극적이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콘텐츠나 편향된 정보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민 교수님은 뭐 최근 아드님을 극우 유튜브로부터 뭐 구출했다 뭐 이런 경험담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먼저 그 글 쓰게 된 계기나 이유부터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네, 그 당시에 한창 이제 그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그러한 상태였는데 제 주변은 당연히 다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 저는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저녁을 차리면서 애들이랑 그냥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계엄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무심하게 물어봤어요. 야, 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다 계엄 찬성하는데 계엄을 휘두른 그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하던데
1: 실례지만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해?
2: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1: 아, 고등학생입니까? 아, 네네네네.
2: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군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고 하지만 그 당시만 그 대화를 했던 그날만 해도 와 제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딱 그 그룹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선 이제 그 글을 SNS에 쓰고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바이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바이럴이 되었을까? 그게 저는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있어 왔던 문제였어요.
1: 네.
2: 근데 아무도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질 않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연구는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사람들이 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1: 네.
2: 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계엄을 찬성합니다.
1: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2: 유튜브의 보십니까? 영향이 확실히 크긴 큽니다.
1: 유튜브의 영향. 그러니까 일부 편향된 영상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2: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극단적이어 보이지만 이게 사이비라는 게 원래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0: 그 이후에도 계엄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쇼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언고잉한 계속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글이 퍼지면서 뭐 사상 교정이다 뭐 그리고 뭐 모범적인 교육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좀 나왔잖아요. 교수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그 사상 교정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폭력은 나쁜 거다. 민주주의는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거거든요.
1: 네.
0: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선한 것으로 사상 교정을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준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사상 교육이다. 라는 평가도 듣는 거군요. 예.
0: 그쵸.
1: 어렵네요. 이 부분. 네.
2: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는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2: 예, 예. 네. 지금 관련돼서 이제 뭐 그 SNS를 이제 뭐 규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된다. 나이는 몇 살 이상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지금 그 계류된 법안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미디어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해외 그러니까 주로 뭐 호주나 미국에 있는 그 미디어 관련 법에서 SNS 관련 법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SNS에서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건 회사의 영역이고 비즈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요구를 안 해야 된다라는 기조인 거예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핵심은 우리가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합리적인 것보다는 극단적인 게 재밌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걸 뭐 소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머물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1: 네.
2: 거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리즘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규제 혹은 뭔가 보고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걸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 SNS 관련 법이 많이 좀 발의가 되고 있는 건 알지만 해외 사례에서 뭔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개헌 뭐 이런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있고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영상을 보면 또 그런 영상 계속 뜨잖아요.
2: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 제 이름 여기서 한번 검색해서 보면 제 영상 계속 뜹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시작인 거고 이제 그런 걸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2: 예,
1: 거고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좀 극단적인 정치사회 인식에 빠지는 현상 뭐 현장에서 보시기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지 정영균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에 매료가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보다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매료가 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인데 아직 뇌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활성되어 있고
1: 네.
3: 그리고 판단력과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에 대한 그 보상 회로가 굉장히 더 우리보다 강렬해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끼는데 무슨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애들 컵라면이라든지 마라탕 이런 거 먹는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맛있게 막 진짜 입에 쫙쫙 달라붙게 먹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컵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3: 근데 우리 때보다 저희도 청소년 때는 얼마나 더 맛있었습니까?
1: 아유, 진짜 맛있었죠.
3: 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재미있는 유튜브가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죠.
3: 예, 네. 너무 새로운 세상인데 게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참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삶의 자기 결정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무 많이 대신을 해줍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조적으로도요. 그냥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해와서 사인 받고 했던 것이 다 보호자들도 같이 사인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뭔가 싸우고 오더라도 엄마가 대신 얘기해줄게.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1: 그래.
3: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 청소년들은 일타 강사한테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네 이것만 외워. 이거 무조건 나와. 그 말만 해도 이렇게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에 환호를 하는데 이 정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니네 이때까지 알던 거 다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내 말을 들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애게 뭐 지가 뭐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런 메시지를 너무 간절히 원해왔던 거죠. 누군가가 단호하게.
1: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메시지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즘에 그런 대상자가 너무 부족해졌다. 또 예전에는 이제 뭐 아버지는 엄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가장이 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디 믿을 구석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입시 체계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면서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그 공부 뭐 이거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돼? 수행평가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애들 또 유튜브를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자기 결정은 약한 상태에서 그런 유튜버들에 몰입되게 되는 것이죠.
1: 요즘은 또 오픈형 AI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거기에 검색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사회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정민 교수님 실제로 이제 교육 쪽에 계시니까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들이 돈 버는 그 알고리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저부터도 유튜브 열었는데 내가 보기 싫은 거 나오면
1: 바로 넘기죠.
0: 스트레스 받는단 네,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요즘 이제 저는 스레드에 빠져서 사는데 스레드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는 여기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력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1: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그냥
2: 교수님도 갑니다. 걸리셨군요.
1: 네.
0: 그래서 알고리즘을 회사한테 포기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포기할 그렇죠.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들조차도 포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회사들로 알고리즘 포기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 안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SNS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일단 교육은 애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걸 가지고 얘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1: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그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0: 그래서 네. 이렇게 유튜브에 빠져 있는 애들 중에 자기가 유튜버가 되는 애들도 있고
1: 맞아요.
0: 이걸 이용해서 아 세상에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자기가 회사를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애들은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한편 어떤 애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즉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파도를 어떻게 잘 라이드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권정민 교수님 말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좀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저희 자체도 이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제가 예전에 TV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혼났거든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막 엄청 맞고 TV 보지 마라. 근데 저는 TV를 보면서 그게 저한테 공부였던 맞아요. 걸로 활용을 한 거였죠. TV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의 이제 꿈을 꾸고 아 그때 그렇게 잘 활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예전에 뭐 투자 일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도 직접 읽는 것보다 전 듣는 게 더 공부가 더 빨리 잘 돼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알고리즘을 법으로 막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교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2: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미디어는 중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황인 선생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뭔가 네. 전공으로 삼아서 밥벌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근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를 얹으면 회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

0: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개 안 할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이런 뭐 관련해서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제가 해외 사례로 드는 게 이제 유럽 뭐 예를 들면 DSA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영국에도 관련해서 이제 법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좀 그게 부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우리보다 유튜브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 안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화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혐오라든가 아니면 뭐 반목이라든가 뭐 굉장히 나쁜 용어라든가
1: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0: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1: 그거는 뭐
0: 그런 거를 가만 만약에 그런 게 계속 됐는데 그거를 뭔가 발견을 했어. 근데 플랫폼에다가 이걸 개선을 요구했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 건 그건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내가 세탁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세탁기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탈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을 해야 돼라고 해서 정부가 조금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관련 법이 다 아까 그 계류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네. 뭐 가짜뉴스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정치적인 걸로만 뭔가 이렇게 화두가 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민생 문제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아주 교묘하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좀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를 선별해내서 그렇죠. 어느 정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네.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정희 교수님, 그 많은 부모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뭐 좋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시기를 좀 놓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해결하는 시도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문제를 인지한 뒤에 단기간에 하는 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장기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2: 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특강 인권 강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세요. 두 시간의 특강으로 이 아이들 바꿔놓을 수 있냐? 네, 네 당연히 안 되죠.
1: 안 되죠.
2: 네, 예, 그 이유는 예. 이것이 얘네들한테는 놀이이자 문화이고 얘네들의 소셜이에요.
1: 맞아요.
2: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는 소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얘네들한테는. 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단기간에 뭐를 바꾸려는 것은 그냥 애초에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은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뭔가를 내가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얘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를 좀 들어봐라. 보통 이런 문제가요. 유튜브만 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애화기 네.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사실은 그 기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면은 항상 이 20대 남자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희는 오로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분노밖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주 시기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2: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성세대란 무엇이냐. 얘네들한테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합리성 이런 것이 얘네들한테는 구시대적인 것.
1: 네.
2: 굉장히 촌스럽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방 바뀌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아이를 이 아이의 생각을 뜯어고쳐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하게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생각을 고쳐놓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 우리도 겪었던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밤에 친구한테 전화 오면 엄마가 몰래 엿듣고 있다가 저랑 완전 엄청 엄마 받지 말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진짜 기성세대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막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엄마들은 게임하지마 뭐 하지마 유튜브 보지마 SNS 하지마 뭐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화의 단절이 되고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성세대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활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공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나 SNS에 빠졌을 때 부모가 글쎄요 뭐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뭐 그 부분 좀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둔 이 부모님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강제로 이제 기계를 뭐 어디 뺏어서 숨겨놓는다거나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어디 요즘에 그 자물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잠가놓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정교 선생님 어떻습니까? 좋은 치료법은 아니죠?
3: 근데 사실 이제 네. 그 중독이라고 했을 때 알코올 마약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중독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강제 차단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병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디톡스를 시키는데 이 SNS가 뭐가 다르냐면은요. 요즘 상황에서 그 군대에도 다 핸드폰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하고 이럴 때는 그 입원을 하면은 핸드폰 다 금지였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조차도 핸드폰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불가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요. 애들 공폰 진짜로 서로 막 돌려 가면서 돈 얼마만 주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그냥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공폰을 그럼 어디다 두냐 이러면은 엄마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책장에 책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책장 그 뒤에다가 살짝 놓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보여요. 이제 뭐 그런 식. 그다음에 뭐 그 뭐 따로 자물쇠로 뭐 잠근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거 다 쉽게 좀 뚫립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잘 차단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럼 사실 그 아이는 굉장히 중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걸 강제적으로 차단시켰던 애들 정도가 되면은요. 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내고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이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소용이 없다면 네. 그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5시간 정도 매일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진료 시간까지 매일 5시간을 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매일 일지를 써서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한 3시간 정도를 한대요. 네. 그랬을 때 5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지를 같이 확인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우리 그렇게 막 핸드폰 많이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멍하고 피곤해져요.
1: 네, 맞아요.
3: 그래서 운동 많이 했을 때랑 공부 많이 했을 때는 어떠냐면 되게 피곤한데 그 다음에 좀 개운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게임이나 하면은 할 때는 엄청 재밌고 개운해지는데 끝나면 잠밖에는 잘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체력 소모가 그것도 꽤 커요.
3: 심합니다.
1: 게임
3: 그리고
1: 같은 경우도 네.
3: 감정이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고 체크를 해보면요 감정이 짜증이 좀 많이 나요. 뇌가 너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이랑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좀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각이다. 아니 니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부터 네. 엄마가 이제 맨날 너한테 이제 네가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는 짜증이 나고 나는 근데 너한테

0: 그러는 이유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하는 소리인데 네가 만약에 7시 반에 따박따박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시간이라면 몇 시까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 문제를 객관화하게끔 먼저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선택권을 좀 줘야 되는군요.
0: 네. 조금은 줘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한마디.
1: 네. 한 말씀 하십시오.
2: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교수님이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약간 학술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 말고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저는 어쨌든 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가 조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아들이 이제 그 과몰입과 관련돼서 조금 심각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미디어가 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교수야?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막
1: 그러니까
2: 집에까지 와가지고 또 교수네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집에서까지 교수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2: 아빠 그냥 집에 오면 아저씨 아니야? 막 이러고 막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네. 했냐면 그러면 제가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손에서 저거를 뺏기 위해서 미디어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대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너랑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나랑 산책하면 2만 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1: 네네네네.
2: 그러다가 제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안을 그냥 줘버리자. 그러니까 미디어는 요게 나빠, 요게 나빠, 요게 나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어. 아. 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어요.
1: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가자, 우리.
2: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1: 대안을 그렇죠. 제시한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먹혀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빠가 왔어. 그러면 핸드폰을 하다가 아빠가 왔으면 아빠가 이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겠지? 네. 라고 해서 나랑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아이도 그냥 이렇게 집에 와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산책 안 하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디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한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 원래 미국에서 교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다. 네.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중독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핸드폰 말고 다른 많은 거를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학교 안에.
1: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재밌는 거. 그러니까 계속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들도 부모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마, 못해,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열린 토론 돌아오겠습니다.
3: 토론 좋아하세요?
4: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3: 토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거의 다.
3: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7: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중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3: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0: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권정민 교수님, 그 자녀와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4단계 방식, 뭐 경청, 공감, 인과나 팩트,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 네,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실제로 녹화를 갔는데 네. 애랑 같이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여기는 여자만 주차할 수 있어? 이거 남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1: 네네.
2: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경청.
1: 네. 일단 경청.
2: 아, 네. 그다음에 오케이. 공감. 아 그래. 진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1: 너 남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감을 해주고
1: 네.
2: 또 그 나이 아이들 시점에서는 그거에 되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하지만 뭐 법이 이래 뭐 우리나라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어 이런 팩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1: 네.
2: 그런데 엄마가 니네가 어렸을 때 이마트 가서 시장 봐오면은 내가 한 손에 애기 안고 한 손에 짐 들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지하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여성 전용 해주니까 엄마 참 좋더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밤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지하 3층 구석진대에 주차하고 올라올 때 나 되게 무섭거든. 근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고 비어져 있으면은 난 지금도 참 좋을 것 같아.
1: 네.
2: 내가 좋은 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하면은 이해를 해요. 저는 이걸 인간화.
1: 네.
2: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 여성이라는 집단 혹은 저 뭐 중국인이라는 집단 이러한 집단들이 저 멀리 있는 타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룹이 아니라 정말로 나랑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나의 경험. 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세계가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걱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1: 네.
2: 아 우리 가족, 내 동생, 우리 엄마, 내 친구, 아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이렇게 해서 인간화 이게 저는 끌어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세상으로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로
3: 중요하다.
2: 끌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눈치를 봐서 팩트를 그 다음에 제시를 하라. 그래서 여기서 팩트는 예를 들면은 그 OECD나 이런 데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검색만 해도 유튜브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요. 그냥 많이 떠요. 보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1: 네.
2: 국제 이 여러 나라들을 비교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요 앞에 이런 단계를 거친 그러한 대화를 한 아이라면은 그러한 팩트 앞에서
1: 이해합니까?
2: 화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화를 내진 않아요.
2: 네.
1: 근데 그 자녀와의 이런 토론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뭐 지하 3층에서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엄마 나도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입장으로서는 이놈의 자식이 뭐 이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튀어나가면은 어떻게 다시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2: 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 네네.
2: 일단 이제 대부분은 당황을 하시거든요.
1: 당황해요. 당황돼요.
2: 네.
1: 예.
2: 당황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시간을 좀 버세요. 그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항상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반의 아이들이 일부러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목적은 뭐 토론을 다른 데로 세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게 재밌어서. 그럴 때에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냐면 일단은 아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어 그것도 일리는 있네 그럼 내가 며칠 고민해 볼게 하고 일단 시간을 버시고
3: 아 일단 그럼 일단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자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네네.
2: 그래서 빨리 챗지피티한테 물어봐.

0: 오늘 많이 배우네요. 네.
1: 근데 이 자녀와의 대화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뻔히 보이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우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화가 나.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 시간을 먼저 벌어두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쵸, 일단 그게 먼저? 예.
2: 때로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이 아이의 의도가 뭐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죠. 많은 부모님들께 어렵죠.
1: 네네네. 네.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과 그런 얘기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부모님들은? 왜 우리 세대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해 못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가 나고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약간 뭐 이런 감정들이 섞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0: 제가 그 뭐 들으면서 네. 오늘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교육을 들어야 되겠다 교수님한테.
1: 맞습니다. 저는
0: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약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은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제 부모님은 부모님도 생각해보니까 잘 안,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제 부모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아빠 이런 것 같아? 뭐 엄마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지켜라, 좀. 이렇게 그냥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좀, 그냥 애워. 뭐 네. 이렇게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규정이 정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지키자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 그 저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용기를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분차분히 설명하고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나쁜 아빠였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네.
1: 그리고 4단계가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청 공감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관화에서 약간 막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영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경청과 공감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인관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과의 소통의 물꼬가 터졌고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일단은 한 김을 끊고 끌어있는 걸 좀 시키면서 좀 객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톤앤매너를 굉장히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 이거랑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듣자. 이건 아이가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수용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있어가지고는요. 정말로 일단은 솔직해야 되고 만약에 당황했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사실 좀 당황스러워서 머리에 생각이 좀 안 떠오르네. 그러면 요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엄마 조금 화가 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보니까 여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좋은지를 막 찾아보시고 그걸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내 감정의 실제와 다를 때는요. 굉장히 느끼하고 고루해요. 굉장히 느끼하고 고루해요. 그걸 맞아요. 딱 들으면 애들은 안 듣고 싶어요. 고루하고 느끼한 거는.
1: 네네네.
3: 예, 그래서 어떠냐면 왜 고루하고 느끼해지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이 두 분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싸우신 걸 내가 분명히 뻔히 봤는데 엄마 왜 싸웠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우리 안 싸워서 대화한 거야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전혀 그냥 불편해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으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1: 네네네.
3: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짜증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 표정을 우리는 상상하기로는 마치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오년 선생님이 된 것 같은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얼굴을요 비친 거울에서 보거나 아니면 창 같은 데서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짜증 가득한 그냥 중년 아줌마 아저씨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 메신저가 너무 예. 매력적이지가 못해요.
1: 이건 자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3: 부부간의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비련의 여주인 것처럼 울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오열하고 있어요. 눈물 콧물 그럼 이 남자가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 네.
3: 비슷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시연을 해봐야 돼요. 시연을 해봐서 그리고 이게 뭐 영상으로 우리 우리가 먼저 찍어놓고 그 표정을 좀 같이 랩핑업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치고 들어올 반론에 대해서 또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당황하고 아이에게 설득할 수 있고 따뜻하게 공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이유로 그런 답변들 예상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3: 네. 하면 더 좋죠. 네,
1: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2: 우리나라의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누르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 경직된 현재의 이 교육 시스템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네. 다만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은 아이들이 그런 권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권위를 갖는 선생님들은 그 권위를 과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적 사실 학생들과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그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1: 튀어나가죠. 네.
2: 네. 학생들이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일부러 선생님 당황하게 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걸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학생과 대화로 푸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그 아이의 마음에 아, 저 선생님은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1: 네.
2: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1: 네. 네. 쉽지 않겠네요.
2: 네.
1: 결국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핵심은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좀 다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현재 교수님, 그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숙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세계 추세예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보면은 그 청소년 SNS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전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뭔가 상황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층위가 조금씩 다른데 보니까 전면 금지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는 제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살 미만은 SNS 이용 전면 금지.
1: 16세 미만은 아예 금지.
0: 세계 최초. 네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어쩌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프랑스 뭐 덴마크 뭐 이런 데 보니까 또 이제 뭐 약간은 금지에 가깝지만 약간은 좀 열어놓는 데라든가 그리고 뭐 조건부, 뭐 미국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 네.
0: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 우리도 호주를 막 이렇게 따라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라하거나 우리도 굉장히 심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뭔가 심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돼서 SNS 이용이 너무 심해.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정신과적으로도 지금 뭐 피해가 있어. 그래서 뭔가 안 해야 돼. 그러면은 금지해야 돼. 라고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VPN 뭐 이거 아시겠지만 또 네. 우회적인 방법 막 이러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어떤 방법이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좀 약간 좀 뭔가 그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우리 같은 어떤 미디어 환경이면 미디어 비평과 관련된 과목이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디어를 우리만큼 쓰는 거 없잖아요. 유튜브도 제일 많이 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96%죠. 그리고 일반인이 막 무제한 데이터 쓰는 거 무제한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어느 나라가도 없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미디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NS는 대부분 빅테크들 생각해보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말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망사용료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그렇게 벌면 뭔가 사회적인 책임도 좀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정교화라든가 아니면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1년마다 뭔가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뭔가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빅테크에 대해서 할 말하고 이 뭔가 아니면은 뭔가 전략적 넛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토론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된다.
0: 물어야죠. 그래 안 되면 이게 해결됩니다.
1: 그래 안 되면 법으로 물어야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럼 법이 완료된다. 완료된다. 네.
1: 예. 구체적으로 좀 SNS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 보호에 관련된 법이 시급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 방안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문해력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화가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3: 중고등학교는 사실 학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걸 규제화를 해서 조금 넣어주면 좋겠고 초등학교는 상당히 의외로 비교적 좀 자유롭고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SNS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또 자유롭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뭐 김정은은 어때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걸 관심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1: 네.
3: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애들은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공개 수업을 가봐도 재미를 끌기 위해서 과감한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확 박수를 치거나 웃어요. 그럼 또 그게 강화가 돼요. 그럴 기회에 그러면은 반대되게 선생님께서 먼저 조금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굉장히 존중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조금 더 너네들은 좀 더 설득이 되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1: 네.
3: 최근에 KBS에서 그런 토론 서바이벌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호응을 받다가도 결국 이렇게 존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표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같이 좀 보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제 토론을 할 때 내 입장에 되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가 대상이 되어서 설명하는 그렇게 되면 단순히 거울 치료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왜 그래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더해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법제화가 돼서 나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학생들로 하여금 뭐 대화하는 법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법, 남을 설득하는 법,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법 이런 것 전체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2: 네.
1: 권정민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2: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두 분의 제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너무 좋습니다. 반대
2: 네.
1: 의견.
2: 네. 제가 좀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1: 네.
2: 지난주 뉴스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많이 속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이장석 교수님의 연구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많이 했고 또 어르신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그 당시에 많이 받으셨거든요.
1: 네.
2: 현재의 이 극단주의, 극우주의가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 때 잘못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결과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 미디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 그게 한 과목이 되어버리고 외워서 쓰는 답변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얘네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오히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지만 지금 토론을 말씀하셨잖아요. 토론은 미디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깊은 자기 일을 성찰하고 깊이 있게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면의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좀 알아내려는 그러한 교육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아무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2: 교사한테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재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입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1: 네.
2: 그래서 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문제 생기니까 뭐 사회정서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과목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네. 과목을 늘리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천천히 근본적인

0: 해결책을 찾는 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법과 토론의 방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들 공감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재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제가 듣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돼서 무슨 회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답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뭐랄까 그 좀 반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 부모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알맹이를 열어보니까 AI 기술 그리고 무슨 뭐 키오스크 사용법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돼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변을 얘기를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권정미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0: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철학에 맞춰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철학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정영호 선생님 한 말씀해 주시죠.
3: 네.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이랑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지 이런 얘기가 먹히지 안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미 경직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 참 미울 때 많거든요. 애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음 꾹 누르시고 이 아이가 3-4세 때 우리가 어떻게 키웠냐 밥만 잘 먹어도 잘 먹는데 해준 것처럼 조금 칭찬의 시간,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잘 들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어른들이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농구 이야기 나누는 화요일인 만큼 농구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15년의 코치 생활 끝, 이제는 감독으로 코트에 설 우리은행 전주원 감독을 만납니다. 올림픽 4강을 지휘했고 출산 후에도 코트를 누비며 40까지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후 곧바로 지도자 길에 들어서 지난 14년간 우리은행에서 위성우 감독을 보좌하고 이제는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전주원 감독과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 오늘은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주원 감독을 만납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여자 프로농구 해설위원 손대범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많이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축하 많이 받으셨죠?
1: 네, 요즘에 계속 축하 인사 잘 받고 있어요. 네.
0: 손대범 기자 혹시 따로 연락 드렸었어요?
2: 따로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장에서 네.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0: 그렇네요. 네. 오늘 또 마침 또 기회가 됐으니까요. 네. 이야기 함께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인터뷰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1: 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주셔서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0: 네. 사실 그만큼 이제 새롭게 감독이 된 전주원 감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두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언젠가는 감독을 하시지 않을까?
2: 네, 물론이죠. 언젠가는 네. 감독님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네. 전 특히나 이제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0: 그렇죠.
2: 네, 이제 마침내 이제 또 지휘봉을 잡게 되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 14년을 우리은행에서 코치로 계셨습니다. 뭐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이에도 사실 그 네. 감독 제안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몇 번은 있었어요.
0: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은행 코치직으로 남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우선은 뭐 제가 그때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는요. 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은 지금 사실 14년이 지났지만 그런 뭔가 제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선뜻 네.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0: 그럼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니까 위성호 감독님께 내려가시지요. 바톤 터치 하시지요. 라는 건 아닐 것 같고 사실 그 위성호 감독의 퇴진이 좀 급작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느껴지기도 네. 합니다만 또 그 후임이 이제 전주원 감독님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2: 맞습니다. 뭐 신한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 왕조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위성호 감독님의 역할도 컸지만 저는 전주원 감독이 또 코치로서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후임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은행의 색깔도 강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사실 그 전주원 감독님은 곁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위성호 감독님이 물러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빨리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1: 한 1, 2년 전부터 감독님께서 나 이제 그만할래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그냥 힘드시니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번 그 국가대표 브레이크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정규리그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 나 이제 그만하려고 단장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감독님 더 하세요라고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0: 네. 그런데도 이제 이미 뭐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나 보군요.
1: 감독님께서는 마음을 굳혔고요. 또 그런데 그 시기는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경기가 한두 게임 정도 남았을 시기였고요. 그리고 아직 시합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알겠다고만 말씀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네. 이제 감독님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말이 없는 이상은 그냥 그만하시겠다고 아예 마음을 완전히 굳히셨더라고요.
0: 네. 뭐 여러모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성호 감독과 함께한 시간이 신한은행 때부터 생각하면 20년 정도 네, 된다고 이야기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농구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을 같이 보낸 분이잖아요.
1: 네. 네. 지도자로서는 거의 함께 같이 네. 보낸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감독님께 14년 동안 배우면서 감독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할 수는 없어요. 감독님은 정말 그 위대한 업적을 여자 농구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감독님처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독님께 14년 동안 배운 거를 잘 제가 한다면 그래도 조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0: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하는 듯한 느낌일 텐데 그 마음이 선뜻 좀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워낙에 그 예. 업적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걸 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고 비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감독님께서도 이제도 너는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계속 하셨고 또 제 성격상 제가 막 나서서 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많은 분들께서 진짜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성호 감독과 뭐 긴 세월도 세월이지만 팀의 전성기를 함께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두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우리은행이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최하위를 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해 우승했을 때 그 우승은 정말 기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선수 9명이 다 나간 상태에서 김단비 혼자서 그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들을 가지고 우승했을 때 그 두 개의 우승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1: 사실 뭐 이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두 분이 여자농구에서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2: 맞습니다. 특히나 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두 장면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네. 완전 뒤집어 놓은 성과였기 때문에 모두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뭐 우리은행만 뭐 6년 연속 통합 우승도 차지했었고 뭐 한지연 최고 승률도 기록했었고 네. 뭐 정말 뭐 강팀의 아이콘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해왔습니다. 멤버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정말 14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그만큼 긴 만큼 마찰이 없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0: 근데 사실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감독님 화가 많이 나서 한 발 물러서고 또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졌을 때 그때는 또 네.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거를 좀 그런 그 케미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은.
1: 사실 그런 케미가 있었으니까 더 팀이 잘 운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전주원 감독님이 위성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뭐 농구는 감독님께 배웠지만 제일 배우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감독님 밀당을 굉장히 잘하세요. 선수들이랑 이제 당근과 채찍을 줄 때를 정말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감독을 이제 하지 않고 휴가 기간이고 아직 연습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것들이 감독님한테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좀 담고 싶었어요.
1: 그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위성호 감독님이 이제 호랑이 감독님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전주원 코치님은 사실 코치를 하셨을 때 어떤 이미지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감독직을 맡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일지가 궁금하긴 한데 왠지 호랑이 이미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0: 그런데 요즘에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그런지 화내는 포인트가 자꾸 비슷해져서 저도 이러다 새끼 호랑이가 되나?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2: 정말 놀랄 정도로 세리머니 타이밍도 똑같고 동작도 정확히 일치할 때도 많고요. 놀랐습니다. 볼 때마다.
1: 진짜 닮아가는군요.
0: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함께한 것 같아요.
1: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일관성 있으니까. 예, 뭔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뭐 현재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는 따로 인사를 나눌 필요도 없는 상황. 그냥 이제 원래 계시던 분께서 계속 맡아주시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바뀐다는 거는 팀으로서는 큰 변화지 않습니까?
0: 네.
1: 혹시 그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팀 내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신 거가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0: 아직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아직 한마디도 못했고 저희가 시합이 끝나 이틀 뒤에 이제 나폐식을 하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는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가 기사가 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감독님께서 내가 이제 감독직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나 이제 감독이 되니까 이렇게 인사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감독님이 그냥 퇴진하는 그런 자리만 나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다 해산하는 바람에 네. 아직까지 선수들이랑은 네 얘기를 못했어요.
1: 그래도 이제 그 사회성이 발달한 선수들은 미리 연락 오지 않았을까요? 영전하시면 축하드립니다.
0: 아니 의외로 선수들이 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의외로 어려운 건지 또 괜히 그렇게 하면 또 잘 보이려고
1: 오히려 괜히 더,
0: 괜히 더 그럴까 봐 네. 그런지 그렇게 났는데 이제 김다미 선수 자꾸 코치 아니 감독님 코치 아. 아니 감독님 이렇게 아, 맞네
3: 그게 있으시겠네요 네.
0: 이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줬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그 프로팀 감독이 처음이지 감독 경험은 원래 있으시잖아요
2: 그렇죠. 일단은 뭐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예. 뭐 아주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대표팀을 맡아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거든요. 뭐 아쉽게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 세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강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력이 정말 보면서도 흔히 말하는 젖잘싸. 졌지만 정말 아깝지 않게 잘 싸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기를 봤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기자들도 빨리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감을 가졌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죠. 네. 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위성우 감독님의 후임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겠지만 사실 예전부터 여자 농구를 봐오셨던 농구 팬 여러분이라면은 전주원이라는 이름 석자에 거는 기대가 절코 작지 않거든요.
2: 맞습니다. 선수 때도 뭐 최고의 가드였고 네. 또 코치로서도 늘 이제 우승팀과 함께 왔지만 거기서 내놓았던 그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주원이라는 이름 석자에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은 말씀처럼 휴가 기간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뭐 훈련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준비를 하는 동안이실 것 같은데 현재의 감정을 둘 중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설렘이 더 클까요? 부담감이 더 클까요?
0: 부담이 100배입니다.
1: 그런가요?
0: 네, 네. 부담이 100배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 위성호 감독께서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손대범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가 더 이겨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마 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원 감독이 새롭게 만들어갈 우리은행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 한국 여자 농구 레전드로 15년간의 코치 생활로 다져진 내공의 지도자 우리은행의 준비된 신인 사령탑 전주원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주원 감독이 이끌 우리은행 여자 농구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그리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팀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에요?
2: 우선은 제가 그 선수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인간적 신뢰든 기술적 신뢰든 선수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네. 저희 농구단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도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그 선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붙어 있는 코치나 감독님보다도 손대범 기자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전주원 감독님께 그 3자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와, 근데 진짜 선수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MZ도 아니고 Z세대인데 진짜 요즘 선수들은 발랄함을 넘어가지고 제기랄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오히려 근데 젊은 선수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무엇보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님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좀 아,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걸 좀 가슴 말씀하신 대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야근을 할 때 꼭 설명을 해주고 야근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이렇게 새롭게 사령탑을 맡은 감독님들을 초대석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마 그 이제 1, 2년 차 이후에 감독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통이 가장 어려웠다.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환경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모든 많은 면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전주원 감독님은 뭔가 좀 그래도 또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우도 있으시니까 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실까요?
2: 딸도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1: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이 맞네요.
2: 네. 네. 그런데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이에요. 나이가 네. 좀 있어서 그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요. 그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수들은 그게 뭐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코치 때도 그걸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1: 네. 아니 그 다른 곳에서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뭐 아직 내 농구가 어떤 농구라고 딱 말하긴 어렵다.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팀 색깔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던데 그러면은 그 앞으로 꾸려나갈 멤버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2: 우선은 이제 국내 선수는 부상 선수가 지금 들어와야 되고요. 또 올해 FA 선수들도 이제 영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쿼터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수 멤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농구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의 컬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선은 컬러를 내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러를 내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합을 가지고 얼마만큼 선수들의 장점을 빨리 나타나게 하느냐가 그게 지금은 저의 일일 것 같아요.
3: 구단에서 좀 취임 선물로 FA 좀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컬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감이 준비가 돼야 컬러도 나오는 법이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은 다들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첫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건데요. 코치로서 하지 않았던 준비 이것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코치 때는 뭐 선수들 관리도 있고 이게 소소한 거를 했다면 지금은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아직은 코치 선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코치 일과 감독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도 이렇게 하얀 도화지 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빨리빨리 채워 나가려고 해요.
1: 이게 사실 그 하얀 도화지가 주어지면은 신나기도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1: 뭐부터 해야 될지, 뭐 대생부터 해야 될지, 색칠부터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이제 선수 구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 전종 감독의 색깔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지향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앞으로 내가 펼치고자 하는 농구는 이것을 지향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우리은행 팀 자체가 사실 지금은 신장이 육개구단에서 그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스피드를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농구 추세도 파워랑 스피드가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저희는 조금 그쪽에 저희가 제가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센터를 수급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올해 FA지만 뭐 박지수 선수의 6개 구단이 다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저희 팀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살리는 농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현재 사실 그 팀을 맡은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2: 네.
1: 예, 그 지난 시즌 우리은행이 봄 농구를 못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치부심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2: 사실 올해 4강을 간 건 전 진짜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은 부상 선수들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그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모든 분들께서 그 멤버 갖고는 어렵지 않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멤버 구성이 제일 지금 시급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 그렇다면 아까 뭐 농담처럼 박지수 선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영입을 위해서 이미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겠군요.
2: 네. 그래서 뭐 두세 명 선수는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런 선수들은 아마도 6개 구단 모두가 다 눈여겨보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얼만큼 이제 이 FA 시장에서 선수들 각 구단들이 눈치 싸움을 잘 하느냐가 그게 네. 관건일 것 같아요.
1: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은행에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에게 말고 네, 손대범 기자가 본인이 이제 감독님이 직접 하시긴 좀 그러니까
3: 알겠습니다.
1: 네,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 시즌에 우리은행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 네. 힘들었던 만큼 배우고 남은 것도 많은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오히려 제가 잘하는 선수나 잘하는 팀을 가리킬 때는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0: 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못하거나 떨어지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 제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 정말 이건 어떻게 해도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올까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들 몸 관리부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 전주현 감독이 부임하고 나면 다음 시즌 여자 프로농구는 사령탑 대결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주현 감독님의 부임 덕분에 WKBL 여성 감독이 3명이 됐습니다. 네. 박정은 감독과 최윤아 감독 그리고 전준호 감독 3명이 됐기 때문에 여성 감독들 간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같이 또 국제 무대를 풍미했던 박정은 감독과의 대결도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모로 감독님이 투샷이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얘기거리도 많아질 것 같고요.
1: 네.
2: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빨리 내일 시즌 시작해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1: 그 대표팀에서 같이 뛰었던 선후배 사이들이잖아요.
0: 네.
1: 감독으로 만나는 느낌은 어떨까요?
0: 선배님들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보 감독이고 그래도 박재훈 감독은 벌써 몇 년 차고 최윤아 감독도 2년 차가 됐기 때문에요. 얼마나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배 감독님들한테 잘 배워야죠. 그리고 또 저희 여성 감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또 그 세 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런 이슈들도 많이 다뤄주시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저희 책임감으로 갖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한다면 후배들한테 좋은 길을 저희가 잘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1: 혹시 그 최윤아 감독이나 박정은 감독에게서 감독 부임 이후에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0: 네, 축하 메시지 다 받았고요. 네, 저도 이제 고맙다고 서로 덕담 나눴습니다.
1: 예전에 이제 코치를 하시면서 이 두 분을 그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0: 제가 코치를, 그러니까 박정은 감독은 뭐 먼저 네. 감독을 하고 있었고, 뭐 최윤아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제 그 신한은행 때 직속 네. 후배였기 때문에. 그냥 언니 동생 같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언니 동생을 떠나서 다 같은 감독이고 또 제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초보 감독입니다. 네.
1: 아유 고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같은 또 네. 일을 하게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아마 많은 팬분들이 걱정보다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우리은행 경기를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은행 팬 여러분들께 그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지도 그것도 궁금하네요.
0: 아마도 위성호 감독님이 너무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위성호 감독님 밑에서 14년을 배웠고 또 그거에 버금가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은행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 전주원 감독도 초보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1: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또 빼낼 수 없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위성우 감독님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독님 제가 감독님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 걱정이 많으세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감독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뒤에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마도 위성우 감독님도 전주원 감독이니까 믿고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대범 기자님은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2: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미식축구를 보다가 그 한 기절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선수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 신뢰를 강조하시다 보면은 또 선수들이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선수를 늘 잘 키워내는 팀으로 유명했었는데 아마 전주원 코치로서의 역할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2: 감독이 돼서도 이렇게 선수들 눈높이 맞춰주시고 또 어린 선수를 잘 끌어주시면은 또 다른 왕조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전주원 감독님에게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응원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원 감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손대문 기자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자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어린이날인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하늘은 아주 맑겠습니다. 가시거리도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특보란도 괜찮았는데요. 별다른 특보 없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남권으로 안개가 짙게 낀다는 소식 들어있고요.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당분간은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옷차림 아침 저녁으로는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10도, 전국이 5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돼 오늘보단 2도에서 4도 높아지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강릉, 광주는 활동량이 많으면 약간 더울 수 있는 25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대구가 26, 구미 27도, 제주와 부산은 각각 21, 2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는 더워지는 곳이 더 많아지겠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이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존 농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고요. 모레까지 중부 서해안과 동쪽 산지 동해안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면서 모레는 기온이 낮에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중동에 두 달 넘게 발이 묶어 있는 우리 선박에서 결국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선 후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 공격을 당한 건지 아니면 사고인지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인 조사에 며칠이 걸릴 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시간 어젯밤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8만 톤급 중형 화물선 HMM 소속 남우호로 지난 2월 사우디에 입항했다 전쟁 개시 이후 발이 묶여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배 후미 기관실 좌연으로 수면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선사 측은 외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불이 시작된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3: 주변 선박들에서는 일단 연기나 어떤 피해가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고.
2: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격인지 자체 사고인지 단정하지 않고 예인선으로 남우호를 항구로 옮겨 조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국내 전문가를 급파해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수일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에 원인 파악이 먼저라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안보 관련 회의나 후속 조치는 아직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사고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실시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0: 남우호 선원들은 일단 배에 탄 채 항구로 들어가 거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불상사가 생기면서 해협 안에 갇힌 다른 선박 선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우리 선박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 불이 난 화물선 남우호는 현재 사고 지점에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선사인 HMM은 배를 끌고 올 예인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원 24명은 남우호에 탑승한 채로 두바이 항으로 이동합니다. 선사 측은 보조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식량과 식수는 충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항구 도착 후 선원들 뜻에 따라 잔류나 귀국, 다른 선박으로 재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수리 여부도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해질 전망입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 해협 안쪽에는 남우호 외에도 우리 배 25척과 한국인 선원 150여 명이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자 선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지금 너무 멘붕 왔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선원들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고요.
4: 정부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선박들은 해협 인근을 떠나 카타르 도하 근처 해역으로 피항했습니다. 전쟁으로 발이 묶인 지 두 달여. 휴전으로 곧 해협을 나갈 거란 기대는 다시 막연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남우호는 지금 예인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발 원인 조사는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한 다음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를 연결합니다. 자, 김경 특파원, 예인에서 한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예인 작업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6: 네, 예인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인 업체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인 작업이 시작되면 남우호가 최대 8시간이면 이곳 두바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항은 사고 해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대형 선박까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고 인근에 수리 시설도 있습니다.
0: 네, 혹시 남우호 선사나 선원들 통해서 폭발 이후에 대해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6: 남우호를 운용하는 HMM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우호 선원들과의 연락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뢰나 드론에 의한 피격인지 아니면 선박 내부적 요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은 해상 초단파 통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직후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 인근 선박들에 공유됐다고 해운업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비슷한 선박 화재 사고가 잇따른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다른 선박 두 척이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우호가 두바이에 도착하는 대로 한국 선급 두바이 인력을 보내 안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도 두바이로 급파됩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우리 정부는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이란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 공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선박 이동 문제에서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수차례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당했으니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주변 군사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언론 전화 인터뷰에선 한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참여 압박은 이번 전쟁 내내 이어졌습니다.
1: Let South Korea do it. Let Japan do it. 일본도 하게 하세요.
2: 일본은 초기 90%를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하게 하세요. 모두가 하게 하세요. 트럼프 미 대통령.
0: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3: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2: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의 압박을 가해야 할 적기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0: 청와대는 국제법상 원칙과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전 동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작전 참여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4: 미국이 해협 통과를 돕는 프리덤 작전을 시작하면서 걱정하던 무력 충돌이 잦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상 교전을 벌였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도 공격했습니다. 휴전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5: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 수출이 이루어지던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석유단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시각 4일 이란이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영해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통제 구역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6: 이 통제구역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반이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5: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을 격침하고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상황입니다.
2: 우리는 약속한 대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소형 보트들이 상선을 공격했는데 모두 아파치와 시오크 헬기에 의해 격침됐습니다. 미 중부 사령관.
5: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박이 표적이 된다면 이란인들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이 해상 수송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본격적인 대응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거의 한 달 만에 재개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면서 해협 안에 있는 선박들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프리덤 작전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도 생겼습니다. 오만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자, 유재현 기자, 어떤 배가 해협을 통과한 건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7: 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국적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로 밝혀졌습니다. 미군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힌 선박 두 척 중 한 척입니다. 해운사 측은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보호 아래 해협을 빠져나와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군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국 선박 5척이 발이 묶여 있었는데요. 2척이 빠져나온 거라면 아직 3척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란은 미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부인했습니다.
4: 네, 일부 선박은 탈출했다지만 다른 배들은 오히려 더 위협을 느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7: 네,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상당수 선박은 이란이 다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벗어나 지금은 두바이 해상이나 더 안쪽인 아부다비 쪽 해상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란이 통제구역을 넓히면서 해협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미군의 통항 지원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기뢰에 위협은 없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는 이상 미국의 통항 지원 조치가 오히려 선박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대치 속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라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8: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끝으로 최장 닷새간의 징검다리

0: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움 속에 곳곳에서 마지막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잠실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빈 기자, 오늘 그곳에서 이색 행사가 열렸다고요?
1: 네,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는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탄성과 환호가 맴돌고 있는 듯한데요. 조금 전까지 밤하늘을 무대로 한 대규모 드론쇼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2: 막 두근거리고 어? 하는 느낌? 엄마, 아빠 데려와줘서 고맙고 나중에 어버이날 때 내가 보답할게.
3: 짜릿하고 재밌고 신나요. 깜깜하니까 더 불빛이 잘 보여서.
1: 어린이날 기념 특별 행사인 만큼 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됐는데요. 영화 스타워즈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2천여 대의 드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땐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팬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캐릭터들이 영화의 장면을 하나씩 재현할 때마다 잔디밭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이어졌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이 오늘 같기만을 바라며 연휴 마지막 날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한강공원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0: 이처럼 오늘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열리며 모처럼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표정 전동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4: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쁜 스티커만 골라 엄마 하나 나 하나.
5: 스티커 붙였냐?
6: 손가락에 붙였네.
5: 떼줘.
6: 떼줘?
4: 꼬마 화가들의 분놀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7: 거미는 정갈이야.
8: 왜요?
7: 거미는 거미줄을 쓰고 정갈은 독을 쓰니까요.
4: 동물원도 꼬마 손님들이 차지했습니다. 커다란 맹수 앞에서도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반짝입니다.
9: 코끼리의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에 아이들의 시선이 꽂히는데요. 코끼리 어땠어요?
10: 코끼리를 실제로 보니까 코끼리는 몸도 큰데 똥도 커서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4: 어린이날의 아버지 방정환 선생은 시간을 넘어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11: 100년 전 인물인데 AI로 만들고 움직임이랑 표정도 실감나고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4: 빙글빙글 도는 회전 목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동그랗게 피어오릅니다.
12: 엄마 아빠랑 한강 와서 해저부를 타서 즐거웠어요.
4: 맑은 하늘만큼이나 눈부셨던 아이들의 특별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KBS 뉴스 전동은입니다.
0: 이렇게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 연휴에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2살 배기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고꾸라질 정도로 세게 맞았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비둘기를 쫓아가던 2살 배기 아이가 한 남성에게 가격당해 그대로 공원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부모와 주변 시민들이 황급히 달려와 달래보지만 쉽사리 진정하지 못하는 아이. 정작 가해 남성은 태연히 자리를 떴습니다.
14: 울음소리 때문에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한번 쳐다보고 그냥 또 태연하게 가시더라고요.
13: 아이는 이마에 피멍이 들었고 마음에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까지도 웃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5: 동료를 틀어줘도 멍하니 창 밖에만 바라보고 있고 바라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처벌 정말 정말 세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13: 경찰은 6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A씨는 피해 아동 및 부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안이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오늘 새벽 광주에선 고등학생 2명이 흉기 피습을 당해 한 명이 숨지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용의자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16: 보도블록이 흰천으로 덮여 있고
0: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현장입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남자 고교생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6: 인외식이 없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는 남자는 귀가다가 소리 듣고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동전 당한 거고.
0: 두 명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24살 장모 씨.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1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장 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주거지 근처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사건 현장을 배회하다가 혼자 귀가 중인 피해 여고생을 두 차례 마주쳤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중국에서 또 폭죽 제조 공장이 폭발해 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민가까지 충격이 전해질 정도의 큰 폭발 사고에 시진핑 주석이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거대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강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중국 남부 후난성 류양시의 한 폭죽 제조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1km 가까이 떨어진 민가까지 여파가 미칠 정도로 폭발 충격은 컸습니다. 구조 인력만 480여 명, 전체 인원 1,5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중국 최대 폭죽 생산지 중 하나로 관련 산업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합니다.
16: 책상 안에 숨어있다가 폭발 충격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는 돌 조각이 날아다니며 발을 때렸어요.
8: 중국에서 폭죽 공장이나 판매점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근 지역 폭죽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을 시작하는 등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도 안 돼 백악관 인근에서 대낮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 괴한이 경호 요원이 쏜 총에 맞아 검거됐고 백악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17: 경호 요원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린 직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반쯤 워싱턴 기념탑 부근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6: 비밀경찰에 다가가자 해당 인물은 잠시 도보로 달아나다가 총기를 꺼내 우리 요원과 경찰관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즉시 응사함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 부장
17: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10대 한 명도 다쳤습니다. 총격전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기업 행사는 중단 없이 진행됐습니다. 경호국은 용의자의 신분이나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6: 총격 사건 바로 전에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7: 지난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침입했고 지난달 말엔 무장한 30대 남성이 백악관 만찬장 침입을 시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18: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를 돌며 내란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이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선거 이후로 미룰 분위기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9: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내 험지, 경기 북부 접경지로 향했습니다.
8: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윤허게인 공천으로 국민을 도발하는 내란 세력을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저희도 윤허게인 공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야당 공세를 속도 조절로 피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19: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8: 다만 조작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구제받아야 한다.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당 지지층도 달랬습니다. 일단은 특검 법안 처리를 선거 뒤로 미루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20: 보수 지역에서는 이런 사항들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 충분히 감안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8: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 구도를 흔들 중대 변수는 아니라 본다며 파장 차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8: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은 대통령 면죄 특검이라며 한 목소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독재정권 심판론으로 그간 어려웠던 판세를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어린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 가자. 회의실 문구가 마음에 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숙의하라는 청와대 요청은 선거 뒤에 처리하라는 명령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2: 셀프 공소취소는
16: 장동혁 국민의힘
22: 지금 하나
16: 대표.
22: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입니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입니다.
21: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한데 모여 특검법을 때리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23: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저는
16: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3: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21: 정권 심판론 공세를 끌어올리며 지도부와 후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에선 잡음도 나왔습니다. 친한동훈계 한지하 의원이 부산 북갑 재보선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걸 놓고 징계하겠다, 할 테면 해보라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부산 북갑 재보선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는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는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24: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6: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24: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21: 윤허게인 논란 속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도 뇌관으로 남아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장동혁 대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8: 어린이를 지키려고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중요한 등하교 시간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원 차에 버스 등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K 유나림 기자입니다.
25: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이 되자 노란색 학원 차량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순식간에 차량 7대가 늘어서면서 도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모두 불법입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는 편도 1차로, 겨우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폭입니다. 이런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땐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야 합니다.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은 중앙선을 절반가량 넘기기 일쑤. 초등학교 정문 20m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곳을 지나는 버스 노선만 10개로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26: 그 상황 자체도 되게 위험해 보이고 사고라는 게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25: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27: 아이들을 키가 작기 때문에 수영차 가려가지고 돌발상을 전혀 대처할 수가 없어요.
25: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등하원 차량 등이 뒤섞이며 매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서로 이렇게 접촉하려고 한 건 보기는 했어요. 애들이 중간에 막 튀어나올 수

0: 수도 있으니까.
1: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8건. 이 가운데 3건은 어린이 사망사고였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2: 실록의 계절 5월은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줄을 매단 드론이 하천 너머로 날아갑니다. 건너편에서 줄을 건네받은 구조대원이 나무에 줄을 묶습니다. 팽팽하게 연결된 줄을 따라 구명보트가 이동하고 고립됐던 조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실어 나릅니다. 한쪽에선 도르래를 이용해 절벽 아래에 떨어진 조난자 구조 훈련의 한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산악사고에 대비한 합동훈련 모습입니다. 신속한 구조와 이송을 위해 다양한 구조 상황을 가정한 상황별 구조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 봄이나 가을철에 산악사고도 많아지면서 훈련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3: 지난달 12일에는 전북 진안에서 산나무를 캐러 나선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일에도 보은 속리산 문장대 인근에서 20대가 발목을 다치는 등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치 산악사고 현황을 보면 5월 행락철을 기점으로 4월 대비 143%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최소 2명 이상 동행하고 등산용 스틱 등 전문 장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5: 등산할 때는 이제 또 등산로
6: 최진 목원대 소방방재과 교수
5: 실축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요. 해가 이제 넘어가기 2시간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3: 또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 번호, 전신주 번호 등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2: 도수치료 등의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유입될까요? 석혜원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7: 운동을 하다 어깨와 등을 다친 30대 남성.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주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서 제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한 10% 정도라서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 이런 비급여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등의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게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입니다. 특약을 분리가입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의료비 보장에 암 등의 중증 특약만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4세대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비중증 특약까지 포함해도 4세대보다 약 30% 저렴하고 1, 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합니다.
9: 지금까지 최문정,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인데요. 봄은 꽃 구경하는 재미가 좋고 여름은 싱그러운 실록을 마주하는 즐거움이 있죠. 초록을 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다 나무 덕분입니다. 나무의사 우종영 원장은 40여 년 동안 나무를 돌보면서 나무에게 인생을 배우고 나무처럼 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생명체가 안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나무야말로 우리 곁에 있는 부처라며 나무를 끌어안고 사는 아름다운 지구인 나무의사 우종영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우종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실록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나무 의사시니까 이제 사방이 초록색으로 물들면 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1: 예, 요즘 나무가 제일 순할 때예요.
0: 아,
1: 나뭇잎이. 네. 좀 있으면 이제 바람 불고 땡땡 햇볕 내리쬐고 벌레들이 네. 뜯어먹고 하면 나뭇잎들이 이제 싸나워져요.
0: 아,
1: 요즘이
0: 그렇군요.
1: 제일 예쁠 때입니다.
0: 아, 실

0: 살고 싶다 이런 네. 원장님이신데 나무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책 제목인데요. 한 네. 25년 전에 네. 그 쓴 책입니다. 근데 나무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0: 나무처럼 사는 건 어렵군요.
1: 나무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일단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0: 네, 그렇네요. 한 자리에 네. 딱 있어야 네. 되고.
1: 아주 진득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일이죠.
0: 40여 년 동안 나무를 돌보셨는데 나무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 글쎄요. 그 나무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너무 먼 존재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그 막 많은 정의들은 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무란 대지를 향해 내민 신의 손과 같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어떤 사람은 나무는 인간세, 이게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있어요. 공짜라고.
0: 네.
1: 이게 장인 공짜이기도 하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네. 이제 그 공짜로 쓰잖아요. 그게 네. 세로로 그어진 게 바로 나무의 역할입니다.
0: 네.
1: 이게 뭘 만드는 사람을 공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무도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최초의 그 우리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존재예요.
0: 네, 네. 지금 이제 과학과 철학과 뭐 인문학이 섞인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참 골똘하게
1: 네, 그렇죠. 공짜라 갖고
0: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예. 이제 오늘 이제 나무 원장님이시니까 나무에 대한 네.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1: 네.
0: 나무처럼 살고 싶다. 물론 그게 어려워서 좀 포기하셨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닮고 싶은 나무가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은?
1: 글쎄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한테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를 닮고 싶다 그러면은 잣나무가 삐질 것 같고, 잣나무를 닮고 싶다 그러면 또 대나무가 삐질 것 같고, 모든 나무를 다 닮고 싶어요.
0: 그 옛날에는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전나무 닮고
1: 그렇죠.
0: 싶어.
1: 그렇죠. 철없을 때는 나는 뭐 소나무가 좋아 그랬는데.
0: 사시사철 푸르러서?
1: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소나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뭐 절개, 그다음에 늘 푸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0: 네.
1: 뭐 고귀함, 또 우리 민족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데 요즘은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0: 네, 특별히 이 나무를 보면서 이게 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나무가 있나요?
1: 많죠.
0: 네.
1: 왜냐면 그 나무마다 똑같은 한 종의 나무라도 형태가 다 달라요.
0: 네.
1: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모양을 바꿔나갑니다.
0: 그러니까 나무가 같은 종류인데도.
1: 네. 맞아요. 소나무래도 예. 저 소광리래도 근데 가면 곱게 자라거든요.
0: 네.
1: 근데 서해안 쪽으로다 보면 나무가 구불구불해져요.
0: 해풍이 있고 이래서 그러나요?
1: 그렇죠. 나무는 늘 그 빛이 디자인하거든요. 빛에 의해서 디자인되지만 바람이 다듬어요.
0: 야,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진짜 빛과 바람만한 정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1: 최고의 정원사가 빛과 바람입니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소나무라도 산에 있는 소나무랑 그
1: 환경에
0: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가
1: 계속 모양을 바꿔나가요.
0: 다르다.
1: 네.
0: 팥배나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팥배나무는요, 일반인들은 흔히 잘 몰라요.
0: 뭐예요?
1: 그러니까 열매가
0: 네.
1: 팥과 같은 색깔을 가졌는데 팥과 같은데 점이 박혀 있어요. 배나무처럼.
0: 네.
1: 우리 배가 점이 박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팥배나무라는데 열매는 뭐 굉장히 작습니다. 염소똥보다도 작아요.
0: 예.
1: 그렇게 작은데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토양이 좋고 습기도 충분하고 해를 잘 받는 곳에는 굉장히 크는 나무로 자라요.
0: 네.
1: 그런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틈에 자라는 거 보면 아주 작은 떨기나무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바꿔도 너무 심하게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집념이 있죠. 그 팥배나무가. 그래서
0: 네.
1: 참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1: 네네.
0: 정말 잘하네요.
1: 예, 예. 환경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바뀌어요. 팥배나무는.
0: 왜 사람은 사람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1: 네.
0: 다르고 그렇잖아요.
1: 네.
0: 나무도 그런가요?
1: 나무는 더 심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덜 변해도 돼요. 환경이 보호해 준다면. 네. 추우면

0: 옷을 입고 더운 벗고 그다음에 뭔가 양육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해져요. 근데 나무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 더 다양성을 지니게 되죠.
1: 그러면 뭐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뭐 참 이 나무는 내가 볼 때 사람으로 치자면 성품이 좋다. 이런 나무가 혹시
0: 그렇죠. 있을까요? 네. 그 성품이 좋다라는 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정원사의 나무도 공원에 있는 나무를 바라봤다. 그랬을 때 아마 은행나무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나무 벌레도 없어요.
1: 네.
0: 병충해가 별로 안 낀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렇게 뭐 웬만한 환경에서 다 잘 견뎌요. 모래땅에서도 자라고 뭐 좀 점토 땅에서도 자라고. 그리고 또 나무가 오래 잘 죽지 않는 네.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다 해서 은행나무 우리가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도 많이 끼고 나무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잘 살고 있는 또 얼마 전에 꽃을 많이 피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1: 아.
0: 또 그 정원사들이 요구하는 거가 전혀 다른 성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꼭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무마다 성품은 다 다른데 그 성품을 아는 사람만이 나무를 잘 다룰 수 있죠.
1: 네, 네. 왜 다 같이 네? 잘 살려면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0: 우리 숲속에 들어가면은 네.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망대도 많이 만들어 놓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드론도 많아서 그 드론 갖고 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네. 나무들이 둥글둥글해요. 뭉글뭉글한 뭐 마치 뭉게구름처럼.
1: 맞아요. 산을 이렇게 보면 네네. 나무들이 뭐 키높이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둥글둥글한 이렇게.
0: 예, 근데 네. 그 동그란 하나가 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한 마을을 이루고.
1: 아.
0: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나무는 키가 크고 옆에 나무는 키들이 작아요. 그리고 그 마을과 마을 사이는 도로가 있듯이 비어 있어요.
1: 네네.
0: 그게 이제 나무들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1: 나무들끼리 조화를 맞추는
0: 네네,
1: 거네요.
0: 예. 예. 예. 오래된 숲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고 어린 숲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숲에는 막 경쟁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고 뺀쭉뺀쭉해요 숲이.
1: 오래된 숲은 나름대로 균형을 다 네. 이루고 있다.
0: 네.
1: 그중에 하나가 그냥 삐쭉 솟아오르고 이런 걸 볼 수가
0: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바람이 다듬는다 그랬잖아요.
1: 네.
0: 바람이 와서 싹 다듬어 주죠.
1: 아, 예. 그렇네요. 이 나무가 왜 물을 주고 빛을 받고 영양분을 받으면 계속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잖아요.
0: 그게 이제 우둠지가 하는 일이에요. 우둠지라는 거는 줄기의 가장 중심 부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눈이에요.
1: 네.
0: 그게 이제 자람에 따라서 그게 계속 주접없이 계속 자라면 옆에 가지들이 계속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메타세이콰야,
1: 네.
0: 낙엽송 이런 아이들은 우둠지가 항상 제 역할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 걔가 자라는 걸 따라서 옆에 가지들이 자라주기 때문에
1: 네.
0: 피라미드 형상이 되죠.
1: 사람으로 말하면 성장판 같은 거네요.
0: 네. 성장판이 안 닫혀요. 그 침엽수 중에서 메타세이콰의 전나무 이런 아이들은. 근데 네. 활류수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우둠지를 그 소멸되고 그걸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1: 네.
0: 전문 용어로 끝눈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 우세 현상을 소멸시키고 곁가지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둥그렇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활류수하고 침엽수하고 좀 다라는 그 자라는 원리가 달라요.
1: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고 멈추는 게 이제 우둠지에 의해서
0: 그렇죠.
1: 결정이
0: 우둠지
1: 된다.
0: 역할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양이 달라요.
1: 아,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우둠지가 이제 소멸하면 나무가 더 안 자라고?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아, 대부분의 나무들이 어렸을 때는 우둠지의 정화우세 현상이 강해요.
1: 네.
0: 쭉쭉쭉 자라가지고 자기만의 하늘을 차지하게 됐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곁가지에다가 그 나눠주는 거죠. 그 능력을.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아까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모양이 됩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0: 네.
1: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0: 계속 자라면 안 돼요.
1: 어.
0: 예.

0: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는 그 능력도 계산해야 되니까 네. 어느 일정한 선에서 이제 멈춰야죠.
1: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멈춘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잘
0: 그렇죠.
1: 살아가는 방법들.
0: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1: 예. 예. 그러네요. 하기는 나무가 너무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건 어린 숲이에요. 보통 숲이 탄생한 지 한 30년, 40년 때까지는 하늘이 안 보여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서 한 100년 가까이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둥글둥글한 숲에 가보면 아까 마을과 마을 사이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숲틈이 생겨요.
1: 아.
0: 숲틈이 생겨요. 나이를 먹을수록 틈을 벌려줘요, 나무들이. 그래야지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예. 또 밑에서 다른 생명들도
0: 네,
1: 자라날 수 있고.
0: 와서 자라고. 예.
1: 그렇죠. 할아버지가 예. 손자 손녀 보는 오케이. 것처럼.
0: 예.
1: 예.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오히려
0: 나무들이 자기 욕심껏 막 해서 가지만 뽑고 자기 혼자 잘 산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큰 키나무 밑에 중간 키나무, 그다음에 아주 낮은 떨기나무, 그 밑에 또 풀꽃들. 이렇게 다 자라려면 맨 위에 큰 키 나무가 틈을 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해요.
1: 그러니까 성숙한 숲은 빼곡하지가 않고.
0: 네, 그럼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 틈도 있고.
0: 예.
1: 예.
0: 사람도
1: 있고.
0: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좀 품이 너그러워지잖아요.
1: 네.
0: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1: 나무한테 정말 배워야 되겠네요.
0: 많아요.
1: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예. 그 여유를 배워야 되겠네요.
0: 네. 네.
1: 나무를 돌보면서 나무를 살리는 일을 평생 하셨는데
0: 네.
1: 어떻습니까? 이게 한 40여 년간 나무를 돌보고 뭐 연구하고 뭐 이제 살펴보고 사시니까 좀 성격이나 이런 것,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나요?
0: 나무를 닮아가게 돼요. 게을러지고요.
1: 부지런해야 돌보는 거 아닌가요?
0: 글쎄 제가 한... 한 30년 전에 게으른 산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산의 생태를 기록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표시한 걸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고 우리도 한번 같이 게으른 산행을 같이 해 봅시다 이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막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1: 네.
0: 왜냐면은 일찍 산에 들어가 갖고 게을러져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절대 게으른 산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게으름과 그 느림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엔 부지런해야 되고 새벽에는
1: 네.
0: 낮에는 좀 게으르고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1: 요즘 우리가 낮밤이 거꾸로 된 삶을 많이 살잖아요.
0: 예, 예.
1: 네. 원래부터 원장님은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산골 소년이셨습니까?
0: 서울 정릉에서 태어났는데요.
1: 네.
0: 제 어렸을 때 정릉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1: 예.
0: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대신 산에는 산은 거의 민둥산이었어요. 조금 깊은 이제 북한산 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자연에서 뛰어놀던 그 기억이 평생 저를 그 숲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좀 숲에 가요. 어린 시절 떠오르면서 편안하고.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보면은 요즘 아기들이 숲에 들어갈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잖아요. 그 이제 뭐 집안에서 있다가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막 유치원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은 접할 기회가 없는데
1: 네.
0: 그런 아이들이 크면은 나중에 자연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뭐 그런 곳으로 생기지 생각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1: 예. 아,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근데 네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도 네. 자연에 가면 좋더라고요. 나이가
0: 예.
1: 되니까.
0: 자연을 좋아하면서 살아야 네. 아무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1: 원래 꿈이 어떤 것이었어요? 나무와 관련된 일이었나요?
0: 저는 원래 천문학자가 꿈이었어요.
1: 하늘을 보는 게 또 꿈이셨군요.
0: 네. 천문학자가 꿈이었는데요. 그 천문학을 접어야 되는 그게 네.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1: 네.
0: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체 검사를 해요. 그런데
1: 네.
0: 신체 검사인데 색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아.
0: 그 색약 판정을 받으면 천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이라는 게 색의 학문이에요.
1: 예.
0: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별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별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천문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을 안 쳐다봤죠. 그 요리는.
1: 아, 굉장히 사춘기 시절에.
0: 실망해갖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1: 그랬겠어요.
0: 예, 이제 뭐 땅만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 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뭐 조그만 민들레에서부터 뭐 제비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하늘에 별이 땅에 내려와서 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되게 문학 소년이셨네요. 이게 비유하시는 게.
0: 원래 문학 좋아해요.
1: 네, 하늘의 별이 땅에 네. 와서 꽃이 되었구나.
0: 그래. 그다음부터는 막 미친 듯이 꽃을 보러 다녔습니다.
1: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식물에 대해서
0: 네네,
1: 좀.
0: 네네, 식물에 관심을 갖고.
1: 관심을 갖고.
0: 예, 농사에도 뛰어들고, 예, 그랬죠.
1: 그 농장에 들어가셨었다면서요?
0: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뭐 17, 18살 때인데, 그 농장이라는 게 이제 가면 도제 생활을 합니다. 요즘 도제 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1: 네.
0: 도제 생활이라는 건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뭐 월급 같은 것도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해주는데, 그냥 어쩌다 한마디 귀동냥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터득을 하는 건데,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이거를 정말 평생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1호 공부를 했어요.
1: 일본어를?
0: 네, 일본어. 그래, 그 일본 원서. 일본에는 이 화해 원예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책이 많아요. 화해 원예에 대한 책이. 그래서 1호를 배우고 그 이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죠.
1: 네.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네. 농장에서 일해서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옆에서 그냥 곁눈질로 배우고 네네. 따로 독학하고.
0: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농장 일을 몇 년을 하셨어요?
0: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1: 아.
0: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근데 제대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1: 네.
0: 그때 중동 붐이 일어났어요.
1: 네.
0: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만 가서 그 아람코니 뭐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이제 그 공사가 많이
1: 그렇죠.
0: 생겼는데.
1: 그렇죠. 70년대 뭐 우리나라가 대단했죠.
0: 일꾼이 없었어요. 네.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실 때인데 그분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인데 1년에 20만이 제대로 한다면 그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라.
1: 그럼 중동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네, 이제 돌아오시게 됐나요?
0: 한 2년 있다가 이제 그 농사 자금을 만들었죠.
1: 아, 그때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
0: 초창기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네. 모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서울 교회에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살 돈은 모였습니다.
1: 네.
0: 그게 벌어왔는데 그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 돈 가지고 집을 사자. 그런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할 거니? 그 나는 땅을 얻어갖고 농사를 질 거야. 그래갖고 농사를 졌어요.
1: 네네. 농사가 잘 되셨어요?
0: 농사는 잘 됐죠.
1: 네.
0: 꽃을 그 국화하고 장미를 키웠는데요. 참 잘 됐는데 이제 3년째 되니까 본격적인 출하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해가 바로 80년이에요.
1: 네.
0: 그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1: 네.
0: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누가 꽃을 사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 그냥 그 꽃을 그냥 거의 버리게 되고 망했죠.
1: 국화하고 장미 농사를
0: 네네.
1: 중동에서 땀 흘려서 그냥
0: 네네.
1: 번 돈으로 그걸 네. 시작을 했는데
0: 망했어요.
1: 그걸 다 날려버렸군요.
0: 네.
1: 아, 되게 암담하셨겠어요.
0: 근데 그 인생에서 지금 그때는 참 암담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꽃을 재배하시다가
0: 네.
1: 그러면은 나무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0: 돌봐야 되겠다는
1: 있었나요?
0: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1: 네.
0: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막 노가다도 하고 막 일저일 하다가 생각한 게 아, 내가 나무 관리하는 일은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1: 네, 네, 그렇군요.
0: 근데 그때 시작할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반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업종편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업종편이 전부 조경 설계 시공인데 저는 조경 관리라고 저 혼자만 올려놨어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막 발전할 때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왔냐면 어느 업체한테 전화를 해도 우리는 설계하고 시공만 하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이
1: 네.
0: 잘 벌리니까 그때가. 근데 저 혼자 관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성에서.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치료하는 기술을 터득을 했어요.
1: 네, 네.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나무를 안고 펑펑 우신 일도 있다고
0: 그런
1: 들었어요.
0: 나무가 죽어가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살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이 그냥 이 나무를 죽기를 바라는데 왜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왜 저 사람이 이 나무 치료하는 걸 반대하나 그랬더니 네. 그게 보호수였는데 보호수는요 전부 사유지에 있어요. 개인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나무 때문에.
1: 그 보호수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못하는 게 많으니까.
0: 그리고 아마 공공연히는 못하고 몰래 나무를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 나무 금방 죽을 나무가 아닌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살릴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예.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거를 나무를 굉장히 살리기를 원하더라고.
1: 네.
0: 근데 대부분이 요즘은 외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제 살리기를 원해서 이제 그 나무를 붙들고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1: 네.
0: 그 주인도 아 이렇게 몇백 년을 여기서 산 그 나무가 주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를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1: 설득을 하셔서.
0: 네네.
1: 예. 나무 하나 하나마다 그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우리 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정말 막 문학적인 얘기도 하시고 원래 이렇게 신춘문예도 도전하시고 예 글 쓰는 게 꿈이셨나 봐요.
0: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안 갔어요.
1: 아.
0: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원래 책을 좋아했거든요.
1: 네.
0: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아 내가 글을 써야지만이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가 가서 닿겠구나.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1: 네네. 보니까 뭐 책을 15권 쓰셨대요.
0: 네. 15권이요. 네.
1: 나는 나무처럼 살고 네. 싶다가 많은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네. 배웠다. 게으른 산행, 풀코스 나무 여행. 뭐 최근에는 나는 나뭇잎에서 숨결을 본다.
0: 네. 네.
1: 이 책을 쓰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나무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0: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나무예요. 특히 오래 사는 나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모든 거를 감내를 해야 돼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병충해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과나무 옛날 대구 사과가 유명했죠.
1: 네.
0: 근데 지금 대구 경산이 아니라요. 지금 뭐 태백까지 올라오고
1: 맞아요.
0: 강원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게
1: 예,
0: 왜 그러냐면
1: 북쪽에서 나와요 이제.
0: 야간 온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낮에 더운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간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낮에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밤에 호흡에다 써버려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광합성식의 반대가 호흡식이거든요.
1: 네.
0: 광합성식의 반대 호흡식이면은 광합성에서 만든 산물을 호흡에다 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우리도 온도가 높으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거와 똑같이 나무들도 야간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과에 그 열매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맛이 없어지고 퍼석퍼석한 열매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온도가 네. 높아지니까 이 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네요.
0: 예. 모든 나무가 야간 온도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1: 네.
0: 이 나무가 쇠약해지면 또 곤충들, 해충들도 많이 달라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죽어가는 네. 거죠.
1: 그게 어디 뭐 사과뿐이겠습니까?
0: 그렇죠. 근데 사람은 네. 추우면은 뭐 더우면은 옷을 벗고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나무 그게 안 되니까
1: 네.
0: 그게 문제가 됩니다.
1: 나무 의사로 이제 40여 년 살아오시면서 아름다운 지구인상도 받으셨더라고요.
0: 네네.
1: 전국 녹색연합에서.
0: 네네.
1: 예, 아름다운 지구인 참 멋집니다. 네. 내가 40년 내 평생을 나무와 함께 하길 잘했다라고 제일 느낄 때는 언제세요?
0: 뭐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제 친구들은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은퇴가 없어요.
1: 네, 네. 네,
0: 뭐 죽는 그날까지 나무를 돌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좋고요. 그다음에 나무와 함께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편안해요. 나무 옆에만 있으면.
1: 예.
0: 그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숲에 많이 가고 또 이렇게 숲에 가서 이렇게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남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에 쉬어가는 곳이 네네. 일터니까 말이죠.
0: 네. 그게 일터니까요.
1: 네. 실록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0: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숲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네. 아름다워요.
1: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40여 년 동안 나무를 돌보고 치유하면서 나무처럼 살고 싶고 또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인 나무의사 우종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5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9도,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화물선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표적 공격은 이란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행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일본, 호주, 유럽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다며 그들에게 역할을 인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에서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화물선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한국도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탈출을 유도하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인 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X에서 이란은

0: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미국은 해상 운송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는 오늘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에게 공격당해 여학생은 숨지고 남학생은 흉기에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오늘 오전 24살 장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 의장은 오늘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후난성 창사시 한 폭죽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2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에서 발생한 불은 4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비롯한 인근의 한국 선박들에게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견을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외교적 대응보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절제된 로우키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축하와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규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가 완납한 12조 원 상속세 의미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화물선에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불은 이제 완전히 꺼진 상태고요. 네. 이후 이제 정부 차원의 조치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선사 HMM 운용 선박이 폭발과 화재 사고를 당한 상황과 관련 정부는 사고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0: 예.
1: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고가 난 중소형 벌크 화물선 HMM 남우호는 화재 진압을 완료하고 인근 항구로 예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사고가 난 배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정상 운항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예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0: 예.
1: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께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의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이 꺼졌습니다.
0: 예.
1: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인근 우리 선박들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요.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한국 선박들은 카타르 쪽으로 운항에 나섰습니다. 걸프에어,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0: 예.
1: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이고 한국인 선원은 외국 국적 선박에 탄 인원을 포함해 160명입니다.
0: 예. 어떻게 해서 이제 화재 폭발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오늘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면서요?
1: 네, 청와대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 회의를 열어 선사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예.
1: 예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는데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서 이란의 공격으로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쪽으로 한국군이 파병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 한국의 화물성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이란 공격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도 동참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현지 시간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호주, 유럽이 나서주길 바라는 것처럼 한국도 나서주길 희망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진 않는다. 그들에게 상황을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너희 배고 너희가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0: 예.
1: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사고 원인 파악이 먼저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예인 이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0: 예.
1: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정부 외교 무능론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 내내 한국의 불만을 드러냈고 이번에도 콕 집어 한국의 합류를 요구했다면서 대화든 합류든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축하의 메시지를 냈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안전 관련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이날인 오늘을 맞아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SNS에 쓴 글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특히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며 저 역시 어린이를

0: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청와대로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 행사도 가졌는데요.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찾은 복지시설과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 등에서 인연을 맺은 아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 주재로 어린이 국무회의라는 뭐 깜짝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어린이들이 국무위원석에 앉았고 이 대통령이 실제 회의처럼 의사봉 세 번 두드리면서 개회선언까지 했습니다. 각자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자 어린이들이 각종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잘 준비하고 노력해 인정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야 정당도 오늘 그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쓰겠다며 각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소아의료체계 확립, 마음건강 정서 지원 등 관련 예산과 정책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최보윤 수석 대변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제로화해 아이들이 365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가의 보호 아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육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어린이 관련 공약을 좀 내놨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온 서울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겠다며 찾아가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완성, 독서기반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체계 공약은 지역 소아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지금까지 시행했던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전면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직업체험 테마파크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이 행복도시 서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오 후보는 공공형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8곳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3, 6학년을 대상으로 예술 실기 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 예술 시야 사업 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404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뭐 자연과 연계한 초록초록 키즈카페, 주말 이동형 놀이터, 여기저기 키즈카페 등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네. 선거는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경쟁하는 일단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민식 전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를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 예.
0: 이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하정우 전 수석과 이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 3자 간의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이 박민식 전 장관까지 공천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은 14곳 중 12곳에 이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지역 두 군데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그리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인데요. 이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이 출마설에 따라 이른바 윤어게인 심판론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공관위가 심사를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 공주 부여 청양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위가 오는 7일 예정대로 열린다면 그 결과를 받아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민식 후보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며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은 맞지 않는다. 양자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1: 네.
0: 박 후보는 또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을 놓고는 개인적 서운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그런 분들의 행태는 국민들이 엄정히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번 그 한 전 대표의 예비 후보 등록 현장에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이 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예, 이걸 두고 이제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뭐 오늘 그 박민식 후보가 뭐 개인적 서운함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이 오늘 한재하 의원의 이 부산 북구가 한동훈 전 대표 현장 방문 그리고 이에 앞서서 역시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도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는 듯한 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 당 소속 의원들의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예.
0: 장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 공천을 받아 우리 당 의원이 됐다면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박민식 전 장관이 이 부산 북갑 당 후보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어제 한재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는 등 친한계 의원들의 지원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조사 지시는 아직 없었다고 했지만 한 당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게 기본적인 지도부 관점이라며 당원 당규상 품위 손상을 끼친 부분도 있고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 징계 가능성을 높게 언급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개 반발할 경우 또 다시 이 국민의힘이 내용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1: 네.
0: 한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오늘 이른바 그 권영빈 종합특검 측에서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에 앞서 한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특검 측이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정치 수사다 이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렇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영남권 지원 유세 어제까지 2박 3일간 했고요. 오늘은 경기 북부를 찾았다면서요.
0: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경북 포항, 또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과 창원, 그리고 4일 부산항 등 2박 3일 영남권 지원을 편대 이어 오늘은 경기 북부와 부천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먼저 연천군 구석기 축제를 찾아 교통정리 현장을 체험하고 동두천 재래시장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찾아 프로축구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대표는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공천을 겨냥하며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며 국민을 또다시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천인 공노할 일이다. 국민들이 윤어게인 공천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총력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숨 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0: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뭐 사실상 이 특검법 처리를 좀 다소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좀 연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1: 예.
0: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국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 이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예.
0: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오늘 정 대표가 이같이 말한 것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좀 미루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삼성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서 최근 완납했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의 경제친구 고란지교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하이닉스도 불기둥이었고 삼성도 뭐 못지않게
1: 좀 덜했지만
0: 많이 올랐고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상승 가도를 주가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삼성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이제 5년에 걸쳐서 마침내 완납했습니다. 먼저 12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라고 나온 건지.
1: 예. 네, 일단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이 약 26조 원 정도 돼요.
0: 예.
1: 그러면 이걸 이제 각종 이제 가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율, 각종 할증 이걸 이제 붙여서 12조 예.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0: 예.
1: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주식.
0: 예.
1: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인데요. 이게 19조 정도 됐고요. 부동산하고 미술품 이게 한 7조 원 정도 됐습니다.
0: 예.
1: 뭐 에버랜드 부지 아니면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있잖아요.
0: 예.
1: 고고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26조.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재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속세 법정 최고 세율이 30억 원이 초과하면 50%예요.
0: 예.
1: 26조니까 당연히 50%를 냈겠죠.
0: 예.
1: 그러니까 절반은 일단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게 큽니다. 최대 주주 주식 할증이 붙습니다. 20%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대기업 최대 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주식가에게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0: 예.
1: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세율이 60%에 육박하게
0: 그렇겠네요.
1: 되는 거예요.
0: 예.
1: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를 보자면 주식 가치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0: 예.
1: 총 4개월이죠.
0: 예.
1: 그 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년 10월에 사망했거든요.
0: 예.
1: 이게 근데 지금 주가를 보자면 그때 주가가 한 뭐 7만 원 정도 했거든요.
0: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1: 네, 삼성전자 7만 한 6만 원 뭐 이 정도 이제
0: 예.
1: 했었는데 이 주가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0: 저렴한 거죠.
1: 저렴한 건데
0: 예.
1: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계속 기었잖아요.
0: 그다음 몇 년 동안 계속
1: 네네네.
0: 5만 원, 6만 원 뭐.
1: 그래서 그 주가가 네. 그 당시로 보자면 싼 게 아니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4개월 주가가 지금 생각하면 오, 진짜 싸게 상속세 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주가 기준으로 보자면 그닥 싸지 않았다는 거.
0: 예.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12조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고요. 12조 원 뭐 아무리 총수일가라고 해도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냅니다. 일단 상속받으면 바로. 그리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부연납이 그래서 5년이 지난 이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끝났고요.
0: 예.
1: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마련을 했냐.
0: 어떻게 좀 그게 다르다면서 약간 네, 자녀별로.
1: 일단 그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일단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식 받았잖아요.
0: 예.
1: 주식 팔면
0: 되죠.
1: 네네. 요거는 주로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이서연 사장
0: 예.
1: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성 계열 분들이
0: 예.
1: 주로 계열사 주식을 팔아서
0: 팔았고
1: 예, 그래서 수조 원을 보탰습니다.
0: 예.
1: 주로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등 비주얼 계열사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냈고요. 그 상속세를 내는데 보탰고요. 여기에다가 또 돈이 또 부족했어요.
0: 예.
1: 주식 담보 대출도 받았습니다.
0: 예.
1: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0: 예.
1: 요거로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0: 예.
1: 다 상속세를 납부했고요.
0: 예.
1: 요게 이재용 회장이 좀 달라요.
0: 어떤 방식이었어요?
1: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0: 어떤 그 경영권 문제도 좀
1: 네, 경영권
0: 하니까.
1: 문제가 있기
0: 예.
1: 때문에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속을 받을 때는 약간 지분이 대주주 일가 중심으로 좀 분산이 됐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 내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된 걸 보면 아 그냥 그 이재용 회장으로 몰아주는구나 경영권은 이걸 이제 정리가 된 거죠.
0: 아, 그래요.
1: 사실 그 전에 약간
0: 예.
1: 뭐 뭐 이부진 뭐 사장이 부상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어요. 이서현 사장 쪽도 뭐 하고 있다. 아니면은 예. 이제 홍라이 여사가 뭐 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0: 사실 뭐 이제 어떤 뭐 드라마 같은 데 네, 보면
1: 맞아요, 맞아요.
0: 서로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뭐 난이 일어나가지고 네.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1: 그래서 누구랑
0: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누구랑 누구 편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그렇죠. 나왔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아까 말한 대로 여성분들은 다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고
0: 예.
1: 그러나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주식을 한 푼도 팔지 않고
0: 예.
1: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배당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배당이 그간 좀 인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내 기업이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뭐 기업이었는데.
0: 전자회사치고는 반도체 회사치고는 배당이 좀 작진 않아요.
1: 네, 그런데 네. 요 배당을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예. 이슈도 있겠죠.
0: 예.
1: 그래서 배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지난 5년간 그 이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삼성 그룹 일가가 받은 배당금 규모가 약 4조에서 한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요 배당금 받은 걸로 이제 상속세 예. 납부하고 주식담보대출 받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받은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0: 그대로 이제.
1: 네.
0: 근데 뭐 지금 뭐 이재용 회장 자체로 그 삼성전자 지분이 아주 높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1: 삼성전자 지분은 예. 높지 않고요. 물산 지분이.
0: 물산을 네네. 가지고 이제
1: 맞아요.
0: 지배를 하는
1: 네네.
0: 걸로 제가
1: 맞습니다.
0: 알고 있는데.
1: 네.
0: 예. 물산 지분이 거의 한 20%쯤
1: 네, 대주주고요. 네. 그래서 물산이 삼성 생명 지분을
0: 생명
1: 갖고요.
0: 가지고 있고
1: 생명이 전자를 갖고 있죠.
0: 네.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지배 구조를 예.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삼성전자의 이제 지배 구조가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게
1: 네.
0: 과거와 비교해서 보통 상속세를 내고 나면은 이게 지배 구조가 좀 이게 뭐 흔들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1: 오히려 더
0: 탄탄해졌다는 네,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1: 오히려 강화. 네. 아까 말한 대로 계열사 주주가 안 팔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물산의 대주주로서 지배력을 온전히 보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느라 경영권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0: 그렇죠.
1: 그런 우려를 이제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했고요. 오히려 그 나머지 이제 세 모녀가 이제 지분을 팔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경영권에 뭔가 간섭하지 않겠구나, 개입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사실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합산 지분율을 보자면 상속 전보다 오히려 1에서 2% 포인트가량 낮아졌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경영 이게 삼성 오너 일가가 있잖아요. 이 오너 일가 가운데서도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 이건 이재용 회장이 되겠죠. 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분 이건 나머지 가족들이 되겠죠.
0: 예.
1: 이게 약간 성격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족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지분을 팔아가지고. 각자의 사업, 예를 들면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이제 호텔 신라죠. 요거에 집중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계열 분리가 이제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렇게 되면서
0: 아예 분리하는 걸로.
1: 네, 그런데 남은 과제가 있는 거죠. 아까 지배 구조가 더 탄탄해졌다는
0: 예.
1: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예.
1: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는 물산, 생명, 전자거든요. 그런데 사이에 생명이 문제예요. 생명이.
0: 아, 뭐가 문제입니까?
1: 생명이 금융회사잖아요.
0: 예.
1: 우리는 금산법이
0: 있죠.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이 금융회사가 예. 이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생명이 이 전자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시가평가하지 않습니다.
0: 뭘로 평가를
1: 합니까? 옛날에 취득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당시 취득가격이 얼마나 쌌겠어요.
0: 엄청 쌌겠죠.
1: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지금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0: 예.
1: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삼성생명에 있어서 자산가치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전자 지분을.
0: 10% 이상 가지면 안 되니까.
1: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생명 자산에
0: 예.
1: 전자 지분이 10%를 넘으면 안 되는
0: 안
1: 거예요.
0: 되는 거. 예.
1: 그런데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생명의 총 자산에 전자의 그 비중이 10% 훨씬 웃돌겠죠.
0: 예.
1: 그러면 그 웃도는 부분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 삼성전자 지분이 줄어들겠죠.
0: 그렇죠.
1: 퍼센트로는.
0: 그렇죠.
1: 예. 이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을 통한 전자 지배라는 지금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삼성생명법, 이른바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0: 예.
1: 요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시가평가 들어가면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0: 예.
1: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가평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 시가평가를
0: 예.
1: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0: 예.
1: 아니면 뭐 요것만 이제 뭐 예외로 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그 지배구조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업법 개정안 요게 어떻게 이제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아, 예. 뭔가 명확해질 거는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잘 정리된 듯 보이지만은 완전히 이게
1: 완전히 마무리된
0: 불씨가 이제 마무리된 건 아니다. 네네. 이래저래 보면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문제들은 좀 있다.
1: 네네.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 맞아요.
0: 예. 아무튼 그래도 다른 기업들의 어떤 상속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처리된 느낌은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예. 예를 들어서 뭐 롯데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그렇게 상속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1: 예, 약간
0: 비교해 보면
1: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예. 과거에는 공익법인 요거를 우회해 가지고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0: 예.
1: 그러니까 공익재단을 만들어요. 거기다 주식을 기부합니다.
0: 음흠.
1: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만든 어떻게 보자면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0: 이제 다른 기업들도 상속세를 이런 식으로 뭐 공익재단을 세운다든가 이런 약간 편법을 쓰는 게 약간 힘들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1: 예.
0: 삼성도 12조를 저렇게 냈는데
1: 예.
0: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에요.
1: 넥슨.
0: 네, 넥슨이요. 네. 여기 NXC라고 예. 이제 김정주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1: 예.
0: 이제 가족들이 이걸 물려받았잖아요.
1: 예.
0: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 세금을 돈을 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돈을
1: 내기 힘드니까
0: 내기 힘들어요.
1: 주식을 낸가 낸
0: 근데 NXC라는 예. 게 비상장이에요.
1: 아, 상장이 안 돼.
0: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 물납을 했어요. 주식으로 그냥.
1: 주식으로 내는 걸로.
0: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넥슨의 최대 주주가 재정경제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네. 재정경제부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네요.
0: 이게 왜냐하면 네. 팔 수가 없어요.
1: 상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0: 상장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네. 보면은 넥슨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가려는 어떤 그 기업한테 팔아야 되는데
1: 예.
0: 국내 게임 회사 중에는 넥슨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1: 예.
0: 이게 그 덩치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1: 안 되니까.
0: 그러다 보니까 이 넥슨에 조금 약간 관심을 보인 회사들이 중국계 회사들이에요.
1: 예.
0: 근데 또 약간 우리 게임 회사를 중국한테 넘긴다는 게
1: 좀 거림직하죠.
0: 정서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1: 아. 네. 어쨌든 내 뭐 냈으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0: 아니요. 지금 정확히 네. 계산해서 낸 겁니다.
1: 낸 거니까 그럼 뭐라 그럴 수는 없는 네. 거고. 근데 이걸 또 지금 처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0: 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상황으로 네. 주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팔기도 좀 애매한 네네. 상황이고. 또 그런 경우도 있군요.
0: 네네.
1: 오호. 예.
0: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뭔가 아까 꼼수로 해가지고 뭔가 상속세를 예. 좀 아껴보겠다 이건 안 통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상속세를 내는 식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으니까 60% 세금이잖아요.
1: 예.
0: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좀 나오고
1: 사실
0: 있어요.
1: 사실 이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좀 얘기가
0: 네,
1: 나왔거든요.
0: 네.
1: 지금 약간은 이제 좀 정체된 상황인데.
0: 네, 맞아요.
1: 예.
0: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삼성 그룹의 상속세 그 납부가 상속세 개편 논의 기폭제가 됐다라고도 볼 수
1: 예.
0: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다 보면 경영권이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 그 최대주주로서 그 막대한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하던 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고 아 이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회사를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들이 경영에 뭐 약간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아들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받았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계기가 되는 거죠.
1: 어쨌든 뭐 지금 3대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긴 하니까.
0: 이게 예. 그 이론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구조적으로
1: 예.
0: 60%씩 세금을 내다 보면.
1: 예. 어렵게 되는 게 맞는 건데.
0: 네, 맞아요.
1: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3대까지
0: 왔어요.
1: 오긴
0: 각종
1: 왔어요.
0: 각 가지 방법을 써서.
1: 네.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 기준이 다른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0: 일단 OECD 기준으로 보자면 네.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55%예요. 제일
1: 55%.
0: 높아요.
1: 예.
0: 우리가 50%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높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일본을 보자면 가업 승계 시 기업을 승계할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 상속세를 뭐 유예해 주고 면제 제도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여기 무서운 게 아까 말한 최대 주주 할증. 그러다 보니까
1: 실제로는 60%
0: 거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상속세를 물리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는 이렇게 약간 세원 파악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러저러해서 안 낼 건데 기왕에 우리가 발견한 재원에 대해서는 많이 물리자라는 느낌으로.
1: 옛날 얘기지만은 옛날에 50% 60%였는데 과연 그게 다 됐을까? 라는 의문은 들어요. 사실은.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원 파악이 잘 되고 있고
1: 그렇죠.
0: 조세 체계가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잖아요.
1: 지금은 안 낼 수 없는 상황까지
0: 네,
1: 왔다는
0: 네.
1: 거죠.
0: 네. 그리고 약간 지금 점점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각종 꼼수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1: 그렇죠.
0: 세상이 됐다 보니까
1: 예.
0: 그럼 이 50%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0: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은 40%고요. 독일

0: 프랑스는 독일은 30, 프랑스는 45%인데 여기는 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1: 세율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네, 아니라는 맞아요. 겁니다.
0: OECD 네. 평균으로만 보자면 26% 예. 정도 됩니다.
1: 예. 원래 이제 공제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또 뭐 무조건 이게 뭐 절대적으로 세율만 가지고 결정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거는 맞다.
0: 네네.
1: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산 취득세? 예, 그게 이제 작년 3월에 기재부에서 이게 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는 그 뒤로 지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대통령 얘기도 좀 있었고 네네. 해서. 예. 지금 당장은 좀 진척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0: 이게 네. 어떻게 보자면 그 약간 이 과연 이 어떤 이 부를 물려줄 때 예. 이게 과연 이 부가 그 혼자의 능력으로만 만든 부냐
1: 예.
0: 아니면 그 사람이 부를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부를 만들어 그건 진 거니까 상속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식들에게만 그 부가 온전히 나가는 건 부의 대물림이고 사회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라고 하는 걸 물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부자 감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부자 감세가 되거든요.
1: 예.
0: 유산 취득세가 그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유산세라서 물려주는 사람 중심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유산 취득세는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1: 그럼 자녀가 4명 있으면 각각 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래서 100억을 만약에 물려줬다라고 아버지가 지금은 그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1: 예.
0: 그런데 100억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2명이면 자녀 한 명당 50억이라고 계산하고
1: 50억을 받는 네. 걸로 해서 거기에 네, 대해서 맞아요.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0: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는 사람은 나잖아요.
1: 예.
0: 그럼 내가 내니까 내가 받는 돈만큼만 세금을 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뭐 약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약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응능 부담 그 말이 있는데 갑자기 찾았는데 그러니까 낼 수 있을 만큼만 내자. 그러니까 내야 되는 만큼만 내자라는 그 원칙에 이제 따라서 개편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자 감세잖아요.
1: 예.
0: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1: 사실
0: 보니까
1: 이제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수의 서민들은 사실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경우는 좀 극히 좀 드물지 않습니까?
0: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이 기준이 공제 기준이 예전에는 이게 지금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1: 예, 1인당 5천만 원.
0: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은 자녀 1인당 5억 원을 이제 올리자라는 인적 공제를 이제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나면 이렇게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부자도 아닌데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 그렇죠.
0: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그럼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건데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결정적으로 그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수가 줍니다. 세금을 덜 걷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아도 이러저러 해가지고 돈 쓸 일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수까지 줄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지난해 3월에 유산 취득세 관련 논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
1: 그런
0: 거고요.
1: 그런 또 우려와 네네. 또 비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0: 네네. 네,
1: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 얘기하면서 또 유산 상속세 얘기까지 네네. 좀 묶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어젯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오늘 새벽이 될
1: 네, 그렇죠. 0시 11분이니까. 예,
0: 예. 아, 도심을 걷고 있던 고등학생 결국 두 명이 됐습니다.
1: 네. 예.
0: 어떤 괴한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서 안타깝게 한 명이 숨졌어요.
1: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 예.
1: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2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0: 예.
1: 처음에는 이제 소방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피가 난다. 그다음에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0: 예.
1: 합니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고요. 이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길 건너편에 사건이 있었던 당시 길 건너편에 남학생이 있었어요.
0: 다른 고등학생 남학생이.
1: 예, 비명을 듣고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0: 예, 예.
1: 이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서 다쳤습니다.
0: 다쳤고 예.
1: 이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0: 예.
1: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0: 예.
1: 근데 이 피해자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이 됐습니다.
0: 예.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피해를
1: 네.
0: 당했고 여학생은 정말 안타깝게도
1: 네,
0: 사망했는데
1: 그랬습니다.
0: 자, 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인데요. 11시간 만에 붙잡혔다면서요?
1: 네. 지금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0: 예.
1: 승용차 택시를 갈아타면서 달아났었는데요.
0: 예.
1: 사건 현장 1km 반경 내에 있는 주택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예.
1: 근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상대로 해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 그냥 지나가다가.
1: 네. 전혀 모르는 사이는 사이인데
0: 예.
1: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0: 예.
1: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0: 예.
1: 광산경찰서에 압송된 이후에 초기 조사에서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에
0: 예.
1: 범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살 시도의 이유나 그 외 다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극단적인
0: 예.
1: 선택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충동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피해 학생들과 이 체포된 장모 씨 간에는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프로파일러의 면담이나
0: 예.
1: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나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0: 예. 오늘 아마 이 소식 뭐 이미 전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5세대죠.
1: 네.
0: 5세대 실손 의료 보험이 내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세대가 있나 봐요. 실손
1: 네.
0: 의료 보험. 근데 실손 의료 보험이 그동안 뭐 이런 보상 방식이나 어떤 보험의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어떤 그 뭐 도수 치료 같은 거를 좀 빼고 좀
1: 네.
0: 논란이 되는 거 제외하고 예. 보험료를 좀 내리고
1: 네.
0: 이렇게 해서 내놓았다면서요?
1: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보자.
0: 예.
1: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그 손해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실손보험이 1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이 뭐 없거나 아니면 10%만 내면 사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0: 예.
1: 때문에 폭넓게 보장을 받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보험료는 좀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0: 예.
1: 보장 범위가 계속 줄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0: 예.
1: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목적은 그렇습니다. 과잉 진료를 없애고 그리고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내는 보험료를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급여가 되는 입원과 통원 진료비를 자기 부담률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이 기존과 똑같이 20%인데요.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하한선은 20%인데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높은 거는 여기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0: 예.
1: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인데요.
0: 예.
1: 비급여 항목의 중증 아니면 비중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중증 비급여가 연간 5천만 원에 자기부담률 30%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중증 치료를 받는데 비급여 항목이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네. 1년에. 네. 근데 그 이상 아주 중증 치료인 경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자기부담률은 30%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서 뭐 보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는 1년에 1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올라간다는 거. 그다음에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아까 말씀하셨던 비급여 주사제는 이제 비필수 치료라고 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급여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기부담률이 예전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10%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좀 달라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 아 지금 나는 병원을 많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실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갈아타셔도 되는데 네. 만약에 병원을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이 남았다 하면 좀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바꿀 수도 있는 거군요.
1: 네. 네.
0: 그래서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줍니까?
1: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뭐 70% 이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위가 있는데요. 4세대보다는 약 30% 이상, 30% 정도 인하될 것으로 그리고 1, 2세대 대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제외한다든지 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 1세대 보험,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1세대, 2세대인데 5세대로 갈아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부 보장을 바꾼다든지 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0: 예.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예.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혼 사례금이라고 네. 이런 금액을 결혼 정보 업체에 내야 되는
1: 네, 그렇게
0: 모양이죠?
1: 계약을 하잖아요.
0: 그렇게 계약을 예. 하나 봐요. 예. 저는 뭐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1: 네.
0: 그걸 아마 그 결혼 정보 업체에게 안 주 어떤 모양이에요?
1: 예. 예.
0: 여기 사람에 대한 계속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결혼 정보 업체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성혼 사례금 1,888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랑 예. 그 세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 원을 재판부에서 다 주라고 했습니다.
0: 결혼에 성공하면 줘야 될 돈인데
1: 네.
0: 거기에 또 안 준 금액하고 여기다 위약금까지 더해서
1: 예.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과의 만남 5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0: 예.
1: 이 계약서에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 사례금 1,188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그 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0: 예.
1: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에 회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 사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0: 예. 근데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네요.
1: 뒤늦게 알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0: 예.
1: 근데 이 회원은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회사를 탈퇴했다. 그러니까 성혼 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0: 때문에.
1: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서상의 사례금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0: 예.
1: 재판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0: 예.
1: 탈퇴한 건 맞지만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볼 수는 없다. 본인이 마음대로 탈퇴하는 거랑 계약이 해지되는 건 다르다.
0: 예.
1: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을 봤을 때 이걸 내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0: 예.
1: 그리고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
0: 아,
1: 네.
0: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높네요.
1: 네, 예. 그렇더라고요.
0: 가입비도 꽤 비싸고
1: 네.
0: 아, 결혼하게 되면 꽤 큰 돈을 또 내야 되는 거군요.
1: 네.
0: 예, 그렇군요. 근데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예.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우리 어린이날 저희 집 청소년은 잘 보냈을 겁니다.
0: 예. 저희도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네. 1년도 연장해달라는 네. 예, 또 간곡한 호소가 있어서
1: 저희 집 청소년은 18세까지
0: 올해까지 한 번 더 하는 걸로,
1: 한 번 더 하는 걸로.
0: 예, 간곡한 호소로 예. 네.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주시죠.
1: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에서 초등학생 1,36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44.1%가 여행을 가든 외식을 하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선물 받기가 그 다음이었고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였고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도 뭐 좀 특별한 디지털 기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1위로 나왔습니다.
0: 아, 1위가?
1: 예. 그리고 2위가 디지털 기기, 그리고 용돈이나 상품권 순이었고요. 예.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라는 답변이 가족과 나왔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게 가장 많군요.
1: 네. 시간도 예. 그렇게 보내고 싶고 제일 받고 싶은 선물도 그거다.
0: 그렇군요. 예. 네. 맞나 싶기도 한데 예.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1: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 초등학생들은 화목한 가정, 꿈을 이루는 것, 돈의 순으로 답을 했고요. 가족과 네. 대화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두 시간 그리고 30분보다 적다는 응답도 사실 18.5%나 됐고요. 네, 네. 마음이 힘들 때 얘기 상대로 초등학생들은 어머니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이 아버지, 형제자매의 순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것만 보면 부모와 아이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침에는 사이 좋은데 하루 종일 예. 같이 있으면 오후 되면 이제 투닥거리게 되더라고요. 예.
0: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면 항상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는 건가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보잖아요.
0: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예. 제가 드린 말씀이고. 예. 네.
1: 아직까지 뭐 답변이 이렇다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뭐 부모들이 또 노력을 네. 해야겠죠. 예. 짧게 하나만 보죠. 그 스마트폰 금지 조치 학교 내에서 네. 이게 수업 집중력이나 학생의 심리 건강에는 도움이 됐지만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네. 한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온 거죠, 이거.
1: 네. 예. 그 스탠퍼드 듀크대 주요 대학 연구진들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4만여 개 학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금 최근 3년간 미국의 쉬운 개 중에 주에 3분의 2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예. 시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예. 차라리 훌륭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이 스마트폰 금지보다 5배가량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 반응인데요. 수업 중에 아이들의 집중력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심리적 건강 수준도 높아지고 스마트폰을 거두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소음은 커졌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예.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0: 예. 예. 스마트폰이 갈등의 씨앗은 분명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5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도,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버드 레기씨, 내년이면 18이지에 포화로 시집가지 않을랍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금희 장편소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첫 도입부로 열어봤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하와이로 이주한 세 명의 여인 버들, 송화, 홍주의 일생을 그려낸 작품인데요. 책에 대한 소개는 작은 서점 어린이날 특집 작은 서점의 어린이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50대의 펜을 들고 63세에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신인 소설가 와카타케 치사코의 에세이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6월 5일 어린이날 특집 작은 서점의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창비출판사 청소년출판부 이하림 편집자님 그리고 어린이 책방 사춘기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연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그 스튜디오 처음 딱 지금 들어오시는데 뭔가 이 동심을 다루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동안이시라는 게 뭔가 맑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작은 서점 처음 인사드리는 두 분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하림 편집자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이하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편집자 생활한 시간이 꽤 쌓이다 보니까 다양한 책을 만들어 왔는데요. 네. 어린이책, 학술도서, 인문교양도서 같은 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왔고 지금은 네. 청소년 출판부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계속 이제 뭔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맡으신 건 아니고 네. 다양하게. 아, 네. 맡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2: 편집자 생활을 한 지가요? 아니,
0: 청소년
2: 출판부 네. 편집을 맡은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네.
0: 그리고 우리 유지연 대표님은 대표님이세요.
1: 네. 네. 저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문학서점 책방 사춘기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연이라고 하고요. 책방 사춘기는 이제 그림책, 동화, 청소년 소설 등 이제 어린이 청소년 문학과 더불어서 사춘기를 닮은 책을 다루는 서점이고 네.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9년이나 됐어요?
1: 네.
0: 아니, 이하림 편집자님께서 유지연 대표님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요. 네. 어떤 이유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2: 사실 비밀을 고백하자면 제가 사춘기 책방에 아직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주변 동료들한테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0: 그랬구나.
2: 한 네. 번은 꼭 가보고 싶었는데 거의 제 상상 속에는 거기에 너무 좋은 어린 책들이 가득 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책을 보고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를 만든 대표님은 어떤 분이실까
0: 사람일까?
2: 네, 평소에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0: 그랬군요.
2: 네, 사실 저는 뭐 어린 청소년 책을 만들어 왔지만 실제로 독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점에서 직접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고 또 책을 판매하시는 분의 또 입장은 또 어떤 걸까 궁금해서 제 사심을 충족시키고자.
0: 네. 현장 탐사할 시간은 없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맞습니다.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겠다는.
2: 네, 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직접 책방 사춘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림책도 읽고 동화도 읽고 청소년 소설도 읽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랑 좀 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 사실은 하나였는데 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 세계에 다시 완전히 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 문학은 뭔가 뭐든지 될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는 어떤 유연함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나 네.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책방이라는 공간을 열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좀 많이 알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책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약간 좀 아이들이 많이 가면 약간 키즈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고 막 그러나요?
1: 어떤 날에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제 어린이 독자들이 많이 오셔서 좋아하는 예. 작가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오면은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네, 가득 와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작가님 보고 앉아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책들도 만날 수 있고요. 접할 수 있고요.
1: 네.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라고 장르를 한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춘기라는 어떤 그런 시절을 닮은 네. 성인 문학이나 뭐 에세이 그런 책들도 같이 골라두고 있어서 저희는 누구나 이렇게 오셔서 내가 아직 사춘기의 마음이라면 네. 이 공간에 오셔서 즐겁게 네.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한 가족이 가서 각자 영역에 맞는 책을 골라서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름이 왜 사춘기예요?
1: 아무래도 네. 이제 어린이 청소년 책을 다루니까 가장 네. 어울리는 단어가 뭘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한자 의미로도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네. 약간 이 변화.

0: 와 성장이라는 주제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책도 읽고 나면 좀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성장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책방과 사춘기 딱인데 싶어서 네, 제가 얼른 그 사춘기라는 단어를 선점을 했고 또 대체로 사춘기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감각하더라고요.
1: 뭔가 질풍노도의 힘든 시기라고 맞아요. 서로가 다 힘든 시기.
0: 조금 예민하면 너 사춘기야? 약간 네네, 이런 괜찮아요. 말들이 조금 속상하기도 해서 좀 책방 이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이고 좀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았습니다.
1: 그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미 많이 크긴 했지만 그 막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선물로 이렇게 책 선물하면 애가 울었거든요. 이러기야 엄마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책과 멀어져 가는 아이들에게 좀 책이 이렇게 좋은 거다. 좀 좋은 정보가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책도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시면 학부모들 좀 같이 듣고 아이 깨워서 좀 같이 듣겠으면 좋겠어요. 두 분 어린 시절에 좀 즐겨 읽었던 책 같은 거 있으세요?
2: 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창작이 된 게 그렇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라서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요즘 아이들이 있는 그런 동화 같은 작품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 분야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뭐 그때 읽었던 어린이 책이라고 하면 뭐 전래동화나 위인전 같은 것들이었는데
1: 맞아요.
2: 그거를 뭐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별로 재미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어린 시절에 뭐 이야기가 없었냐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빨간머리 앤이라든지 베르사유 장미 이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앤이 막 사고치고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오스칼과 앙드레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을 보면서 네, 어린이였던 제가
1: 아니 그 주인공 이름들을 다 기억하실 정도로
2: 노래도 다 기억합니다.
1: 아, 저도 최근에 막 한번 애들리로 막 친구들끼리 식사자리에서 막 그 노래 아는 거 다 막 이렇게 소환하고 그랬는데 맞아 우린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애니메이션과 이런 요즘 저 굉장히 풍부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책을 좀 많이 접하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매출을 좀 간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2: 갈수록 어쨌든 학년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꼭 책에서 좋은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만화 영화에서 이야기의 재미 혹은 더 넓은 세계, 내가 속한 좁은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감각 같은 거를 만화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느꼈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은 또 어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또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또 탐색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1: 오늘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몇 권의 책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우리 유지한 대표님. 아, 서점 주인이 추천하는 어린이 책 궁금하네요. 어떤 책이에요?
0: 네, 저는 오늘 어린이에게 좀 너그럽게 알려주고 싶은 감정, 질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이의 세계를 좀 든든히 지지해주는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1: 네, 첫 번째 책 어떤 책이죠?
0: 네, 김동수 작가의 오늘의 할 일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저는 이제 어린이 책이 정말 어린이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은 꼭 잘 안 보이는 작고 낮은 것들을 좀 잘 보거든요. 제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딘가를 가리키는 곳을 보면 막 개미 집이 있고 이상한 모양의 돌멩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린이 책은 좀 작고 약한 존재들의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는 앞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세계를. 그래서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 책이 약간 그런 미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어요.
1: 책 자체도 녹색으로 표현한 게 어떤 그런 의미였군요.
0: 네. 맞습니다.
1: 정사각형의 책에 너무 예쁜 책이에요. 네, 환경과 관련된 책 오늘의 할 일 만나보겠습니다.
0: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어린이가 하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검정 비닐봉지인 줄 알고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쑥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봉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귀신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1: 잠깐만 이거 혹시 영역이 공포 뭐 스릴러 이런 건 아니죠?
0: 스릴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쑥 잡혀 들어간 이유가 이 어린이가 하천에 치우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어린이는 오늘의

0: 어린이로 선정이 된 거예요.
1: 상상력 진짜 대단하다.
0: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귀신 도시에 초대를 받아서 네.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간 건데 사실 이 물귀신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물을 정화시키는 존재들이어가지고 네. 좀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기 물귀신들을 어엿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1: 네.
0: 그런 역할을 이제 어린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이 생각보다 이제 단순하기는 한데 네. 아기 물귀신 밥 먹이기, 낮잠 재우기, 네. 산책하기, 교육시키기, 놀기. 약간 이런 거예요.
2: 귀여워.
0: 네. 어떠세요? 이런 할 일들.
2: 아니, 뭐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물귀신을 어린이가 맡아서 네. 오늘 할 일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열된 것들이 사실 어린이들이 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요? 충분히 잘 자고 먹고 놀고.
0: 맞아요. 어린이라면 당연히 네.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책에서 어린이가 물귀신들하고 노는 장면들이 진짜 즐겁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이 정화라는 행위처럼 어떤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게 어린이의 역할이라는 걸 좀 그 몫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또 이게 이 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만 소통되지 않는 존재들이 되게 등장을 하거든요.
2: 네.
0: 뭐 백로나 오리 같은 동물도 있고 사실 물귀신은 사람이 아니니까 네. 비인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좀 서로를 향한 돌봄 행위들이 굉장히 이 책 안에 많이 등장을 해요.
2: 네.
0: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읽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할 일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어린이에게도 또 곁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환경과 관련된 책인데 또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돌봄도 함께 가르쳐주는 책. 뭔가 이게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느끼게 해주는, 공감하게 네, 해주는 책.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그 상상의 나래가 진짜 우리가 어른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화 또 들어볼까요?
0: 네. 동화 두 권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두 권을 같이 가져온 이유는 있습니다.
2: 네.
0: 일단은 우선은 김단호 작가의 최악의 최애라는 동화집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 네.
0: 이 책 어린이 독자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연애 이야기거든요.
2: 우리도 왜 학교 다닐 때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제일 재밌어 했는데 뭐 그런 이유예요?
0: 네. 그렇죠.
2: 네.
0: 이제 로맨스 어른들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사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가장 뭐 누구랑 누구랑 사귀 인데 누가
2: 맞아요.
0: 누가 좋아한대 이런
2: 맞아요.
0: 얘기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린이들의 신중하고 부드러운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데
2: 네.
0: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는 6학년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어지는 연작 이야기예요.
2: 네.
0: 그래서 이 표지에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무지와 미지라는 작품인데
2: 네.
0: 키가 작은 남자아이가 자기보다 키 큰 여자아이한테 고백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2: 네.
0: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제 뭔가 가는 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상대가 원치 않는 일방향적인 작품은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 어린이도 당당하게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화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좀 어떤 자세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관계와 감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2: 6학년이 배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누구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그 계속 이렇게 저희 갈아타는 그 감정이 굉장히 자주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그 감정 연습의 시초인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심정들을 다루고 있다니까 저도 갑자기 보고 싶네요.
0: 어른이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2: 그래요?
0: 말씀하셨잖아요. 그 6학년 시절에 수많은
2: 네.
0: 좋아했던 어떤
2: 너무 많았거든요. 이름 지금 다 생각나요. 저는 막 손에 지금 이렇게 꼽을 정도로 한 명 한 명 다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근데 너무 쉽게 그 마음을 갈아탔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얘가 미워지고 막 이런 게
0: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2: 우리 이하림 편집자님 그 아이들의 어떤 이런 연애와 관련된 책들 이런 소재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을까요?
3: 사실 저희 청소년 출판부에서도 어린 청소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펴내고 싶고 특히
2: 네.
3: 30대 중후반은 사실 그 감정이 본인의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3: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다가가고 싶고 그렇긴 한데 그것을 표현한다는 게 참 요즘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고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작가님들도 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의 소재인 것 같긴 해요.
2: 그렇구나. 네. 많이들 좋아하지만 작가 네. 입장에서는 가장 또 어렵게 예민하게 네. 접근해. 네. 아, 그 어려운 네. 영역이군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감정은 너무나 그 사람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네. 저희가 또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다 보니까 그쵸, 네. 좀 이런 감정에 대해서 많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걸 감각할 수 있는 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개해 주실 제가 비슷한 책이네요.
0: 네. 같은 네. 작가님의 책이에요. 미지와 무지라는 책이고 네. 이 책은 앞전에 나왔던 최악의 최애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 독자가 너무 간절하게 네. 후속작을 원한 덕분에 나오게 된 책이고요.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최애 속편 같은 거예요?
0: 네. 외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외전.
0: 네. 이 표지 속 주인공들의 네. 이제 확장된 이야기가 등장을 네.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이 무지와 미지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확장시킨 동시에 이전 작품이 이제 고백받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으로 이제 그 입장을 말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얘기에서는 그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2: 네네네.
0: 그래서 고백을 하는 여자아이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2: 아, 재밌다.
0: 네.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그렇죠. 좀 다 들어볼 수 있는.
2: 세트로 무조건 같이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무조건 최악의 최애를 보면 미지와 무지가 보고 싶어질 거고요. 동화 작가들이 학교에 강연 가면 진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아, 좋아하는 얘기, 아,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얘기 써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네. 궁금해하는 게 이런 로맨스 이야기라면 우리 어린이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사랑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2: 맞아요.
0: 있어요.
2: 아니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처음 이제 만나면 소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를 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그 첫사랑 왜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랑 이야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이 오늘 추천해 주신 이 두 책은 엄선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결말로 끝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꼭 네. 저는 이 두 작품이 너무 좋았던 게 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결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냥 네. 그 과정 자체도 맞습니다.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른들도 같이 좀 읽고 그런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2: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책들을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님의 추천책 김동수의 오늘의 할 일 그리고 김단호의 최악의 최애 그리고 미지와 무지 세 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유지연 대표님 신청곡 있으세요? 한 곡 제가 띄워드리죠.
0: 네. 네. 저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2: 왜요? 선곡 이유는요?
0: 네. 이 노래의 가사 들으면서 네. 좀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어린이 책과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마음 쫓아내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 그다음 햇빛 뒤에는 그늘이 있는 마음을 좀 모두 다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노래에서. 그래서 이제 손을 건네면 기꺼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포용이나 사랑, 연대가 저는 어린이 청소년 책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르를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네요. 선곡 이유가 너무 좋은데요. 같이 들어보죠.

0: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가사 좀 의미하셨는지.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창비 출판사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편집자님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유지한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하림 편집자님의 추천책을 좀 만나볼 텐데요. 지금 이제 한 출판사에 그 청소년 출판부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뭐 살짝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나의 문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게을러지고 뭐 좀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제가 예전처럼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이 청소년 버전으로 읽었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데이비드 소울의 월든 같은 책은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는 이제 강박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뭔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청소년판으로 읽었는데 훨씬 수월하게 읽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AI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 청소년

0: 그 코너에서 한 권 이렇게 사서 읽었더니 너무 쉽게 네.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역사 프로그램 좀 오래 했는데 역사책도 청소년 오빠를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인지하는 청소년 도서는 친절한 책들. 네. 아, 네. 그래서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의 어떤 이 독자로서의 이런 자세가 나쁘진 않은 거죠? 네.
1: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세상에 네. 다 아나운서님 같은 독자분들만 있다면 저희 청소년 도서들이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교양 도서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학, 소설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작으로는 김여령의 완득이나 뭐 구병무의 맞아요. 위저드 베이커리 네. 같은 책들이 청소년 출판부에서 나온 책들이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겪을 법한 어떤 네.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청소년기가 자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이 바라는 나 그리고 내가 진짜 바라는 나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 이것들의 괴리가 굉장히 선명해질 때이고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에 내 나랑 불화하고 있다는 그런 감각 네. 같은 것이 굉장히 선명할 때인데 사실 이런 고민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도 또 누구나 느낄 법한 고민들이기도 해서 요즘에는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소설을 읽고 자란 성인들도 이런 청소년 소설들을 많이 읽어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전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는 이제 약간 청소년 아동 문학으로 이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한 거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정말 그 맞춤형 콘텐츠들이 네. 요즘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1: 그런데 네, 네.
0: 그런 책들을 잘 읽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좀 어른 됐을 때 네. 그 성숙도가 좀 다를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그렇죠. 그런데
1: 네.
0: 그게 나는 그 시기를 좀 놓쳤다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읽어도 된다 네. 말씀이신 거죠.
1: 그리고 청소년 소설은 네. 사실 성장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결국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을 좀 극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소설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그런 결말에서 좀 위로와 힘 같은 거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니 이번에 그래서 이하림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 그 지금 쫙 또 펼쳐놓고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그 좀 글도 글씨도 많고 네. 성인 그냥 소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네. 책인가요?
1: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입니다. 혹시 사진 신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0: 아, 사진 신부요?
1: 네.
0: 그 신부감을 찾을 때 사진으로 먼저 만나는 거 이런
1: 네,
0: 거죠?
1: 네. 네. 비슷하다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사진 신부는 주로 1910년대 그리고 20년대에 하와이에 먼저 이민 가 있던 한국인 남성들과 사진 한 장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식으로 사진 한 장에 평생 운명을 걸고 조선을 떠나서
0: 네.
1: 하와이로 떠난 18살 주인공 버들과 그 친구인 홍주와 송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0: 근데 지금 얘기가 이게 청소년 소설이 맞나 싶기도 네.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1: 네. 네.
0: 이 소설이 좀 특별히 그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주는 이유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 저는 그 이금희 작가님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된 계기를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0: 예.
1: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런 한인 이민사를 다룬 책을 보던 중에 한 장의 사진에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사진에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한 16살 아주 앳돼 보이는 세 명의 소녀들이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제 세 명의 초상 사진이었던 거죠. 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소녀에 가까운 이들이 하와이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같은 고향에서 온 세 명의 소녀가 이제 정말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거든요.
0: 네.
1: 걷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 또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 미국 하와이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인데 아마도 이 세 명이 그 여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우정을 쌓았을 테고 비슷한
0: 네.
1: 처지니까 근데 하와이에 가게 되면은 본인의 남편감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와이 가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테니까 그 이별을 앞두고 세 명이 약간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진 속 소녀들이 각각 하나씩 물건을 들고

0: 난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아니야, 그거 내가 할래, 약간 이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작가님 머릿속에 확 떠오른 거죠. 아. 그러면서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작가님 마음속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하와이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기 힘든 아주 낯선 시공간인데요. 그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소녀들이 혼인을 올리고 아이를 낳고 또 생활을 꾸려가는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1: 다른 나라에서 정말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의 그 새 소녀의 삶이지만 지금의 또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또 감정이입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사진 한 장만 보고 혼인을 결정하더니 너무 정말 옛날 이야기고 너무 네. 여성에게 가혹한 운명이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이 너무 힘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 약간
1: 네. 맞아요. 네. 힘들지 않을까요?
0: 네,
1: 진짜?
0: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녀다운 어떤 그런 설렘 약간 그런 게 또 담겨있기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 버드는 원래는 경상도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아버지는 의병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1: 네.
0: 어머니 혼자 버들이랑 남동생들을 키웠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뭐 어느 여성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도 못 가고 엄마가 학교도 안 보내주고 동생 뒷바라지만 시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중매쟁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1: 네.
0: 이제 그런 하와이로 시집까지 네. 않을래? 하고 이제 사진 결혼을 권한 거죠. 그래서 버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에 계속 살다가는 사실 학교도 못 가고 뭐 얼굴 알지도 못하는 웬 시골 남자랑 결혼할 게 어차피 뻔하니까
1: 예.
0: 하와이로 가겠다는 굉장히 뭔가 진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제가 네. 그 첫 문장 버들 애기씨 내년이면 18이지에 포화로 네. 시집가지 않으려면 그 포화가 하와이예요?
0: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버들도 뭔가 그 당시에 한창 들어오던 신소설 같은 것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세대의 사랑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엄마처럼 그렇게 너무 자식들 부양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래? 나도 사랑하는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할래? 이제 이런 마음으로 포화, 하와이 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소녀가 품을 법한 그런 사랑에 대한 기대 같은 게 너무 풋풋하고 실감나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네. 네. 혹시 유지현 대표님 이 책 읽으셨어요?
2: 네, 당연히 읽었습니다.
1: 그래요?
2: 네. 이금희 작가님의 이제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책인데,
0: 네.
2: 시리즈 다 모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1: 그렇군요.
2: 네.
1: 아니 이 이금희 작가님이 올해에도 그 아동문학 노벨상이라는 그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오르셨다면서요.
0: 네. 이번 4월 13일에 발표가 났고 안타깝게도 수상은 못하신 상황입니다.
1: 계속 꾸준히 거론되고 계시는 상황인데
0: 그랬군요. 2회 연속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어떤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제 일이죠.
1: 그렇죠. 네. 같이 도서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또 해외 그 출판 관계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보고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사진 신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네. 막 이제 해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담당자들이 그거 틴더네요? 막 이런 식의 사진만 보고 연애할 상대를 고르는
1: 또 그렇게 그렇게 좀 사실 그건 좀 유머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지금과 관통하는 어떤 보편성을 또 증명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이금희 작가께서 항상 그 어떤 여성들의 삶에 약간 주목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유지현 대표님은 다 읽으셨다고 지금 어떤 매력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2: 이금희 작가님의 네네.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근현대사 과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네. 방금 편집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맞닿아 있는 그 맞아요. 현재성이 정말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계속 그런 감각을 좀 유지하고 배우시려는 그런 자세가 사실 작품에서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되게 오래전에 쓰셨던 작품을 개정판으로 네.

0: 다시 이제 고쳐서 내시면서 그 변화되는 그 변화된 이야기들을 봤을 때 아, 어떻게 계속 이 지금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써내실 수 있지? 약간 그런 존경심 같은 게 굉장히 들어서 저도 이금희 작가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이하림 그럼 편집자님께서는 뭐 이금희 작가님 약간 전담 편집자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또 이제 후속작이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또 나중에 한번 또 저희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알로와 나의 엄마들 그냥 스토리만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뭔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자, 다음 추천 책은 어떤 건가요?
2: 네. 사실 어린이 책을 한 권도 고르고 싶었는데 어린이 책은 그 유지한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좋은 어린 책이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그런 이유로 서천석의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게 좋은 그림책 100권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네. 네. 책에,
1: 혹시
2: 네.
1: 이 책도 편집자님의 손을 거친 책인가요?
2: 네. 이 책은 제가 직접 만든 책이어서 더 각별한 의미가 있고 네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펴들었는데 아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책을 열심히 만들었구나.
1: 다시 봐도 한참 뒤에 봐도 뿌듯한. 네,
2: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는
1: 역작이다.
2: 생각.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니 뭐, 만듦새도 물론 뛰어나겠지만 뭐 특별히 또 아끼는 이유가 있으세요?
2: 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이 본인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리고 진료실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림책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저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림책의 예술성이나 문학성을 분석하는 평론서는 이미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틀로 그림책을 이렇게 치열하게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 이 서천석 작가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진료하면서 읽었던 그 그림책들 리스트를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네, 네.
1: 전부 100권이 한 권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2: 네. 다 세어보면 100권 정도 될까. 한 그림책을 좀 집중해서 소개하는 글도 있고 여러 책을 좀 아우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세어보면 100권 정도가 되고요. 이 책은 크게 이제 한 세네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은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 과제를 13개로 나누고 그에 따른 그림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돌 무렵의 아이는 부모와 애착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또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부모를 벗어나 자기만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 아이들은 이렇게 좀 세상을 탐색하고 모험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의 그림책을 모아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1장은 아이의 어떤 발달 수준에 맞춰서 네. 그림책을 추천했고 2장은 상징에 따른 그림책을 추천해서 이를테면 똥. 아이들이 똥 그림책, 똥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애들은 왜 이렇게 똥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네,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똥뿐만 아니라 곰, 기차, 구름 같은 소재들이 그림책의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 소재들이 단지 뭐 애들이 좋아하니까 작가들이 넣은 게 아니라 이 소재들이 각각 어떤 상징, 갖고 있고 이 상징들이 아이들의 내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의 성장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신과 전문의답게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 출산을 앞둔 이제 막 육아에 입문하려는 사람한테 주면 아이가 정말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책을 이제 이 시기에 어떤 책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무슨 레시피 보듯이 꺼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네요.
2: 맞습니다.
1: 아, 저는 진작에 이런 책 알았으면 아이에게 그 시절에 맞는 예쁜 그림책을 선물했을 텐데 그냥 뭐 위인전 이런 걸 사서 아이한테 읽으라 그러니 아이가 어린이날 맨날 울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책 어떻게 지금 책방에서도 지금 있나요? 혹시 이 책이요?
0: 저 책은 정말 꾸준히 판매가 되는 책이고.
1: 그럼 이 책에서 소개된 그 그림책들도 사춘기 책방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같이 만날 수 있고요. 그 그림책에 대해서 흥미로워하시고 또 네.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발달 단계를 아는 것 자체가.
1: 아,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100권의 그림책 중에서 우리 이하림 편집자님께서 가장 좀 아끼고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그림책이 있다면요.
2: 네, 클레어 니볼라라는 작가의 숲속에서라는 그림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네.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모르면 모를수록 피어오르는 감정은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숲을 무척 두려워하는데요. 어느 날 숲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숲에 직접 가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숲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책의 결말에 이르면 숲은 자기의 소란스러운 내면을 달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그림책은 보여줍니다. 숲 한가운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두려움도 끼어들 수 없는 고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공간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지쳐서 저마다 도피할 수 있는 거기 가면 정말 네. 내 마음이 편안해져 약간 그런 생각이 보장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한테도 사실 그런 곳은 자연이고
1: 맞아요.
2: 이 책은 제가 자연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나 평화로움 같은 그런 감각을 아주 생생하게 환기시켜주는 책입니다.
1: 아, 혹시 이게 낭독으로도 가능한가요?
2: 네.
1: 글도 있잖아요. 그죠? 그림뿐만 네. 아니라 네. 네. 왠지 그 내 마음에 평안이 보장되는 그런 장소 이게 좀 뭔가 이게 떠올리게 하는 글귀가 될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1: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2: 귀를 기울였어요. 숲은 온통 나뭇잎들이 서로 부드럽게 소곤거리는 소리, 살랑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나는 뒹굴며 놀다가 처음으로 위쪽을 올려다 보았어요. 저기 높은 곳에 하늘이 있었어요. 하늘은 숲보다 크고 커다랗던 내 무서움보다도 더 컸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컸지요. 나는 해질 무렵까지 그곳에 누워 숲의 아름다움에 한껏 빠져 있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숲의 노래를 내 마음에 가득 담았지요. 그리고 집을 향해 먼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0: 아, 네. 이 연휴가 지금 이어지는 이 5월에 그 숲속에 가서 이런 기분을 좀 다들 좀 만끽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만약에 힘드시다면 지금 책을 얼핏 펼쳤는데 그림이 큼직큼직하니 네. 그렇죠? 그 숲의 전경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네. 진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두 분이 예쁜 책들, 아름다운 책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뵙고 처음 이렇게 두 분 앉혀놓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동도서, 청소년 도서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는데 두 분의 소회 한마디씩 듣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원 대표님.
1: 저는 이렇게 뭔가 어린이 청소년 책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네. 사실 감사도 한 부분이에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계속 미소를 짓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랬던 순간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까 어린이날 책을 선물 받는 어린이들 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이거는 아주 저희 특정 케이스이고 보편적으로는 안 그렇죠.
1: 아니 어린이날 네.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자주 어린이 네. 책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좀 마주하게 하면 어떨까. 네. 어린이날도 좋고 다른 맞아요. 날에도 좀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네. 계기로 해서 네.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0: 이아린 편집자님.
2: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계기로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책들 애정을 담아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기쁜 순간이었는데요. 사실 어린이날은 1년에 딱 하루잖아요.
0: 그쵸.
2: 작은 서점에서 1년에 딱 하루 이렇게 어린 청소년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시겠죠?
0: 네. 자주 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네. 더 많은 날들에 네. 어린 청소년 책 소개해 주시는 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 중에 한두 권, 막 두세 권 이렇게 골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다음에는 더 자주 모셔서 그런 네. 고통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마지막으로 그 숲의 한 부분을 이렇게 낭독으로 이제 저희한테 안겨주셨는데 그 분위기와 또 잘 어울리는 신청곡도 가져오셨다고요?
2: 네. 시화의 랄랄라라는 곡인데요. 네.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일상과 좀 한 발짝 떨어진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을 딱 절묘하게 포착한 노래인 것 같아서 네,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어린이날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시화의 랄랄라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비 출판사의 청소년 출판부 이아림 편집자님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예, 유지현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어린이 날 특집 꾸며봤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끝곡 남기면서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0: 는 테렌스 멜릭, 페데리코 펠리니 등 현존하는 시네아스트들의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춘 필름 에세이 작업을 이어온 영상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명은 일본의 거장 오지 야스지로 감독과 작업했던 각본가 노다 코고의 이름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 조합해 만든 것입니다. 코고나다는 애프터향 이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콜럼버스부터 공간과 인물의 내면을 사색하는 듯한 특유의 인상적 연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메카인 미국의 도시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케이시,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도시로 온 한국인 남자 진이 조우합니다. 아버지와 정서적 교류가 없었기에 진은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도시는 건축가 아버지의 탐구 영역이었으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며칠을 보냅니다.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사람들의 일상 안에 가깝게 닿아 있다는 점이 도시의 특이점입니다. 이들이 거니는 공간은 아름답습니다. 노스크리스천 교회, 에로 사리넨이 짓고 어윈 밀러가 살았던 집의 정원, 제임스 폴시에게 병원, 데보라 버크의 어윈 유니언 뱅크 등 고유한 명상 영상과도 같은 영화에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그 건축물 자체가 아닌 안의 사람들까지 함께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케이시와 어머니의 집을 어윈의 주택과 번갈아 비추거나 완벽한 모양의 공공시설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광장에서는 그 안의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구성하는 듯 보입니다. 이건 진의 아버지가 말하던 영혼이 담긴 모더니즘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삶의 모양을 탐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작가적 시선은 애프터향 이전의 콜럼버스에서부터 이미 완성된 코고나다 감독의 정수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해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안팎이 되겠고 충청권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5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국이 9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8도에서 26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파주 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파주 22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6도, 원주 7도, 대관령 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3도, 춘천과 원주 24도, 대관령 21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5도, 강릉 15도, 동해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5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6도, 대전 9도, 세종 8도, 전안 7도, 보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5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0도, 군산 9도, 광주 8도, 목포 10도, 여수 9도, 순천 8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2도, 광주 25도, 목포 23도, 여수 21도, 순천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9도, 포항 11도, 안동 6도, 부산 12도, 울산 9도, 진주 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4도, 안동 26도, 부산 22도, 울산과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0도, 신의주 10도, 개성 8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19도, 개성 2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8도, 습도는 43%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미군의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라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해방 프로젝트 첫날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상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의 폭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우선 예인선을 이용해 사고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옮기고 두바이 현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인근 한국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들은 카타르 쪽으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 탈출을 유도하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인 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X에서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미국은 해상 운송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권영빈 종합특검보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최상병 특검이 자신을 출국 금지한 뒤 조사도 못하고 종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정치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는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비롯해 전화와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단은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이용 계좌를 바꾸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와 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도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직접 약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됐으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는 603억 달러로 2월의 578억 달러에 비해 4.4%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11살 무렵부터 영화 연출에 꿈을 꿨고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길 바랐다고 이야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칸영화제에서 영혼을 건드리는 성장서사라는 극찬을 받은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르누아르 감상합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앙드레 클라보의 Completely Little Girl.
1: Viens, mon poussin, viens valser avec papa.

0: 人の間で揺れるひと夏。11歳の夏は光と影でできている。ルノワール。
1: 오늘은아이의시선으로어른의세계를바라보는영화하야카와치에감독의르누아를만나봅니다시네21의이다희기자영화전문기자김현수씨나오셨어요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제78회칸영화제경쟁부문에초청돼서그작품성으로인정받은영화죠
3: 네한국도그렇지만일본역시도여성감독이주목받는뭐흥행을하거나이런사례가굉장히좀상대적으로적거든요
1: 네
3: 정말오랜만에일본의여성감독으로서그리고단두편만에이칸영화제경쟁부문에진출한쾌거를이룬영화가있다고해서굉장히화제가됐었고요
1: 네
3: 그러다보니까도대체어떤영화길래칸영화제경쟁부문에진출을해서그러니까이한국영화도사실기생충이후에한동안칸영화제부름을이제받는사례들이굉장히좀드물었다보니까
1: 네
3: 이영화에대한어떤관심이굉장히있었고알고봤더니단편서부터꾸준하게이제해외영화제에이러브콜을좀받았던감독이었고요플랜치15라는전작이있었습니다그영화도굉장히좋은평가를받았었는데뭐국내에서도다개봉하고뭐영화제에서도소개가되고했었는데르누아르에대해서는이제이번에이제개봉을계기로조금더대중적인관객과만날준비를좀하고있는그런영화입니다
1: 네
2: 이플랜치15라고하는감독전작이약간 SF 같은설정이에요75살이되면이제자기가안락사를선택할지말지를결정할수있다이제그런설정인거죠근데이거를결정할수있게해준다는게어떻게보면은자개인의선택권을존중하는것같지만사실은빈곤한처지에있거나이런사람들은아내가이제죽어야되나보다라는압박감을느낄수밖에없는현실에대한이야기란말이에요그래서거기에서는이제어떤이제곧딱그75세의나이가된여성이등장을하는데이제그때까지도계속일을하고있습니다이제결혼했었지만어떠한이유로는이제지금은혼자살고있는노인인데일을해서뭐대단한일은아니라고해도자기를먹여살리기에는충분한일인거죠호텔에서이제뭐친구를갈고이제이런일들을하는데문제는어느날같이일하던동료가일하다가갑자기사망하는거예요
1: 네
2: 이제그런다음에인력파견회사에서이렇게나이많은사람들은고용하지말자가되는거죠그래서갑자기하루아침에일자리를잃는데다더이상일자리를구할수가없는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이제이런상황에서지금플랜75라는서비스에가입을하면그사망하기전까지쓸수있는약간의돈과그다음에이제한세번정도상담서비스같은걸해준다는거죠그래서이제그걸이용하게되는이제노인의이야기입니다그래서사실은이런고령인구가많아지는사회에서다들한번쯤해본것같은생각들
1: 그러네요
2: 네인구가점점이고령인구중심으로세상이개편된다고했을때어떻게해야할것인가하는부분들을굉장히잘다루고있는데흥미롭게도이플랜75도그렇고르누아르도그렇고둘다이제프랑스합작영화입니다그래서이감독은일본감독이지만동시에이제프랑스에서계속해서이런제작과관련해서도움을받고있기때문에내용자체는사실프랑스랑아무관계없거든요
1: 네
2: 근데완전히일본이야기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방식으로제작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흥미로운사례가아닌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3: 이한국영화와일본영화의어떤그젊은감독들새로이제등장하는감독들의영화의어떤결이라든지시선차이이런것들도좀생각해볼수가있겠는데요 、
1: 네、
3: 그러니까한국영화에서도충분히어떤노인문제를다룬영화들이많이있긴한데어떻게보면은조금더이런플랜치쇼같은영화들이보여주는어떤그정서가조금더서늘하게
2: 맞아요
3: 바라본다고해야될까요인간세계를되게좀처연하게그린다든지그런게정서적인차이가조금더있는것같긴한것같아요근데그게어떤뭐개인의차이뿐만아니라뭐그영화전반적으로이감독들이그동시대에만드는영화들의전반적인어떤색깔차이같은게확실하게좀느껴지기는한다라는생각은들어요
2: 그리고이노인에대한이야기만큼이나미성년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모든 성장담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아이가 어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경험하는 일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이런 영화들의 특징인데, 이제 그 일들을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점에서 지금 보신 이 작품이나 저희가 이 코너에서 다루었던 이사 같은 작품들은 훨씬 더 어둡고
1: 네.
2: 그리고 훨씬 더 오싹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묘한 지점들을 과감하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애매하게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건드려버리는
1: 네.
2: 거기에서 오는 서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포스터와 제목만 보시면 네. 너무 그러니까 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워요.
1: 맞아요.
3: 그 예. 소녀가 이 파란 푸른 하늘을 그쵸. 배경으로 뭔가 굉장히 좀 경쾌하게 뭔가를 외치고 있는 듯한 아주 그런 역동적인 포즈의 포스터인데 그리고 맞아요. 제목도 르누아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터와 제목과 이런 것만 보면 마치 무슨 정말 그 10대 소녀의 어떤 되게 발랄한 청춘 영화처럼 성장 영화 모험 영화처럼 그렇죠. 보일 수가 있고
2: 천만의 말씀이에요.
3: 네. 그리고 또 이 뭐 SNS나 혹은 이제 기사들에서 언급되는 어떤 뭐 영화를 수식하는 문구 같은 것 중에 뭐 그 시절을 우리 모두가 겪었던 어떤 여름의 감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영화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네. 충격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고요.
1: 네.
3: 뒤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른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서늘하고 더 무섭게 네. 묘사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럴 수 있겠네요.
3: 이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그런 점들을 굉장히 좀 동시대 감독들 중에서도 과감하게
1: 맞아요.
3: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줘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
2: 가죠.
3: 윤리의 문제도 이 감독은 계속 건드린다. 근데 그게 불과 두 편 만에 이 감독의 어떤 그 감독 세계 어떤 색채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내는 감독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라고요?
2: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 경험은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뭐 투병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감독의 경험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걸쳐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은 자전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의 중심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은 루나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1970년대생들은 아 이거 그때 얘기구나라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영화 본 다음에 감독 나를 찾아봤다니까요. 저 생각밖에 차이 안 나요.
1: 그렇군요.
2: 네, 정말 그냥 보면은 바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세기말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실제로 유리겔라 같은 인물들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죠.
2: 지상파에 네. 나왔어요.
3: 네.
2: 네, 그런 초능력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TV에서 뭐 주문을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문을 딱 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숟가락을 들고
1: 네.
2: 숟가락이 휜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1: 그거 학교에서 갖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3: 저 때는 데이비드 카퍼필드.
2: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마술사잖아요.
1: 네.
2: 이제 여기는 뭔가 이런 초능력, 역능력 네.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이 역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상파에서 생방송으로
1: 그러게요.
2: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깃하던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3: 맞아요.
2: 그리고 그때 그 역능력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병을 낫게 하는 거였습니다.
3: 맞아요.
2: 암 환자들 옷을 하얗게 입은 암 환자들이 그 역시 TV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1: 네.
2: 그 손을 집어 넣어서 그런 종양 덩어리를 꺼낸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역시 유명한 거였단 말이죠.
1: 맞아.
2: 이거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믿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다 믿었어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되던 시기에 아빠가 되게 중병에 걸린 말기 암에 걸린 아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상황. 그러니까 아빠는 말기암이고 엄마는 생활에 지쳐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술은 발달해서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랑 폰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세계가 되는 게 그 90년대 말 분위기입니다.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 영화가 자전적이라고 하는 게 비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경험들을 그대로 반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공기가 완전히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3: 제가 또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반응들, 리뷰들을 이제 쓸 때 시대 배경에 대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3: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영화가 명확하게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뭐 시놉시스나 어떤 공식 석상에서 이 영화는 이
2: 시대다.
3: 연대, 네. 이 정도 연도의 배경입니다라고 감독이 밝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에서도 이 영화를 설명할 때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 언론에서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을 유추하는 사례들을 보니까요. 실제로 영화에 언급되는 그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뉴스 장면
2: 맞아요.
3: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뉴스 장면 같은 거 보면 무슨 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교생이 부모를 살인한
1: 네.
3: 그런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일본의 80년대에 벌어졌었던 실제 살인 사건을 연상케 한다. 는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1980년대 정말 폭풍 성장 경제
1: 그랬죠.
3: 발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발전되면 꼭 이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이 그 사회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1: 그쵸.
3: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전 세계 이 경제 발전 상황에서 항상 벌어지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고
1: 맞아요.
3: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0: 이 80년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 소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 시기를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제 배경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주인공 소녀가 그런 시대의 배경에서 마침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낸 캐릭터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의 노출이 너무 적나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장면들이 일본 예전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 여름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영화가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2: 일단 이사 같은 영화는 정말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이 여자 주인공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딱 직격해서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아마 벌새 같은 영화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 감독이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하고 여자 감독이 소녀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 때하고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게 무슨 영화적인 뭐 기술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얘기를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맞아요.
2: 이경미 감독 영화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데까지 가거든요.
1: 네.
2: 물론 그것은 태풍클럽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가는 그 대목에서의 연출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아슬아슬한 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1: 네.
2: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아마 남자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 잘못 연출했다가는
1: 아, 그렇죠.
2: 네, 굉장히
1: 맞아요.
2: 이제 이런
1: 지탄을 받을 수 있죠.
2: 지탄을 받기 쉽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여자 감독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 영화라고 하는 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탐구하면서 어른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섹스고 두 번째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음은 말하기가 쉬워 차라리.
1: 네.
2: 그런데 이 성적인 부분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이 10대 여자아이의 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하다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되게 아슬아슬하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이 영화와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다른 이제 유사한 결의 영화들을 이야기할 때
1: 네.
0: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영화가 지금 언급했던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
1: 네.
0: 저희도 다뤘던
1: 다뤘었죠.
0: 네. 그게 그 영화가 사실 그 시대의 과거에 너무 독보적으로 이 소년 소녀들의 어린 이 10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어른의 아주 처연한 세계를 인식을 보여준 독보적인 영화다 보니까 이 바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 뭐 아무도 모른다나 최근에 뭐 괴물 같은 영화도 자연스럽게
2: 그쵸.
0: 그 어린아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영화가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바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된 영화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모리유스케 감독의 여기는 아미코라는 영화나 타카다 쿄스케 감독의 후레루라는 제목의 이제 영화들이 있대요. 근데 이 영화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어린 10대 소년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영화가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제목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예능 중에 아주 어린 꼬마애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동선을
2: 맞아요.
0: 따라가게 보여주는 그런 예능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의 예능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최근에 일본의 어떤 영화나 이런 방송에서의 분위기에서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를 주목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경향을

0: 보여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1: 네.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단 두 편 만에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구로사와 기요시를 잇는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고요?
2: 일단 지금까지 만든 이 두 편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고발적인 동시에 이 개인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연출 방식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편의 영화만 봐도 다음에 이 사람 뭐 만들까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감독의 이력을 살펴보면 굴곡이 좀 많아요. 원래는 뉴욕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1: 근데
0: 뉴욕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합니다. 이 감독이 어떤 방송국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려고 하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경력 단절을 겪게 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미술도 전공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스튜디오에서의 이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귀국해서 이 감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와우와우라고 하는 방송국에 데스크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뭐 민간에서 열리는 이런 뭐 영화 워크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녔대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영화 연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든 단편 영화가 이 칸 영화제는 그 학생 영화 부문이 따로 있거든요.
1: 네.
0: 그 시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학생 영화 부문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단편 영화가 이제 처음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플랜 75가 앞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합자 이 감독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해외 이제 뉴욕에서의 어떤 그런 근무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해외 제작사와의 어떤 이런 거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좀 능했나 봐요. 그래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제작 지원을 열심히 받아서 플랜 75를 만들어서 이 칸 영화제 신인 감독에게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 특별 언급 수상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번 영화 역시도 칸 영화제 이제 초청이 되고 또 이미 또 프랑스와 합작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처음에 크레딧에요. 그 해외 합작 이제 그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영화도 일본에서는 자국 내에서만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기가 쉽지
1: 맞아요.
0: 않은 거죠.
1: 네. 맞아요.
0: 이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를 다룬다는 게 상업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1: 맞아요.
0: 보니까 이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일찌감치부터 이제 해외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단 두 편 만에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그런 감독이 된 거죠.
1: 네.
0: 근데 이 플랜 75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SF적인 어떤 설정이 있는 미래 사회 일본의 어떤 사회의 상들을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이제 플랜 75가 나왔을 때는 진짜 일본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 이게 과연 해외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했었는데 칸 영화제 당시에서는 그 현지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거 마치 프랑스 얘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고령화 노인 사회에 대한 어떤 서늘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제목인 르누아르가 갖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2: 이것도 이제 르누아르 관계 없거든요. 내용하고는. 그래서
0: 네. 맞아요.
1: 이제 잠깐 언급되긴
2: 네.
1: 하죠.
2: 근데 이것도 그 감독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일본이 왜 처음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왜 타라 입구를 자처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양 것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위스키 만드는 증류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류소가 있단 말이죠.
1: 네.
2: 그것도 그런 어떤 서양 문물에 대한 굉장한 동경.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이 증류하는 기술을 배워서 세계 최고의 것을 우리가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만년필 제조사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0: 술집 이름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했단 말이죠.
1: 네.
0: 예, 그런 서양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던 시기에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감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르누아르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그 르누아르가 그린 대표적인 이제 여러 초상화 중에 이렌이라고 하는 소녀를 그린 제목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 네.
2: 그 10대 소녀를 1880년작인데 그 르누아르의 이렌양이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에도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소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복제 그림을 이제 파는 이제
0: 맞아요.
2: 그런 이 매대에서 이 그림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그냥 넘겨짚자면 르누아르라는 인상주의의 아주 중요한 화가가 예, 시선에서 바라본 한 10대 소녀의 그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이 감독이 이 주인공 소녀를의 초상화를 마치 그린 작업처럼 보이는 거죠.
1: 네.
2: 그리고 또 이것도 영화랑 직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르누아르가 그렸던 그 초상화 이렌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이렌이 실존 인물인데 너무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과 그 친가족들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모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어떤 그런 좀 비극적인 사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닿아 있다. 이게 감독이 직접 의도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 네.
2: 르누아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0: 네. 저는 좀 따뜻하고 가벼운 곡을 가져왔는데요. 에릭 사티의 주뚜브라고 하는 피아노 곡인데 알렉산드르 타로가 연주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하야카 치에 감독의 영화 르누아르 줄거리 살펴볼게요.
2: 주인공 후키는 11살입니다. 근데 항상 죽음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1: 네.
2: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작문 같은 걸 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섬세한 상상력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익숙한 학생입니다. 사실 후키는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가 이제 피를 너무 토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아버지 간호를 하랴 자기 일을 하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 부하 직원에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쌀쌀맞게
1: 네.
2: 예, 이런 아니면 약간 너무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제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걸로 신고를 당하는 거예요.
1: 네.
2: 이 어머니는 나는 그냥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집단 상담 같은 거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후키가 제대로 집에서 돌봄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후키가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날을 지내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암에 걸린 아버지도 그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어머니도 후키도 다 방황을 합니다. 다 방황을 해요. 셋 다 각자 방황을 하는데
1: 네.
2: 서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이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좀 독특한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후키이기는 한데 아마 이 영화를 그 후키 부모 연령대 그러니까 한 뭐 40대 뭐 한 혹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 그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잘 보이실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말기 암 관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낫기 어려운 중병에 걸리면 정말 세상 모든 곳에서 이걸 하면 낫는다. 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부터 온갖 희한한 치료법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휴직을 해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 계속 하루 종일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무슨 회의록 같은 게 있으면 서류 뭉치를 가져다가 자기가 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은 의견을 써가지고 부하들한테 준단 말이죠.
1: 네.
2: 이 부하들은 방문안을 왔다가 이제 그 종이 뭉치를 건네받고는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퇴원하시긴 힘드시겠죠. 뭐 아무래도 너무 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회사에는 돌아오지 못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이 암을 좋다고 하는 또 수상한 약을 구입하면서 그 약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0: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부남 아내가 찾아와요. 집으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두지를 못해요. 같은 식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도 예사롭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후키입니다. 얘는 이제 혼자서 다니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서함 광고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이 사서함 서비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채팅 서비스랑 똑같은 건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음성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면 그 사서함 주인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몇 살이고요. 뭐 하는데 이러이러한 친구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아,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싶어라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전화가 오는 네. 이런 식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메시지들 듣기만 하던 후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아마도 젊은 남자, 한 20대의 남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후키한테 이것저것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보다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과연 후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영화가 기승전결의 전개가 아니라 뭔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 장면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이 감독이 전작도 플렌치 씨보다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첫 장면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플렌치 시브 같은 경우에는 첫 장면이요. 그 장총을 든 어떤 젊은 청년이 노인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치 그 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0: 그게 실제 그리고 사건이에요.
2: 그리고 자살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르누아르도 첫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후키가 뭐 어디 창고 같은 데를 갔다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에 이끌려서 목 졸려서 죽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후키가 그 학교 그 작문 시간에 이 글짓기를 발표를 했고 자기가 상상해서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글짓기의 내용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서부터 어린 소녀가 남자 성인 남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관객들은 목격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 전체가 사실 이미 죽은 후키의 어떤 그 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이제
1: 네.
2: 영화의 편집이라는 게 사실 그런 묘미가 그쵸. 있다 보니까 그쵸. 이 영화 전체가 죽기 전 후키의 상상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영화
0: 플래시백,
2: 곳곳에
0: 전체가 네.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2: 그리고 영화 곳곳에 후키의 어쨌든 시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후키의 눈에 비친 친구의 어떤 그 친구 집의 모습 그리고 엄마 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엄마를 목격한 후키의 시선 그리고 또 폰팅을 통해 만난 또 남자를 따라가는 후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그냥 사실 영화의 거의 모든 순간이 후키라는 어린 소녀가 죽을 위기에 처한 순간들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었다면 후키가 영화 어느 시점에서 정말 목숨의 위기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마치 어떤 기억의 파편을 우리가 맞아요. 보고 있는 것 같은 조각조각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방식으로 영화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후키를 연기한 배우 스즈키 유이 2024년에 데뷔한 어린 배우인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2: 지금 뭐 일본 영화계에서는 굉장한 이제 스타가 등장을 했다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2: 2013년생이고요.
1: 네.
2: 사이타마현 출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18회 아시아 퍼시픽 스크린 어워즈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이 영화 시상식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99회

0: 키네마 순보 베스트 10 신인 여배우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키네마 순보가 수상하는 이 시상 부문에 이제 한국의 네. 배우가 또 심은경 씨가 또 맞아요. 수상을 해서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1: 네.
0: 이 키네마 순보 신인 여배우상에 수상할 정도로 스즈키 유이의 연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 이전에 지금 한 지난 한 3, 4년간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가 된 영화는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2025년 작년에 이제 나이스의 숲이라고 하는 나이스의 숲 2편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일출을 모르는 거리라는 제목의 마스다 아야카 감독의 영화 그리고 소년과 개라고 하는 제제 타카이사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이 소년과 개라는 작품은 나오키상을 수상했던 하세 세이슈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작년에만 벌써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2024년에 후레루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타카다 쿄스케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이 후레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이 르누아르라는 영화와 굉장히 좀 맥이 좀 닿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생 미사키라는 주인공이 이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기행을 자꾸 벌이게 되고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이나 이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새엄마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후레루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이 스즈키 유이라는 배우의 어떤 존재감이 이 르누아르 이전에 먼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이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르누아르에 또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을 했었고 르누아르와 후레루 요 두 편의 영화가 주연 배우로서
1: 네.
0: 가장 좋은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배우네요.
0: 네.
1: 자, 이번에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뭐 영화에 등장한 곡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등장한 이제 신곡 중에서 이 영화를 보고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악뮤의 신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1: 네.

0: 영화 르누아르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모두가 간절히 살아 돌아오길 바라게 되는 영화. 이 영화 전체의 이 후키가 처한 상황들은 너무나 위험한 위험천만한 모험이고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거든요. 그 관객들은 후키가 제발 살아남기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2: 저는 말할 사람이 없는 아이가 세계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금만 더 운이 없었다면 큰일을 겪었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에 처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영화 르누아르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박인걸. 5월의 풀잎보다 더 맑고 싱싱한 동심들이 어른들의 찌든 마음을 씻는다. 장미꽃보다 더 환한 어린 영혼들의 웃음이 부모들 가슴 가득 행복을 채운다.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산새 노래보다 고운 음색이 어둡던 마음을 등불처럼 밝힌다. 원죄가 싹 트지 않은 순수 그 이상의 아이들은 천사보다 예쁜 신의 은총이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이 충전되는 것 같죠? 박인걸 시인의 어린이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 청소년이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조기 교육, 부모와의 대화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소통 단절 등이 아이들의 마음의 병을 키운 원인이라고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극단적인 영상들까지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 상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마음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이상을 유튜브와 SNS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세 분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아이들의 디지털 과몰입, 이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현재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4: 예, 저도 뭐 그 과몰입 청소년을 아이로
1: 아, 자녀분을 또 키우고 계시니까.
4: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 가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교수된 게 한 14년 정도 됐는데
1: 네.
4: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이렇게 그 집중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1: 아.
4: 이게 보면은 뭐 최근에 그 얘기도 합니다. 가끔 날 좀 봐주련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근데 이렇게 손에 뭐가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1: 근데 그렇죠.
4: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스마트폰 보지 맙시다라든가 보지 마세요라든가 이제 그렇게 좀 완곡하게 좀 표현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거의 밥도 먹고 스마트폰으로 관계도 형성하고 스마트폰으로 공부도 하고 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칠판 화이트보드에 쓴 내용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러죠.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리고
4: 제가
1: 이렇게
4: 뭐 해놓으면 하고 하니까 다 하거든요. 그런데
1: 네네.
4: 그게 과연 과몰입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다른 일상에 몰입한다고 할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그래서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도 이게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완전 중독으로 가는 걸 뭔가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뭔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자체가 이렇게 좀 사고방식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
1: 네. 바뀔 세상에 맞게 이제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르게 교육하는 게 맞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권정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요즘 수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3: 네. 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이제 다 컴퓨터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1: 네,
3: 그 전에는
1: 그렇지.
3: 안 그랬어요. 맞아요. 몇몇 학생만 들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지나니까 모든 학생이 이제 다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학습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3: 저희 교실 앞에 스크린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3개에 다 다른 것을 띄워놓습니다.
1: 아, 집중하게끔. 네.
3: 그러면 이 스크린 세대 학생들한테는 또 잘 먹히더라고요. 제가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1: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뭔가를 앞에다 띄워주시는군요.
3: 아, 강의 파워포인트이긴 한데
1: 네.
3: 다 다른 것을 띄워놓으니까 그래도 앞에 뭐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고 보게 되고 물론 이렇게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네네.
3: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제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영규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요즘 이런 문제로 상담하시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기본 디폴트로 다들 갖고 있는 문제인 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일단 저희 자녀만 보더라도 분명히 과몰입에 해당을 하고 이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그 요즘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그 8, 90%에서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뭐 괜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중독에 해당하는 게 20에서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SNS 중독이 20, 3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러네요. 네. 빈도가 20에서 30%면 진짜 엄청나요. 10명 중에 2, 3명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꽤 높은 빈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정현 선생님 하루 2시간 이상 영상 콘텐츠 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땀을 몸이 너무 예, 흥분한 상태가 돼가지고 땀을 좀 흘리고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뭐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봐도 될 것 같아요.
0: 뭐 중독은 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독의 의학적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이라고 하면은요 그 무조건 금단과 내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내가 원하던 것보다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끊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굉장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일상생활의 기능을 저하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가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을 뺏었다니 발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이제 금단이 있는 것이고요.
5: 화내는 애들 많아요.
0: 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래는 엄마 오늘 딱 이제 20분만 할게요 이랬는데 그게 2시간이 되고 맨날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저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시험인데도 계속 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2박 3일 동안 친다. 그러면은 다음 날에는 이걸 망쳤으니까 절대로 안 봐야지 하고 핸드폰을 밖에다 둔단 말이에요. 뒀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분 정도 공부하고 나면 또 가지고로 들어가요. 그래서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산맥이 빠져버려서 그 다음날 시험도 망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저하까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냅두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알코올도 계속 먹는다고 해서 냅두면 이제 어느 순간 딱 포만을 느끼지 않잖아요. 네네. 포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네. 앞서도 알코올 중독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심각한 중독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0: 그럼요.
5: 알겠습니다. 권종민 교수님. 그 아이들이 사실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주는 이유는 좀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뭐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빨래도 좀 해야 되고 어디 좀 잠깐 다녀와야 되고 이럴 때 다른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조용히 시키는 도구로 보통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육 방식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애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스마트폰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주는 것,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뭐 그룹 과제도 하고 학교로부터 알림도 받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을 주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5: 구분을 해야 되는 거군요.
3: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유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걔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동안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쥐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주시는 것을 봤는데요. 네. 교육학적으로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5: 아,
3: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학습의 기회인데 걔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음으로 해서 재미없어도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무리 유아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0: 기회를 사실 박탈하는 거거든요.
1: 지금 말씀은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시기와 시점을 놓치고 있다라고 그쵸?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네네. 유아기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1: 유아기 때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조용히 시키기 위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0: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잃는 것이 많다.
2: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1: 네. 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지점들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 유아를 또 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정 선생님, 그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뭐 친구 관계나 언어 능력, 이런 공감 능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3: 뭐 이거는 명약관한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 쇼츠를 요즘엔 특히나 더 많이 보잖아요. 쇼츠가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 보니까 단어들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감정들도 언어를 통해서 다시 정제되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은 그냥 헐, 대박, 어쩔, 그다음에 뭐 됐어, 뭐 한 이 정도 말이면 모든 감정이 다 처리가 되고 자기 표현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담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댓글이나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걸 바로 누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 이랬을 때 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그 대답을 끝까지 듣고 있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뭐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오해도 서로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서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풀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같은 것들이 일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해주지 않잖아요. 아니면 어머 뭐 언니 옷이 너무 예뻐 이렇게 안 해주니까 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좀 과감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불안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볼 때도 선생님 엄서 듣고 있어요? 눈을 보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따봉자가 없으면 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이런 SNS 뭐 반응이 즉각 오고 네.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에 뭐 좋아요나 이런 게 눌러지는 횟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리액션이 이런 게 안 오다 보니까 대화의 기존 방법을 좀 벗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쇼폼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도파민 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1분 내에 쇼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콘텐츠가 아이들의 문해력과 인내심에도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미디어 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현주 교수님.
2: 그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질환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지고 막 그런 건 저는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을 아마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1: 네.
2: 이게 일단은 그 제가 그 수업을 해보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쇼츠와 관련돼서 뭐 어떤 영상이든 간에 그게 만약에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재미가 없다 그러면 몇 초 정도 참을 수 있어. 이런 말이겠죠.
1: 네.
2: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3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초 동안 나한테 어떤 자극이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지겹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넘기든가 아니면 딴 거를 하고 싶든가 아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걱정하신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1: 이건 아이들의 문제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3: 우리도 그렇죠.
1: 하잖아요.
2: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호흡이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고 막 그러니까
1: 지금 넘겼죠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
2: 이게 네. 이게 사실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이게 뭔가 그게 분명히 잘못됐어라고 말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친구들한테 좀 뭔가 문해력이나 뭐 이런 문해력 얘기 나오는 순간 아마 넘어갈 거예요. 문해력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돼 그럴 텐데.
1: 내가 어렸을 텐데 문해력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
2: 그러니까 힘들어. 그것도 한자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1: 맞네요.
2: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네. 이게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빅테크 알고 있잖냐.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잖냐. 그 회사가 여러분이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뭐랄까 지금 변하고 있다.
1: 네.
2: 그 호흡에 맞춰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호흡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고 있다. 그럼 기분 나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콘텐츠가 뜨는 것 같죠. 그럼 주체가 난 것 같죠. 알고리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그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에서 보통 그걸 MA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딴 데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1: 잡아주기 위한 거죠.
2: 맞아요. 네. 그러려면 도파민 엄청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컨텐츠만 조작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해력이고 예전에 제가 뭔가 맞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쌓는 방식 그런 것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이게 안 돼라고 하면 제가 꼰대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그 기업형 동물화 되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참을 때는 참고 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1: 그러네요.
2: 회사가 좋은 거예요.
1: 그러면. 네,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되는 방향성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빅테크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SNS를 운영하거나 뭐 쇼폼을 운영하는 그 많은 회사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굉장히 멋있는 말로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네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 네.
2: 그것처럼 마법 시스템이 없어요.
1: 그러네요.
2: 그렇죠.
1: 계속 광고를 계속 띄우는 거잖아요.
2: 그럼요. 네. 광고를 보여주고 돈 벌고 광고 안 봐도 돼? 그러고도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빅브라더가 우리한테 생긴 건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죠.
1: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때도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희는 이제 칼라 TV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리모컨이 있는. 근데 리모컨을 막 넘기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바보 상자고 리모컨을 넘기면서 뭐 자극적인 거를 찾아가고 뭐 그때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제 그 말씀 좀 드리면 안 그래도 그 저희 어머니도 계속해서 그랬어요. 너 네네네. 그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너 거지된다며 그랬는데 결국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되긴 했지만.
1: 저도 비슷합니다. TV 보지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 네네네.
2: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때는, 우리 때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이 뭔가 그 TV 리모컨 가지고 지핑, 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틀었다 저거 틀었다 그런 버릇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미디어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미디어가 예를 들면 인쇄매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자, 오늘 신문을 볼까? 그러면 1면에서 뭐 30명까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어요.
1: 맞아요. 그쪽으로 의도된 대로 따라갔죠.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알고리즘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걸 그 양분을 얻어야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세상에 안 흘러가도 조금 참을 텐데 그게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뭔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열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상황 1번 아니면 2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의 굉장히 중요한 저변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전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지금의 한쪽 방향으로 이제 땡겨가는 게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극적이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콘텐츠나 편향된 정보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민 교수님은 뭐 최근 아드님을 극우 유튜브로부터 뭐 구출했다 뭐 이런 경험담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먼저 그 글 쓰게 된 계기나 이유부터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그 당시에 한창 이제 그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그러한 상태였는데 제 주변은 당연히 다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 저는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저녁을 차리면서 애들이랑 그냥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계엄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무심하게 물어봤어요. 야, 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다 계엄 찬성하는데 계엄을 삐뚤은 그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하던데
1: 실례지만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돼?
0: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1: 아, 고등학생입니까? 아, 네네네네.
0: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군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고 하지만 그 당시만 그 대화를 했던 그날만 해도 와, 제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딱 그 그룹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선 이제 그 글을 SNS에 쓰고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바이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바이럴이 되었을까? 그게 저는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있어 왔던 문제였어요.
1: 네.
0: 근데 아무도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질 않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연구는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1: 네.
0: 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계엄을 찬성합니다.
1: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0: 유튜브의
1: 보십니까?
0: 영향이 확실히 크긴 큽니다.
1: 유튜브의 영향. 그러니까 일부 편향된 영상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면 그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극단적이어 보이지만 이게 사이비라는 게 원래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엄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쇼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ongoing한 계속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글이 퍼지면서 뭐 사상 교정이다 뭐 그리고 뭐 모범적인 교육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좀 나왔잖아요. 교수님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그 사상 교정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나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폭력은 나쁜 거다. 민주주의는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거거든요.
1: 네.
0: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것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선한 것으로 사상교정을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준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사상교육이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듣는 거군요. 예. 그렇죠. 어렵네요. 이 부분. 네.
2: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는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2: 예, 예. 네. 지금 관련돼서 이제 뭐 그 SNS를 이제 뭐 규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해야 된다, 나이는 몇 살 이상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지금 그 계류된 법안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미디어 관련된 법과 그 다음에 해외 그러니까 주로 뭐 호주나 미국에 있는 그 미디어 관련 법에서 SNS 관련 법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SNS에서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건 회사의 영역이고 비즈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요구를 안 해야 된다라는 기조인 거예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핵심은 우리가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합리적인 것보다는 극단적인 게 재밌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걸 뭐 소비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머물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1: 네.
2: 거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리즘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규제 혹은 뭔가 보고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걸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 SNS 관련 법이 많이 좀 발의가 되고 있는 건 알지만 해외 사례에서 뭔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계엄 뭐 이런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그러니까. 있고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영상을 보면 또 그런 영상 계속 뜨잖아요.
2: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 제 이름 여기서 한번 검색해서 보면 제 영상 계속 뜹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시작인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2: 예,
1: 거고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좀 극단적인 정치사회 인식에 빠지는 현상 뭐 현장에서 보시기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지 정영교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에 매료가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보다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매료가 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인데 아직 뇌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활성되어 있고
1: 네.
3: 그리고 판단력과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에 대한 그 보상 회로가 굉장히 굉장히 더 우리보다 강렬해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끼는데 무슨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애들 컵라면이라든지 마라탕 이런 거 먹는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맛있게 막 진짜 입에 쫙쫙 달라붙게 먹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1: 그쵸, 근데 컵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3: 근데 우리 때보다 저희도 청소할 때 얼마나 더 맛있었습니까?
1: 아유, 진짜 맛있었죠. 네네. 네.
3: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재미있는 유튜브가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죠.
3: 예, 네. 너무 새로운 세상인데 게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참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삶의 자기 결정을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무 많이 대신을 해줍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조적으로도요. 그냥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해와서 사인받고 했던 것이 다 보호자들도 같이 사인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뭔가 싸우고 오더라도 엄마가 대신 얘기해 줄게.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주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청소년들은 일타강사한테 끌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네 이것만 외워. 이거 무조건 나와. 그 말만 해도 이렇게 단호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에 환호를 하는데 이 정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니네 이때까지 알던 거 다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내 말을 들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애게 뭐 지가 뭐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런 메시지를 너무 간절히 원해왔던 거죠. 누군가가 단호하게
1: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메시지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즘에 그런 대상자가 너무 부족해졌다. 또 예전에는 이제 뭐 아버지는 엄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가장이 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디 믿을 구석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입시 체계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면서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그 공부 뭐 이거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돼? 수행평가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애들 또 유튜브를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자기 결정은 약한 상태에서 그런 유튜버들에 몰입되게 되는 것이죠.
1: 요즘은 또 오픈형 AI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거기에 검색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사회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정민 교수님 실제로 이제 교육 쪽에 계시니까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들이 돈 버는 그 알고리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저부터도 유튜브 열었는데 내가 보기 싫은 거 나오면
1: 바로 넘기죠.
0: 스트레스 받는단 네,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요즘 이제 저는 스레드에 빠져서 사는데 스레드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유는 여기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력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글이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1: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그냥
2: 갑니다. 교수님도 걸리셨군요.
1: 네.
0: 그래서 알고리즘을 회사한테 포기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포기할 그렇죠.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들조차도 포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회사들로 알고리즘 포기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 안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SNS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일단 교육은 애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걸 가지고 얘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1: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그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0: 그래서 네. 이렇게 유튜브에 빠져있는 애들 중에 자기가 유튜버가 되는 애들도 있고
1: 맞아요.
0: 이걸 이용해서 아 세상에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자기가 회사를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애들은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한편 어떤 애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즉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파도를 어떻게 잘 라이드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권정민 교수님 말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좀 그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저희 자체도 이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제가 예전에 TV를 엄청 좋아해서 엄청 혼났거든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막 엄청 맞고 TV 보지 마라. 근데 저는 TV를 보면서 그게 저한테 공부였던 맞아요. 걸로 활용을 한 거였죠. TV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의 이제 꿈을 꾸고 아 그때 그렇게 잘 활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예전에 뭐 투자 일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도 직접 읽는 것보다 전 듣는 게 더 공부가 더 빨리 잘 돼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알고리즘을 법으로 맞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교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2: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는 중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황인 선생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뭔가 네. 전공으로 삼아서 밥벌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 근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를 얹으면 회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들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개 안 할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이런 뭐 관련해서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제가 해외 사례로 드는 게 이제 유럽 뭐 예를 들면 DSA라는 게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영국에도 관련해서 이제 법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좀 그게 부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우리보다 유튜브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 안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화두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혐오라든가 아니면 뭐 반목이라든가 뭐 굉장히 나쁜 용어라든가
1: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2: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1: 그거는 뭐
2: 그런 거를 가만 만약에 그런 게 계속 됐는데 그거를 뭔가 발견을 했어. 근데 플랫폼에다가 이걸 개선을 요구했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 건 그건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내가 세탁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세탁기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까 교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탈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을 해야 돼라고 해서 정부가 조금 더 바빴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관련 법이 다 아까 그 계류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네. 뭐 가짜뉴스 알고리즘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정치적인 걸로만 뭔가 이렇게 화두가 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민생 문제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아주 교묘하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좀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키워드를 선별해내서 맞아요. 어느 정도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맞아요.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정민 교수님, 그 많은 부모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뭐 좋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시기를 좀 놓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해결하는 시도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문제를 인지한 뒤에 단기간에 하는 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장기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0: 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특강 인권 강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세요. 두 시간의 특강으로 이 아이들 바꿔놓을 수 있냐? 네, 당연히 안 되죠.
1: 안 되죠.
0: 네, 예, 그 안 이유는 예. 이것이 얘네들한테는 놀이이자 문화이고 얘네들의 소셜이에요.
1: 맞아요.
0: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는 소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얘네들한테는. 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단기간에 뭐를 바꾸려는 것은 그냥 애초에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은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뭔가를 내가 세뇌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얘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를 좀 들어봐라. 보통 이런 문제가요.

0: 오로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분노밖에는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성세대란 무엇이냐? 얘네들한테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합리성 이런 것이 얘네들한테는 구시대적인 것.
1: 네.
0: 굉장히 촌스럽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방 바뀌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아이의 생각을 뜯어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하게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생각을 고쳐놓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 우리도 겪었던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밤에 친구한테 전화 오면 엄마가 몰래 엿듣고 있다가 저랑 완전 엄청 엄마 받지 말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진짜 기성세대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막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엄마들은 게임하지 마, 뭐 하지 마, 유튜브 보지 마, SNS 하지 마, 뭐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화의 단절이 되고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성세대와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활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공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나 SNS에 빠졌을 때 부모가 글쎄요 뭐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뭐 그 부분 좀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 둔 이 부모님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강제로 이제 기계를 뭐 어디 뺏어서 숨겨놓는다거나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어디 요즘에 그 자물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잠가놓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정교 선생님 어떻습니까? 좋은 치료법은 아니죠?
2: 근데 사실 이제 네. 그 중독이라고 했을 때 알코올 마약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중독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강제 차단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병원이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디톡스를 시키는데 이 SNS가 뭐가 다르냐면은요. 요즘 상황에서 그 군대에도 다 핸드폰 들어갈 수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하고 이럴 때는 그 입원을 하면은 핸드폰 다 금지였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조차도 핸드폰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불가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요. 애들 공폰 진짜로 서로 막 돌려가 하면서 돈 얼마만 주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그냥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공폰을 그럼 어디다 두냐 이러면은 엄마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책장에 책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책장 그 뒤에다가 살짝 놓으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보여요. 이제 뭐 그런 식. 그다음에 뭐 그 뭐 따로 자물쇠로 뭐 잠근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거 다 쉽게 좀 뚫립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되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만약에 진짜 잘 차단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럼 사실 그 아이는 굉장히 중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걸 강제적으로 차단시켰던 애들 정도가 되면은요. 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내고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소용이 없다면
1: 네.
2: 그럼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5시간 정도 매일 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 진료 시간까지 매일 5시간을 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매일 일지를 써서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한 3시간 정도를 한대요.
1: 네.
2: 그랬을 때 5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지를 같이 확인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우리 그렇게 막 핸드폰 많이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멍하고 피곤해져요.
1: 네, 네, 맞아요.
2: 그래서 운동 많이 했을 때랑 공부 많이 했을 때는 어떠냐면 되게 피곤한데 그 다음에 좀 개운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게임이나 하면은 할 때는 엄청 재밌고

0: 개운해지는데 끝나면 잠밖에는 잘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체력 소모가 네, 엄청 크잖아요. 심합니다. 게임
0: 그리고
1: 같은 경우도.
0: 네. 감정이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고 체크를 해보면요. 감정이 짜증이 좀 많이 나요. 뇌가 너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이랑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좀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생각하겠다. 아니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부터 네. 엄마가 이제 맨날 너한테 이제 네가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는 짜증이 나고 나는 근데 너한테 그러는 이유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하는 소리인데 네가 만약에 7시 반에 따박따박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시간이라면 몇 시까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 문제를 객관화하게끔 먼저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선택권을 좀 줘야 되는군요.
0: 네. 조금은 줘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2: 한마디
1: 네. 한 말씀 하십시오.
2: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교수님이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약간 학술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 말고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저는 어쨌든 그 뭐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결과가 조금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아들이 이제 그 과몰입과 관련돼서 조금 심각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미디어가 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교수야?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막
1: 그러니까
2: 집에까지 와가지고 또 교수네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제가 집에서까지 교수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겠죠.
2: 아빠 그냥 집에 오면 아저씨 아니야? 막 이러고 막 해서 그랬는데 네.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손에서 저거를 뺏기 위해서 미디어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대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너랑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나랑 산책하면 2만 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1: 네네네네.
2: 그러다가 제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안을 그냥 줘버리자. 그러니까 미디어는 요게 나빠, 요게 나빠, 요게 나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어요.
1: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가자, 우리.
2: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1: 대안을 그렇죠. 제시한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먹혀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빠가 왔어. 그러면 핸드폰을 하다가 아빠가 왔으면 아빠가 이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겠지?
1: 네.
2: 라고 해서 나랑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아이도 그냥 이렇게 집에 와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산책 안 하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디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한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지만 원래 미국에서 교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다. 네.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중독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핸드폰 말고 다른 많은 거를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학교 안에.
1: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재밌는 거. 그러니까 계속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조금 다른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들도 부모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마, 못해,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열린 토론 돌아오겠습니다.
3: 토론 좋아하세요?
4: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3: 토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거의 다.
3: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7: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중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3: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0: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권정민 교수님, 그 자녀와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바로잡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4단계 방식, 뭐 경청, 공감, 인과나 팩트,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 네,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실제로 녹화를 갔는데 네. 애랑 같이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여기는 여자만 주차할 수 있어? 이거 남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1: 네네.
2: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경청.
1: 네. 일단 경청.
2: 그다음에 오케이. 공감. 아 그래. 진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1: 넌 남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감을 해주고
1: 네.
2: 또 그 나이 아이들 시점에서는 그거에 되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하지만 뭐 법이 이래 뭐 우리나라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어 이런 팩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1: 네.
2: 그런데 엄마가 니네가 어렸을 때 이마트 가서 시장 봐오면은 내가 한 손에 애기 안고 한 손에 짐 들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지하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여성 전용 해주니까 엄마 참 좋더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밤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지하 3층 구석진대에 주차하고 올라올 때 나 되게 무섭거든. 근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고 비어져 있으면은 난 지금도 참 좋을 것 같아.
1: 네.
2: 내가 좋은 게 너한테도 좋지 않겠니? 하면은 이해를 해요. 저는 이걸 인간화.
1: 네.
2: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 여성이라는 집단 혹은 저 뭐 중국인이라는 집단 이러한 집단들이 저 멀리 있는 타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룹이 아니라 정말로 나랑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나의 경험. 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세계가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걱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1: 네.
2: 아 우리 가족, 내 동생, 우리 엄마, 내 친구, 아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이렇게 해서 인간화 이게 저는 끌어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세상으로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로
1: 중요하다.
2: 끌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눈치를 봐서 팩트를 그다음에 제시를 하라. 그래서 여기서 팩트는 예를 들면은 그 OECD나 이런 데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검색만 해도 유튜브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요. 그냥 많이 떠요. 보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1: 네.
2: 국제 이 여러 나라들을 비교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요 앞에 이런 단계를 거친 그러한 대화를 한 아이라면은 그러한 팩트 앞에서
1: 이해합니까?
2: 화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화를 내지는 않아요.
2: 네.
1: 근데 그 자녀와의 이런 토론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뭐 지하 3층에서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엄마 나도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입장으로서는 이놈의 자식이 뭐 이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튀어나가면은 어떻게 다시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2: 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 네네.
2: 일단 이제 대부분은 당황을 하시거든요.
1: 당황해요. 당황돼요.
2: 네.
1: 예.
2: 당황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시간을 좀 버세요. 그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항상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반의 아이들이

0: 애들이 일부러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목적은 뭐 토론을 다른 데로 세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게 재밌어서. 그럴 때에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냐면 일단은 아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어 그것도 일리는 있네 그럼 내가 며칠 고민해 볼게 하고 일단 시간을 버시고
1: 아 일단 그럼 일단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이제 나중에 그쵸. 이야기하자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네네.
0: 그래서 빨리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2: 저도 오늘 많이 배우네요. 네.
1: 근데 자녀와의 대화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뻔히 보이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우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화가 나.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 시간을 먼저 벌어두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쵸, 일단 그게 먼저? 예.
0: 때로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사실은 그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이 아이의 의도가 뭐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죠. 많은 부모님들께 어렵죠.
1: 네네네. 네.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과 그런 얘기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부모님들은 왜 우리 세대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해 못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가 나고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약간 뭐 이런 감정들이 섞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2: 아니 제가 이거 그 뭐 들으면서 네. 오늘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교육을 들어야 되겠다 교수님한테
1: 맞습니다.
2: 저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약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은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제 부모님도 생각해보니까 잘 안,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제 부모님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아빠 이런 것 같아? 뭐 엄마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지켜라, 좀. 이렇게 그냥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좀, 해, 그냥 애워. 뭐 네. 이렇게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규정이 정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지키자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 그 저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용기를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분차분히 설명하고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나쁜 아빠였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네.
1: 그리고 4단계가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청 공감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관화에서 약간 막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영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경청과 공감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인관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과의 소통의 물꼬가 터졌고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일단은 한 김을 끊고 끌어있는 걸 좀 시키면서 좀 객관화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톤 앤 매너를 굉장히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 이거랑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듣자. 이건 아이가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수용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있어가지고는요. 정말로 일단은 솔직해야 되고 만약에 당황했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사실 좀 당황스러워서 머리에 생각이 좀 안 떠오르네. 그러면 요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엄마 조금 화가 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보니까 여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좋은지를 막 찾아보시고 그걸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내 감정의 실제와 다를 때는요. 굉장히 느끼하고 고루해요. 굉장히 느끼하고 고루해요. 그걸 맞아요. 딱 들으면 애들은 안 듣고 싶어요. 고루하고 느끼한 거는.
1: 네네네.
3: 예, 그래서 어떠냐면 왜 고루하고 느끼해지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이 두 분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싸우신 걸 내가 분명히 뻔히 봤는데 엄마 왜 싸웠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우리 안 싸워서 대화한 거야.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전혀 그냥 불편해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으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1: 네네네.
3: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짜증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 표정을 우리는 상상하기로는 마치 굉장히 설득력 있는 5년 선생님이 된 것 같은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얼굴을요 비친 거울에서 보거나 아니면 창 같은 데서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짜증 가득한 그냥 중년 아줌마 아저씨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 메신저가 너무 예. 매력적이지가 못해요.
1: 이건 자녀에 대화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3: 부부간의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울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오열하고 있어요. 눈물 콤보 그럼 이 남자가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비슷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시연을 해봐야 돼요. 시연을 해봐서 그리고 이게 뭐 영상으로 우리가 먼저 찍어놓고 그 표정을 좀 같이 랩핑업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치고 들어올 반론에 대해서 또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당황하고 아이에게 설득할 수 있고 따뜻하게 공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이유로 그런 답변들 예상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3: 네. 하면 더 좋죠. 네,
1: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0: 우리나라의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누르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경직된 현재의 이 교육 시스템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네, 다만 지나치게 권위적인 것은 아이들이 그런 권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권위를 갖는 선생님들은 그 권위를 과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 학생들과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그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1: 튀어나가죠. 네.
0: 네. 학생들이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일부러 선생님 당황하게 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걸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학생과 대화로 푸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그 아이의 마음에 아, 저 선생님은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1: 네.
0: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1: 네. 네. 쉽지 않겠네요.
0: 네.
1: 결국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핵심은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좀 다변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현재 교수님, 그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숙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겁니까?
2: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세계 추세예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보면은 그 청소년 SNS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전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뭔가 상황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층위가 조금씩 다른데 보니까 전면 금지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는 제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살 미만은 SNS 이용 전면 금지.
1: 16세 미만은 아예 금지.
2: 세계 최초. 네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어쩌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프랑스 뭐 덴마크 뭐 이런 데 보니까 또 이제 뭐 약간은 금지에 가깝지만 약간은 좀 열어놓는 데라든가 그리고 뭐 조건부 뭐 미국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 네.
2: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 우리도 호주를 막 이렇게 따라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라하거나 우리도 굉장히 심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뭔가 심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소년과 관련돼서 SNS 이용이 너무 심해.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정신과적으로도 지금 뭐 피해가 있어. 그래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은 금지해야 돼라고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VPN 뭐 이거 아시겠지만 또 네. 우회적인 방법 막 이러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어떤 방법이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좀 약간 좀 뭔가 그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우리 같은 어떤 미디어 환경이면 미디어 비평과 관련된 과목이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디어를 우리만큼 쓰는 거 없잖아요. 유튜브도 제일 많이 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96%죠. 그리고 일반인이 막 무제한 데이터 쓰는 거 무제한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어느 나라가도 없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미디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NS는 대부분 빅테크들 생각해보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말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망사용료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그렇게 벌면 뭔가 사회적인 책임도 좀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정교화라든가 아니면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1년마다 뭔가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뭔가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빅테크에 대해서 할 말 하고 이 뭔가 아니면은 뭔가 전략적 넛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토론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된다.
2: 물어야죠. 물어야죠. 그래야 이게 해결됩니다.
1: 그게 안 되면 법으로 물어야죠.
2: 그렇죠.
1: 예. 네.
2: 그럼 국내법이 완료된다. 네. 된다.
1: 예. 구체적으로 좀 SNS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들 보호에 관련된 법이 시급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 차원에서의 규제 방안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문해력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화가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3: 중고등학교는 사실 학사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걸 규제화를 해서 조금 넣어주면 좋겠고 초등학교는 상당히 의외로 비교적 좀 자유롭고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SNS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또 자유롭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뭐 김정은은 어때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걸 관심 끌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1: 네.
3: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애들은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공개 수업을 가봐도 재미를 끌기 위해서 과감한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확 박수를 치거나 웃어요. 그럼 또 그게 강화가 돼요. 그럴 기회에 그러면은 반대되게 선생님께서 먼저 조금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굉장히 존중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조금 더 너네들은 좀 더 설득이 되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1: 네.
3: 최근에 KBS에서 그런 토론 서바이벌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호응을 받다가도 결국 이렇게 존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표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같이 좀 보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제 토론을 할 때 내 입장에 되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가 대상이 되어서 설명하는 그렇게 되면 단순히 거울 치료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왜 그래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더해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법제화가 돼서 나 학교에서 이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학생들로 알고 뭐 대화하는 법,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는 법, 남을 설득하는 법,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법 이런 것 전체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권정민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0: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두 분의 제안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너무 좋습니다. 반대 의견.
0: 네. 네. 제가 좀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1: 네.
0: 지난주 뉴스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많이 속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이장석 교수님의 연구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많이 했고 또 어르신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그 당시에 많이 받으셨거든요.
1: 네.
0: 현재의 이 극단주의, 극우주의가 그 당시에 코로나 시대 때 잘못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결과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 미디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더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로 갔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 그게 한 과목이 되어버리고 외워서 쓰는 답변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얘네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오히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지만 지금 토론을 말씀하셨잖아요. 토론은 미디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깊은 자기를 성찰하고 깊이 있게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면의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좀 알아내려는 그러한 교육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무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교사한테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재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육입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1: 네.
0: 그래서 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문제 생기니까 뭐 사회정서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과목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네. 과목을 늘리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천천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법과 토론의 방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들 공감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재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제가 듣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돼서 무슨 회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답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뭐랄까 그 좀 반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다. 부모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알맹이를 열어보니까 AI 기술 그리고 무슨 뭐 키오스크 사용법 막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돼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변을 얘기를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권정미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죠.
0: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철학에 맞춰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철학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정영호 선생님만 말씀해 주시죠.
3: 네,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이랑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지 이런 얘기가 먹히지 안
1: 맞아요.
3: 되기 때문에
1: 네.
3: 근데 이미 경직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 참 미볼 때 많거든요. 애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음 꾹 누르시고 이 아이가 3-4세 때 우리가 어떻게 키웠냐 밥만 잘 먹어도 잘 먹는데 해준 것처럼 조금 칭찬의 시간,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잘 들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어른들이 그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

강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A포켓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까지 여러 명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어린이날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죠. 한 교육 전문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학부모들이 예상하는 어린이날 선물 지출액은 평균 9만 5천 원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두 배나 뛰었는데요. 단순히 물가가 상승해서만은 아닙니다. 자녀 한 명에게 집중되는 과감한 투자와 프리미엄 소비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한국 어린이의 행복도가 세계 최하위라고 하죠. 고가의 선물과 행복이 꼭 비례하진 않는 모양인데요. 뭘 사줄까 보다 뭘 원하는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혜은이의 파란 나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늘은 북한의 특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김정은 시기 북한은 2012년에 지방예산법, 그리고 2013년에 경제개발국법, 그리고 2021년에 시군발전법 같은 법들을 신규 제정을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단위 경제개발구 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시군 차원에서 이 경제 주체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외부 자본의 유입이 없이는 사실은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에 이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발표를 하면서 각 도들의 자체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시에 맞춰서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 법을 신규 제정을 하고 또 각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전국적으로 24개 경제개발구를 순차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 정책들은 기존에 앞선 할아버지 아버지 시기의 경제특구 정책들이 실제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발전을 모색한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 북한과의 합영합작 사업들이 금지되면서 이런 사실은 야심찬 경제개발구 정책들이 제동을 걸리게 되죠.
1: 김정은 시대에 그러면 지정된 경제 개발 구도를 먼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2: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정된 경제 개발 구들은 기존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지정되었던 신의주, 개성, 나선, 원산, 금강산 지역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경제 특구 인근에 경제 개발 구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배치를 한 이유는 기존의 특구의 개발 혜택을 인근의 경제개발구로 확산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들이 갖는 한계나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이 경제개발구와 특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북한은 평양, 남포, 함흥과 같은 주요 도심 인근에 신규 경제 개발구를 지정해서 대외 개방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비쳤죠. 이전 시기에는 사실은 혁명의 심장이라고 해서 평양에 대해서는 이 개방을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평양마저도 경제 개발구를 지정하는 등의 기존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공격적인 대외 개방 정책들을 펼치려고 했었지만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1: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가시적인 개발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김정은 그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지방 균형 발전이나 대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순차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들 경제개발구는 지정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부분 중단되거나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봉 국제관광특구나 신평 관광개발구, 온성섬 관광개발구 같은 일부 이런 관광형의 개발구에서는 지정 초기에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시범 개발 움직임

0: 책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성격이 변화한 이후에는 투자 동향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이 경제개발군은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에 의해서 작동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자 확보가 결국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의 이 지속적인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각 지방 당국들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개발구를 활성화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상황이고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지원까지 미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그런지 이 경제개발구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0: 예,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었는데요. 이런 그 5개년 전략과는 달리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채택된 5개년 계획에는 경제개발구 관련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경제개발구 활성화나 외자유치와 관련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북한이 그 대북제재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런 현실적 제약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4월에 무산 수출 가공구를 신규 지정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이거는 2017년 강남경제개발구 지정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진 새로운 지정 사례여서 당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무산의 위치를 좀 보면 무산 수출 가공구는 두만강 유역의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재로 인한 외자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당시 해석들도 있었는데 이런 국제적 고립 속에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 공간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모습들이 나타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여기에서도 특별한 뭐 투자 활성화의 모습들은 포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1: 네. 또 이 경제개발구와 더불어서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죠.
0: 예, 뭐 저희 여러 차례 걸쳐서 살펴본 바 있는 내용인데요. 네. 2021년 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김정은식 지방경제성장의 모델을 통해서 각 지역 단위의 자력갱생이나 균형발전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포함한 전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전반의 균형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1년 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런 사회주의 전면 발전 혹은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 단계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영역이 동시에 발전하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부문들을 끌어올려서 부문 간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회 전반의 발전을 실현하고 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이런 목표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0: 김정은식이 북한은 이 8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이 시군의 자립적이고 다각화된 발전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시군을 무명부강한 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유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시군이 자체적인 경제적인 토대를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을 해나가고 정확한 지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고요. 이후에 2021년 이 강원도의 김화군을 지방발전의 본보기로 삼아서 2022년 6월에 김화군의 식료품, 의류, 일용품 종이공장을 완공하면서 이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지방경제발전 정책은 시군 강화 노선으로 불리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농업 부분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지방공업 부분은 2024년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을 통해서 추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지방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을 언급할 때 이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북한은 이 지역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이 지방발전 20승십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전 지역의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는 구상이고요. 북한 전체 시군이 200개라는 걸 보면 10년 동안 매년 20개니까 전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 정책이 공식화되었고 12월에는 이 지방공업공장 건설 이외에도 선진적인 보건시설이나 과학교육,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과 같은 3대 필수 대상을 병행해서 건설하라라는 방침들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2024년에 함경남도의 신포시라든지 2025년에 함경남도의 낙원군과 같은 곳에서 수산업과 관련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건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코요테가 부릅니다. 파란.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 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4월 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2: 예, 4월 29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4월 30일인데
1: 네.
2: 그 미 연준의 그 FOMC라고 있어요.
1: 그래서 예.
2: 이제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연속 세 번째 지금 동결했습니다. 1월 3월에 이어 가지고 3.5 뭐 미국은 이제 한 0.25 구간을 주거든요.
1: 네.
2: 3.5에서 지금 3.75% 수준인데 연속 세 번째 동결을 했습니다.
1: 근데 작년에는 좀 금리 인하 기조 아니었나요?
2: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뭐 그 한참 올렸었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가 때문에 좀 저기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선제적으로는 고용 불안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니까 물론 이제 그 미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떨어뜨리려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물가가 이제 좀 안정이 될 때 떨어뜨리긴
1: 네.
2: 하지만 그 뭐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경기 둔화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막겠다는 취지로 금리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9월, 10월, 12월 세 번 떨어뜨렸죠. 작년 그 하반기에.
1: 그래서 네.
2: 소비자 물가도 이제 12월 달에 한 2.7%로 이제 보통 한 2%대에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이제 뭐 금리가 다 이제 떨어뜨려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올해도 한 세 번 정도는 떨어뜨릴 걸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근데
2: 뭐 바뀐 거죠. 예.
1: 이번에도 이제 금리를 동결한 건 아무래도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 때문일까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건 아닌데
1: 네.
2: 뭐 계속 금리 인하를 하라 이렇게 연준에 압박을 줬었잖아요.
1: 그랬죠.
2: 그래서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세 번째 금리 인하 했을 때 그 소비자 물가가 한 2.7% 전년 동월 대비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좀 상당히 안정적이 됐기 때문에 뭐 좋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슈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뭐 지금 이제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 뭐 이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이란에서 이제 미국의 그 최신형 무인 수상정을 갖다 납포했어요.
1: 아.
2: 인근 영해 침범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시키고 뭐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국권 침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했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해서 70% 정도. 72달러에서 배럴당
1: 네.
2: 12월 말 정도에 이제 12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70% 정도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유가가 차지하는 그 우리 제품에서 온갖 제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원유가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1월, 2월, 3월 계속 올랐거든요. 12월 달에 2.7였는데 1월 달에 3.1%, 2월 달에 3.4, 3월 달에 3.8% 뭐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수는 없고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지금 세 번 이렇게 동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번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 의견이 대단히 갈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땠나요?
2: 예, 뭐 34년 만에 뭐 극심한 분열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1: 그래요.
2: 보통 이제 그 미 연준 위원들이 12분 계세요. 근데 그 보통 이제 뭐 기준금리 갖다가 뭐 올리건 떨어뜨리건 이렇게 하는데 동결하든. 근데 이제 거기 더 중요한 게 회의록하고 이제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1: 네.
2: 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시장 반응들이 굉장히 갈리는데 이번에 그 위원 12명 중에서 8명은 동결을 갖다 이제 주장을 했는데 4명이 사실은 그 기준금리 동결도 동결이지만 문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4명이 반대한 거는 지금 그게 이제 34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92년 이후에.
1: 아유.
2: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극렬한 분열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4분 중에 한 분은 재밌는 거는 한 분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왜 동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이사로 참여한 미란 이사라고 왜 그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이제 여기 출범 2기 출범 때 미란 구상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 한번
2: 방송에서 다뤘는데
1: 예,
2: 뭐 환율 뭐 관련해가지고 이분은 뭐 계속 야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인하해야 된다. 이번에도 이제 물가를 저 금리를 인하해 주고 동결하냐 이렇게 했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0: 연준이 금리를 갖다 떨어뜨리려고 웬만하면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버블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사실상 매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분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혼동이 있었죠.
1: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성명서 발표 직후에 이제 그 급변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기술주 우리 뭐 한번 그것도 다뤘죠. 그 기술주는 나스닥이고 가치주는 거꾸로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가치주는 이제 뭐 다우존스나 이런 쪽 뭐 S&P 얘기를 하는데 기술주는 미래 현금이 주로 이제 크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올린다든지 하게 되고 뭐 금리가 이제 올린다든지 또는 내릴 기대가 없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커지는 거예요. 할인을 갖다 많이 하게 되니까 미래 그 캐시플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기술주 그런 데들이 이제 그 일제히 하락을 했고 S&P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 다우존스는 이제 조금 좀 그 전통적인 주식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에너지 주식.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에너지 주식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산 주식도 전쟁 때문에 좋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좀 엇갈렸고 금리나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그 주식 외 상품 있잖아요. 비트코인. 아. 비슷해서 이쪽은 이제 뭐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면서 상당히 막 뚫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작년 10월 그 강제 청산한 다음에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다가 뭐 또 한 뭐 10만 달러 고지를 돌파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 아,
0: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다시 또
1: 꺾였군요. 뭐
0: 이런 그 엇갈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0: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뭐 사실 이제 뭐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물가와 2차 전쟁 그 2차 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요. 단기 전망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 전망하면 이제 6월 7월 달에 또 FOMC가 있어요. 그 금리 갖다 이제 또 정하는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을 거다 거의. 금리 동결 올리긴 어렵고 지금.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시장 보통 우리 뭐 그 워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가능성이 4% 미만.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중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이제 그 연말까지 이때까지도 또 이제 기준금리 또 FOMC가 또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여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그때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고 유가가 또 배럴당 한 80달러 뭐 이때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11월, 12월 FOMC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대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란이 이번에 이번에 그 나포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갖다 받아치고 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국권 수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1: 아하.
0: 유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야지만 좀 이제 그 뭐 숨통을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예상외로 지금 드론이 뭐 전쟁에 사실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버틸 거다 그런 거고 미국도 11월 3일이 지금 중간고 선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7월 넘어가면 사실상 그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막 뭐 되게 때린다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현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갈 거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물가가 뭐 안정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올리진 못하지만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갈 거다.
1: 아.
0: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죠. 케빈 워시가 좀 어떤 정책을 펼 거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0: 네, 뭐 하여간 친시장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5월 15일 날 이제 공식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6월 달 FOMC 때 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되게 취임하면은 이제 바로 어떤 공식 그 발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말이나 한 6월 초에 기자회견을 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합리적인 매파. 매파인데 합리적인 매파 또는 그 통화 공급에 대한 그 뭐 중시론자 지나친 양적 완화를 반대해요.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과거 발언을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측인데 하나는 이제 물가 측정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 이거는 시장에서는 좀 나쁜 사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좋은 사인.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 전쟁 노이즈 같은 걸로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코어 기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안정이라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주시장이라든지 뭐 시장 전반적인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푼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 대신에 양적 그 긴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데
1: 네.
0: 그 연준이 이제 채권을 팔아서라도 연준이 채권을 많이 갖고 이제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을 갖다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줄인다. 자금을 줄이면 시중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주가라든지 뭐 이것도 나빠질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풀린 돈을 갖다 빨겠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양적 긴축한다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1: 네.
0: 야, 그 뭐 연준 독립성 뭐 그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 국가 정책에 협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청문회에서 이제 그 케빈 어시는 연준 독립성 그리고 물가 2%를 유지해야지만 고 기준으로 금리 갖다 정책을 정한다. 이거는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틀은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정책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금년 말이나 내년으로 가면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금리 갖다 아마 떨어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기저금리는 기저 물가는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긴축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중에 돈 가서 빨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이런 데 충격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보는 거거든요. 케빈 어시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시중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면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될 거다. 그러면 좀 지나면 그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1: 네.
0: 단기적으로는 약간 충격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바라보는 특수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그 만약에 그 양적 그 긴축을 해갖고 국채 갖다가 뭐 국채를 갖다 팔아갖고 빨아들이는데 살 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1: 그쵸.
0: 국채를 누가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채를 지금 기준 그 속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면서 국채를 담보로 해갖고 사게끔 지금 강제하는 게 법으로 마련이 됐잖아요.
1: 네.
0: 제도가 됐거든요.
1: 네.
0: 작년 7월 달에 마련된 지니어스 법이 그런 거고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현실화 시킬 거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 생각이에요. 뭐 일부 이제 그런 시장에서 시각들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디지털 자산 이쪽과 생태계를 빨리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을 채용하는 어떤 그런 그 인프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갖다 강하게 사용해 갖고 결국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이 그 시장의 국채를 낮추겠다 이런 거를 강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비트코인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는 좋은 거다.
1: 수 있겠네요.
0: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현철과 이소라가 함께 부르는 그대 안에 블루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이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인물이죠. 예. 월트 디즈니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2: 5월달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개봉이 되죠.
1: 아, 맞춰서.
2: 그때 개봉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시즌에도 보통 개봉이 많이 되죠.
1: 네. 네,
2: 여러분들께서도 좀 즐겁게 뭐 요즘은 또 OTT를 많이 보시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1: 예.
2: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을 합니다. 뭐 그 애니메이션에 음성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컬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길이
1: 아.
2: 시간 그러니까 장편 영화를
1: 네.
2: 만드는 거죠. 장편 영화. 그 이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단편 중심이었던 거예요. 뭐 보통은 7, 8분 길어야 10분 정도였대요.
1: 짧았네요.
2: 지금 우리가 뭐 1시간 반씩 보는 게 너무 익숙한데
1: 그렇죠.
2: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월트 디즈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통념이라는 것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과학자들도 그 과학자들도 새로운 사고를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굉장히 뭐 그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토마스 쿤이라는 그 과학 철학자가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한참 흘러서 이 옛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만 수용이 된대요.
1: 아, 그 정도로 쉽지 않다.
2: 과학계도.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든 거지 뭐냐면 우리가 말은 혁신하지만 혁신이 하나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통념을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것도 거의 통념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네.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뛰어난 혁신가들이 가끔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뛰어나와야 돼요. 뭐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1: 네.
2: 애니메이션에서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던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운드도 됐고 컬러도 됐고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캐릭터도 됐고
1: 네.
2: 그죠. 이제는 제대로 된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1: 아.
2: 네. 그래서 이제 그 월트 디즈니가 이런 글을 썼대요. 우리는 단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새로운 열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모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졌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벗어나서 장편으로 가는 것이었죠.
1: 근데 이게 단편에서 장편으로 넘어간다는 게 단순히 좀 더 길게 만들면 예.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닐 예.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가 다 아시는 거예요. 백설공주.
1: 아.
2: 예, 네,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백설공주가 예, 네, 이제 월트 디즈니가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였고
1: 그렇군요.
2: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키워야 되겠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서 스튜디오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IT 기업들도 캠퍼스라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이런 걸 먼저 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1: 예.
2: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직원들을 뽑고 돈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땅을 사서 거기에 스튜디오를 짓는데 그게 이제 2만 제곱미터.
1: 오.
2: 건물 12채였대요.
1: 와.
2: 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한 500명이 육박하고요. 그래서 그 아담한 정원에 돌을 깔아 길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름다운 공장, 대학 캠퍼스. 요즘 우리 기업들 다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때 시작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여러분들 1930년대, 40년대에 벌써 캠퍼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사업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때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마크 저커버그가 아직도 나이 많지 않습니까? 그 메타, 페이스북이죠.
1: 네.
2: 30대 초반이었습니다.
1: 젊었네요.
2: 그다음 직원들도 20대 중반.
1: 어.
2: 그러니까 사실은 큰 사고를 치는 거는 보통 20, 30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고 이들이 이제 굉장히 늘 아이디어가 넘쳤고 젊었고 도전의식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인력과 그다음에 시스템 이거를 이제 갖추게 된 거죠.
1: 참 진짜 캠퍼스 같은 풍경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월트 디즈니 업무 스타일이 좀 독특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이중의 모습인 거죠.
1: 이중.
2: 네. 굉장히 일할 때는 최선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작품 회의 시간에도 월트 디즈니의 통과를 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마땅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몰아붙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격의가 없고 정말 젊으니까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또 직원들한테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해주고 여기에는 재밌었던 거는 벌써 이 시절에 그 조직표도 없고 출근부도 없었고 휴가는 2주일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1: 그렇네요.
2: 예, 제가 90년대 중반에 직장 생활했는데 그때도 저희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다고 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율성도 보장해주고 좀 파격적인 이런 뭐 복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조직 문화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월트 디즈니에 대한 사람들은 경험은 굉장히 경외에 가까웠던 거죠. 일을 하는 과정에서만큼은.
1: 네. 월트 디즈니는 뭐 알려주신 것처럼 사운드, 컬러, 캐릭터 등에서도 혁신을 이어갔지만 네. 스토리 측면에서도 남달랐죠.
2: 그렇죠. 요즘이야 이제 스토리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스토리의 중요성이 뭐 예전부터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로 있었던 것은 영화나 아니면 문학.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가 원래 문학 장르에서는 가장 오래된 장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건 다 시입니다. 그게 다 시고 사실은 소설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 등장한 문학 장르고 훨씬 더 시가 오래된 장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시와 연극이 가장 오래된 장르예요. 그게 왜냐하면 옛날 신을 모시는 행위를 인간이 하면서 신에게 노래를 바치고 어떻게 보면 공연을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공연 예술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의 시대가 오면서 시작된 건데 월트 디즈니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빨리 깨우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최초로 스토리 전담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 스토리맨이라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뭐 씬 있잖아요. 씬 우리가 뭐 씬 드라마 하면 씬 하고 이렇게 뭐 그림을
1: 했잖아요.
2: 그것도 다 월트 디즈니가 다 했던 거예요. 그 시절.
1: 아.
2: 그래서 이제 뭐냐면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제작 방식도 처음으로 이제 월트 디즈니가 도입했던 방법입니다.
1: 참.
2: 그래서 왜냐면 스토리 보드가 있으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짜놓고 계속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1: 가능하죠.
2: 만들어 나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PD도 있고 감독도 있지만 제작은 거의 집체적인 제작을 하잖아요. 미국의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런 방식을 이제 전형을 이제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다는 게 이제 후세의 평가죠.
1: 예. 그러니까 한두 명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업화시켜서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2: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백설공주고 거기서 이제 원래 원래 백설공주에 저도 몰랐는데 백설공주 이야기 원래는요 일곱 난쟁이가 없답니다.
1: 아 공주만 있어요 원래.
2: 예, 그것도 붙인 거랍니다 이거를. 이거 붙인 거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월트 디즈니가 냈고.
1: 아 역시.
2: 예, 냈고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 그 스토리 라인을 짜고 전 직원이 차원에서 기획부터 단계별로 전부 다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브레인스토밍도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도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 엎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 이제 월트 디즈니라는가 만들어낸 디즈니 제국은 뭐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로부터 시작됐지만 월트 디즈니가 뛰어난 애니메이터들, 그 다음에 뛰어난 분업적 질서 속에서 스토리맨들,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들이 잘 분업적 질서 속에서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낸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천재와 그가 만들어낸 프로세스에 있었던 뛰어난 제작가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디즈니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됐던 밑거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1: 네. 오늘 월트 디즈니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아기들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걷는 걸 포기하지 않지요. 나중에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눈앞의 목표를 향해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완성해 나가지요. 그 목표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응원해주고 있는 엄마 아빠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인생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지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의 품에서 힘차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음 중창단이 노래하는 어린이날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글 어린이 찬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어린이가 잠을 잔다. 내 무릎 앞에 편안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볕 좋은 첫여름 조용한 오후이다. 고요하다는 고요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중 고요한 것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평화라는 평화 중에 그중 훌륭한 평화만을 골라 가진 것이 어린이의 자는 얼굴이다. 어린이는 순 복덩어리다. 마른 잔디에 새 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어린이와 마주대하고는 우리는 찡그리는 얼굴, 성낸 얼굴, 슬픈 얼굴을 못 짓게 된다. 아무리 성질 곱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린이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험상한 얼굴을 못 가질 것이다. 어린이는 슬픔을 모른다. 근심을 모른다. 그리고 음울한 것을 싫어한다. 어느 때 보아도 유쾌하고 마음 편하게 논다. 아무 데를 건드려도 한없이 가진 기쁨과 행복이 쏟아져 나온다.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간다. 뻗어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온 인류의 진화와 향상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복되다. 한이 없는 복을 가진 어린이를 찬미하는 동시에 나는 어린이 나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감사한다. 이용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0: 네, 어린 시절 1년에 딱 두 번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어린이날 전날 밤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선물 꾸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잠을 설치곤 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을 앞두고 오늘은 이분이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1: 글쎄요. 여러 가지 받았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로봇 장난감.
0: 역시 남자들은. 네, 사내 아이들은 다 그렇죠.
1: 네. 그렇죠.
0: 뭐 마징가였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로봇이었습니까?
1: 그때 아마 태권브이 아니었나
0: 태권브이.
1: 싶은데요.
0: 예. 아, 그러게요. 태권브이가 최고죠. 예. 제가 제 입에서 마징가가 튀어나왔나 보다.
1: 태권브이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받게 된 거였었죠.
0: 네. 예. 그 태권브이에 대한 추억, 그 당시 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지만 네.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횟수로 따지면 뭐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김청기 감독님.
1: 네.
0: 근데 지금 봐도 그 로봇의 그 디자인은 네. 아주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1: 저는 그거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개봉관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봤어요.
0: 아,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예.
1: 그리고
0: 시리즈도 많았잖아요.
1: 그리고 다시 이제 재개봉관에서 개봉할 때 또 가서 보고
0: 예.
1: 네, 그럴 정도로 막 정말 좋아했습니다.
0: 뭐 열광적이었죠.
1: 네.
0: 그 극장마다 그 당시에 뭐 예매도 아니고 좌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1: 예, 그쵸.
0: 줄을 길게 서가지고 네.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1: 아이들 공책이나 이렇게 책 빈자리에 다 이렇게 태권브이 그림 그려 있고
0: 네네.
1: 그랬습니다. 정말.
0: 혹시 뭐 지금 프라모델 이런 건 안 모으시고요?
1: 요즘은 안 모으는데 네. 예전에는 좀 모았었고 태권브이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0: 네.
1: 어떤 뭐
0: 보이면 막 사고 싶어요.
1: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서 뭐 세트 먹으면
0: 한정판 세트 이런 거
1: 예, 주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0: 예. 그래서 그럼 햄버거 드셨겠네요.
1: 예, 햄버거 먹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요즘 그 어른들의 장난감 그 취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프라모델 뭐 만들기라든가 수집이라든가.
1: 그렇죠.
0: 그게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전에 찾아볼 자료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0: 네.
1: 그 태권브이가 나오고서 한 신문사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인물들 이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0: 예, 예, 예.
1: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거기에 뭐 김일도 있고
0: 아 프로레슬러
1: 예 그 고상돈
0: 아
1: 에베레스트 정복했던
0: 예, 네.
1: 그런 운동 선수에서부터
0: 뭐 산악인
1: 뭐 그때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0: 예.
1: 거기에 10명 안에 태권브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명은 아니죠. 어쨌든 인물은 아닌데
1: 예.
0: 인물로 쳐졌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로봇은 아니고
1: 네.
0: 어떤 걸까요?
1: 어린이날이라서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좀 모아봤어요.
0: 예.
1: 우선은 활발하게 활동하던 가수가 만든 동요 가운데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그럼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사돌림의 산할아버지 준비했어요.
0: 정말 동요 같은 곡이죠. 전 국민이 다 알던 노래였는데.
1: 그렇죠.
0: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네.
1: 1981년에 나온 산울림의 두 번째 동요집에 담긴 곡이에요. 산울림은 정규 앨범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동요집을 따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 김창완 씨 형제들이 참 그 피터팬 증후군이 있었을까요? 동심을 참 오랫동안 유지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산울림이 처음 나와서 애니버설 불렀을 때도
0: 네.
1: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었거든요.
0: 그 유행어였잖아요. 몇년 전이.
1: 예, 노래가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었는데
0: 예, 예.
1: 그런 부분을 에서 착안을 했는지 동요집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 나온 동요집에서는 개구쟁이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0: 그 노래도 엄청 인기였죠.
1: 그렇습니다. 산울림 동요집의 특징은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이나 어른까지 공감할 동심을 자극하는 아주 감각적이고 소박한 가사를 들 수가 있어요.
0: 예, 어린이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1: 그렇죠. 어린이였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이 노래 산할아버지는 삼형제 가운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1: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고요.
0: 아, 예.
1: 특유의 밝고 천진난만한 분위기로 당시 초등학교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에서도 많이 불렸던 노래였죠.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이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조윤성 씨가 재즈 연주곡으로 편곡할 정도로 폭넓은 연령층에서 사랑받았습니다.
0: 네.
1: 단순히 동요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울림의 노래 가운데서도 뭐 명곡으로 꼽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예.
1: 또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이라면 노래 가사 바꾸기라고 하죠.
0: 아.
1: 노가바 버전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0: 기억나네요.
1: 네.
0: 좀 약간 장난스러운 혹은 약간 짓궂은 내용도 많이 있었고.
1: 그렇죠.
0: 예.
1: 뭐 산할아버지 고스톱 치다가 뭐 이런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0: 예.
1: 뭐 산할아버지 나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요.
0: 그러긴 말이죠. 예. 그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리듬 선율이
1: 네.
0: 약간 장난스럽게 부르기 좋은 선율이어서
1: 그렇죠.
0: 많이 가사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어볼 곡은요?
1: 이어서 들을 곡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예요.
0: 이 노래도 발표된 지 꽤 됐네요.
1: 그렇죠. 이 노래는 제가 교과서에도
0: 실렸었어요.
1: 예, 실렸던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0: 초등학교 교과서에.
1: 네.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배따라기의 1985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가요기는 한데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라서 동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0: 네.
1: 가사나 분위기도 그렇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뭐 율동까지 넣어서 이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니까 동요로 또 오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근데 원래 가사는 다정하신 모습으로가 아니라 술 취하신 모습으로 썼다고 합니다.
0: 원래 작품 원안에서는요?
1: 예.
0: 바뀐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술 취하신 모습으로. 이건 좀 이상한데요?
1: 근데 가사를 보면
0: 예.
1: 이해가 갈 법도 한데요. 작사자 이혜민 씨의 말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자식에게 크레파스를 선물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공연윤리위원회 사전 심의 과정에서 바뀌게 됐다고 하는데요.
0: 그랬군요.
1: 뭐 결과적으로는 동요와 같이 불리게 됐으니까 술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게요. 잘 뺐네요.
1: 익숙하기는
0: 네.
1: 아버지가 술 한잔 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선물.
0: 사갖고 오시는.
1: 네. 사가지고 오시거나 뭐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시거나 그런 기억이 좀 많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크레파스를 술 취하신 다음에 얼코하게 취하신 다음에 사오진 않으시거든요. 보통 통닭이나.
1: 그렇죠.
0: 뭐 빵을 사오시거나. 네. 그랬었는데 아,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사놓고 들고 오신 거 아닐까.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예. 자, 어쨌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들어볼 수 있는 노래들. 자, 동요 같은 노래들입니다.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두 곡이었습니다. 아까 선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1: 네.
0: 송명아 씨는 자식은 없지만 미혼이시니까 네. 조카들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선물할 때 그러면은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뭘 좋아하는지 요즘 애들.
1: 지금은 조카들 다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예. 근데 예전에 선물할 때는 네. 조카 생각보다는 형이나 형수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내가 이 선물을 했을 때 형이나 형수의 반응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내가 이 선물을 했을 때 형이나 형수가 아, 싫어할까 좋아할까?
1: 예.
0: 아.
1: 그러니까 조카들이 어렸을 때는 옷이나 뭐 이렇게 예쁜 옷이나 뭐 이런 걸 사주게 되고
0: 예.
1: 학교 들어갈 때는
0: 학용품
1: 사주게 되고
0: 그렇죠.
1: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커서는 전자제품, 전자기기들 아, 예, 그런 거 사주고
0: 그쪽에 있습니다. 또 밝으시니까 우리 송명아 씨가
1: 예.
0: 예. 요즘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 혹시? 제 생각에는 태블릿
0: 맞아요.
1: 있을 것 같아요. 예.
0: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 보니까 고학년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1: 네.
0: 무선 이어폰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고 저학년은 캐릭터 완구류,
1: 네.
0: 뭐 킥보드 같은 거. 또 미취학 아동들은 자석 블록이나 주방 놀이 세트. 여자아이들이겠죠, 주방 놀이 세트는. 예, 이런 걸 좀 갖고 싶어 한다는데. 그럼 반대로 부모가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은 뭘까요?
1: 뭐 책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0: 책 읽으라고. 예. 동화책. 전집 뭐 이런 거.
1: 예. 아이
0: 참.
1: 진짜 쌓여있죠. 손도 안 대고.
0: 아이들의 기대와는 많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노래 선물 더 들려주시죠.
1: 전영 씨의 모두가 천사라면 준비했습니다.
0: 아, 이 곡도 참 가사가 너무 맑고
1: 네.
0: 그다음에 중간중간 나오는 웃음소리도 참 경쾌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전영 씨가 1983년에 발표한 곡으로 동요는 아니지만 역시 동요처럼 불리는 그런 곡이죠.
0: 예, 원곡이 따로 있는 곡이죠.
1: 네. 박건우 씨가 작사한 곡인데 번안곡이고요. 원곡은 1950년대에 스위스에서 활동하던 아코디언 연주가 그 베르너 토마스가 만든 데어 엔텐탄츠라는 곡인데
0: 네.
1: 오리의 춤이라는 뜻이에요.
0: 아.
1: 맥주 축제에서 권주가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0: 아, 스위스나 독일 이쪽에 맥주 축제가 또 유명하죠.
1: 네. 계속해서 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0: 예.
1: 전 세계에서 140까지가 넘는 버전으로 발표될 만큼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0: 네, 맥주 축제의 권주가가 한국에서는 이제 예쁜 천사의 노래로 바뀌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 곡은 혜은이 씨의 파란 나라군요.
1: 네, 파란 나라는 혜은이 씨가 1985년에 발표한 일종의 뭐 동요라고 볼 수 있겠죠. 지명길 작사가가 가사를 썼고요. 작곡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랑과 평화의 키보디스트. 출신 김명곤 씨가 작곡을 했어요.
0: 예, 예.
1: 동심의 세계를 파란 나라로 빗대서 어린이뿐 아니고 그 동심을 잃은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이죠.
0: 네, 당시에 혜은이 씨가 귀여운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죠.
1: 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최문정 어린이와 함께 불렀던 노래고요. 이후에 이제 혜은이 씨 무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은 뭐 최문정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네. 여자 어린이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그런
0: 그때
1: 곡입니다.
0: 그때 상황에 맞게.
1: 네. 우스갯소리로 주식하는 분께는 금지곡으로 통하죠.
0: 차트 때문에? 예. 주식 차트 파란색?
1: 그렇습니다.
0: 빨간색이 좋은 거죠, 주식에서는.
1: 그렇죠.
0: 예, 예. 자, 그럼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혜은이의 파란 나라.

0: 네, 혜은이의 노래 파란 나라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모두가 천사라면 전영의 노래였습니다. 네, 어른 가수들이 부르는 아이들을 위한 노래들. 자,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너튜브 크리에이터래요. 저희 때는 많이 달랐죠. 뭐 대통령, 장군, 과학자, 막 경찰, 소방관. 또 뭐 있었을까요?
1: 글쎄요.
0: 송명아 씨는 뭐였습니까?
1: 저는 박사.
0: 박사님.
1: 예.
0: 박사님은 이제 이공계 박사 쪽이겠죠?
1: 그런 건 모르겠고요.
0: 예, 예.
1: 그냥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로봇 만드는 게 다 박사들이잖아요.
0: 그게 이제 이공계 박사님이죠. 예. 코주부 박사님이라든가.
1: 뭐, 예. 김 박사님, 뭐 예. 선우 박사님, 뭐 김박 이 박사님, 다 박사님들이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박사가 로봇 만드는 게 그냥 박사인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하얀 가운 입으시고 예. 태권보이도 그렇고 아톰도 그렇고
1: 그렇죠.
0: 박사님이 등장해서 주요한 역할을 했죠.
1: 네. 예. 그래서 나중에도 나도 어른이 되면 꼭 그 아. 박사가 돼가지고
0: 네.
1: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0: 조종사가 아니고.
1: 그렇죠. 만들고 싶어가지고.
0: 예. 네. 자, 순수했던 시절 꿈을 생각하면서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1: 조금 전에 들으셨던 파란 나라처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부른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규대 씨와 이자람 어린이가 함께 부른 내 이름 예솔아 준비했습니다.
0: 아, 부녀가 함께 노래한 곡이죠?
1: 네. 버블껌 출신의 이규대 씨 그리고 딸 이자람 어린이가 함께 부른 노래고
0: 네.
1: 곡이 발표되던 1984년 당시 이자람 어린이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0: 야, 그 꼬마가 지금은 엄청난 예술인이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이자람 씨는 이후에 국악을 전공하게 되고요. 최연소 춘향가 8시간 완창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0: 예.
1: 또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인디 밴드로도 2024년까지 활동했고요.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예솔이라는 이름 때문에
0: 네.
1: 이 노래를 활동할 때는 예솔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0: 그래서 방송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뭐 예솔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당시에 뭐 방송 사회자라든가.
1: 네.
0: 근데 본명이 이 사람이고 근데 왜 예솔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노래에서.
1: 사실 예솔이는 노랫말을 쓴 작사자인 아동문학가 김원석 씨의 아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0: 작사자의 아들 이름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다음 곡 역시 아빠와 딸이 부르기 딱 좋은 노래군요.
1: 네. 최불암 씨와 정현진 어린이의 아빠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0: 네. 최불암 선생님의 내레이션이 참 인상적인 곡이었죠.
1: 네.
0: 이 곡의 원곡이 또 따로 있죠.
1: 네. 원곡은 앤서니 킹과 찰리가 부른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라는 곡인데요.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아들
0: 네.
1: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조언하는 내용의 노래였었는데요.
0: 네.
1: 최불암 씨 말고도 김성원 씨.
0: 아, 탤런트 김성원 씨.
1: 예. 또 최성환 어린이와 함께 부른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번안곡이 있는데
0: 네.
1: 가사는 좀 다른데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0: 예. 김성원 씨 번호도 참 좋았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 곡을 함께 부른 정여진 어린이도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요.
1: 네. 정여진 어린이는 어렸을 때 작곡가인 아버지 정민섭 씨의 영향으로 그 만화영화 주제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죠.
0: 아.
1: 참고로 어린 어머

0: 요즘에는 이제 너튜브에 그 채널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
1: 다시
0: 예, 그 채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네. 배우 최진실 씨 주연의 그 편지 영화
1: 아 편지
0: 예 주제곡인 Too Far Away를 부르기도 했고요.
1: 아.
0: 또 굉장히 유명한 이온 음료 CM송이죠.
1: 예.
0: 그 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1: 라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니에요?
0: 예.
1: 아, 그게 정현진 씨 목소리입니까?
0: 네, 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또 바로 정현진 씨입니다.
1: 야, 정말 그 가벼운 그 바람결 같은 목소리잖아요.
0: 그렇죠.
1: 듣기만 해도 상쾌해지는.
0: 네.
1: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부녀간에 함께 부르면 좋을 만한 노래들 이규대 이 사람의 내 이름. 부제로 예소라 그리고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대구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가자.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0: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1: 빨리 어른이 돼.
0: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0: 네, 이규대 이 사람의 내 이름 그리고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옛 노래 이야기. 오늘 가수가 부르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면 특별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못 먹던 거 사주잖아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1: 주로 뭐 외식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아버지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0: 아버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겁니까?
1: 그래서 고기만 먹었어요. 뭐.
0: 오.
1: 그
0: 경양식집
1: 비프스테이크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습니다.
0: 돈가스가 아니고 비프스테이크 드셨어요?
1: 네, 저는 돼지고기는 이야. 고기도 아닌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0: 아니 아주 넉넉하게 사셨군요.
1: 그거는 모르겠는데
0: 예.
1: 그 특별한 날이니까 또 그런 걸 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0: 아니 그 당시에 뭐 수입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한우였을 거 아닙니까?
1: 예, 그랬겠죠.
0: 오,
1: 네. 어렸을 때는 그 특별한 날에는 그런 거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0: 저는 뭐 잘 먹어봐야 돼지갈비 정도 먹었던 기억이 소만 드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위화감이.
1: 소금구이, 뭐 로스구이 뭐 해가지고 아, 그런 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예. 아휴.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1: 네.
0: 만화영화 주제가들이네요.
1: 네. 만화영화 얘기 나온 김에 만화영화 주제가들 골라봤는데요. 우선 이선희 씨의 달려라 하니 준비했습니다.
0: 달려라 하니. 아우 정말 인기였죠. 남자들도 참 좋아했던 만화였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달려라 하니는 만화가 이준주 씨가 원작이죠.
0: 네.
1: 만화 잡지에서 1985년 1월 후부터 87년 6월 후까지 총 30화로 연재돼가지고 그 단행본으로는 4권으로 완결이 됐고요.
0: 그렇게 길지 않았네요. 그렇죠?
1: 네. 1988년 8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TV 애니메이션으로 또 큰 인기를 끌었어요.
0: 네.
1: 제작 시기가 80년대 중후반이라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중에 한이의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해서 한이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중동 건설 붐이 남아있을 때라서 중동 파견 근로자가 많았던 한국의 모습을 또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0: 예, 참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았어요. 그 안경태였나요? 안경 쓴 그 남자이
1: 네.
0: 있지 않았나요? 제가 다른 만화랑 헷갈리나?
1: 그거는 영심이.
0: 아, 영심이군요.
1: 예.
0: 아, 허니에 나왔던 남자애는 누구였죠?
1: 허니에는.
0: 선생님 기억나고 선생님.
1: 예.
0: 항상 출연인 입고 다니는.
1: 예, 홍두깨 선생님.
0: 홍두깨 선생님이죠.
1: 네, 하고요.
0: 그분을 좋아하는 또 여성분도 있었고 아주머니.
1: 그렇죠.
0: 예.
1: 또 그 악역으로 나오는 캐릭터죠. 나엘이.
0: 아 맞다. 경쟁자.
1: 예. 예. 그 성우는 차태현 씨의 어머니 최수민 씨가 성우였었는데요.
0: 예예. 예.
1: 사실 악역이나 선생님이 또 빛을 발했다라는 그런
0: 아.
1: 이야기들도 남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 원작부터 주인공 에 그 조랑말 같이 당돌하고 엉뚱 쾌활한 성격을 반영해서
0: 네.
1: 주인공 이름을 포니로 쓰려고 했었다고 해요.
0: 아, 그러니까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뒤에 묶음머리를.
1: 네.
0: 근데 한이가 됐군요.
1: 원래
0: 달려라 포니가 될 뻔했네요.
1: 그렇습니다. 원래 이진주 씨 만화에는 한이가 늘 등장해요. 뭐
0: 예.
1: 그 이상무 씨 만화에 독고탁 등장하는
0: 아.
1: 것 같이. 근데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0: 예.
1: 포니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승용차가 연상이 된다고
0: 아,
1: 해가지고.
0: 그렇군요.
1: 간접 광고 의심 때문에 이제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0: 예.
1: 기존에 쓰고 있었던 한이를 다시 등장시켰다는 비화가 있어요.
0: 예.
1: 작년에는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 속편 나쁜 계집애가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0: 아 그래요.
1: OTT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생각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 고등학생 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이야.
1: 몇 년을 참 공부를 쉬고 다시 학교에 갔는지.
0: 다른 차원에서 시간이 달리가기도 하겠죠. 예. 자, 이어서 들어볼 노래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화 영화 주제가죠.
1: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씨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준비했습니다.
0: 나라라 슈퍼보드.
1: 네. 허영만 작가의 만화 나라라 슈퍼보드의 애니메이션판 주제가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했고 월간 잡지에 처음 연재할 당시 제목은 미스터 손이었지만
0: 예.
1: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되면서 원작도 나라라 슈퍼보드로 제목이 고쳐졌습니다.
0: 제목이 치키치키 차카차카가 무슨 뜻이었죠?
1: 요거는 이제 아이가
0: 양치.
1: 양치할 때 나는 소리를
0: 맞아요.
1: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0: 근데 손오공이 막 주문할 때 이 소리를 내잖아요.
1: 그죠? 예, 그렇죠.
0: 치키치키 차카차카.
1: 캐릭터들이 손오공 말고도 다 인기가 있었죠.
0: 저팔계.
1: 저팔계는 뭐뭐 하셔. 그거 있었고.
0: 사오정도 재밌었고.
1: 사오정은 청각장애 기믹 때문에
0: 예.
1: 뭐라고 얘기해도
0: 못 알아듣는.
1: 못 알아듣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캐릭터 상품으로 나오고 했었죠.
0: 맞아요. 자 애니메이션 주제가 두 곡.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김수철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두 곡입니다.

0: 치키치키 차카차카 김수철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만화영화의 주제가들이었습니다. 송명화의 옛노래 이야기 가수가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주제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송명화 씨도 그러셨겠죠?
1: 그렇죠. 아까 뭐 이야기 나눴지만 태권브이 뭐 책받침
0: 네.
1: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고요.
0: 가방은요?
1: 가방도 태권브이 네, 태권브이 뭐 가방이었었고 필통도 태권브이였고
0: 아 태권브이 마녀였군요 완전히
1: 예, 완전히 저도 지금도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때 정말 많이 그렸었고요.
0: 저도 많이 그렸어요. 그 얼굴 각 딱딱 해가지고
1: 네.
0: 예. 그 태권브이와 마징가의 그 가상 대결을 많이 또 꿈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만화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나중에.
1: 만화 영화가 나오진 않았죠. 왜냐하면
0: 안 나왔나요?
1: 예,
0: 마징가. 아, 마징가 대 그레이트 마징가인 거예요?
1: 그렇죠.
0: 아.
1: 마징가는 일본 캐릭터고.
0: 그러니까요.
1: 예, 태권브이 우리나라 캐릭터이기 때문에
0: 예.
1: 시대도 좀 다르고요.
0: 전 그래서 그게 하나 시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었군요.
1: 우리나라에는 태권브이 이후에 이제 황금날개 시리즈가 나오게
0: 예,
1: 되는데
0: 예.
1: 태권브이와 황금날개가 이제. 그 콜라보를 했던
0: 아 그건 있었고
1: 네.
0: 아, 정확하시군요. 저는 이렇게 혼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1: 우주전함 거북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0: 우주전함 야마토가 아니고
1: 네. 거북선이 이제 우주전함으로 나오는데
0: 네.
1: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제 거북선이 굉장히 지고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부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0: 태권브이가 돼요?
1: 이렇게 조립돼가지고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0: 이야.
1: 정말 어린 마음에 얼마나 진짜 가슴에서
0: 충격적으로.
1: 뭔가
0: 예.
1: 뭔가 올라오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0: 예.
1: 예. 예.
0: 그 애니메이션도 김청기 감독이었나요?
1: 김청기 감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예, 예.
1: 좀 오마주 차원으로
0: 곳곳에서 이렇게 또
1: 나왔습니다.
0: 살아났었군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1: 이번에는 가수가 부른 고전 동요를 준비를 했어요.
0: 고전 동요.
1: 예.
0: 진짜 동요군요.
1: 그렇습니다. 박인희 씨의 섬지박이 준비했어요.
0: 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뭐 자장가로 들어보고 또 불러봤을 만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1: 네.
0: 6.25 피난 시절 얘기를 하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가 해변가에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만 곤히 자고 있었는데
0: 네.
1: 아이 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집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따던 굴바구니를 던져두고 모래톱을 뛰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0: 예, 예.
1: 근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르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작사가인 안인현이 어린 시절을 보낸 함흥 혹은 교사로 근무했던 경기도의 어느 해변 마을에서 본 광경을 썼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시가 발표된 거는 1946년

0: 1947년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이 시가 발표가 먼저 됐어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 괴담들이 나오는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아, 이 섬지박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슬픈 괴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0: 이런 괴담들이 나오는 거는 노래 자체가 예. 너무 유명한데 멜로디는 좀 처량하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런 괴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마치 그 포카레 카레 아나처럼 약간 동요 같기도 한데 약간 뭔가 구슬픈 감정이 드는.
0: 그렇죠.
1: 예. 섬지바이. 오늘은 이제 박인희 씨 버전으로 준비하셨는데.
0: 예. 박인희 씨는 2024년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했던 인터뷰에서 처음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엄마가 아니라서 아기를 재우려는 엄마의 그런 심정이 담긴 자장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의 심경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려 한다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1: 예.
0: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르는 느낌은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 그 처음 녹음했을 때는 젊었을 때니까
0: 그렇죠.
1: 그 심정을 모르고 불렀다가 그 2024년도 콘서트 준비하면서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와. 지금은 부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시겠죠.
0: 그렇겠죠.
1: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린 시절에 듣던 이 노래와 지금 듣는 또 청자로서의 감정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커서 들으니까
1: 네.
0: 정말 가슴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1: 네.
0: 예.
1: 상당히 느린 템포의 뭐 길지 않은 노래지만
0: 네.
1: 울림은 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박인희의 섬지박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송명하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아잔 차가 실천한 윗바사나 수행법은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일들은 불만족스럽다. 자아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불교 명상에 관한 그의 간결하고 명쾌한 법문들은 거침이 없다. 선승의 유머와 통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까닭이다. 수코타이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속에 아잔차의 수행법을 떠올리며 만다라를 그렸다. 완전하지 않고 방황했던 과거의 내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이룬 것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영원한 굴레일 것이다. 고요한 사원에서 만난 만다라의 끝 어디쯤에 열반의 세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침묵 속에 깊이 잠겨있는 수코타이의 모습을 수채화로 마음속에 그려넣으며 오후의 햇볕을 넉넉하게 떠나보냈다.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승 아재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금강경의 만다라를 떠올리며 텅 비어서 더 깊어진 과거의 땅을 걷고 또 걸었다.

0: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1: 두보로자크의 아메리칸, 체코.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로 잘 알려진 작곡가 안토닌 두보로자크는 기차를 사랑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라하 근교에 막 깔리기 시작한 철길로 나가 놀며 그 위로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른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기차역에 들러 노선과 시간표를 외우며 기관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에게 지나가는 기차의 엔진 번호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신세계였던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기차역을 찾아가는 일은 그의 변치 않는 취미였다. 드보르자크만큼 소리에 집중한 또 다른 인물, 시미언 피즈 체니는 음악학자이자 침례교회 사제였다. 그는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자연의 소리를 기록하고 기보한 책, 야생숲의 노트를 남겼다. 체니 사제는 뉴욕 제너시오의 외딴 사제관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멀리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는 성당 마당에 나와 습관처럼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잊힐 뻔했던 그의 기록은 딸 로즈몬드가 사비로 출간한 유고집으로 남았다. 체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드보로자크는 뉴욕에서 우연히 이 유고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드보로자크는 향수를 달래려 아이오와의 체코 이민자 마을을 자주 찾았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고향

보헤미아를 닮은 작은 산촌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에 몰두했다. 체니의 마음을 빌려 써내려간 명곡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2년 보스턴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제의 기보를 바탕으로 프랑스 작가 파스칼 키냐르는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를 집필했다. 우연히 이 작품을 읽은 나는 가슴이 뛰어 한동안 프라하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보르자크와 체니, 키냐르 세 남자의 우연과 인연을 떠올리는 일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었다. 음악 축제가 열리던 봄, 나는 결국 프라하로 날아갔다. 체코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루돌피눔이었다. 루돌피눔은 1884년 완공된 체코 프라하의 신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음악당이다. 웅장하지 않되 격조가 넘친다.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참석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이름을 따 루돌피눔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드보르자크 뮤직홀로 기억하고 있다. 음악당 앞 광장에는 체코 음악의 아버지 드보르자크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지붕 난간에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 음악가들의 조각상이 일렬로 장식되어 있다. 드보르자크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향 보헤미아의 들판과 숲을 떠올렸다. 주말이면 좋아하는 기차를 타고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가기도 했다. 드보르자크 뮤직홀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되고 있었다. 피아노 곡이 지나가고 이어진 아메리칸의 선율이 음악당을 채웠다. 우수 어린 첼로는 마음과 정신의 경계를 관통하는 화살 같았다. 숲속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 지평선과 강이 나란히 걷는 듯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드보르자크의 선율에는 흑인 영가나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정서가 어렴풋이 묻어난다. 그가 인디언 음악과 흑인 영가의 오음계 음률에서 영감을 발췌해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곡은 미국의 정취가 살아있는 특별한 음악이기도 하다. 낯선 대륙에서 향수를 달래며 길어올린 이방인들의 소리와 정서를 그는 한자리에 고요히 녹여냈다. 연주를 따라 눈을 감으면 보헤미아의 산과 들판이 스쳐가고 낯선 땅 미국에서의 고독이 짙게 배어난다.

보헤미아는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골의 분지다. 엘베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지평선에서 피어오른 생명들은 역사를 유랑하는 보헤미안의 정서로 세계인들을 울렸다. 나는 특히 두보르자크의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들을 사랑한다. 보헤미아의 숲으로부터에서 들리는 첼로 1번 현의 소리, 잔잔한 비브라토가 만들어내는 깊은 맛은 울창하고 고요한 독원을 마차로 가로지르는 느낌을 준다.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의 연주라면 더없이 호사였다. 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할 때 이 노래를 즐기곤 한다. 드보르자크는 프라하 북부 다뉴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가업인 정육점을 이어라고 했지만 그는 음악 선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를 따라 체코 국민음악 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시험을 거쳐 요하네스 브람스의 눈에 들었고 그가 추천한 슬라브 춤곡은 드보르자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892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국립음악원의 초청으로 조국을 떠난 드보르자크는 신세계로부터로 대성공을 거뒀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흑인 영가와 재즈,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까지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체니가 기록하던 새소리들은 훗날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으로 되살아났고 한 세기가 지난 뒤에는 키냐르의 명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키냐르의 소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는 새소리와 새 이름 외우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잔잔하게 녹아있다. 체니는 함께 풀을 뽑고 화초를 가꾸던 아내가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의 이름을 로즈몬드에서 아내의 이름 에바로 바꿔 부르며 지순한 사랑을 고집했다. 에바의 정원을 가꾸던 시간이 지나고 체니의 정원이 이어졌으며 다시 로즈몬드의 정원이 시작된다. 대지의 강물이 이름을 바꾸며 흐르듯 시간과 인생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모든 이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마치 소설과 희곡의 중간 어딘가에 놓인 이야기로 체니와 로즈먼드, 죽은 아내 에바를 둘러싼 초혼극 같은 소설이다. 키냐르는 출간 즉시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상을 수상했고 이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수상했다. 추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의 화폭에 칠해진 어둠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느낌이다. 외로움과 고통 다음에 찾아오는 기원의 새소리들이 이어진다. 마침내 음악이 멀어지고 깃드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는 침묵이다. 21세기 들어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은 새소리를 지구상 최고의 음악이라고 적기도 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체니 사제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언어로 간직되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그들만의 음악이 있다. 수도꼭지에서 반쯤 찬 양동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 사제 시미언 피즈 체니의 기보 마지막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는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동반자이리라.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한국어판 서문. 속도와 기준의 상향이 일상이 된 사회. 저의 첫 책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 2014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면서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여러 사회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창의 서밋에, 2018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일 청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됐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규범과 정신의료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계약, 개인주의와 같은 근대사상이 동아시아에 침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쓴 저의 첫 번째 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난 사회 변화도 매우 급격하고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되돌아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도시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청결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와 같은 발달 장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역시 가속화됐습니다. 2000년경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화이트 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사회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이전 시대에 비해 각종 사회계약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는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세대들이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안전하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 역시 이에 어울리는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기업에 입사하려면 학력과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생활 방식까지 포함해 말 그대로 화이트한 개인이 될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정신의료가 이런 쾌적한 사회와 화이트 기업에 적합한 인간을 선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의료는 언제나 환자의 편에 서야 하며 사회를 위한 선별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2장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도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누구나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죠. 물론 시간은 금이라는 논리나 돈과 지위,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스며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로 진출하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지은
1: 주말이면 어김없이 바인이 왔다. 서인과 나의 식사를 챙기고 서인과 함께 공부하다가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에는 언제나 하루만 더 있겠다는 바인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서인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2: 우리 엄마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 내일 가도 돼. 지윤 언니는 있는 건데 뭐 어때? 월요일이 더 한가하고 가기도 좋단 말이야.
1: 이번에도 서인은 그런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바인의 짐을 정리했다. 나는 슬며시 바인의 등을 떠밀면서 인사했다.
0: 다음 주에 봐.
1: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배웅을 나갔던 서인이 눈에 띄게 그늘진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0: 밖에 춥지? 차 마시자.
1: 내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식탁에 잔을 두 개 놓은 뒤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인은 가만히 식탁 의자에 앉아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기다리던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 서인에게 잔을 건넨 뒤 내 앞에 있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0: 마음이 펴지질 않아요. 바인은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잖아요. 곧 고3인데 이러는 시간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만 아니었으면 바인도 다른 애들처럼 차근차근 대학에 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1: 서인은 바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다. 서인이 바인에게 당분간 서울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3: 바인이 고집 장난 아닌데.
1: 내가 말하자 서인은 잘 안다는 듯 작게 웃었다.
0: 게다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바인이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역사 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1: 이번에는 내가 작게 웃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 아프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들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난 어느 누구보다 바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서인에게 말했다. 이모부가 그런 분이었다고도 말해주었다.
3: 이모부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외동인 바인이랑 내가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번번이 그런 말을 하며 좋아하셨어.
1: 그런저런 말을 서인에게 건네다 보니 바인이 그렇게 단호하게 내 곁에 서기로 한 건 역시 그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3: 바인이 그런 사람이라 지금 내가 너랑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아.
1: 내가 말하자 서인이 잔을 꽉 쥐었다.
3: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럼 돼.
1: 서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0: 알겠어요.

0: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서인의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덧 나와 함께 서울에서 지낸 지 3주가 조금 더 지난 때였다. 어차피 집에 돌아갈 일은 없을 거고 학교가 아니어도 공부는 계속할 수 있다고 검정고시를 치고 곧바로 수능 준비도 할 계획이라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서인의 곁에 수호천사처럼 앉아 이야기를 듣던 바인을 바라보았다. 바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서인과 졸업식 사진을 찍고 싶다는 자신의 소박한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고 과장을 섞어 말했다. 그 너스레에 우리 셋은 잠깐 웃고 다시 각자의 걱정으로 돌아갔다.
1: 한 가지 고민은요?
0: 서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당장 방을 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분간 신세를 져도 괜찮은지 조심스럽게 물으며 서인은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이며 생활비는 정확하게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요리도 좀 하니까 식사는 맡겨달라면서. 그동안 지켜본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미 아침 일찍 여는 빵집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다고도 했다.
1: 일이 끝나면 오후 1시쯤 집에 올 테니까 함께 점심 먹어요. 먹고 나면 산책도 하고요.
0: 그러고 나면 남은 시간 서인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공부를 할 터였다. 얘기를 듣다 보니 신세를 진다면서도 그것은 최대한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다짐이었다. 서인은 삶이라는 고삐를 꽉 잡기로 결심한 것이다. 서인의 낯빛에 봄의 기운이 차오르는 듯 했다. 그 기운에 돌연 불안이 꿈틀댔다. 나만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였다. 나를 지나쳐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바라보는 괴로움. 등에서 익숙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서인이 말했다.
1: 언니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2: 어쩜 이럴까?
0: 서인은 언제나 꼭 듣고 싶은 말을 했다. 그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처럼 내 마음에 쌓였다.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 엄마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안전이 최고라며 예산을 웃도는 보증금에도 지금의 집을 계약했다.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처음 갖게 된 나만의 공간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곳이 내 공간이 되려면 월세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손에서 조금이나마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예은의 소개로 과외를 구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집에서 지금은 전생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그 일이 터진 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월세였다. 나는 다시 엄마에게 부탁해야 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보내주었다. 그게 어떤 가품으로 돌아올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늠하기에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렇게 벌써 몇 번의 계절을 지났다. 그러니 서인의 동거 제안은 나에게도 고마운 일이었다. 서인이 곁에 있으니 전처럼 지독하게 악몽을 꾸는 일도 거의 없었다. 1인분의 온기가 내 안의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는지 몰랐다.
1: 잘 부탁해요.
0: 서인은 힘차게 악수를 청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한다고 그 손을 맞잡으며 답하자 바인이 두 사람 너무 친해지면 질투나니까 적당히 하라고 입을 삐죽댔다. 서인과 나는 그런 바인이 귀여워서

0: 기분 좋게 웃었다.
1: 아, 이제 외로워서 학교 어떻게 다녀.
0: 바인이 투덜거리는 바람에 서인이 눈에 띄게 미안해했고.
1: 아, 농담이야, 농담.
0: 하며 서인의 등을 두드렸다. 두 사람을 보았다. 저런 존재가 내게도 있다면 좋았겠지.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던 나, 멀어진 사람을 바라만 보던 나, 혼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던 나. 이렇게 되고 보니 과거의 모든 것이 실수처럼 느껴졌다.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도 두 사람을 보는 것이 위안이 됐다. 이제라도 내가 저들 곁에 있다는 게 안심이었다. 혼자가 아니야. 바인과 서인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바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서인이 집 근처 카페에서 사온 마카롱을 내밀었다.
2: 웬 마카롱이야?
3: 커피랑 같이 마시려고 사왔어요. 커피에 달달구리 조합은 질리잖아요?
0: 하며 서인은 말을 걸어왔다. 그 동작에 이끌리듯 식탁에 앉았다. 손바닥만한 원목 접시에 소박하게 올려진 마카롱의 봄꽃 같은 색깔에 나는 잠시 아찔해졌다. 서둘러 서인이 잔에 담아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3: 언니는 개강하면 바빠지겠죠?
0: 어느덧 2월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2: 그렇지. 개강이 있었지.
0: 아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지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도무지 같은 사람일 수 없었다. 나는 서인에게 학교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숨이 막혔다. 다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만 여겨졌다. 손끝이 급작스럽게 차가워졌다.
2: 학교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못하겠어.
0: 커피를 담은 잔을 꽉 쥐면서 나는 서인에게 고백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단단한 진실이 된다.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할 수 없을까? 이 작은 목소리를 뒤덮는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2: 넌 절대 못해. 알면서 억지 부리지 마.
0: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사실. 다시 짓이겨진 목련 꽃잎이 눈앞에 떠올랐다. 봄, 교정, 사람들,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 이대로 숨어서 죽은 듯 지내고 싶다. 겨울이 가는 것도 봄이 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이대로.
3: 그럴 순 없어요. 왜 언니가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0: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인을 바라보았다. 서인은 화를 내고 있었다. 내 말에 상처 입었다는 듯이 내 어깨 너머를 노려보면서. 이미 영원히 상처 입은 채로 숨어 지낸 것처럼 낙담한 표정으로.
2: 네가 왜 그런 표정 하지 마. 너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도 갈 거야. 너의 생활은 내 것과는 다를 거야. 대체 네가 왜.
3: 엄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처를 돌보지 않고 살면 아주 나쁜 흉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흉터가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독

0: 힘껏 주변을 돌보고 아플 땐 함께 울고 이런 상처가 나쁜 흉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싶다고. 단단하게만 보이던 서인이 사실은 뿌리가 잘린 느낌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온전히 혼자인 것 같아 무섭다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새 뿌리를 이제부터 자기의 힘으로 내리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매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지켜야 할 건 일상이라고 함께 해나가자고 내 눈을 보며 청했다. 겨우살이의 꽃말은 강한 인내심. 겨울에도 살아간다고 해서 겨우살이라는 설이 있는 이 식물은 참나무, 팽나무, 자작나무 등의 기생에 산다. 스스로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생하는 숙주식물에서 물과 양분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둘은 거의 하나의 몸이 되기도 한다. 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기꺼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겠다는 서인.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힘센 서인. 넘어진 채로 멈춘 나를 뒤에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서인.
1: 나도 언니한테 기대려고 이러는 거니까 손 놓지 말고요.
0: 나는 다디단 마카롱과 쓰디 쓴 커피를 한 입씩 번갈아 먹었다. 달콤한 맛 뒤에 쓴맛, 쓴맛 뒤에 달콤한 맛, 쓰고 달콤한 달콤 쌉싸래한 맛. 느리게 느리게 마카롱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다. 쓴맛 사이에 풍기는 고소한 맛이 있다는 것. 달콤한 맛틈에 느껴지는 짠맛이 있다는 것.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6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있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올리겠습니다. 규슈에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서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 기온은 13.1도. 평양, 동풍 1m, 1015헥토파스칼, 12.1도. 백령도, 남동풍 4.5m, 1012헥토파스칼, 10.8도. 해주, 남동풍 3m, 1015헥토파스칼, 12.3도. 서울, 북동풍 1.5m, 1017헥토파스칼, 10도. 인천, 남동풍 3m, 1016헥토파스칼, 12.4도. 서산, 남서풍 2m, 1016헥토파스칼, 11.6도. 군산, 남동풍 2m, 1018헥토파스칼, 8.3도. 목포, 남동풍 2.5m, 1017헥토파스칼, 12.1도. 여수, 동풍 2.5m, 1018헥토파스칼, 12.8도. 제주, 남동풍 2.5m, 1017헥토파스칼, 12.4도. 서귀포, 북동풍 2m, 1018헥토파스칼, 13.4도. 통영, 바람없고 1017헥토파스칼, 12.2도. 부산, 북서풍 3m, 1017헥토파스칼, 13.1도. 포항, 남서풍 3m, 1016헥토파스칼, 13.9도. 울릉도, 남서풍 8.5m, 1013헥토파스칼, 14.5도. 동해, 남서풍 3m, 1013헥토파스칼, 17.9도. 울진, 서풍 3.5m, 1014헥토파스칼, 16.3도. 강릉, 남서풍 4.5m, 1012헥토파스칼, 17.6도. 속초, 남서풍 3.5m, 1011헥토파스칼, 18.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북동풍 6m, 1011헥토파스칼, 23.5도. 나하, 동풍 4.5m, 1013헥토파스칼, 21.5도. 미나메 다이토 섬, 동풍 5.5m, 1013헥토파스칼, 22.6도. 나세, 서풍 0.5m, 1016헥토파스칼, 18도. 가고시마, 북동풍 4.5m, 1017헥토파스칼, 18.8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18헥토파스칼, 14.9도. 이즈하라,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1.8도. 사이고, 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1.1도. 마세, 북서풍 1m, 1018헥토파스칼, 10.3도. 시미즈,
북풍 4.5m,

바로미터 1019헥토 파스칼 17.1도, 시오노미 사키곳 북동풍 4.5미터 1021헥토 파스칼 15.1도, 오사카 북풍 2미터 1021헥토 파스칼 14.9도, 와섬 남서풍 4미터 1019헥토 파스칼 9.9도, 아오무리 남서풍 6.5미터 1016헥토파스칼 15.1도, 삿포로 남동풍 5미터 1010헥토파스칼 15.5도, 와타카나이 남서풍 9.5미터 1005헥토파스칼 11도, 네무로 남서풍 12.5도 1010헥토파스칼 12.2도, 센다이 남풍 1미터 1021헥토파스칼 11.2도, 도쿄 남서풍 2.5미터 1020헥토파스칼 15.4도, 하치조섬 동풍 2.5미터 1020헥토파스칼 17.3도, 지치섬 동풍 2.5미터 1020헥토파스칼 23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서풍 4미터 1900헥토파스칼 7.9도, 대치에 북서풍 5미터 1004헥토파스칼 15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6미터 1006헥토파스칼 8.7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서풍 초속 1미터 1013헥토파스칼 13.1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3도, 습도는 66%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며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미군의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라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해방 프로젝트 첫날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폭발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됩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프레스TV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는 문제는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정의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는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 의장은 어제 사내 게시판에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모두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실명 질환이긴 한데 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녹내장의 위험과 진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닌 위험 증상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다니엘의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이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순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건양대학교병원 안과 김용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녹내장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안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정상 안압에 녹내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다른 녹내장에 비해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이런 패턴은 일본하고는 비슷하고요.
0: 네.
1: 서구의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시신경이 안압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0: 네.
1: 녹내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0: 네.
1: 예,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야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개방형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0: 네.
1: 적정 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0: 네.
1: 낮춰야 되기는 그런 경우이죠.
0: 네.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안압 범위 내에서 좀 변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1: 예, 안압 범위 내 변동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0: 네.
1: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압 범위 내 높은 쪽의 안압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0: 예. 네. 이 녹내장이 실명 질환인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거고요.
0: 네.
1: 한번 진행한 경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초기나 중기 녹내장은 녹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또 말기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녹내장이 말기가 되면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야 이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은 터널이 뚫린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의 시야 손상이 말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주변 위험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다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시력이 상실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럼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0: 네.
1: 상당 부분 놓칠 수 있고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럼 녹내장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1: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초기, 중기, 말기로요. 그런데
0: 네.
1: 저는 녹내장 환자분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나 중기까지의 경우에도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 하면은 다른 일로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등 이렇게 녹내장하고 관계없는 증세로 안과에 일단 가셔서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또 녹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1: 예, 녹내장은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발하지만
0: 네.
1: 젊은 분들한테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요. 젊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겠죠.
0: 네.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은 건가요?
1: 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고요.
0: 네.
1: 안압이 높은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관되게 젊은 분들은 녹내장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 네. 그럼 안압이 좀 그렇게 순간 높아지면 증상이 나옵니까?
1: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감성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안압이 올라가면은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 가지고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0: 네. 그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인 건가요?
1: 녹내장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 안통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안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네.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두 가지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게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녹내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뭔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고령의 경우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말초 혈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시도 녹내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근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가요?
1: 예, 실제로 그렇고요. 네. 또 근시인 경우에 한번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녹내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0: 네. 또 가족력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유전과 같은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1: 유전병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쪽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식이 그와 관련된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우성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녹내장 그런 법칙이 없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가족이 녹내장 가지고 있으면 자식 때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칙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런 일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유전 그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녹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0: 네, 그럼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그 부모 분 중에 한 분이 녹내장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 검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당뇨와 고혈압과는 어떤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1: 당뇨가 생기면은 당뇨가 있으면은 저 당뇨 자체가 일반적인 녹내장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당뇨가 심해지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생혈관이 저 눈 속에 돌아다니는 방수라는 거가 순환하는 걸 그걸 막게 해가지고요. 안압이 높아지는 신생혈관 녹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 진단이 내려지면 안압을 조절하는 게 치료의 우선인가요?
1: 예,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을 포함해서 네. 모든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우선이죠.
0: 네.
1: 각 환자의 시신경 감수성이 있거든요. 네. 안압이 높은 사람, 높은 경우에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치료 원칙을 정하는 게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1: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안압이 높은 타입이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0: 네.
1: 녹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행히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0: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안약인 거죠. 그럼 점안제가 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는 점안제가 대표적이고요.
0: 네.
1: 드물게는 급하게 안압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안압을 낮추는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대표는 점안제가 대표적입니다.
0: 예. 그럼 진행을 늦추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점안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네.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버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0: 네. 그런데 그렇게 안약치료가 중요한데요. 이 안약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많이 불편한가요?
1: 예, 그 저만 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먹는 행위라는 건 누구나 하는 행위이죠.
0: 네.
1: 그래서 약을 먹는 약으로 먹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눈에 넣는 거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0: 네.
1: 또 녹내장이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고령이 되시면 행동이 굼떠지게 돼서
0: 네.
1: 눈에 안약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0: 네.
1: 또 그 밖에 녹내장 치료, 병의 치료라는 거는 약을 쓰면은 뭐 어떤 식이든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0: 네.
1: 녹내장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질 않습니다. 약을 쓰고도
0: 네.
1: 약을 쓰고도 좋아진다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약을 넣지 않고 지내는 분들 의외 많으세요. 근데
0: 네.
1: 약을 넣지 않고 지내다 봐도 증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넣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0: 네. 그러니까 딱히 증상이 없어서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약을 이거 뭐 약 넣어서 뭐해? 그러면서 끊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예.
0: 안약은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1: 예. 뭐 두세 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네. 다섯 개 이상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그 기전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또 복합 녹내장 약제도 쓴다고 하던데 이건 한결 수월해진 거죠?
1: 예, 약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세 번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0: 네.
1: 약 하나에 두 가지 또는 심지어는 세 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한 번 넣으면은 약 두 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레이저나 수술의 경우도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 목표는 같은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레이저나 수술도 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안약제만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그 넣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0: 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는 수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죠. 말기에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기에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 자체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는 수술 후에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0: 네.
1: 예.
0: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0: 네.
1: 진단받고 안약을 넣는 게 그 당시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시야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1: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거라서요.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생활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0: 네.
1: 그러면은 버스 자체가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눈앞에 오면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데 주변 시야가 없어지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사고 위험도 크겠네요.
1: 예, 그렇게 큽니다. 예.
0: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드리고요.
0: 네.
1: 증상이 없거나 녹내장의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40대 정도에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안과에 가시면 녹내장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시력을 재시고 안압을 측정하고 시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 시야 검사 그런 걸 하게 됩니다.
0: 네.
1: 그 밖에 건강검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0: 네.
1: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시신경 사진 촬영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과로 넘어가서 정밀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0: 네. 가족력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시나 네.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병이 진단이 된 상태가 아니면
0: 네.
1: 특별하게 뭐 조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진행병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0: 네.
1: 운동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목 위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 목 위로 저 힘이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말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0: 네.
1: 않습니다.
0: 네.
1: 잠깐씩 하는 근력 운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런 운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순간 안압을 높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는 거네요.
1: 예,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0: 네.
1: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녹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0: 네. 넥타이를 좀 꽉 매는 것도 좋진 않죠?
1: 예, 넥타이 꽉 매는 건 녹내장 환자한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관악기라고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부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불 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 래빗의 해피 띵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숨 쉬는 걸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단순한 수면 습관으로 소홀히 여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 장애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수면 호흡증도 수면 장애 한 종류로 보는 게 맞고요.
0: 네.
1: 더 정확히는 수면 중에 호흡이 막히거나 줄어들어서 삶의 질을 깨뜨리는 수면 관련 호흡장애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면 무호흡의 상태를 아나요?
1: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0: 네.
1: 물론 이제 가끔은 잠자는 도중에 숨이 막혀서 깬다든지
0: 네.
1: 또 너무 자주 깬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 뭐 머리가 네.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이나 수면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보고 너 코를 많이 골다더라 또 숨이 멈추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0: 코골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할 때 코골이도 지적이 되잖아요. 코골이를 동반하는 게 기본인가요?
1: 네,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코골이가 동반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한 70%에서 95%, 뭐 통계별로 다르겠지만 네. 코골이를 가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습관적으로 코골이 오는 분, 물론 코골이가 매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물론 전부 수면 무호흡증은 아니고
0: 네.
1: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골이가 아주 흔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잘 수도 있는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릴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0: 네.
1: 며칠 뭐 밤을 새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 사실 잠을 못 자서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은 사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죠. 따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낮에 주간 졸림이라든지 피곤함, 그 외에도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심지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0: 네.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 낮에 졸린 증상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낮에 졸린 게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고나 이런 걸로 위험하게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걸 잘 의식을 아주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연정 낮에 집중력이라든지 반응 속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태로 운전하고 면서 잠깐 깜빡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또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루틴하게 하기도 합니다.
0: 네.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합병증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주 단순히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라면 뭐 낮잠을 잔다든지 또 수면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자체 피곤하고 졸린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히 코를 골아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중에 이런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뭐 설명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 목 주변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낮에 누워서 숨을 쉰다고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그 좁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0: 목젖이 늘어나는 건가요?
1: 뭐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길지 않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면에 따른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긴장도의 이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더 폐쇄를 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무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큰가요?
1: 네, 맞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반복되면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무호흡, 저호흡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호흡이 90% 1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막혔을 때를 그게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 1회가 있었다라고 계산하냐고,
0: 네.
1: 30% 이상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저호흡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개연차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무호흡이나

0: 예, 맞습니다. 보통 모읍이 아까 습초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어,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이 모읍이 길어지게 되면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당연히 이거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니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길면 길수록 산소가 떨어지는 정도도 심해지실 거고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중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산소 부족이 심할 경우 또 부족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될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호흡이 반복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그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갔었을 때 혈압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내벽이나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 네. 참 물론 모든 수면 무호흡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 경증 경우에는 뭐 위험 인자가 없으면 또는 뭐 증상이 없으면 뭐 경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이제 무호흡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30회 이상 시간당 30회 이상이 반복될 때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 심부전, 뇌졸중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서 비만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비만 그리고 체형, 목이 짧고 굵은 체형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코를 안 고냐, 요업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의 관리 또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비만이라든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 체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0: 네, 뭐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타고난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긴장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되고요.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경우가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크거나 아니면 하악, 턱이 좀 작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좁다든지 아니면 혀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환자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0: 아까 초반에 이제 질문의 답이랑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사실은 밤에 이제 코골이라든지 뭐 자기는 잠을 자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오심한 것 같아요. 숨이 멈춰서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가시는데 산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코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이제 때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아침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각을 하고 오시는 분도

0: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도 심하게 고이고 네. 호흡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을 가봐라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파악하는 거는 주간에 진찰실에서 일어나지만 네. 결국에는 수면 모흡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호흡의 횟수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0: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안구 운동도 검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단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라는 이유는 잠이 실제로 깨는지 수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호흡 센서를 부착을 해야 진짜로 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얼마나 줄어든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말하는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는 숨을 쉬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딘가 폐쇄가 일어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폐쇄성 무호흡이 되는 건데 사실 호흡 의지가 없는 중추성 호흡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산소가 얼마나 포화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대부분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나 호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측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측정 수치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네. 안구의 움직임,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고요.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 시간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뭐 수면이라는 게 당연히 잠이 들게 되면 깰 때까지 그냥 일관되게 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얕은 잠에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막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깊은 잠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런 꿈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런 수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몸의 회복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호흡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무호흡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 각성의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의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아, 수면무호흡 중에 치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일 경우는 지켜봐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수면 자세를 바꾼다든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의 변화부터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만으로 좀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장치라든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양압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그 양압기는요. 호스로 연결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양압기는 이제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호스에 기계가 연결해서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기장치랑은 다른 거는 환기라면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가 폐쇄가 일어나고 뭐 근력이 부족하건 기도가 워낙 좁건 폐쇄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일어나지 않게 적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도에다가 공기를 줘서 부목 스플린트를 대준다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쓰고 자는 게 불편하진 않은 건가요?
0: 뭐 이런 질문 환자분들 모두 다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불편하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수면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 뭐 1주, 2주가 지나가면 처음과는 다르게, 쓸만하게 불편해집니다. 하고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면 자세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좋은 건가요?

0: 네. 그 뭐 어떤 자세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예.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젖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꿔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기구들을 팝니다. 사실 옆으로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밤새 한 자세로만 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권고를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쉽게 적용이 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로 누워졌을 때만 코골이가 호흡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같이 광고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네. 비용 측면에서 수면 다원 검사나 양압기까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0: 네, 보험 적용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몇 가지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1: 네.
0: 일단 먼저 진단에 들어가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관련 증상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1: 네.
0: 거기에 또 신체 소견, 그러니까 이분은 편도가 크다든가 아니면 목젖이나 연구개가 늘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 내지는 위험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양압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호흡이 있거나 내지는 5회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니면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소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10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뭐 양압기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일단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안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잠이라는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용하게 옷도 제일 간편하게 입고 자는 게 잠인데 뭐 얼굴에는 마스크는 달려있지 머리 고정해야 되니까 끈으로 머리에 막 고정하지 게다가 바람 되면 시끄럽지 막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적응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근데 이제 1,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거에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이걸 썼더니 오히려 잠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없으면 못 자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그 단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뭐 환자분들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수술도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수술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 양압기는 이제 부목을 대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인자를 좀 줄이기 위한 치료인데, 사실 이걸로 효과가 미미할 때, 내지는 양압기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주된 증상이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 늘어진 목젖이라든지 연구개를 좀 줄여주는 치료 또는 아까 혀가 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뒷부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수면무호흡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골이로 치부하기에는 좀 다양한 증상 또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면이라고 잘 모르니까요.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코골이 너무 심해요. 숨도 가끔 멈춘 것 같으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입도 마르고 낮에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많이 피곤하고 졸린다든지 또 그 경증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목이 짧고 굵거나 비만인 분들은 그런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0: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에 그 밖에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서부, 북동 내륙 산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mm 안팎이 되겠고 충청권과 경상권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맞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7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8도에서 27도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이 되겠고 내일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파주 23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3도, 춘천 24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6도, 동해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5도, 충주 25도, 대전 25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2도, 광주 25도, 목포 22도, 여수 21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6도, 부산 22도, 울산과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19도, 개성 21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과 파주 2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2도, 습도는 65%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1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며 작전 동참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급파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0: 국민의힘이 부산 북구갑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공천하면서 3자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여부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1: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택 화재로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선박이 단독 행동을 하다가 공격을 받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 화물선 폭발 화재를 이란의 공격 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이 단독 행동을 결정했다가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한국은 호송 대열에 합류한

0: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항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선박은 어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1: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공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0: 우리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이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호주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럽이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1: 공격에도 아직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군의 군사 행동도 방어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을 판단할 요건에 대해 곧 알게 될 거라며 이란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할 거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기 전날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에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도 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정부는 사고가 난 화물선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이란과 미국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남우호는 일단 예인이 시작되면 8시간 정도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바이 항은 일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대형 선박까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며 인근에 수리시설도 있습니다. 현재 예인 업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출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에 갇혀있던 미국 선박 한 척이 미군 호위 속에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국적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로 전쟁 발발 후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2척이 빠져나왔고 3척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은 2천여 척, 선원은 2만여 명 정도입니다. 모두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선박이 이란이 다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벗어나 두바이 해상이나 더 안쪽인 아부다비 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이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해협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고 있는 이상 미국의 통항 지원 조치가 오히려 선박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과의 대치 속에서도 여전히 휴전이 유효하다고 확인하며 국제 유가는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2: 해협 안쪽으로는 남우호 외에도 우리 선박 25척이 더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이 선박들 역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선원들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 불이 난 화물선 남우호는 현재 사고 지점에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로 예인선을 이용해 배를 한국까지 옮기게 됩니다. 선원 24명은 남우호에 탑승한 채로 두바이 항으로 이동합니다. 선사 측은 보조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식량과 식수는 충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항구 도착 후 선원들 뜻에 따라 잔류나 귀국, 다른 선박으로 재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수리 여부도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정해질 전망입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 해협 안쪽에는 남우호 외에도 우리 배 25척과 한국인 선원 150여 명이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자 선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지금 너무 멘붕 왔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선원들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고요.
4: 정부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선박들은 해협 인근을 떠나 카타르 도하 근처 해역으로 피항했습니다. 전쟁으로 발이 묶인 지 두 달여 휴전으로 곧 해협을 나갈 거란 기대는 다시 막연한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 4구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항했다가 중동 사태 이후에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청와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인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 해상 우리 화물선의 폭발 화재 다음 날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법무처 차원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청와대는 일단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외부의 공격 여부 등을 단정하지 않고 예인선으로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사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등의 국내 전문가도 현지에 급파해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인 분석까지는 최소 수일이 걸릴 거로 청와대는 전망했습니다. 청와대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청해 부대가 사고 선박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선원 가족들의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은 물론 걸프 회원국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선 관련 언급에 주목하며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2: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맞서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허가를 받고 지나가라면서 사전 통행 허가제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7: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이동을 통제하는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공식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영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통제하는 새로운 해상 규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 명의의 공식 메일 주소까지 공개하며 해협을 지나고 싶으면 먼저 메일을 보내 통행 규정 등을 안내받으라고 했습니다.
8: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으로부터 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란 국영프레스TV.
7: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선언에 맞서 해협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관련 규제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이 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지난 4일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며 이 때문에 해역에 있던 배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최근 며칠간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적 없다며 지난 4일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석유단지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즉각 파괴적 응징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쇼핑몰에서 큰 불이나 10여 명이 다쳤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9: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3자 구도가 완성됐지만 아직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또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국민의힘이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여기에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새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보수 야권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일단 박 전 장관은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11: 단일화다, 뭐 무공천이다, 뭐 연대다.
9: 박민식 후보.
11: 정정당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의명문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 어린이날인 어제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아동 관련 정책을 알리며

0: 표심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예술과 생태환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어린이들이 마음껏 전재수 후보 상상할 수 있도록 생태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예술 놀이터, AI 놀이터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들락날락 등 아동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2: 부산은 이미 박형준 들락날락을 110개를 만들고 200개까지 만들고자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0: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되고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 진영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3: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는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를 훑으며 내란 세력을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야당 공세가 거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내 험지, 경기 북부 접경지로 향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윤어게인 공천으로 국민을 도발하는 내란 세력을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저희도
6: 정청래 민주당 대표
5: 공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야당 공세를 속도 조절로 피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5: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4: 다만 조작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구제받아야 한다.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당 지지층도 달랬습니다. 일단은 특검 법안 처리를 선거 뒤로 미루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7: 보수 지역에서는 이런 사항들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6: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7: 충분히 감안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4: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 구도를 흔들 중대 변수는 아니라 본다며 파장 차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죠.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과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인데요. 며칠 전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는 사고도 발생했죠.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치되는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고요. 설치 높이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법 규정을 위반해 정비 처분을 받은 정당 현수막은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4%가량 늘었고요. 특히 설치 장소 위반은 38%나 급증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정작 위험한 불법 홍보물을 내거는 현실.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비에 나서곤 있지만 단순히 현수막을 걷어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요. 유권자들 역시도 이런 문제의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복지용 쌀, 나라미 지원의 법제화에 따라 앞으로 변화와 과제에 대한 소식 살펴보고요. 이 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에는 누군가에게는 최고이자 누군가에게는 최악이 되기도 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도시 이야기라는 고전을 통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네, 연휴 마치고 수요일 많은 청취자분들 인사 주고 계시네요. 안정숙님 기본을 바로 지키자고 이야기하셨고 김미진님 조혜영님 등등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 이슈 코너 시작해볼게요. 지난달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복지용 쌀 나라미의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근거에서 나라미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는 나라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여된 것의 의미 또 앞으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 지원이 이루어져 왔군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의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2: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용 쌀인 나라미를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에 기반해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적 근거로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드리면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고시인 정부 관리 양곡 매출 지침으로 나라미 지원 사업이 운영됐었는데요.
0: 네.
2: 근데 앞으로는 법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 양곡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명시했고요. 이로써 복지용 쌀을 할인 지원하는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이 나라미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 그러니까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 등에서도 나라미를 할인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 나라미 이제 할인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졌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라미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이제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높이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현재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나라미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2: 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미 할인 지원 대상은 140만 명에서 150만 명 되고요. 연간 공급 물량은 30만 톤 내외로 파악됩니다. 관련 예산은 약 7천억에서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단일 식품 지원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리고 이제 나라미 할인가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는 10kg 쌀 한 포가 한 3만 원대라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10kg 나라미 한 포를 90% 정도 할인된 2,500원에 공급하고요. 그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라든가 교육급여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만 원에 공급합니다. 나라미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이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10kg에 12,570원 그리고 무료급식단체라든가 구호용인 경우에는 10kg 나라미가 3,600원에 할인 지원됩니다.
0: 고물가 시대에 그래도 큰 힘이 되겠어요. 올해 나라미 제도 몇 가지 또 변화가 있다면서요?
2: 예, 나라미는 과거에는 정봄이라고 부르면서 이 맛없는 쌀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올해

0: 묵은 쌀을 준다는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요. 나라미는 묵은 쌀이 아니고 직전 연도인 2025년산 쌀이고요. 이걸 찌어서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두드러진 변화라면 나라미의 포장지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나라미라는 글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글자가 마치 상표처럼 크게 쓰여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시중에서 구매한 쌀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났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미 지원 가구라는 이런 낙인 효과가 생기는 불편함이 있었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이 나라미 포장지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미 글자를 없애고 그 농림축산식품부 글자도 뒷면에 좀 작게 표시했습니다. 포장지가 바뀐 뒤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감수성 측면의 보완도 이뤄졌다니 다행이네요. 또 나라미 선택폭도 넓어졌다면서요?
0: 네, 나라미는 지난해까지는 흰쌀, 그러니까 100미만 지원이 됐습니다. 수급권자 가족 수에 따라서 신청 규모가 달라지는데 한 명이면 한 달에 10kg 100미 한 포, 뭐 두 명이면 20kg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현미까지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세 곳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가 시범 사업 지역이었는데요.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가 후에 이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껍질을 덜 깎은 쌀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겉껍질과 겨층에 지방과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미보다 보관 기한이 짧거든요. 그래서 5kg 단위로 소포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10kg 나라미를 신청할 때 현미로만 10kg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현미 5kg, 백미 5kg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1: 입맛에 따라 또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네요. 법적 근거도 생겼고 변화된 사업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나라미 사업에 앞으로의 개선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0: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나라미의 품질 인식 문제인데요.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뭐 오래된 쌀이거나 맛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홍보도 좀 많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쌀만 지원하는 이 단조로운 먹거리 복지 정책의 한계도 좀 개선돼야 할 사항인데요. 생활이 다양해졌고 이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생각해서 앞으로는 채소와 뭐 단백질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통합 먹거리 복지로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저소득층 먹거리 복지 정책이 좀 더 다양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0: 네, 맞습니다. 네,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옥수 의원도 같은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송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었거든요. 미국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NAP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 예.
0: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이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송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양국법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먹거리 복지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1: 먹거리 복지 정책이 발전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모두의 숙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사항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용 쌀인 나라미의 할인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나라미 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좀 엄격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90% 할인된 나라미를 웃돈을 붙여서 재판매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미를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다거나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로 환산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이 양국관리법 개정으로 나라미 정책을 다시 짚어보면서 이 외국의 먹거리 복지 정책도 살펴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과 유통업체가 남는 식품을 기부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더 적극 참여한다거나 나라미 할인 지원 정책에 영향을 고려한 패키지 지원까지 이 먹거리 복지 정책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1: 네, 먹거리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 정책인데요. 양질의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님 말씀 듣기 전까지 저도 이 나라미가 상대적으로 오래를 쓸 거란 착각을 했었는데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 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책, 사람, 또 삶의 이야기 나눠주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안 교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3: 아, 오늘은 찰스 디킨스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찰스 디킨스 나 알아, 크리스마스 캐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 그쵸.
3: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5월 달이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되게 참신하긴 할 것 같네요.
1: 5월의 크리스마스.
3: 그렇죠. 근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롤은 아니고요. 이걸로 기억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인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작은 오늘 작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네스북 선정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입니다.
1: 기네스가 인정하는 가장 네. 많이 팔린 책이요?
3: 네.
1: 얼마나 팔렸을까요?
3: 책은 성경이고요.
1: 네.
3: 소설로는 이거예요.
1: 소설.
3: 네. 소설로는 이건데 한 2억 부 정도 됩니다. 1859년에 나온 책인데
1: 네.
3: 이게 그 지금까지 한 2억 부 정도를 판 거예요. 근데 2억 부면 생각해 보세요. 인세를 그러니까 평균 1,000원만 해도요. 인세만 해도 2,000억 원이거든요.
1: 찰스 디킨스가 네. 100만 장자였나요?
3: 근데 그 뒤에 후손, 왜냐하면 이게 167년 된 거기 때문에
1: 네.
3: 그때 당시에도 잘 나갔지만 후손들이 이제 대대손손 잘 먹고 살고 있겠죠 뭐.
1: 뭐 어떻게 네.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3: 근데 이 책이 어떤 건지 아직 얘기를 안 해가지고.
1: 예.
3: 네네. 이 책이 바로 아마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한 것 같아요.
1: 저도 사실 처음
3: 네.
1: 들었어요.
3: 그렇죠. 이 책이 두 도시 이야기란 책입니다.
1: 아. 네. 두 도시 이야기
3: 네.
1: 그렇군요. 2억 부가 팔린
3: 네.
1: 두 도시 이야기인데 아직은 저는 또 처음 듣는단 말입니다.
3: 네네.
1: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소설이 됐을까요?
3: 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재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도시 이야기가 연재 형식으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1: 아, 네. 네,
3: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잡지에 주 1회씩 연재한 소설입니다. 총 31회를 연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그 넷땡릭스 같은 OTT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3: 그러면 드라마가 와 정말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다가 막 서로 야 이 원수를 드디어 만났어 하는 순간 딱 끊잖아요.
1: 딱 그 감칠맛 나게 네. 끊잖아요.
3: 딱
1: 다음 화를
3: 그쵸,
1: 이어갈
3: 그쵸.
1: 수밖에 없게끔. 네.
3: 그거가 이름도 있어요. 클리프행어 기법이라고.
1: 네.
3: 그러니까 절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딱 끊는다라고 해서 클리프행어라고 하거든요.
1: 네.
3: 그 넷땡릭스의 그런 기법들이 이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재잖아요.
1: 지금은 OTT가 OTT 네. 세대지만 그 당시에는 또
3: 그렇죠.
1: 이 소설, 연재 소설이 네. 또 메인 스트림 장르였기 때문에
3: 그렇죠.
1: 금토 드라마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로서도 흔하지는 않았던 게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연재를 하는 게 당시로선 정석이었어요.
1: 네.
3: 그런데 갑자기 주 1회 연재가 된 겁니다.
1: 오.
3: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수목 드라마 목금 드라마, 금토 드라마 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뭐 두 개씩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1: 예.
3: 그런데 OTT가 나오면서 한 번에 빡 밀어넣는 형식이 갑자기 빡 떴잖아요.
1: 시즌제처럼
3: 뭐
1: 8화가 네. 한 번에 네. 볼 수 있다던가.
3: 네. 그런 식으로 이때 당시도 이게 굉장히 그 세련된 그 좀 참신한 형식이었던 거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어떤 잡지를 운영했었는데 찰스 디킨스가
1: 예.
3: 그게 그 출판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잡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출판사랑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안 해 하고 새로 나와서 자기 잡지를 창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잡지가 디킨스가 지분을 75% 정도 가졌다니까 이제 자기 잡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내 거니까. 그래서 갈아 넣은 거예요.
1: 아.
3: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퇴출된 연예인이 그 너튜브 같은 거에서 내 걸 할 거야 해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새롭게 뭔가를 런칭했다 그게 이제 두도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 너희 나 무시했지. 내가 한번 보여준다.
3: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디킨스의 분노까지 결합된 네. 작품이군요. 시작한 배경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 네.
1: 그러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이 일단 두 도시 얘기입니다.
3: 네네.
1: 두 도시가 등장하나 봐요. 어떤 그렇죠. 도시일까요?
3: 딱 그 유럽 하면 떠오르는 딱 그 두 도시가 있거든요.
1: 네.
3: 파리와 런던이죠.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가보셨나요?
1: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그냥 상상으로만 이미지를 네. 생각해보면 런던은 좀 차갑고 이성적인 네네. 느낌이라면 파리는 또 낭만적이고 좀 더 감수성 넘치는 그런 도시일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1: 이런 것과 맞나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하면 저는 그 런던 하면 밀크티가 일단 딱 떠오르고요.
1: 네.
3: 뭔가 추운 날 따뜻한 밀크티 하나 먹으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고 프랑스 하면 파리 하면 아무래도 와인 같은 게 더 어울리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성과 열정의 이 대비거든요. 당시 시대상으로도 그러니까 런던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런던은 질서와 안정의 공간입니다.
1: 예.
3: 근데 파리가 그때 프랑스 혁명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분노, 막 폭발 이런 공간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시가 그러니까 런던과 파리 지명이라기보단 인간 사회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안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폭발 직전에 불평등과 분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상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차가운 이성, 뭐 뜨거운 감성 이런 거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거니까
3: 맞아요.
1: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었을지가 또 궁금합니다. 책의 네.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요. 프랑스 감옥에서 18년 동안 억울하게 잡혀있던 마네트 박사가 구출이 돼가지고 런던으로 오면서 시작이 돼요.
1: 네.
3: 근데 그렇게 18년 동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간 상태여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을 못하다가 점점점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의 딸 루시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마네트 박사가 아, 그래도 잃어버렸던 18년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 루시의 구원자로 찰스 다네이와 시드니 카턴이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찰스 다네이는 원래는 프랑스 귀족이었는데 귀족들의 악습에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귀족 신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영국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런던이긴 하거든요. 근데 루시는 이 다네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는데요. 반면 그 또 같이 이제 구원을 하던 시드니 카턴이라는 사람은 변호사긴 한데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아, 이깟 인생 나는 뭐 살아서 무엇하나 막 이러면서 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 좀 염세적인 인물이었나 봐요.
3: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루시에 대한 구원에는 결국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 결혼을 이제 그 저 사람이랑 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루시를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시드니 카턴이랑 찰스 다네이랑 그러니까 매우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가 돼요.
1: 네.
3: 그리고 이 비슷한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헷갈리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1: 그래요?
3: 네.
1: 살짝 들었을 때는 연애 소설 같다가도 이 마지막 단서 얼굴이 비슷하다.
3: 네.
1: 여기서 왠지 추리 소설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상상을 해보는데
3: 네.
1: 루시의 취향은 아무래도 한결 같았나 봐요. 소나무 취향이었나
3: 그렇죠.
1: 보다. 외모를 네. 보는 게.
3: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 쭉 놓고 보면 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들 놓고 보면 좀 비슷한 사람들 좋아하는 경향이
1: 있죠.
3: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는 루시가 그 무슨 어장 관리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한 거여서 그런데 찰스와 사랑을 했고 시드니가 거기에 그냥 짝사랑을 얹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는 그다지 큰 갈등이나 뭐 그런 위기 이런 게 없어요. 이 사건은 이 결혼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찰스 다네이가 과거 가문과 얽힌 일을 풀려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근데 이때가 프랑스 혁명 기간이거든요.
1: 예.
3: 귀족이었다가 그 신분을 버리고 런던에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로 돌아가니까 저번에 그 귀족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민중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1: 위기를 받네요.
3: 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귀족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대중들한테 다 돌려줬거든요. 근데 혁명 재판에서는 됐고 그런 건 됐고 어쨌든 넌 귀족이었잖아 라는 이 신분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찰스 다네이가 사실은 스스로 염증을 느껴서 그 귀족의 지위를 포기할 만큼 찰스 다네이의 귀족 가문이 그 가문이 굉장히 악질적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네트 박사가 그 거길 가가지고 그 프랑스로 가서 파리로 가서 루시랑 같이 굉장히 그 구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덕분에 한 번 풀려났다가 그리고 다시 체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체포가 된 상태에서 또

0: 있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반전이면 우리가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1: 근데 이게 나온 지가 167년 된 거거든요.
0: 예.
1: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거는 읽어볼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0: 167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그래도 야 내가 이 기회에 그러면 들었으니까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30초 정도만 귀를 살짝 이렇게 막고 계시면
0: 잠깐만 볼륨을
1: 낮췄다가 잠깐만 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라 결말로 가면요. 아까 그 시드니 카턴이 찰스 다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0: 예.
1: 시드니 카턴이요. 그러니까 찰스 다네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잡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여자 루시를 위해서 그 찰스 다네이 대신 죽기로 작정을 하고 죄수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네이 대신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드니 카턴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대신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엔 처음으로 내 삶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와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뭐 이런 결말입니다.
0: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준다. 제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1: 뭐 그 사실 뭐 남편을 대신 죽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소설의 주제가 바로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이 이 소설에서 계속 나와요.
0: 예.
1: 그래서 찰스 다네이도 그러니까 아니 그 위험한 프랑스 혁명에 왜 가?
0: 그러니까 왜 돌아가?
1: 왜 돌아가인데 그러니까 자기 예전의 하인이 이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하인 때문에 가거든요.
0: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옳은 일을 위해서 간 거군요.
1: 그리고 사실 마네트 박사도요. 찰스 지방과의 원한이 있어요. 근데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사위가 된 찰스를 위해서 그 자신만 아는 비밀로 덮어두고 나중에 이제 그게 까발려져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마네트 박사의 희생이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루시나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건 목숨을 내어놓는 시드니 카턴이 있겠지만 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어느 정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는데 이 시드니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인지 좀 묘사를 이렇게 묘사해요. 형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평온한 얼굴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언자가 있었다면 그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평을 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드니 카턴은 어쨌든 마음의 안정,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좋은 결말이었다라고 묘사가 되긴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찰스 다네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 네네. 이 민중의 공공이 적이 될 정도로 좀 악질적인 귀족이었나 봐요.
1: 맞죠. 그러니까 찰스 가문이 악질적 귀족. 그러니까 그 여러 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혁명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명의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랑도 악연이 있거든요. 근데 찰스는 관계가 없어요.
0: 찰스 다네이 자체는 좋은 사람이지만
1: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가문의 관계자들이 다 죽으면서 찰스가 그 가문의 신분 계승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작 가문이라고 해도 백작은 한 명이고 다 식구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백작의 그 지위를 누구한테 승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다 죽으니까 이 사람한테 승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찰스 자신의 문제는 아니고 찰스 가문이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도 원한을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 프랑스 혁명을 하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하면 민주주의의 시작 아니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좋게만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유와 평등.
1: 네, 우리 교과서에서도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혁명에 대해서 살짝 돌려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0: 그래요?
1: 예. 왜냐하면 민중의 분노와 시대적 요청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혁명의 수행 과정에서는 매우 개인적인 복수와 폭력이 개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명은 일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성,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고 조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반대되는 정렬이 이 사적 복수로 추동되는 혁명과 만나면 이게 다른 말로 무지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란 큰 명분을 앞에 놓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복수라든가 감정을 해소하는데 폭력으로

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프랑스 혁명도 이렇게 나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1: 혁명의 이면을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혁명이란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또 요청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또 요구에 네. 또 조정당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혁명이 시대적 요청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한테 조정당하고 이익에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 이중성 있잖아요.
1: 네.
0: 저는 이 작품의 중요한 테마가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단 혁명의 성격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중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생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 희생으로 인해서 등장인물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이것도 이중적 작동체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찰스 자네의 장인이 마네트 박사가 18년 동안 잡혀있는 거 그리고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걸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이 잡혀 있었던 게 그 찰스 다네이 가문의 귀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족의 횡포 때문에 이 18년 동안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사 때문에 혁명가들한테는 마네트 박사는 영웅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굉장히 어두운 시절에 저기 그 옥중에서 고생을 하신 분 뭐 이런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래서 이게 혁명에서는 영웅시대지만 나중에 이 과거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기도 해요.
1: 네. 어떻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마네트 박사가 사실 찰스 집안과 원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게 뭐냐면 18년 동안 이 마네트 박사를 잡아가둔 게 바로 찰스 집안입니다.
1: 아 이런 또.
0: 네. 찰스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냥 그 집안의 대표 자기가 여기에 내려왔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찰스가 혁명군한테 한번 잡혔다가 풀려났고 다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1: 그러니까 예.
0: 다시 잡히게 된 계기가 이 마네트 박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네트 박사가
1: 여기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네네. 마네트 박사는 이제 찰스 다네이의 장인이죠.
0: 장인이죠. 장인. 네. 그러니까 이 마네트 박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걷다가 편지를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을 고발한다. 내 정신이 나가기 전에 이 집안을 고발한다. 그래서 찰스 집안을 그러니까 찰스를 만나기 전이죠. 그때
1: 몰랐던 시절
0: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비밀 편지로 나는 이 집안을 고발할 거야. 이 집안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1: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0: 그렇죠. 그게 고발장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나중에 찰스가 자신의 사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 나와 봤더니 이제 나의 딸에게 구혼을 한 상태였고 네. 또 딸이 선택을 했고. 네.
0: 그래서 찰스 그 마네트 박사는 그게 제가 이제 희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너무 사랑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대신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너가 그 귀족 집안이라는 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찰스한테 조건을 걸고 결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결국 그 희생도 하고 그렇게 용서도 했지만 이 과거 고발장 때문에 자신의 사위가 다시 잡히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1: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0: 네.
1: 정말 모든 일에 이 소설 속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1: 네.
0: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시작부터 되게
1: 울림이 있는데요.
0: 네. 일단 있어 보이고 예. 뭔가 그리고 이중적이잖아요.
1: 그리고 뭐 지금 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문장이 문학사에선 정말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첫 번째 문장으로 베스트 뭐 10을 뽑아라 그럼 당연히 들어가고 뭐 3, 5 안에도 들어가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런 특집을 해도 재밌겠네요. 그 소설 베스트 첫 번째 문장 뭐 베스트 10 뭐 이런 식으로.
1: 그러면 교수님과 네. 제가 즉흥적으로
0: 네.
1: 우리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0: 네.
1: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게 되겠네요.
0: 첫 번째 문장으로.
1: 네.
0: 저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국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 가바타 야스나리?
1: 네.
0: 하여튼 그 설국의 첫 번째 문장은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밤이 터널을 지났다. 그리고 내려보니 발밑에 뭐 하얀 장막이 깔렸다?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딱 세 문장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터널을 지나가지고 딱 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다른 세계로 들어간 듯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좀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 자꾸 일어나면 AI 뭐 새로 나왔다.
1: 네.
0: 일자리 없어진다. 뭐 굉장히
1: AI 혁명이라고는 그렇죠. 하는데 또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네.
0: 그런 좀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근데 딱 가보면 되게 좋은 세상. 또 다른 세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뭐 이 시대를 묘사한다기보단 이 시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저는 설국의 첫 번째 문장이 좀 지금 와닿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1: 다음에 그 멋진 문장들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저는 이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0: 네.
1: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뭐 모두가 연결됐지만
0: 네.
1: 또 누구보다는 외로운 시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 굉장히 평소에 책을 좀 읽으신다더니요. 티가 좀 나시네요. 네.
1: 굉장히 멋진 문장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간 이런 게 지금이 딱 그렇기도 해요. 기술은 발전하지만 불안은 커지고 있고요. 부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불평등도 깊어지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최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최악의 시대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시대의 양면성이라는 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데 양면의 가치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시대의 양면성은 계속 있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0: 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디킨스는 원래 가난과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던 작가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그렇죠, 사실을.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작품도 있고 그런 배경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산업화 시대 영국 사회에서도 빈부격차 도시 빈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민주주의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일이지만 이 당대에 보자면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저렇게 폭력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프랑스 혁명에서 보고서 그거를 런던 사람들한테 영국 사람한테 경고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계속 그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게 심화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 영국에 경고를 던지는 소설로 프랑스를 배경을 선택한 거예요.
1: 아무래도 영국을 또 선택해서 적었다면 자기를 네. 둘러싼 집단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비판이 무뎌질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이만큼 프랑스 혁명처럼 이렇게 정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예, 좀 그 사건으로 보자면 폭발력 있는 사건이긴 했었죠.
1: 그렇군요. 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네. 보여줬다. 찰스 디킨스가.
0: 네.
1: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산업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런 해결 방안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의 태도 면에서는 분명히 이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일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니 카턴이나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보면 결국엔 사랑과 긍정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부정적인 어떤 결과나 배경들을 다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추동한 세력들은 이 소설에 보면 분노에 가득 차서 혐오와 차별로 적들을 대합니다. 실제로 찰스가 어떤 행동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귀족이었다는 사실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요즘 말로 이제 억가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 억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기에 이 두 도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사실 그런 모습이 최근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요.
1: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모습들이
0: 네.
1: 닮아 있네요.
0: 뭐 정책이나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또 좌지우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1: 선정하신 이유까지
0: 네.
1: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 그렇다면 이 두 도시 얘기가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0: 네네.
1: 최고의 시대이자 네. 또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네.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지.
0: 아 이거 좀 제가 또 그 아나선처럼 멋지게 좀 말을 하자면 네. 두 도시 이야기가 결국 어느 편이 옳으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분노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1: 예.
0: 귀족의 행포도 있었고 억울한 감금도 있었고 힘없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폭력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쌓인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디킨스는 거기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나?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두 도시 이야기가 167년 전 소설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현재적인 게 지금 우리 사회도 분노가 많고 편가르기도 많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 이 소설의 메시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늘 최고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그 시대를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 희생을 선택할 것인가, 그 혐오를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 누군가를 단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도시 이야기가 그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갑자기 웬 고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딱 맞는 소설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드린 거죠.
1: 네, 비록 최악의 시절일지라도 네. 개인이 올바른 선택들을 한다면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인 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1: 4222번 쓰는 분께서 이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처럼 또 멋진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살기는 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소설의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 아니야?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손두희 네. 님께서는 설명해주고 읽으면 더 좋으니까 네. 더 많이 얘기해줘도 괜찮다고 하셔서
0: 감사합니다.
1: 네. 다행이고요. 네. 김재림 님께서도 요즘 말로 도파민이 싹 돕니다. 출퇴근 때 틈틈이 읽어도 재밌을 것 같다고. 또 고윤경 님께서는 아까 그 카턴이었나요?
0: 시드니 카턴이요? 네, 변호사?
1: 네네. 네, 카턴의 선택에 대해서 네. 사랑하면 살아서 같이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입하시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네.
0: 꼭 그 누군 남편 찾기 이러면은 난 이쪽 편, 난 이쪽 편 그런 게 난이잖아요.
1: 네네.
0: 이때도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난
0: 시드니 카턴 편, 나는 찰스 다니엘 편 이렇게.
1: 아, 저는 여전히 카턴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한번 네. 읽어보면서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0: 네.
1: 이 최고이자 최악의 시대에 우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고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도시 이야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시안 교수님이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연휴 동안은 정말 시간이 순식간처럼 지나갔는데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은 여러분께 좀 긴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근길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제1차 정보수정 사항 가운데 표제어와 뜻풀이가 추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표제어로 비장애인과 황금알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상대되는 단어로 일반인, 정상인 등이 쓰여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비장애인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알은 글자 그대로 황금으로 된 알을 뜻해서 금빛 상자 속에 여섯 개의 황금알이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이면 재물을 뜻해서 그 땅은 지금까지 임자 없는 황금알로 여겨졌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동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표현인데요. 큰 이익을 낳는 산업다위를 이룰 때 쓰이고 있죠. 또 추가된 뜻풀이 항목으로 매끄럽다와 은근하다가 있는데요.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뜻이 추가된 것입니다. 매끄럽다는 일의 진행이 막힘이 없이 순조롭다란 뜻이 추가됐고 은근하다는 불따위가 세지 않고 꾸준하다가 추가됐습니다. 매끄러운 피아노 연주라든지 고구마를 은근한 불에 구웠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 일상처럼 안정적인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어디서나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밤이 돼야 높은 구름이 들어오는 곳이 꽤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요즘처럼 옷차림이 고민일 때가 있을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 경상권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 표정이 달라져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바다 쪽은 서해먼 바다에 안개가 당분간 짙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동쪽 해안 산지 쪽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강릉 대구 26, 대전 전주 25도 정도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면서 반소매 옷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또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밤부터 맑아지긴 하겠는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며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페이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미군의 노력에 한국이 더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기자회견에서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라며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해방 프로젝트 첫날 이란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고 미군이 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남우호 폭발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참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과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현지 시각

간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안내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됩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프레스TV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4%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5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7로 전장보다 3.9% 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미 정부 발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는 문제는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양향자, 김진태, 김영환, 양정무, 최민호 후보는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인 공소 취소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호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 공격을 받았다며 작전 동참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급파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갈등으로 민간 선원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인터뷰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른바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공천이 6.3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당당 토론에서 양당 입장을 토론하고요. 전격 인터뷰 2부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한 보수 진영 연대 행보 등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6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민간 선원이 최소 10명이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예, 오늘 새벽 이제 루비오 장관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직접 나섰는데요. 근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이 민간 선원들이 고립돼 굶주리고 있고 취약한 상황에 이제 놓여있다 보니까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만 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면서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을 겨냥한 초기 군사작전은 종료됐다며 우리는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방어적 작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 화물선 화재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화물선 HMM 그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한국에 이번 참여를 요구한 셈입니다.
0: 네.
1: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 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병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네. 자, 지금 남호에서 폭발과 화재는 있었지만 다행히 24명 승무원은 모두 무사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1: 일단 청와대는 우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키고 이 두바이에 현지 인력 등을 투입해서 1차 안전 검사를 시행하겠다면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선사 측과 별도로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고의 배경과 맞물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이제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선 좀 신중한 기류를 보였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측 제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단 모든 국가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또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서 좀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0: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예, 우리 국적 선박에서 이제 폭발 화재 사고 나면서 정부가 주변 한국 선박들에게 긴급 이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대부분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고요.
0: 네.
1: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이 모두 26척에 달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을 빠져나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페르시아만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0: 네. 자,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 예,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아라그치 장관이 6일 이제 방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0: 네.
1: 앞서 아라그치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달 15일 전화로 전쟁 상황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해방 프로젝트 실행 첫날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들을 격침하면서 이제 무력을 사용했는데요. 이럴수록 지금 이제 이란과 중국의 공조가 더 긴밀하게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0: 네. 자,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종전 협상 단장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 미국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예, 이란 종전협상단장이 SNS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방정식이 공고화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 네. 자,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에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천됐습니다.
1: 예, 경선 끝에 이제 박 전 장관이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 전 장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하면서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는 이 박 후보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 등 이 3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0: 네.
1: 이 관건은 아무래도 이 보수 진영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인데요. 지금처럼 세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 표가 갈려져서 하정우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또 어제

0: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라는 사실이 한동훈 후보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1: 예, 한 후보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SNS에 출국 금지 여부 조회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해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불렀다.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자, 조작기소 특검법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요청 후에 숨 고르게 나선 모양새인데 이 특검법 처리가 지방선거 후로 미룰 가능성이 나오고 있네요.
1: 예, 일단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
0: 네.
1: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숙의하라는 입장을 낸 만큼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당초 구상대로 이제 7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사실 오늘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0: 예.
1: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이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격전지인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조작기소 특검을 고리로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어제 서울 보신각에 모였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이 전날 개혁신당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함께 저지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서 강원과 충청권 후보들까지 상경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집권 여당을 투표로 심판하자면서 민주당 경쟁 후보들에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0: 네.
1: 이제 선거가 3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이 중도 보수 진영 표심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당 지도부까지 나섰습니다.
0: 네.
1: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청와대 입장에 이 공소 취소 공식 명령 지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조삼모사 사기극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0: 네. 자, 오늘 그 한 달 보험료를 대폭 낮춘 5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되는데 두수 치료 같은 불필요한 과잉 치료는 줄이고 중증 기량 보장은 높였다고요.
1: 예, 오늘 치료 출시되는 5세대 실손 보험이 이제 한 달 보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0: 네. 그러니까
1: 60대 여성의 경우 1세대 실손 보험료가 현재 월 한 달에 이제 17만 8천 원이라면은 이 가입자가 이제 5세대로 갈아타면은 한 달에 4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0: 네.
1: 보험료가 76% 줄어드는 건데 5세대 실손 보험료는 초기 1, 2세대보다 최소 50%, 직전 4세대보다는 30%가량 저렴해집니다.
0: 네.
1: 다만 중증이 아니라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0: 네. 자, 보험료가 저렴해진 대신에 환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은 일부 오른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중증이 아닌 비급여 항목은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줄어들고
0: 네.
1: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더 올라갑니다.
0: 네.
1: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혜택이 더 크다면 기존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고 반대로 병원 갈 일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비싼 기존 보험보다 5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한 과잉 치료는 억제하고 꼭 필요한 중증 보장을 두텁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연휴가 끝난 출근길 아침 일찍부터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 안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홍제램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기점 2km 지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경인고속도로 부천나들목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 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남한산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부산 쪽으로도

0: 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진위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 증시 또 한 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 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500이 장 마감 기준 0.8%, 나스닥은 1%, 다우지수도 0.7%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2%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네. 연초 대비 5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속에서 새로운 고점 영역을 형성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미 증시에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상승장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2: 예, 결국은 다시 지정학적인 이슈로 돌아와서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유지겠죠. 예, 시장은 가장 우려했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반응을 했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시작된 휴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1: 네.
2: 시장에는 매우 강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추가 충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강한 매수 신호로 작용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전면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1: 네. 국제 유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2: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3.4% 하락하면서 $102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1: 네.
2: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1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이 멈췄다는 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1: 네. 자,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좀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거죠.
1: 예.
2: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더 낮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이 다소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 예, 이번 상승이 아직까지는 일부 섹터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이번 반등이 비교적 좁은 폭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향후에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추가되어도 상승이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에 남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비관론자가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시장을 낙관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최근 미 증시는 이란 이슈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네. 흥미롭게도 시장이 점점 덜 민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지정학 이벤트를 빠르게 소화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 예.
2: 이번 이란 이슈 역시 시간이 지나면 시장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주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2: 네, 여전히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 네.
2: 반도체 관련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 네.
2: 애플 역시 주요 공급망 전략을 재편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특히 애플이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미국 내 칩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정책 측면에서도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2: 예, 미국의 SEC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기업들이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장기 성장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 공개가 줄어들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현재 그 경제 지표상 흐름은 어떻습니까?
2: 예, 고용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인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2: 또한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경

0: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네.
1: 기업 소식도 짚어주시죠.
0: 네, AI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띕니다. 엔스로픽은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1: 예.
0: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핀트레스트는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1: 네, 그런데 기업 중에 부정적인 뉴스도 있다고요?
0: 예, 팔란티어가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1: 아.
0: 또 코인베이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약 14% 인력 감축을 발표했는데요.
1: 네네.
0: 이 시장 변동성과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0: 네, 화이자가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 네.
0: 코로나 관련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 수요가 이를 상쇄한 것이 주요 요인인데요.
1: 네.
0: 예,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1: 네. 통화 시장은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달러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유로와 파운드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엔화가 달러 대비 약 0.4% 약세인 157.89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네.
0: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1: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0: 예, 미국 10년물 금리가 1.4BP 하락하면서 4.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 금리도 3.06%로 하락한 반면 영국 금리가 5.06%로 10BP 상승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된 흐름입니다.
1: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0: 예, 비트코인이 약 2.1% 상승하면서 $80,592, 이더리움은 0.9% 상승하면서 $2,371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트래킹해 보는 것은 주식 시장에 앞서서 암호화폐 쪽이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런 가상자산의 오름세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1: 네. 자, 그럼 금 같은 안전자산은 어떻습니까?
0: 금 가격이 약 0.7% 상승해서 온스당 $4,556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앞서 말씀드린 암호화폐랑 마찬가지로 금은 현재 어느 정도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선호하는지 혹은 회피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 가격의 상승은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해지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자, 현재 시장을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현재 시장이 리스크 완화 기반 상승장입니다. 이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동시에 기술주와 AI 관련 성장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0: 아무래도 첫 번째는 휴전이 유지될지 여부고요. 두 번째는 유가의 방향성. 세 번째는 기술주 모멘텀이 지속될지 여부겠습니다.
1: 네.
0: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된다면 현재의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했죠. 전쟁 리스크는 낮아지고 유가는 하락하고 그리고 주식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정한 리스크 완화와 기술주 중심 상승이 결합한 강한 추세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1: 네. 자, 어제까지 연휴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증시는 본격적으로 장이 열릴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전망해 주시죠.
0: 예, 오늘 야간 선물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끝난 야간 선물은 0.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1: 네.
0: 이건 호르무즈 해협 피격과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그리고 지정한 리스크 완화가 반영된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를 확인을 해보니까 6%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1: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네. 봄 날씨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맑은 하늘일까요?
3: 네. 오늘도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해 공기도 깨끗할 텐데요. 네. 다만 햇볕이 강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땐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긴 소매 옷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야 합니다. 네. 덩달아 국외에 오존이 유입된 가운데 광화학 반응에 의한 오존 생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1: 네. 오늘 한낮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3: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5, 강릉과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 낮 기온이 초여름의 기준인 25도 안팎까지 올라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좀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어 오늘은 전국 내륙의 일교차 15도 안팎, 경상도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 네. 자, 목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에 5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내륙과 산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모레 금요일 오후에는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15m, 산지에는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에 그칠 텐데요. 네. 하지만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단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구로 뜨거워진 보궐선거 지역이죠. 부산 북구 앞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부산 북구갑에 계실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아, 자, 이제 뭐 선거운 사무소도 이제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신다고요?
1: 이번 일요일 날 네.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덕천동 부민병원 사거리에서 개소식을 됩니다.
0: 네. 관심이 워낙 많은 지역구라서요. 보도 중에 눈에 띄는 게 같은 날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다.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걸 갖고 또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1: 아, 전 못 봤습니다.
0: 네. 네. 네. 자.
1: 그냥 뭐. 네. 한동훈 전 장관 측이죠.
0: 네.
1: 거기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날 뭐 저기 구포시장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자 뭐 이런 그 김종혁 최고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검정고무신 사주고 표현은 금권 선거 우려가 있는 겁니다.
0: 예예.
1: 그래서 그런지 그 메시지를 또 내렸더라고 보니까.
0: 아 그렇습니까? 네. 네.
1: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런지.
0: 예예.
1: 그 메시지를 내렸던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0: 예. 그 개소식에 그 장동혁 대표도 오시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시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0: 예.
1: 저는 뭐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분들이 다 내려오시고
0: 예.
1: 그 이외에도 뭐 나경원 대표나 안철수 또 네. 뭐 김문수 원희룡 뭐 이런 분들
0: 네네.
1: 하고 개인적으로도 다 친분이 깊고
0: 네.
1: 또 우리 당에 대한 그 애당심 뭐 이런 걸 다 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후보님 이제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하신 거를 저도 봤는데 이번 네. 선거에 대해서 북구 발전 그리고 낙동강 전선 탈환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 의미 어떤 뜻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1: 뭐 쉽게 말해서 이번 선거 의미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나 또 하정우 수석이나
0: 네.
1: 지금 한 달 전에 들어와서 북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첫째는 가짜 북구 주민 또는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의 싸움이다. 진짜 북구 주민만이 북구 발전을 제대로 시키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역대로 뭐 저는 여기서 7살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북구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상당히 좀 변방이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엔 또 한 10년 쉬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상당히 북구가 또 정체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북구 발전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진짜 북구 주민이 나서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둘째는
0: 네.
1: 이번 선거가 단순히 뭐 국회의원 지역구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다.
0: 네, 네.
1: 우리가 6.25 때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보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보수가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무소속 후보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0: 네.
1: 이렇게 딱 각이 딱 선명하게 서서
0: 네.
1: 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수 부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0: 아.
1: 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0: 네네.
1: 진짜 우리 호국 용사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낙동강을 지켰듯이
0: 예.
1: 이번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드시 우리 낙동강 탈환해서
0: 네네.
1: 부산시장 선거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부산 북구가 뭐가 네.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까?
1: 이제 이런 것은 뭐 그냥 서울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0: 네.
1: 제가 그 국회의원 마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구포에 구포 3동에
0: 네.
1: 인구가 정확하게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0: 아, 네.
1: 예.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돌아보니까 1만 6천 명이에요.
0: 아이고, 네.
1: 그럼 절반보다도 천 명이 더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네요.
1: 이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그 북구의 활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0: 네, 네.
1: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어려운 않습니까?
0: 그렇죠.
1: 뭐 쉽게 말해서 경제 장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 어려운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런 활력을 좀 제고할 필요성이
0: 네네.
1: 많겠다. 크다. 뭐 그런 생각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인구 감소가 부산 북구가 또 심각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1: 특히 심각한 지역이고
0: 예,
1: 우리
0: 예.
1: 부산 전체를 보통 노인과 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 지역에 특히 우리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0: 네네.
1: 저는 뭐 북구 주민이고 또 고향이 북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좀 아프고
0: 예,
1: 옛날에
0: 예.
1: 덕천동 젊음의 거리 하면은
0: 예, 예.
1: 부산에서 지금 와서 지금 뭐 성수동이다 뭐 홍대 거리다 하지 않습니까?
0: 그러죠.
1: 예, 부산의 덕천동 젊음의 거리 하면 유동 인구가 최고였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뭐 자주 가보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설렁하고
0: 아, 네네.
1: 많이 죽어 있어서
0: 네네.
1: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0: 네.
1: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 북구 주민 호소인데 진짜 북구 주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일화는
1: 그렇죠.
0: 없다는 얘기신 거죠? 이 말씀은요.
1: 아니, 왜 그렇게

0: 네.
1: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은 무공천 해라. 또 뭐 다른 사람하고 연대하자.
0: 네네네.
1: 예. 이 레파토리 세 가지를 막 주야 장천으로 돌리는데.
0: 네.
1: 아니 기본적으로 부산 사람들, 부산 사나이들은 아싸리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0: 예예.
1: 예. 이기든 저 지든 네. 승부가 딱 나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1: 그게 부산 정서에 맞아요.
0: 예예예.
1: 아니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대구다 뭐 해운대다 사실 뭐 온 국민이 보는 데서 기웃기웃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목전에 두고 뭐 보수 재건한다 명분을 걸고 지금 북구에 들이닥친 건데
0: 네.
1: 그것도 북구 주민들이 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지? 모두 황당함을 넘어서 우리를 너무 무시하나? 이런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자, 그런데 네, 그거는 네. 뭐 좋다 칩시다. 본인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니까.
0: 네.
1: 자, 그러면은 이제 백남바 달고 그라운드에 나왔으면은 열심히 경기를 할 생각을 해야죠. 치열하게 한번 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0: 네네.
1: 그라운드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룰 바꿔달라는 거거든.
0: 네.
1: 참. 상대방 선수 빼라. 저 사람 너무, 세니까. 저 사람 공천하지 마라.
0: 네네.
1: 너무나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0: 네.
1: 저는 북구 주민들의 선택권을 또다시 무시하는 행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단일화 논의는 네. 진짜 그분들의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0: 네네.
1: 제가 아마 시쳇말로 네. 꿈 깨십시오. 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0: 예. 부산 사나이이시고 아싸리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 예. 잘 이해가 됩니다. 여론조사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뭐 네. 2강 1중이다. 또 호각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죠. 선거까지 네. 지금 29일이나 남아서 어느 한 가지로는 얘기하기가 힘든데 지금 판세는 어느 정도다라고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여론조사가 누가 낫고 못하고 하기 전에
0: 예.
1: 제가 하나만 어제 제가 기자회견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그 공전 받고 나서 그 언론인분들한테 말을 했는데.
0: 예, 예.
1: 지금 여론조사 중에 그 기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기본 데이터를 눈여겨보면은.
0: 예.
1: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특정한 여론조사 몇 개는 여태까지 여론조사 보통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변칙 스타일로 합니다.
0: 아, 네.
1: 뭐냐면은
0: 예.
1: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이렇게 묻지를 않고
0: 예예.
1: 보통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을.
0: 네네.
1: 자, 근데 아무 당적 표시도 없이 그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0: 아.
1: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이렇게 질문하는 여론조사가 뭐 제가 알기로 서너 건 있었어요.
0: 네네.
1: 그것은 응답자들이 듣기에 한동훈 전 장관을 국민의힘 후보로 착각하게 하고
0: 예.
1: 박민식을 오히려 무소속으로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그 꼼수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뭐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0: 네.
1: 어제부로 제가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은
0: 네.
1: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든 언론이든
0: 네.
1: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꼼수 그만 쓰시고
0: 네네.
1: 정정당당하게 백남바를 표시를 해서
0: 네.
1: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0: 네네.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0: 네네.
1: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수석 그분은
0: 네.
1: 약간 거품 착시 효과.
0: 아,
1: 그런 게 많이 끼어 있고
0: 예.
1: 또 한동훈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뭐 언론의 일방적인 그 뭡니까 편애라고 해야 됩니까?
0: 예.
1: 네. 아니 보통 레거시 미디어 일방적인 그런 편애 속에서
0: 네.
1: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0: 네네.
1: 상당히 그 지체돼 있더라고 보니까.
0: 예.
1: 네. 그 뭐 그 정도 그 언론

0: 그걸 받았으면은 여론조사가 벌써 50% 넘어야죠.
1: 아, 그래서 오시는군요.
0: 거기는 네. 제가 볼 때 이제 선점 효과가 네. 앞에는 그 하정우 수석은 착시 효과가 상당히 둘 다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아 있다.
1: 네.
0: 박민식은 사실은 여태까지는 거의 개인 플레이입니다. 어느 당 후보인지도 사실은 뭐 표시도 안 해주고 네. 또 우리 지역에서도 뭐 공천을 받았냐 뭐 같은 당인데 어떻게 한동훈 야교 같이 나오냐 한동훈 후보를 같은 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그렇게 왔는데 어제 이제 바로 당당하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1: 네.
0: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우,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는 거품, 착시효과, 한동훈 후보는 선점효과, 이제까지 네. 여론조사는 잊어라.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들을 하세요. 뭐냐면 북구갑의 현재 그 정치 지형이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한 30%대는 된다. 이게 아마 이제 전재수 후보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된 전재수 의원이 여기서 내리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와 후보님이 두 명이 동시에 완주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아니 그거는 이제 아주 그 서울의 네. 그 평론가들의 전형적인 정치공학적인 셈법이죠.
1: 그렇습니까?
0: 네. 예. 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1: 예.
0: 뭐
1: 그래서요.
0: 보수가 예. 30 뭐 네. 진보가 30, 네. 또 뭐 중도가 40, 뭐 또는 보수 3, 40, 4대 4대 2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단순 그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이것은 보수가 분열되고, 뭐, 그래서 저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 게 정치공학적인 셈법인데.
1: 예, 예.
0: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결국 주인은 북구 주민입니다.
1: 네.
0: 자, 북구 주민이 느끼는 그 어떤 그 니즈, 네. 제일 좀 갈증,
1: 예.
0: 이런 게 뭘까.
1: 예, 예.
0: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겉만 보는 거죠.
1: 네, 네, 네.
0: 예를 들어서,
1: 예.
0: 뭐 하정우 수석이 뭐 국보시장을 와서 뭐 정청래 대표하고 뭐 사진을 찍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한동훈 전 장관이 뭐 그 팬카페 분들하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 막 돌아다니고 또 셀카 찍고 뭐 그런 걸 뭐 SNS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제 그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 예.
0: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 찍고 박수 치는 것은
1: 네.
0: 그냥 호기심입니다.
1: 호기심.
0: 그렇죠.
1: 네.
0: 예.
1: 네.
0: 물론 호기심도 많으면 좋은 거죠. 그냥 약간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약간 그런 즐기는 영역이고,
1: 네.
0: 투표라는 것은, 투표라는 것은 상당히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영역입니다.
1: 네.
0: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투표장에 가실 때는,
1: 예.
0: 결국, 내하고 사진 찍었으니까 저 사람이 좋더라. 이런 거보다는 사진은 찍었지만은 결국 내가 힘들 때 내 위에 우산을 씌워줄 사람이 누구냐. 우산이 안 되면은 나하고 같이 비를 맞아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서울의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는 그런 취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제가 지금 뭐 여기서 16년을 전재수 의원하고 2승 2패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2승 2패를 하고 이번에도 또 몇 달 전부터 내려와서 새벽 6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제가 골목골목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니고 있는데
1: 네.
0: 제일 많이 듣는 목소리가 뭐냐?
1: 네.
0: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북구의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1: 북구의 자존심, 네.
0: 북구의 자존심, 북구의 자부심. 네, 이걸 좀 살려달라.
1: 네네.
0: 아, 북구의 그 자존심 상처,
1: 네.
0: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좀 변두리 지역이다.
1: 네네.
0: 근데 옛날에는 북구의 그 어떤 그 자존심, 3.1 만세운동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그 일어난 곳이 우리 구포장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졸업한 구포초등학교가 역사가 120년입니다.
1: 네.
0: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애착심, 자부심, 자존심. 비록 내가 뭐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1: 네.
0: 내가 저기 곁불 안 쨘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팬카페든 하정우 또 뭐 이런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외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한 달 앞두고.
1: 네.
0: 내려와서 마치 주인 행세를 한답시고 막 국포시장에서 물건 사주고 물건 몇 개 사주면은 내 좋아하겠지. 나하고 사진 내가 사진 찍어주면 좋아하겠지. 천만에. 겉으로 그냥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사진도 같이 찍고 또 물건 사주면 예 고맙습니다 말은 하지만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심까지 즉 네. 구기적이나 내팽개치는 거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건 그거고
1: 네.
0: 투표는 투표인 거죠.
1: 네. 그러면 네, 후보님 부분은,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진짜 표심 이게 언제쯤 드러날까요?
0: 뭐 보통 이제 그래도 선거 그 본선거 들어가기 전쯤 되면은
1: 네.
0: 뭐 그게 한 80% 정도는 뭐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달 한 20일 정도 되면은
1: 네.
0: 거의 7, 80%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지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후보님은 후보님이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0: 아니 후보가
1: 예.
0: 선수는 축구 선수가
1: 예, 예.
0: 열심히 해서 골을 많이 넣고
1: 예.
0: 또 상대방의 골을 많이 막는 데 집중하지
1: 네.
0: 축구하는데 그 바빠 죽는데 숨쉬기도 힘든데 아이고 지금 3대 0, 4대 0 만들어야지 5대 0 만들어야지 뭐 몇 대 0으로 이겨야지 신경 쓸
1: 네.
0: 여가가 없죠.
1: 여가가 없으십니까?
0: 저는 오로지
1: 네.
0: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 네.
0: 우리 북구 주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빌고 다닐 울고 불고 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처절하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1: 네.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북구에서 이기면 부산이 이기고 부산이 이기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일어선다.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형준 네. 부산시장 후보와 선거 연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0: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연대라고 표현할 게 없는 게
1: 예.
0: 같은 집안 식구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이고
1: 예.
0: 국민의힘 북구 갑 그 국회의원 후보가 박민식 아니겠습니까?
1: 네, 예.
0: 그러니까 뭐 원래 평소에도 너무나 친하고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1: 네, 네.
0: 북구의 승리가 부산시장 승리의 그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다.
1: 네.
0: 왜 그러냐면은 북구가 지금 전재수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기 현역 그 지역구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을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이 바람을 차단해 주려면은 결국 전재수와 16년 동안 2승 2패를 했던 박민식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북구에서 바람을 차단해 주는 것이 부산시장 승리의
1: 네.
0: 그 아주 중요한 그 키이고,
1: 예.
0: 그리고 북구에서 승리하는 것이 부산시장 선거 승리, 부산의 승리, 그리고 우리 보수의 또 지금 부활을 알리는 그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저는 뭐 그런 모습을 그런 우리 북구의 승리, 부산의 승리, 또 대한민국의 승리 이거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힘 또 보수의 총 결집되는 장면을 이번 5월 10일 오후 2시 제 박민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자,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기반해서 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재보궐 공천이 쭉 있는데 주로 여당에서 윤어게인 공천이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후보님이 후보로 확정되기 전후에 과거와 관련된 SNS 글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시고.
0: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1: 예.
0: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누가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질문을 해서.
1: 네.
0: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옛날부터 하던 이제 그 우리 보좌관들 다 인연이 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지금 다른 데 보좌관들로 있는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옛날에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선거 여러분 할 때마다 그 선거에 관련된 거 위에는 다 그걸 개정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1: 아.
0: 예. 네, 아니, 그거 뭐 삭제한다고 요즘에 그게 뭐 다 뭐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예. 네, 그거 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제 과거를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0: 예. 네, 그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용도로 뭐, 상대 당이든 또 저하고 지금 경쟁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 음해를 하더라도
1: 네.
0: 제가 옛날에 했던 발언이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1: 네.
0: 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1: 네네.
0: 또 그때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숨기기 위해서 뭐 계정을 삭제했다는데 뭐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짧게 그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는 저희 가족이 거의 50년 이상 사는 동네고 저를 두 번이나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또 장관도 만들어주신 그런 곳입니다. 저는 북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북구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북구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해.

0: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복사냉각에 의해서 아침 기온 서울 기준 10도대였습니다만 오늘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강릉 대구 26도, 대전 전주 25도 등으로 25도 안팎의 고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고요. 특히 영남의 경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나기도 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충돌해 약간 강수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12도 등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구름의 보온 효과로 기온이 약간 오르고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18도에서 27도 분포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약간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3에서 5도 정도 내려갑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 동쪽 산지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바다 쪽은 서해 먼 바다에 안개가 짙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앞서 박민식 후보와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결과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부산 총국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부산 북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3%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작기소특검법 4월 30일에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흐름은 어떻습니까?
2: 일단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 네. 좀 살펴보자. 국민적 의견 수렴과 함께 수기 절차를 좀 거쳐보자. 뭐 이런 취지의 예. 그 대통령 입장 표명이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0: 네.
2: 그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발의하면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 네.
2: 일정 숙려 기간 20일 정도 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제 법사위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절차 과정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0: 네.
2: 저희가 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0: 네.
2: 국정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0: 네.
2: 소위 말하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하는 의혹이 더 이상 의혹 단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작했다라고 하면은 처벌해야 된다. 또 불법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그 수사에 그 수사를 주도하거나 담당했던 관여했던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법을
0: 네.
2: 발의했던 부분이고요.
0: 네네.
2: 특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통해서
0: 네.
2: 분명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극악한 방식의 수사들이 또 재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0: 네네.
2: 이 특검법은 반드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아마도
0: 네.
2: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 의총도 좀 잡혀 있고
0: 네네네.
2: 또 내일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0: 네.
2: 오늘 내일 좀 상황을 보면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박 의원님 지금 네. 어제죠 수도권의 후보들이 광역단체장 네. 후보들이 종로에 보신가 광장 앞에 모여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2: 예.
0: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 갖고요. 지금 앞서서는 또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의 제안으로 또 범보수의 그 수도권 후보들이 또 연석회의를 했죠.
2: 예.
0: 예.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을 갖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어떻게 공동 공조를 계속 해나가시는 상황인가요?
3: 예, 이게 아마 저는 공조를 해나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0: 예, 예.
3: 이제 이용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게 조작기소이냐 이게 증거들이 뭐 다 나왔고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증인들은 그 조작기소라고 하는 그 프레임 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연어술 파티가 있었냐 없느냐 없었냐에 대해서
0: 네.
3: 중요한 증인들은 술 파티가 분명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예.
3: 쌍방울의 김성태 사장도 술 안 먹었다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예, 예.
3: 지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조작기소였다라고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특검법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은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사부재리 원칙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고
0: 네.
3: 그리고 자기 사건의 심판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까지도 지금 위배하고 있어서 수많은 위헌성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0: 네.
3: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지금 사법권까지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0: 네.
3: 대통령이 아마도 이 일을 좀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해라. 언제 저는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민주당에 필요하면 숙려 기간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막 밀어붙였던 것이 지난 22대 국회 내내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0: 네.
3: 지금에 와서 이것을 숙려 기간을 거쳐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떳떳하다면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의제로 올려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쪽에서도 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0: 네.
3: 개혁신당과 연대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0: 네.
3: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도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0: 예.
3: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 거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0: 네.
3: 예, 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의원님.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사실 이 연결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3: 네.
0: 의원님 생각에 이 특검법안이 지금 현 시점에서요.
3: 네.
0: 판세 특히 이제 경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영남권
3: 네.
0: 또 PK 지역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선거 시기에는 선거와 관련된 쟁점 이외에 여타 이슈로 논란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파장을 낳는 것 자체는
0: 네.
2: 뭐 지양하는 게 일반적인 선거 문법인 것 같고요.
0: 네.
2: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은 게
0: 예.
2: 윤석열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0: 예.
2: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건이라는 압수조서에 그렇게 떡하니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하면서.
0: 예.
2: 근데 그때 당시에 정치자금법으로 이재명

0: 이재명 당시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실도 없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은 기소조차 못하는 정도의 사건이에요.
1: 예, 예.
0: 그런데 압수조서에 이재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습니다.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입니다.
1: 예.
0: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표는 딱 하나 정해놓고 답정로 수사했던 이런 불법 수사 행태들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행태들은
1: 네.
0: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은 답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조차 덮어두고 갑시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라고 하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1: 네.
0: 두 번째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완전하게 확인이 돼서 기소까지 이르렀어요.
1: 네.
0: 그 기소까지 이르렀다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공소유지 권한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계속 그 검사들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내용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든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다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임명한 대통령이 그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그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1: 네.
0: 윤석열 지금 내란 재판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과 대법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식의 논리는 자가당착입니다.
1: 네.
0: 자기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 네네.
0: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런 극악한 정치검찰의 불법수사 행태들을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재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한 출발은 단죄가 필요하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드러났던 범죄 혐의에 대한 단죄. 의혹으로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을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 네.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대법관 임명을 한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다 오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은 여러 정부를 거쳐서 임명된 사람들이 대법관을 하고 균형 있게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그리고 3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본질을 좀 벗어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1: 네.
2: 잘못 기소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된 부분들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것이고 기소가 된 부분들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나서서 공소시소권을 갖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단되어 있는 재판들을 공소 취소를 해버리겠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엄중한 사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1: 네.
2: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1: 네.
2: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헌법을 헌신장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1: 네.
2: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네, 네.
0: 아니, 삼권 분립 원칙,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니까요.
1: 네.
0: 우리나라 헌법 제도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검사도 임명하고 법관도 임명하고 그런 임명된 검사와 법관들은 사법부의 영역에서 행정부의 영역 검사는 행정부 일원입니다. 법관은 사법부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이미 헌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된 그 수사 내용, 주체, 임명권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했는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이제 벌어진 건이 지금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늘 네. 전북지사 후보 예비 등록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김관영 지사가 이제 당에서 제명이 됐잖아요. 예, 지난해 말에 불거졌던 그 이른바 대립이 지금 논란 때문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생각 외의 변수가 지금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단 전북 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몇 차례 일단 어떤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1: 예.
0: 아시는 것처럼 김관영 현 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1: 네.
0: 지금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1: 예예.
0: 또 안호영 의원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비판하는 단식 농성까지
1: 그렇죠.
0: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1: 예.
0: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속 출마하게 된다면 깔끔하게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본선 과정에서 또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1: 네.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제명을 통해서 당 밖에 인사로 이제 된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1: 네네.
0: 최종적으로는 도민들의 유권자분들의
1: 네.
0: 분명한 평가와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 전북지사는 네. 오랫동안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들
2: 그렇죠.
1: 보통 이제
2: 예.
1: 평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양정모 후보가 출마를 하셨잖아요.
2: 예.
1: 근데 이제 현직 지사인데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원택 후보가 나오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요 그 전북 지사와 관련한 이 흐름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우선은 이제 뭐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1: 예.
2: 무소속 출마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좀 그래도 우리 당 후보가 좀 더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1: 예.
2: 이제 워낙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 예.
2: 전통적으로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예.
2: 뭐 우리 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1: 네.
2: 그러나 우리 당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뭐 전북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1: 네.
2: 그리고 그 뭐 임실군수 후보 그리고
1: 네.
2: 전남 하순군수 뭐 이런 후보들도 여러 후보들이
1: 네, 네.
2: 뭐 이제 어떤 뭐 그 돈을 부린다든지
1: 네.
2: 뭐 식사 자리에서 뭐 현금을 준다든지 혹은
1: 네.
2: 뭐 그 식사 비용을 대납한다든지 뭐
1: 네,
2: 이런
1: 네,
2: 것들
1: 네.
2: 이런 행위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없어져야 된다. 그 좀 이렇게 구태 정치의 어떤 이 악습들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북의 주민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심판을 하셔서 정치를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추가적으로요 전북지사 앞서 이제 있었던 일들 좀
2: 네.
1: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당내 개파 갈등으로 또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당 중앙에 설치된 중앙 통합 검증센터 센터장을 맡으면서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제보건들을 제가 담당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수명에 대한 어떤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컷오프까지 좀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뭐 돈 관련된 문제든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1: 네.
0: 추상같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검증하고 걸러내자라고 하는 게 당의 기조였고요. 실제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본선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1: 네네.
0: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개파의 입김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제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정신석 전
2: 예.
1: 실장의 부여공주 청약
2: 예.
1: 이 공천을 놓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2: 예.
1: 내일 이제 그 당의 결정이 내일쯤 내려질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이.
2: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지금 충남지사를 하고 계신 김태흠 뭐 후보님부터 시작해서
1: 네, 예.
2: 지금 아무래도 6.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코앞이다 보니까
1: 예, 예.
2: 정진석 전 실장님의 출마가 자칫 또 내란머리 프레임이나 혹은 또 전륜 그 관련된 이슈로도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정진석 전 실장께서는 이제 당의 중진이시기도 했고
1: 네.
2: 과거 부의장을 하시다가 당이 어려울 때 부의장 자리 내려놓고 비대위원장도 맡으셨던 그래서 당을 위해서 헌신도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을 갖고 오실 수도 있는 영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이 공천을 직접 관여, 직접 공천을 할 수 없죠. 독립기구인 공관위에서 공천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선거 승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2: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여론을 지켜보고, 좀 더 토론을 거쳐서 수기를 해갖고 이제 네. 공천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2: 그 여론을 아마 추이를 살펴보고 나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점은 있지만 여론을 가장 앞에 놓고 좀
2: 아무래도
1: 생각을 하시
2: 그렇게 네. 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 네.
2: 또 실무적인 문제가 남은 것도 하나 있는데
1: 네.
2: 정진석 전 실장께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시면서 탈당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입당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 입당 그 승인은 윤리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네. 하게 되는 거죠.
1: 네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2: 예.
1: 국민의힘의 지금 네.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그렇죠.
0: 네. 아니. 지금 이게 뭐 심사숙고할 사안인가요? 그냥 단칼에 정리하면 될 사안인데 저는 이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란 패밀리, 윤석열 패밀리 가족잔치 하는 것 같아요. 공천이 아니고 완전히 사천으로 전락했다라는 생각이고 관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텝이 꼬여버린 게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출하면서 내란 재판 피고인도 저렇게 대구시장 그 후보로 공천했는데 왜 나는 못하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그 얘기 딱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이제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이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 마지막 비서실장 했었던 정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숙하고 두문문출 해도 시원찮은데 선거 나가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신청하고 복당하겠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이거 어쩌지도 못하고 참 저희 당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안타깝습니다.
1: 네.
2: 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네,
2: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아무리 논란이 있다 한들 민주당만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가장 큰 짐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무적 책임에 대한 짐이 있는 거죠. 그 짐이 이제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고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통해서 면제부 받고 출마를 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3심 앞두고 있는데도 출마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그리고 안산시장 후보 천영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심해라. 앞으로 사과해달라. 앞으로 조심해달라. 사과해달라. 이런 안하무인 행위를 그 행태를 보인 것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당시 원내 사령탑을 맡았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치특검이 지금 이제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충분히 정치 탄압 상황에 이제 있는 것이고
1: 네.
2: 이러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근데 정진석 실장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은 좀 너무 지나치긴 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1: 네네.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하나 하나가 아무래도 선거를 연결해서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2: 그렇죠.
1: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스스로 이제 밝혔어요. 어제 오후에 2차 종합 특검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본인 말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특검이 수사 흐름에 따라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꼭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사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나 문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내란 내지는 윤석열과의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또 그 반성 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매우 매서운 눈초리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과정만 보더라도
1: 예, 예.
0: 이진수,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위원들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용 전 윤석열 전 수행실장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전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추경호 내란재판 피고인도 이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란과 윤석열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를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저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1: 네.
0: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정치 행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 지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 네.
0: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언동을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1: 네. 네. 지금 그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북구갑인데 어제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0: 예.
1: 앞서 저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할 때도 질문을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본인이 단일화 얘기는 그만해라.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당내에서도 지금 흐름을 봐가지고는 뭐 후보를 안 낸던가. 근데 그건 이미 이제 공천했으니까 이제 예. 끝난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선거 흐름에 따라서는 단일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0: 예.
1: 박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2: 저도 이제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그 지역에서의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 네.
2: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2: 왜냐하면
1: 예.
2: 우선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결집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를 냈는데 하정우 전 AI 수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예.
2: 이분이 첫날 부산 북구갑에 내려가서 한 일이 이제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다가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뭐 탈탈 종우냐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와 이제 또 이제 유세를 하다가 또 어린 아이를 놓고 또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지금 그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 네.
2: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또 결집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부터 형님 누나 여동생까지 본인까지도 다 구포초등학교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 중에 토박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 지역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뭐 인 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1: 네.
2: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민식 후보와 비교되게 뭐 한동훈 후보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뜨내기에 가까운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일화 얘기가 이제 뭐 나올 상황이 아니다. 단일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라고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예.
1: 부산 북구갑이요.
0: 네.
1: 지금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제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산 북구갑 선거는
1: 네.
0: 그 후보들만의 선거가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 전재수 후보, 그 하정우 후보 이렇게
1: 네.
0: 삼각편대로 진행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고
1: 아.
0: 그런 구도상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에서 진행하는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씨의 이 단일화 문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면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네.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 밖으로 제명을 통해 내쫓았던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명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0: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설령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1: 네, 네.
0: 두 후보의 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의 어떤 산술적 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여론 지형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든 되지 않든
1: 네.
0: 뭐 크게 개의치 않고
1: 네, 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삼각편대로 이번 선거 잘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시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10초씩 앞으로 선거 민주당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실 건지 국민의힘에 어떤 점을 주안점을 주실 건지 한번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당 지도부 후보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주민분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습니다.
1: 네.
2: 이제 우리 당은 지도부와 또 후보들이 그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본보수가 연대를 해서
1: 네.
2: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그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거에서 이 선거에서 먼저 진다면 정말 그 거대 정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집중할 생각이고요. 주요 주제는 공소취소
1: 네.
2: 특검법을 막는 데에 힘을 모아서
1: 네.
2: 가도록.
1: 당연 토론 마치겠습니다.
3: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날씨정보입니다. 복사는 가게에 의해서 아침 기온이 낮아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9.1도로 평년보다 3도가 낮았는데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5도 내외까지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 영남 지역의 경우는 2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6도, 대전 전주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가벼운 더위가 느껴질 수 있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풍이 부는 지역 중부 서해안과 동쪽 해안 산지 쪽 주목해 주시고요. 또 바다 안개는 서해 쪽에 짙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전남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서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으로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이로 인해서 낮 기온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18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내려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3: 정치?
5: 전격시사
3: 뉴스
5: 전격시사
3: 인터뷰
5: 전격시사
3: 주식
5: 전격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5: 전격시사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4월 30일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6: 네.
1: 이 종천 후보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면서 이게 전국에 확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6: 네.
1: 일단 특검법은 발의할 걸로 예상은 하셨죠?
6: 그래도 그렇지 선거 전에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중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 말씀도 틀렸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직설적이면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예, 지금 도대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힘든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앞두고도 대통령 심기 경호한다. 이런 인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1: 그러셨군요. 예. 조항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그 내용이 그렇죠. 들어간 거잖아요.
6: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수사에 불만이 있다기로 손이 지금

0: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알코올 그 기준보다는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건 포괄적인 음주운전인데 그렇게 해명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지금 우리 김성태 부회장과 그 지금까지 김성태 회장과 지금까지의 그 조사 이런 걸 보면요.
1: 네.
0: 김성태 회장은 일관되게 내가 술 안 먹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먹었다는데 술 파티는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무리한 주장하고 있는지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뭐 윤지호 사건 이럴 때도 보면 결과를 정해놓고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하지 마라 이 소리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내심 기분은 좋으니까 계속 이제 뭐 시기 조절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가 운영해야 되는데 반헌법적입니다.
1: 이런 반론을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기소됐을 때 문제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한테 이걸 어떻게 맡기냐.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특검이 봤을 때 수사하다가 문제가 되면 공소출소할 수 있다. 최상병 특검법 때도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최상병 특검 때도 그건 활용되지 않았고요.
1: 네.
0: 결국은 최상병 특검 때는 1심에서 결과가 무죄가 나오면서 2심에 항소 포기해가지고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대한민국이 지금 수립된 이래 얼마나 공소출소가 드물었으면 사실 그게 기사로 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 뭐 송영길 대표 최근에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송영길 대표라고 뭐 대단한 정치인이 아니어가지고 모든 재판을 받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무죄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를 확신한다면은 재판을 거쳤는데 검찰은 기소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거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종결이 만약에 무죄로 나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에 가장 큰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가지고 재판으로 판단 받아보기 전에 빼버리면은 이거야말로 유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리네. 이런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이거 재판 가면은 내가 질 텐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주말에 이 연석회의 제안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특검법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늦은 오후에 이제 발의가 됐단 말이죠. 개혁신당에서 연석회의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당내에서 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0: 사실 조응천 후보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조응천 후보가 이번에 뭐 사실 선거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인이 상대하게 될 추미애 그 후보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나라를 거의 뭐 무질서한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인식이 조응천 후보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선거에 또 본인도 시간이 이제 급하지만은 국가가 잘못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에게 마이크가 왔을 때 이건 꼭 거론하겠다. 본인도 지금 준비해놓은 공약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교통부터 교육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건 좀 뒤로 미뤄도 된다. 지금은 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향하는 그 헌법 질서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당내 인사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조 후보가 아이디어를 냈고 또 당내에서도 좀 설득 작업을 하신 거예요?
0: 조 후보의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예,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원래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그때 최순실 씨와 뭐 정윤회 씨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른말하다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브랜드고 내가 평생 살아온 가치인데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가지고 또 그러면은 이 판은 정당과 정파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같이 하고 저희는 또 권영국 정의당 후보 지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또 포함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연석회의 후 제안을 했고 지금 만나셨잖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우선 첫 단추는 잘 끼었다 보고요.
1: 네.
0: 지금 저희가 이제 서명운동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당사

0: 있는데 여기 가면 벌써 2만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세요. 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1: 예, 예.
0: 그 정도 분들이 벌써 이렇게 아름아름 서명해 주셨는데요.
1: 네, 네.
0: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뭐 7일이나 8일 이쯤에 또다시 통과 시도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건성으로 지금 하는 거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민주당에 보면 또 그 알아서 또 각하의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 여당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이 대통령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수기 과정을 거쳐라.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수기 과정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대표님 바로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요.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 특검을 차린다는 거는 한 300명 정도의 수사 인력을 지금 배정했더라고요. 한 돈이 500억 드는 일입니다. 500억을 나랏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공소 취소해주는 특검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진짜 무죄라고 하니까 재판 받아가지고 무죄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변호사비 위에 본인이 내는 거 왜 뭐가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허투루 쓴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본인이 이런 특혜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500억 가까운 돈을 쓰게 되느냐.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그 조항만 빼면 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특검법 자체를 완전히 철회하자는 얘기인지 어떤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를 이제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은 보통 우리의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지휘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무리한 기소를 했을 때 결국 분립돼 있는 사법부가 그것을 막아낸다가 삼권 분립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못 믿으면은 재판부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얼마나 이 본인들이 이런 기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특검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안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좀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다. 뭐 이런 특별 서비스를 민주당이 제공합니까?
1: 예. 그러면 특검을 철회하라.
0: 의미 없는 특검이에요.
1: 의미
0: 지금.
1: 없는 특검이다.
0: 지금 보시면 이 민주당의 특검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처음에 3대 특검이라고 돌리다가 지금 2차 특검이라고 또 종합 특검이라고 돌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온 동네 또 다 이제 그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역설적인 민주당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 있으니까 없애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만드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데도 괜찮고 모순 덩어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게 왜 다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를 많이 당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사정기관을 동작시켜 가지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검찰을 적대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고 그때 특검 만들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그 당시에 한동훈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면서 보수진영에 대한 수사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가지고 있던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 예. 사실 그때 한동훈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보수 때려잡은 거는 검찰이거든요.
1: 자, 지금 이제 조응천 후보의 제안으로 연석회의를 했고 지금 이 여파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서는 국민의힘 그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과 어제 뭐 강원, 경기 해서 이제 기자회견했고 오늘은 또 영남권에서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연대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0: 저희는 우선 뭐 수도권 조응천 후보가 주도하면서 이게 메시지가 또 집중된 메시지 나가려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단체장들에게 제안했던 거고요.
1: 예예.
0: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1: 아, 예.
0: 그런데 이제 권영국 후보님 측에서는 뭐 이 소위 말하는 보수계열의 정당과 함께하는 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잡고 막아내야 된다. 저는 이런 공소취소 특검이야말로 노회찬 의원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외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0: 진행 과정에서 윤호갱 공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정의당의 권 대표님 같은 그런 뭐 부담을 또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계인을 공동 대응으로 막아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권영국 그 후보님은 네. 그 민주당의 내란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내란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느냐 이 논리시라면은
0: 네, 예.
1: 지금 보면 그때 모였던 수도권 단체장의 면면을 보면은 조홍천, 오세훈, 유정복, 뭐 양향자,
0: 네.
1: 뭐 김정철 저희 후보, 네, 서울시장 네. 후보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좀 더 사실관계를 보고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참석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0: 참석을 계속 권유드리고 네. 싶다. 자, 그럼 이 흐름이요. 선거로 봤을 때 연결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1: 저희는 긍부정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 그 이게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요.
0: 예, 예.
1: 권력자가 공소 취소 등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은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뭐 3년 뒤에 아니면은 2년 뒤에 총선이니까
0: 네.
1: 2년 뒤에 윤호갱 세력이 총선 다수당이 돼 가지고 본인들이 특검법을 강행해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특검이 취소한다 이러면서 특검법 내버리면은 그럼 진짜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자꾸 민주당이 자기들이 영구집권할까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지 모르겠지만
0: 네.
1: 대한민국 정치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저도 상상도 하기 싫고 저는 그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윤호갱 세력이 과반을 먹는 순간 그때 윤호갱 세력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소 취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재판 이런 것들이 결과가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아직 1심이고.
0: 네.
1: 그럼 갑자기 가가지고 공소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상한 선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시기를 선거 이후로 할 가능성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다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정족수 충분히 또 할 수도 있고요.
1: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지만 선거 끝나고 국민 눈치 볼 때 아닐 때 처리하겠다는 아주 안 좋은 의도다. 그리고 안 좋은 정치 양태다라고 보고요.
0: 네네.
1: 뭐 조홍천 후보와 함께 또 연석회에 참여한 단체장들의 뜻은 결국 취소시켜야 된다 이런 계획을 그런 생각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29일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가세요? 보고 계세요 판세를?
1: 저는 뭐 이 사건이 이제 사실 우리가 지방 선거에서 지방 일꾼을 뽑아야 되는 선건데 결국 또 선거니까 정치적 의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큰일을 벌일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네. 퍼지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지금 이제 조홍천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기지사 선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1: 저는 뭐 추미애 후보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위험성을 아실 것이다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사진까지 노정될 정도로 추미애 후보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하던 분인데 사실 이 두 분은 서로 견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 계실 때도 그리고 개혁신당에 계실 때도
0: 네.
1: 이런 어떤 사법적인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비판해왔고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도 할 말은 하다가 쫓겨난 사람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도 할 말은 하다가 민주당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혁신당에서 지금 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0: 네네네.
1: 저는 알면 알수록 조홍천은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공천 갖고 지금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전 실장도 그렇고 뭐 한남각의 이용 후보가 된 네. 것도 두고요. 어떻게 보세요?
1: 뭐 정진석 의원이야 거기서 뭐 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아쉬울 겁니다 이번 기회가. 그런데 이번에 출마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대의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계엄으로 망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용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을 담당했던 분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맹종했던 분이라는 가치밖에 없는데 물론 하남 지역에서 그 뒤에 밭을 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건 인정하겠지만 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국민의힘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광역단체장이 7분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18분 네. 이렇게 확정해서 지금 선거를 네.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정의한 후보가 또 네. 불의의 또 일을 당하셨잖아요.
1: 저는 부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부산이 매번 노인과 바다다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비하적 의미 없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건 젊음입니다. 예. 결국에는 젊다는 거는 뭐 정치부터 젊어져야 사회 각계 문화 또 그리고 뭐 사업 이런 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산에 뭐 국회의원들 16명, 17명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발굴된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냉정하게 뭐,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만 큰 판인데 우리 정의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인재 하나 키워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젊은 인재가 뛰어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손을 잡아주면은 네.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겁니다. 박형준 시장 사실 이제 이번 선거 지나면은 사실 더 이상 정치를 뭐 파격적으로 하실 나이대는 아니신 것 같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북구에 삼선하시고 했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사람이 안 크다 보니까 홀로 지금 국회에 나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부산도 이런 다양한 경쟁 체제 그리고 젊은 사람이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부산이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개혁신당에서 재보궐선거 공천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이제 후보 지금 낼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후보는 마련된 전략적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북구만 하더라도 후보로 나갈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이미 후보 구도가 고착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후보 내는 것이 어떤 전략적 의미일지 등은 판단하려고 하고요. 네. 수도권 지역 보궐은 저희가 좀 내려고 합니다.
0: 평택을 내십니까?
1: 지금 후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가 지금 난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저는 조국 후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개혁신당과는 성향이 좀 완전 반대인 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하겠습니다.
0: 네. 언제까지 그럼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1: 뭐 하루 이틀 내로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0: 하루 이틀 내로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16곳의 광역단체장에다 14곳의 재보궐선거라서 굉장히 네. 지금 판이 네. 커져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평택을 얘기 드린 이유도 네. 최소 지금 5파전이다 했는데 네. 이제 개혁신당까지 가면 6파전이 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여기 평택을이 뭐 요새 핫플이란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던 거고요. 네. 또 그 이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네. 저희가 경기지사 후보 네. 언제 내시냐 누가 네. 내시냐 했을 때 계속 준비된 후보 굉장히 괜찮은 예. 후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예. 나중에 이제 예. 오픈이 됐을 때 예. 조홍천 후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 형태그래도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지명성이 있는 저명도가 있는 분이 나오시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1: 저희가 제가 뭐 방송 나가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는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 특히 선거에 3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네. 상당한 결심과 또 3당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끝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6.3 선거에서요. 네. 개혁신당은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1: 우선 각 지역에 지금 보시면 개혁신당의 기초의원 후보, 광역의원 후보가 많이 나가 있을 텐데요. 뭐 지금 방송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정치를 젊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당할 뭐 지방의원들부터 바꿔보는 것을 한번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발로 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네. 양당의 관성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또다시 자기에게 공천을 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줄을 서려고 할 것이고요. 아마 지역에서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진심이 통할 것이다 보고요. 혹시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라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개발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지금 선거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1: 예, 지금 저희 AI 사무장이나 이런 것들 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 기초의원, 광역의원에서 몇 분이나 지금 개혁신당에서 지금 출마를?
1: 저희가 200명 정도 이제 출마돼 있거든요.
0: 전체 200명이요?
1: 예, 예. 네. 근데 뭐 마지막까지 저희가 후보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아마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이런 쪽에는 후보들이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0: 네.
1: 이번에 뭐 기초의원은 아시다시피 3등, 4등까지 되는 선거구들이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혹시 본인의 지역과 그렇게 해당되시고 개혁신당 후보가 있으면은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영남 PK가 지금 호각제를 보이고 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표심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1: 뭐 실제로 네. 여론조사 이런 데서 지금까지 민주당 과표집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 왜냐하면 경선 기간이니까요. 경선 기간엔 그런 게 많았는데 그게 좀 풀려가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인다. 보수 진영의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보수 진영이 상당히 어려운 친구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국부시장 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도 선거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1: 저희 정의한 후보, 부산시장 후보로
0: 후보가 다녀왔습니다. 정의한 후보와 같이 다니시다가
1: 예, 예. 네네. 다녀왔습니다.
0: 부산 북구갑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이게 어제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제가 보니까요. 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가지고 5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구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자 대결에서 하정 후보 38, 박민식 26, 한동훈 후보 21% 이렇게 나왔거든요.
0: 네.
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정 후보가 이제 당연히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하나니까 결집되어 있는 거고
0: 네네.
1: 박민식 후보가 26% 한 10% 차이로 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5% 차로 한동훈 후보가 3등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갈수록 아마 어제 후보로 결정된 박민식 후보에 대한 결집이 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도 아니고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구의원, 시의원 공천된 분들, 구청장 공천된 분들은 박민식 후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당 행위가 돼가지고 중간에 후보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서.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당에서는 같이 선거운동하기를 종용할 것이고요.
0: 네.
1: 전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박민식 후보의 상승세가 좀 있을 거고요. 다만 한동훈 후보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2위, 3위 싸움이 한동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0: 2위, 3위 싸움이 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1: 그 2위, 4위, 3위 싸움에서 한쪽을 몰리면은 유권자들이 또 그 2위, 3위 중에 하나를 몰아주면서 또 하정 후보랑 또 2강 1약 대결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0: 두 단계로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거로 생각하세요?
1: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지 조심스럽지만 2위, 3위 싸움에서 1, 2주 내로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들이 몰아주고 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래도 보수, 그 북갑이 보수 진영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0: 네. 예, 예. 지역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 그 전재수보의 개인기였지. 네. 사실 보수 진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2위, 3위 싸움으로 지금 보이는 그 다툼에서의 헤게모니를 잡는 사람이 네. 확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예. 앞에서 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6일 수요일 전객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9.1도로 평년보다 3도가 낮았습니다. 복사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아침 기온은 이렇게 조금 낮게 약간 쌀쌀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낮에는 따뜻해집니다. 서울이 24도로 어제보다도 3도 정도 오르겠고요. 강릉, 대구 26, 대전, 전주 25도 등 비교적 고른 분포가 되겠고요. 일사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나고 영남 지방의 경우는 20도 가까이까지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르고 낮 기온이 떨어집니다.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18에서 2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확 줄겠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내외에 적은 양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의 물결이 높겠고요.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동쪽 해안 산지 쪽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편이고요. 서해 먼 바다의 안개가 바다 쪽에서는 당분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 작전 과정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며 그런데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향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을 이용하라며 이를 어길 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런 내용의 경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사령부는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공표한 통로뿐이라며 이탈 시 혁명수비대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2%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3.8% 올랐고 개인 서비스도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재적의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